0: 윤호 씨, 오늘 저녁 일정 어때?
1: 윤호 씨,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나 봐. 우리가 어떻게 헤어졌는데, 얼마나 아팠는데, 구절초 꽃밭에서 그걸 다, 나를 다 있냐? 소금 두 꼬집, 산초 기름, 매실초 정향.
2: 오, 절대미가.
3: 아, 그래도 이 맛은 기억하지 않을까?
1: 기대해도 될까?
3: 운명으로 엮인 사랑이라며.
1: 이 소스
3: 저 혹시 재료가 뭔지 알겠어요?
1: 구미호 레시피의 두 번째 비법. 맛을 기억하고 맛을 만난다.
2: 이 소스 내 소스인데? 소금 두 꼬집, 산초 기름, 매실초, 정향.
3: 오호호, 절대미가.

0: 걸마라는 사냥꾼이 있었어. 천년 전에.
1: 걸마. 되게 없어 보이는 이름이다.
0: 내 구슬을 노렸지. 최고의 명약이라고. 사냥꾼들 사이에서는 유명했었거든.
1: 천년 백여의 인생. 그늘이 참 많았겠다.
0: 진을 노렴. 걸마 그놈의 화살을 맞았어. 구조의 초가 펑펑. 슬피 울던 밤에
1: 뚝.

0: 너 아픔 보이냐? 눈물 때문에.
1: 그거 어떻게 알았어?
2: 이분은 또 무슨 사연이 있길래 헐레벅이 그대로 수위가 됐을까?
0: 가끔 보여? 죽음의 모습이.
3: 짜잔.
4: 그리고 마지막 비장의 무기.
3: 떡볶이.
4: 맛있겠지? 인간 소연아, 많이 먹어. 아빠 이거 너 고생했어. 어때?
1: 아직 먹지도 않았거든?
4: 맛있지?
1: 짜. 짜. 아빠, 내 레시피대로 안 했지?
5: 했는데, 근데도 짜?
1: 응.
4: 그럼 밥이랑 먹으면 되지. 그래서 아빠 찰밥 해왔어. 먹어봐.
1: 내 취향 아닌데.
5: 먹어봐.
1: 우리 집에 언제 가?
4: 우리 소연이 김 좋아하잖아. 아빠 김 더 싸지. 골고루 먹어야 돼. 그래야 빨리 낫지. 먹어.
5: 소연아. 아빠? 소연아 잠깐만.

0: 진우도령 숨이 한 모금이라도 남았더라면
1: 여우 구슬을 줘서라도 살렸을 거야.
0: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맛. 인간 죽은 냄새. 피맛이야.
2: 가만 있어. 아, 그래서 너 채식주의자 구미호 된 거구나. 설정 괜찮네.
0: 윤호 씨, 전생을 기억하는 걸까? 아닐까?
2: 난 누구였을까? 전생에.
3: 빚쟁이.
2: 어? 아유, 그래. 틀린 말은 아니다, 응? 구미호 귀인으로 낙점돼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보면. 야, 나 너한테 빚 엄청 많이 줬나 보다.
0: 갚아. 떼먹으면.
2: 떼먹으면. 그 빚 어떻게 갚냐.

0: 운명을 믿어?
1: 나 여기 온 것은
0: 네 운명 알려주려고.

0: 요즘 술술 풀리지? 왜일 것 같은가?
1: 아 근데 누구세요?
2: 자, 봐도.
0: 주인 찾아줘. 그게 네 성공.

0: 이걸 어떻게 윤우 씨가? 해주실래요? 이거.
1: 네.

0: 난 승부욕 강하고 지는 건 절대 싫고 좋아하는 감정도 싫고 지는 기분이라.
1: 결혼하시잖아요.
0: 그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항상 이긴 것 같은, 앞으로도 계속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거든요.
1: 운명 믿어요?
0: 누구?
1: 나를 사랑하게 될 사람.
0: 닮았네요, 우리.
2: 야채 준비됐습니다.
0: 아, 잘생겼네.
3: 너 그거 되게 올드해 보인다. 야, 너 진짜 지금 액면가가 한 1000살 정도는 더 들어 보여. 잠깐만.
1: 똑같다. 그 상처 어쩌다 생긴 거랬지?
3: 나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1: 어디서 마주쳤었나, 우리?
3: 그때 전생에 내가 너한테 빚 엄청 엄청 졌을 때 그때 아닐까?

0: 아, 뭐야. 진짜. 빚쟁이랑 붙어 있으면 안 되겠네.
1: 곁에 있어줘. 지금처럼 내 곁에.
2: 아, 목소리는 너무너무 생생한데 아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0: 난 아니거든.
2: 이쁘다. 사과. 잘 썰었네.
0: 오! 어! 탔네. 됐어. 아, 잘 좀 하라니까.
2: 아, 잘 못 보겠어.
3: 아이. 야, 시청률 준비하라며 그것도 무지 센 걸로.
0: 윤호 씨. 바로 지금 재료들이 헤어지지 않게 골고루 한 잔을 부어주세요. 구미호 레시피의 비법 셋. 타이밍.

0: 이상황.
1: 어쩔 저쩔.
2: 안 먹어? 최장수하는데? 베지테리언 된 거임? 아, 다이어트. 그래, 웨딩드레스 빡끔해.
3: 야, 조심 하지 마.
4: 윤호 씨가 요즘 수상해.
5: 왜?

0: 그러니까 요즘 윤호 씨가
1: 연락은 띄엄띄엄 약속은 이랬다 저랬다 연락도 전 묵묵부답 황당무계 핑계 동아기록 제

0: 이럴 땐 선영이 네가 결혼 문제도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남사친이 있어야 하는 건데.
1: 남사친?
2: 아. 여희한테는 언제 말해줄 거야? 응? 귀인이 애군이라는 사실.

0: 선영아.
1: 아버님, 소연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어요.

0: 사실 형님, 이거 뭔 상황?
1: 리허설? 해야지. 오랜만에 간 사냥하려면.
0: 간사냐? 이 무기가
1: 어째서 1000년 만에 내 손에 컴백했을 것 같으냐?
0: 진우도령, 아니, 윤호 씨가 찾아준 건데?
2: 인연 없는 그 사랑에 대가치고는 너무 비싸다.
1: 정화수부터 내와. 아이스루다.
2: 나도 아이스.
1: 여희야, 걸마, 그 사냥꾼 놈 기억하느뇨?
0: 어떻게 잊어요? 사랑을 망친 애군. 내단을 회복하려고 신단수 아래 잠들어 있는 100년 동안 하루도 복수를 결심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하루도 진우 도령이 그립지 않은 날이 없었어.
2: 내 자주마 천년의 그 묵은 사랑 없애 그 애군을.
0: 애군?

0: 우리 벤치에서 사진 찍은 적 있지? 이거.
1: 선영아. 이거 네가 가지고 있었어?
0: 다시 태어나더라도 다른 세상에 머물더라도 단 한 번뿐인 사랑. 그땐 믿었는데. 그런 사랑이 어딨다고. 승화 씨, 나 보여줄 거 있어.
1: 선영아.

0: 얘 보여주려고.
1: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딱 한 송이만 구조초가 피었냐.
0: 이 꽃 알아? 저쪽에도 한 송이 있어.

대체 왜... 무슨 일이야? 일단 가자. 내가 바래다 줄게.

하나.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야야. 괜찮아?

0: 박선영 유일한 남사친한테 바람 맞았다고?
1: 야, 됐어 됐어. 남사친? 내가 해줄게.
2: 됐거든. 뭐래.
3: 어? 윤호 씨네?
4: 이제 모든 게 운명대로 되었나 보네. 띠루띠 띠루띠 띠루띠. 아이고 지리산, 나는 우리 사랑의 운명이 궁금하더라 궁금하더라. 그렇지? 자.
3: 윤호 씨, 많이 바빴어? 전화, 문자 계속 연락 안 되던데. 근데 휴가까지 냈었다며? 나한테 얘기한 거랑 다르게. 우리 결혼식 며칠 안 남았어. 이 상황 합리적으로 설명해. 한치 오차 없이.
5: 서영 씨, 사과하려고 했어.
3: 미안하긴 하구나.
5: 고민해봤는데.
3: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날 병원장 부부 오신대. 이사장님, 제약회사 대표, 의대 학장님도 꼭 오신다 그랬어.
5: 나 못 가, 그 결혼식.
3: 뭐?
5: 참석 불가능하다고, 그 결혼식에.
3: 무슨 말이야 그게?
5: 정중히 사과할게. 미안해. 나 못하겠어, 그 결혼.
3: 윤호 씨.
5: 책임질 건 최대한 책임질게. 변호사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해.
3: 대체 나한테 왜 그래?
5: 선영 씨가 원하는 대로 보상해줄게.
3: 내가 원하는 건?
5: 사랑.
3: 사랑?
5: 사랑이 시켰어. 포기 안 하려고, 내 사랑.
3: 야 김윤호, 안 믿는다며? 사랑 그런 거 없다며?
5: 이제 믿어 사랑. 지금은 있어. 사랑.
3: 사랑 좋아하네.

0: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 같아?
1: 그런 건 고맙나?
0: 허망한 인간.
1: 여희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남자 왜 자꾸 너 해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넌 또 왜 그런 모습으로 나한테 나타난 거고?
0: 너 잊지 말아야 할 죽음이 있어.
1: 좀 쉽게 좀 얘기해줘. 너무 어려워.

0: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1: 널 아프게 하려고. 천년 전 나만큼.
0: 도대체 왜?
1: 그리웠으니까.
0: 내 목숨을 겨눠야 할 만큼 그리운 게 있는 거야?
1: 넌 기억해야만 해. 나의 죽음, 내 사랑의 죽음.

0: 여희 씨. 아, 설렌다. 여희 씨 때문에 사람한테 설렌다는 거.
1: 다시 설렌다는 거 겁나고 아프고 무섭거든.
0: 나 선영 씨랑 헤어지고 오는 길이에요.
2: 윤호 씨.
0: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네요.
1: 내 목숨을 겨눠야 할 만큼 그리운 게 있는 거야?
2: 테린 만들었네요.
0: 투자 확정 유력해졌어요. 여희 씨 덕분에. 아, 이건 사과 테린 레시피. 그리고 내 진심이 담긴 사랑 레시피입니다.

0: 어떤 게더 마음에 들어요?
1: 윤우 씨! 윤우 씨! 안 돼!
2: 내 딸이! 며칠째 내 딸이 깨어나지 않아.
1: 나랑 얘기해.
2: 내 딸을 살릴 방법이 없어. 여고 술래라!
3: 야, 이 씨!

0: 선영아.
1: 그냥 안아주라. 다 괜찮다고. 변한 건 없다고.
2: 왜? 별로야? 승화 씨 소울푸드잖아.
3: 소울푸드는 뭔데?
2: 나 완전 엉망이다. 근데 생각나는 사람이 승화 씨밖에 없더라. 진심으로.
3: 진심이었다면 용기를 냈겠지?
2: 사랑, 결혼 딱 나눠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3: 내 사랑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0: 여희씨.
1: 진우도 어렸니?
0: 왜 말하지 않았어요? 여희씨 진짜 보세요.
1: 진우도 어렸니?
0: 진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1: 천년이나 그대를 기다렸어요.
0: 내가 선택한 사랑은 진심이었어.

0: 된 거야.
1: 구조. 응급 구조. 이렇게 아픈 통증 준 것도 여인 네가. 너랑

0: 언제나 맛있는 우리 음악을 준비하는 국악인 송소입니다. 세계 천문협회에 따르면 오늘 밤 천년 만에 새로운 별자리가 탄생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구미호 자리라고 합니다.
1: 뭔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2: 뭐야?
1: 맛있는 거. 맛있겠다.

0: 드세요.
1: 맛있게 드세요.
2: 걸마 저놈 구미호 사냥한다고 그렇게 여의를 따라다니면서 실패만 하더니
3: 이번 생엔 사로잡았네.
4: 구미호?
2: 덤으로 여우 구슬도 얻고?
0: 야채 꼬치구이 나왔습니다. 많이 먹어요.
5: 고맙습니다. 맛있어?
6: 나 아직 먹지도 않았거든.
5: 미안. 어때?
6: 나빠. 이거 완전 내 취향.
5: 진짜?
6: 응.
5: 보자.
7: 야식 당기는 이 밤에 소리꾼 박예리가 전합니다. 사랑 레시피.

레시피 사전 레시피 이 세상 레시피 중 난이도가 최고렵다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음악은 제가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음악은 할 수 있는 거고 그 음악 안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양하은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해금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연주자로서 시청자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0: 최근은 많이들 아쟁이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아쟁이랑 전혀 다른 악기고요. 해금은 이제, 줄과 줄 사이에 활이 끼워져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지판이 없고, 그리고,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음역대가 국악기 중에서는 제일 넓고, 이조나 전조가 되게 자유로워서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하기도 저는 되게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해금 소리의 매력, 연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해금은 흔히들 되게 슬픈 악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희로애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또 귀여운 소리를 낼땐 되게 귀여울 수 있고 슬플 땐 굉장히 슬플 수 있고 익살스러울 때는 굉장히 익살스러울 수 있는 악기가 해금인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음역대가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정악이나 산조 같은 전통음악 같은 경우는 저는 귀로 듣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듣고 외우는 게더좀 빠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근데 이제 창작곡 같은 경우는 점자 악보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듣고 이제 외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곡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연주자가 녹음해 주는 걸 듣기 때문에 그 연주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음표나 시가 같은 경우를 제 스스로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악보가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데 저는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쥐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한 대략 이쯤 찾아서

0: 지금은 크게 했지만 연주 중에는 뭐 공연장에선 이렇게 크게 못하고 그냥 이제 뭐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아 이게 A플랫이구나 하고 이제 연주를 해요.
1: 강을 익힌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0: 쉽지 않지만 되게 해야죠. 네.

일단 농현이랑 꺾는 음 내는 게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서 힘을 좀 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힘 빼는 연습?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요즘은 소리를, 톤을 좀 예쁜 음색을 만들고 찾을 것인가? 약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연습을 어떤 곡을 했고 그 곡을 연습했을 때 그런 본인의 뭐 평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써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연주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음악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서로의 악보가 되어줄 수 있어서 또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연주가 관객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고 좀 어떤 관객들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되게 보람차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연주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연주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떨리죠, 이제 이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냥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좀 화답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좀 끝나고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기쁘게 인사하고 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힐링도 되고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내가 무언가 되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시험관하기를 이제 저를 임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네 명이 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을 유산을 하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궁을 이제 건드려서 자궁이 일찍 열려서 제가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네, 저는 시각장애가 네, 선천적으로 네,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말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기 교육을 다 받기 시작해서 피아노도 배우고 뭐 정말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해금이 나오는 거예요. 해금을 연주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해금으로 된 OST도 나오고 그 OST에서 들리는 해금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그냥 취미로 할래. 나 공부하고 그냥 이거 취미로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취미로 연주를 했었다가 제가 미국으로 어학연수 목적으로 잠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었고 그때 이제 해금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배운 거 그냥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연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연주를 했었던 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백혈병 투병 중이셨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본인은 힘들 때 병원에서 컨디션이 돌아올 때에는 기타를 많이 연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병실에 활기가 돌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과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좀 제대로 배워서 사람들한테 해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그런 희소성을 좀 많이 알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을 이렇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시작하게 됐어요.

0: 저는 자세를 익히는 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쉽지가 않았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다녀야 하다 보니 지위를 보고 또 연주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어려웠고, 또 해금하는 연주자들끼리 활 같은 것도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런 관현악 합주 같은 경우를 정기연주회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좀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0: 글쎄요, 장애를 이겨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장애를 극복하려면 제가 눈을 떠야 되는데 제가 눈을 뜨지는 못하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글쎄요, 어떤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몸처럼 장애와 더불어 산다 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악기 연주를 도움받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또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를

0: 부분들이 저는 되게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양 음악의 그런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음률과 전통 음악의 그 사이 어디쯤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저를 포함한 모든 음악가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1: 어떤 음악들을 좀더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0: 저는 이제 창작 민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재즈 스타일에 맞게 좀 편곡을 해본다던가, 뭐 저희는 시나위라는 음악이 또 연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시나위와 재즈를 좀 합쳐본다던가, 혹은 그런 재즈 곡들 가운데에 이제 국악 선율을 조금 넣어본다던가, 그런 여러 시도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0: 너는 템포가 어느 정도다를 어떻게 알아?
1: 이거거든? 이거면 한100템포 될 거야.
0: 그거를 어떻게 알아?
1: 그거를 이제 많이 해보면 감이 오는데, 모르겠으면은 메트로놈을 켜가지고 재생을 하면서 템포를 바꿔보면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되는데, 너무 빠르잖아? 그러니까 저 아까 120 거기서, 이것도 빠르구나. 한80 해보면 되겠다.
0: 제가 작년에 쓴 곡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노래 가사를 받고, 아, 이거다 하고 되게 마음속에 와닿아서 쓰게 된 곡인데, 그 곡을 이제 좀 컴퓨터 음악으로 좀 이렇게 옮겨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2: ED도 이렇게 직접 배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0: 일단 이제 연주자는 연주도 잘해야 하지만 사실 요즘은 좀 창작에 대한 영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를 배워서 이렇게 건반을 찍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제 악기를 이 오디오로 녹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받아서 좀 가이드 녹음까지 좀 해보는 거 그게 지금 일단 저의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음부터 하는
1: 녹음을
0: 걸로.
1: 아니면 연습 한번 해도 되고.

0: 안드로이드 조금 되지 않을까?
1: 근데 조금 빠른 거 같지 않아?
0: 느린 거 같은데?
1: 그래? 괜찮아?
0: 욕심을 부리지 말까? 내가 써놓고 내가 틀려.
1: 하고 싶은 거 많고 호기심 많은 친구고 계속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인데 지칠 법도 한데 그걸 지치지 않고 항상 밝게 잘 이겨내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0: 팔 올리실 때 하나, 둘, 오케이. 근데 딴, 딴, 딴 요런 리듬으로. 네. 하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와. 맞아, 맞아.
1: 아, 이거구나.
0: 네, 네, 그거예요. 네, 맞아요.
1: 아, 난 네, 네. 아, 이거구나. 아. 저는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내년에는 마라톤 대회 나가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입니다.
0: 생일 바라봤을 때, 제가 네. 이제 동쪽으로 네. 뛰는 거였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0: 일단 자연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또 굉장히 황홀함? 어떤 아름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충전해서 가니까 확실히 힐링도 되고, 나도 이 힐링된 에너지를 다른 관객에게 줘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오, 시원하다. 와, 너무 시원하다.
1: 약간 울퉁불퉁 옳지? 약간 내리막 살짝? 오케이.
0: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게 기분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함께 뛴다는 그 어떤 함께 발맞춰 뛴다는 그 느낌? 호흡을 맞추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주로서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연주를 하고 선율로 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의 한계는 사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이 정말 요즘에 좀 많이 삭막해지고 좀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힘드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하지만 세상에 언젠가 평화는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어쩌면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알릴 수 있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또 소망입니다.

호구 보훈. 한 번 더 보면 호호 훈훈. 호호 미소 짓자. 훈훈 따뜻하자. 지켜주신 미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0: 달려볼까나. 좋을 땐 외쳐보자.
1: 쿵더럭 쿵더럭 쿵덕쿵.
0: 웃길 땐 웃어보자.
1: 깨르르르르 깨르 깨르.
0: 재밌을 땐 외쳐보자.
1: 개굴 개굴 개구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가

0: 두둥 다 이야기가 벌써
1: 오늘의 이야기는 훈장님의 꿀단지 꿀 나도 먹고 싶다.
2: 청아! 청아!
3: 수아야! 무슨 일이야?
2: 이야기가 사라진 책을 또 발견했어.
3: 또? 무슨 책인데?
2: 훈장님의 똥단지라는 책인데.
3: 훈장님의 똥단지? 아, 제목이 뭐 그래. 책에서 냄새 날 것 같아.
2: 봐봐, 이야기만 사라진 게 아니라 재용이도 글자 하나가 사라졌어.
3: 어? 진짜? 훈장님의 단지네? 근데 왜 하필 똥단지야? 쌀단지일 수도 있고 고추장 단지일 수도 있잖아.
2: 착하면 착이지. 이건 똥단지 얘기일 게 분명해. 이야기는 분명 이렇게 흘러갈 거야.
3: 어떻게?
2: 옛날에 한 훈장님이 있었어. 근데 훈장님이 더위를 너무 많이 타는 거야. 그래서 맨날 차가운 것만 마셨어.
3: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2: 맞아. 근데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탈이 났지 뭐야? 배는 아픈데 화장실에 사람이 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지를 이용하게 된 거지.

0: 그래서 훈장님의 똥딴지가 됐다?
1: 빙고!
0: 더러워서 그렇지 일리는 있는데?
1: 내 예상이 맞는지 같이 읽어볼래?
0: 좋아!
1: 옛날 옛날 맛있는 걸 아주 좋아하는 훈장님이 있었어요.
2: 그 중에서도 꿀을 아주 좋아했죠.
3: 이런 귀한 꿀을 선물 받다니 어디 한번 먹어볼까나? 아우,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4: 진짜요?
3: 언제부터 거기 썼느냐?
4: 아, 조금 전부터요. 근데 그거 진짜 꿀이에요? 맛있겠다.
3: 왜? 먹고 싶으냐?
4: 당연하죠.
3: 혼자 먹기에도 아까운 꿀을 꼭 나눠줘야 하나. 이래 어쩌지? 아, 옳지. 그러면 되겠구만. 좋다. 내 꿀을 먹게 해주마.
4: 우와!
3: 대신 퀴즈를 맞춰야 한다. 퀴즈를 맞추면 내 꿀 한 숟가락을 먹게 해주지.
4: 정말요? 좋아요, 훈장님.
3: 예. 첫 번째 문제. 5788 곱하기 7888은?
4: 예?
3: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땡! 퀴즈를 못 맞췄으니 꿀을 먹을 수가 없단다.
4: 너무해요.
3: 오예, 꿀 혼자 먹게 생겼다.

0: 아이, 아이 마이사, 아이 마이사. 아무도 안 질 거야. 아이, 사랑한다.
1: 너무한다. 일부러 못 맞추기 어려운 퀴즈를 낸 거잖아. 꿀 안 주려고.
2: 그러게, 너무 얄미운데? 내가 이야기 속으로 가서 퀴즈도 다 맞춰버리고 꿀도 다 뺏어 먹을까?
1: 오, 퀴즈 다 맞출 자신 있어?
2: 그럼, 나 청이잖아, 심청이.
1: 미국의 수도는?
2: 뉴욕!
1: 엥? 워싱턴이잖아.
2: 아, 맞다. 착각. 다른 문제 내봐.
1: 프랑스의 수도는?
2: 에펠탑!
1: 파리잖아. 에펠탑은 파리에 있는 탑이고.
2: 아, 맞다. 착각.
1: 불안불안하다.
2: 훈장님이 쉬운 문제만 내주길 바래야지. 그럼, 자, 나 깨몽이랑 이야기 속으로 다녀올게.
1: 조심히 잘 다녀와.
2: 모두를 위한 모습으로!

0: 심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무사히 도착.
1: 좀 놀라셨나 보네.
2: 너희는 또 누구니?
0: 아, 우리는 청이와
1: 깨몽이요.
2: 청이와 깨몽이? 아, 우리 서당에 전학 온 학생이구나.
0: 그게 아니라 혼자서만 얄밉게 꿀을 드시길래 저희가 같이 나눠 먹으러 왔습니다요.
2: 내 꿀을 나눠 먹겠다고?
1: 퀴즈를 맞추면 꿀을 나눠주신다면서요.
0: 이래봐도 저희가 한 퀴즈 하거든요.
2: 아유, 이를 어쩌지? 그건 그냥 한 말인데. 아예. 아, 옳지. 어려운 문제를 내서 못 맞추게 하면 되잖아. 아, 좋다. 내 퀴즈를 낼 터이니 한번 맞춰보아라.
0: 좋습니다요.
2: 1번 문제. 윙. 귀염둥이 꿀벌네 주소는?
0: 정답! 꿀통도 무겁군 꽃 없으면 죽으리.
2: 정답!
0: 맞췄다.
2: 자, 두 번째 문제. 방아깨비네 주소는?
0: 정답! 다리도 길군 잡으면 방아찌그리.
2: 정답! 이번에도 문제를 맞추면 세 숟가락이나 줘야 하는데 어쩌지? 어려운 문제로 내자. 아주 어려운 걸로. 자, 세 번째 문제. 인기쟁이 핑크 돼지네 주소는?
0: 핑크 돼지 주소? 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뭐였더라?
2: 어렵지? 어려울 게다.
0: 아! 정답! 먹기도 잘 먹군 밥 안 주면 꿀꿀거리리.
2: 과연 정답일까요? 정답은? 정답은? 딴딴따단.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0: 저희 프로그램에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이런 거 없거든요?
1: 네.
2: 아유, 안 속네. 돼지네 주소 정답이다.
0: 우와, 우리가 맞췄다. 자, 이제 꿀을 나눠주시지요.
2: 아유, 사실 내가 너희한테 말 안 한 게 있다.
0: 갑자기요? 뭔데요?
2: 이거 꿀인 줄 알았지? 사실 약이야.
0: 약이요?
2: 내가 아플 때마다 한 숟가락씩 퍼먹는 아주 아주 아주 쓰디쓴 약이란다.
0: 원장님이 아프시다고요? 멀쩡해 보이시는데요?
2: 약을. 달콤하다. 아유, 괜찮다. 이제 살 것 같다.
0: 괜찮으세요?
2: 아이, 그럼 당연하지. 약을 먹었는데.
1: 아무래도 꿀인 것 같은데.
2: 어허, 꿀이면 내가 나눠줬겠지. 안 아픈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구른다고. 그러니 이 약을 먹고 싶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말거라.
0: 아무래도 안 믿긴단 말이야.
1: 내 말이. 하늘 전 따지 검을 샹두리 황 지부집주.
2: 아유, 쟤들은 왜 집에 안 가는 거야? 나 꿀도 못 먹게. 저 시간이 늦었는데 집에들 안 가느냐?
0: 네, 천자문이 재밌어서 더 공부하다 가려고요.
2: 뭐? 아유, 그러면 나 꿀 언제 먹어? 아플 때 먹는 약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먹을 수도 없고. 이를 어쩌지? 아, 옳지. 그러면 되겠구만. 얘들아, 이제 공부는 그만하거라.
0: 네? 왜요?
2: 공부만 해서야 되겠느냐. 예, 운동도 하면서 머리를 식혀야지. 체력은 국력. 튼튼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가서 닭싸움을 하겠다.
0: 에? 닭싸움이요?
1: 우와, 재밌겠다. 꼭 끼어.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세 판을 할 거예요.
3: 세 판 다 이기면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0: 도전!
2: 나도 도전!
3: 그럼 준비하시고 시작!
0: 혼장님 괜찮으세요? 어떡해?
2: 아이고, 깨몽아, 내 약 좀 가다다오.
3: 약이요?
2: 그 단제 든 거 있잖니.
3: 아, 이거요? 여기요, 훈장님.
2: 아우, 달콤해. 자, 우리 두 번째 판을 시작하자꾸나.
0: 그러시지요.
3: 자, 준비하시고 시작!
0: 아니, 닿지도 않았는데 그냥 넘어진다고요?
2: 아유, 무슨 소리니? 엄청 세게 부딪혔는데. 아이고, 엉덩이야. 아이고, 엉덩이야. 저, 개봉아, 내 약 좀 다오.
3: 여기요.
2: 아우, 달콤해. 이 방법 너무 좋은데. 자, 세 번째 판을 시작하자꾸나.
0: 잠깐! 작전 타임 좀요. 깨몽아, 아무리 봐도 훈장님 좀 수상하지 않아?
3: 맞아. 꿀 먹으려고 일부러 넘어져서 아프다고 하는 것 같아.
0: 안 되겠어. 이번엔 내가 선수 쳐야겠어.
2: 닭싸움 하는 사람 어디 갔나? 어디?
0: 여기 있습니다요.
3: 그럼 준비하시고 시작!
0: 으아! 아이고야! 아!
2: 청아, 괜찮느냐?
0: 머리가 너무 아파요.
2: 엥? 엉덩이로 꽈당 넘어졌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3: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프다잖아요. 얼른 약 좀 주세요.
2: 약?
0: 오! 단지에 든 게 꿀이 아니라 약이라면서요.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약 한 숟가락만 주세요. 네?
2: 아유, 이를 어쩌지? 한 숟가락만 줘도 꿀이라는 게 들통날 텐데.
0: 딱 한 숟가락만 먹으면 싹 나을 것 같다니까요. 얼른요.
2: 이럴 땐 솔직하게 말하는 게 최고지.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사실 이거 약이 아니라 꿀이야.
0: 그쵸? 그럴 줄 알았습니다.
3: 그럴 것 같더라.
2: 내가 꿀을 정말 좋아하거든. 나눠 먹기 아까워서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미안하다.
3: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되죠.
2: 그럼?
0: 꿀을 다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럼 용서해 드릴게요.
2: 좋다, 좋아. 우리 공평하게 다 같이 한 숟가락씩 나눠 먹자꾸나.
0: 좋아요.

0: 우리 사이좋게 한 숟가락씩 먹는 거다.
1: 훈장님 숟가락만 너무 크잖아요.
2: 내 숟가락은 너무 작아.
0: 내 눈엔 비슷해 보이는데. 오, 맛있어. 아우, 달콤해.
1: 아, 끝까지 욕심 부리시긴.
0: 아우, 다 먹었다. 잠깐만. 배가 살살 아파오네. 혼자 너무 많이 먹었나?
1: 욕심 부리다가 탈나셨네, 탈나셨어.
0: 이거 어떡하지? 한 발자국도 못 되겠어.
2: 아, 순대로 그거라도 이용하시던가요?
0: 이 단지에다가 내가 어떻게... 안 되겠다, 이거라도 써야지. 안 그러다가 큰일 나겠어, 큰일 나겠어. 나온다.
1: 욕심 부리다니 쌤통이다, 그치? 깨몽아,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돌려 놓는 걸로 하자.
2: 완벽해.
1: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돌아가라. 청이청이 심청이.
2: 깨몽 깨몽 깨몽이.
1: 고백 고. 청아. 어? 수아야, 오래 기다렸지? 어떻게 됐어? 사라진 이야기는? 내가 다 원래대로 되돌려놨지. 책 제목 확인해봐. 어디?
3: 훈장님의 꿀단지? 똥단지가 아니었다고?
1: 그치만 수아, 네가 추리한 대로 마지막은 똑같았어. 훈장님이 마지막엔 배가 아파서 꿀단지를 들고 나갔거든.
3: 진짜? 그럼 이야기 돌려놓기도 성공, 내 추리도 성공이네.
1: 맞아, 다음에도 잘 부탁해 수아야.
3: 당연하지. 야!
4: 오늘은 훈장님의 꿀단지 이야기를 찾아봤어요.
3: 똥단지 아니야? 꿀단지야?
4: 오늘 이야기에 나온 달콤한 꿀노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0: 나도 같이 부르자고!
4: 오, 좋아요! 좋아요.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깨몽 쇼타임. 안녕 친구들, 난 MC 깨몽.

내가 랩으로 신기한 전통 굿즈를 소개해 주지. 오늘의 전통 굿즈는 빠밤, 겨루. 예. 옛날에는 다 있었지. 겨루, 겨루. 평평한 돌로 만든 겨루.

하루에 먹을 칼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지니 얼쑤. 예. 먹과 대루의 외국 친구 징크도 있지. 깨몽의 얼쑤 굿즈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된다. 쭉.

보니 흑옷입은 온데 간데 없고 아파트며 빌딩이며 생야단이 났는디 이때는 어느 땐고 2026년 대한민국이었던가 보더라. 이런 다시 방금 보이고 저곳을 둘러보니 흑옷입은 간데 없고 빌딩들 잔뜩이로다 둘러.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연입니다.
0: 자, 첫 무대는 김영우 친구의 가야금 연주로 시작했는데요. 가야금 특유의 맑고 섬세한 울림이 정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같은 음악이라도 어떤 국악기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와 또 매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는 노래 없이 국악기 하나하나의 음색을 들어보는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온전히 악기만의 선율로 국악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섬세한 울림이 있는 가야금부터 장단으로 흥을 더하는 타악까지 국악 영재들이 들려주는 다채로운 무대,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0: 손끝에서 피어나는 우리 소리, 계속해서 다음 무대도 김영우 친구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영호 친구의 아름다운 가야금 연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연주하는 가야금을 사탕 때문에 시작한 거라고 하던데 맞아요?
1: 아, 네, 초등학교 2학년 네. 때 학교에서 반가워 수업에서 네. 가야금을 배웠는데 네. 선생님께서 잘할 때마다 사탕을 주셔서 가야금에 더 호감이 가고 즐겁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아, 사탕 때문에 역시 어린이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사탕만 한 게 없죠.
0: 젤리도 있습니다.
2: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사탕 때문에 가까워진 가야금이지만 이제는 오랜 시간 함께 했잖아요. 가야금이 영호 친구에게 이제 어떤 존재일지 궁금해요.
1: 친하지만 가끔은 꼴도 보기 싫은 친구요.
2: 꼴도 보기 싫은? 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0: 있죠, 그럴 수 있죠.
1: 아, 연습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매일 보고 싶기도 한데요. 가끔은 연습하기보단 놀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꼴도 보기 싫지만 안 볼 수 없는 정말 친한 친구 같아요.
0: 아, 아. 그래요. 뭐 여자친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맞아요? 아, 예전에. 예. 아니 정말 찐친은 그렇잖아요. 찐친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투닥투닥해도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고 평생 갈 수 있는 게 진짜 친구인데 그러면 이런 가야금 친구와 함께 미래에 좀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1: 아직 멀긴 했지만 제 결혼식에서 가야금 연주를 해보고 싶어요.
0: 아, 그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하고?
1: 아니, 지금 없습니다.
0: 계속 너무 몰고 가는 것 같죠,
2: 제가? 안 걸려드네요.
0: 어, 미안해요. 예. 그래서요, 네. 가야금을?
1: 제가 전에 결혼식에서 축조를 한 적이 있는데 신랑 친구께서 너무 좋아해 주셨거든요.
0: 좋아하죠.
1: 그래서 네. 나중에 제 결혼식 때 가야금 연주로 미래 여자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0: 야, 미래 아내 멋있다.
2: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미래 아내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0: 예. 근데 언제 결혼은 예정하고 계세요?
2: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0: 중1이시잖아요.
1: 네. 20년 뒤.
0: 20년 뒤에. 어, 그렇죠. 그때쯤에 딱 결혼할 나이가 되겠네.
2: 저희가 또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을게요. 예. 근데 우리 영호 친구가 가야금 말고도 끼가 굉장히 많대요.
0: 어, 그래요?
2: 그래서 오늘 꼭 보여주고 싶은 장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1: 제가 아이돌 댄스를 좀 추는데요.
2: 아니 잠깐만요. 아~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아이돌 댄스까지.
0: 아니 근데 얼굴에 네. 좀 아이돌 기운이 서려 있어요.
2: 어 진짜 얼굴도 주먹만 하고.
0: 그러니까. 네.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1: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마이크 받아드릴게요.

0: 진짜 아이돌 가능성도 있는데.
1: 아니 제가 유심히 봤는데 네. 굉장히 그 표정이 네. 춤추는 내내 눈웃음을 잃지를 않아요. 어. 연습한 거예요?
2: 아, 네, 연습했습니다.
0: 그러니까 왜냐면은 춤이 안 되니까 표정으로 이거를 좀 만회를 그죠? 어, 그 느낌 딱 느껴졌는데 아니 근데 나중에 춤 실력 더 쌓으면 그쵸. 어 진짜로 무섭겠는데요. 아이돌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생각도 있어요?
2: 아,
0: 가야금 하는 아이돌 어때요?
1: 어? 오. 진짜 세계로 뻗어나가는
0: 완전 K-팝이죠. 네. 느낌 있죠? 네.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1: 근데 되면 우리 아는 척 해야 돼요.
2: 네.
0: 어, 그러니까. 야, 진짜 반전 매력이 있는데 지금 중1이잖아요. 네. 중1 생활에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요즘 패션이 제일 고민이에요.
0: 아, 패션? 왜? 옷 입는 거.

0: 초등학교 때는 사복 입는 게 당연했는데
1: 예.
0: 중학생이 되고 교복을 입으니까
1: 아.
0: 요즘 사복 패션이 좀 고민되더라고요.
1: 아, 교복만 입으면 되잖아요, 학교 갈 때.
0: 그 주말에 좀 신경 써야 되니까.
1: 아, 주말에 뭐 하는데요, 주말에?
0: 주말에
1: 예. 데이트?
0: 아니요.
1: 아니, 아, 그 주말에 입을 옷이 신경 쓰여요?
2: 주말에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그죠? 또 코인 노래방도 가고 그죠?
0: 네, 그쵸.
2: 그쵸.
1: 예, 오늘 이 저희의 코디는 어떤 것
2: 어떤 것 같아요, 보기에?
0: 안선님은
1: 예.
0: 흰 바지와
1: 흰 바지와
0: 파란 네이베색 가디건이
1: 네.
0: 데뷔를 이어서 얼굴이 확 사시는 것 같아요.
1: 오, 또잘 보네.
2: 네이비색 카디건이
1: 잘
2: 데뷔를
1: 봐.
2: 이뤄서.
1: 보는 눈이 있어. 예, 그리고요.
2: 저는요.
0: 자연스럽게 바지에
1: 예.
0: 상의를 넣어 입으셔서 다리가 훨씬 길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1: 야, 진짜.
2: 아, 기분 좋게 해주는 또 그런 면이 있네요.
1: 완전 있네요, 진짜. 오,
2: 네.
1: 그러니까. 근데 옷도 잘 입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그쵸? 느낌이.
2: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친구가 가야금을 이렇게 연주할 때는 굉장히 차분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1: 네.
2: 목소리도 조용하고요. 근데 춤도 잘 추고
1: 그러니까
2: 패션에 대해서 조언도 잘 해주는데
1: 얼굴도 잘생겼어요.
2: 기분도 좋게 해주고 굉장히 끼가 많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1: 예, 앞으로 진짜 쑥쑥 커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에 이어서 다음은 또 어떤 국악기의 매력을 만나게 될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마일리 언더간 사람들 속에서 중심을 잡고 지켜주는 안정적인 버팀목 홍리안입니다.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이 곡은 장금이의 꿈에 나오는 OST 중 차분함과 고요함의 뜻을 가진 캄인데요. 해금과 사랑에 빠지게 된 잊을 수 없는 곡입니다. 해금은 소리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는 악기예요. 듣는 순간부터 천천히 번져가는 해금의 소리. 제가 멋지게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0: 네, 해금 특유의 애잔하면서도 깊은 네. 울림이 인상적인 그런 무대였습니다. 해금은 사실 두 줄로 연주하는 악기인데도 네. 감정을 표현하는 폭이 정말 넓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악기라는 말이 있을 만큼 섬세한 감정 표현이 가능한 악기잖아요. 그런 만큼 이 소리가 더 따뜻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국악기의 아름다운 선율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검은고의 묵직한 울림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무대였습니다. 소율 친구가 검은고를 배우기 전까지 온갖 악기를 다 섭렵했다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1: 네, 국악기를 하기 위해서 모든 악기를 해봤는데 네. 발이 많이 저려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가야금은 연주할 때 정교하게 해야 돼서 조금 힘들었고요. 네. 해금은 안주 소리가 안 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고 아쟁도 해봤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0: 다 해봤네.
1: 네, 그래서 검은고는 특히 마지막에 해봤는데 네. 발이 저르지도 않고 신기하게 은근 저랑 잘 맞았어요.
0: 오, 네. 신기하게 발저림이 없어지고
1: 네.
0: 수족냉증 같은 것도.
1: 네.
0: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2: 진짜 내 몸에 딱 맞는 악기를 찾은 거네요.
0: 예.
2: 네. 근데 국악을 원래 좋아했나 봐요. 그렇게 국악기들을 다 해본 거 보니까.
1: 네, 국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네. 많이 좋아했습니다.
2: 아, 그 와중에서도 정말 검은고를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좋은 연주를 못 들을 뻔했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돌고 돌아서 이렇게 검은고로 왔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1: 지금도 학교에서 검은고를 열심히 하면서 더 좋은 연주자로 발전하기 네. 위해서 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근데 조금 힘든 점도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2: 네, 뭐예요?
1: 공부가 네.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2: 아니, 공부도 힘들지만 네. 손가락이
1: 맞아요.
2: 아프다고?
1: 네. 손가락이 네. 검은고는 이 술대라는 막대기로 연주를 네. 해야 되는데
2: 약간 뜯는 네. 거예요, 그거로?
1: 네, 이걸로 튕기면서 연주를 네. 해야 되는데
0: 네.
1: 여기 보면 손가락이 소시지처럼 이렇게 통통해졌거든요.
0: 아이고, 굳은 살이에요, 굳은 살?
2: 어머,
1: 굳은 살
2: 안쪽에 빨개.
1: 네. 네, 여기가 완전
0: 부었어요?
1: 부었어요.
0: 오.
1: 반지가 맞는 호수가 없어요, 거의.
2: 아하. 저 손가락이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1: 네.
2: 어머, 진짜야, 진짜.
1: 통통해요.
2: 보면 소율 친구 손가락이랑 저랑
0: 아 정말 노력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런 손입니다.
2: 네.
0: 국악기 잘 모르는 분은 사실 이제 검은고, 가야금, 뭐 아쟁, 해금 다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고 저도
2: 맞아요.
0: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가야금은 12줄이고 손으로 튕겨서 연주를 하는 악기고요.
0: 네.
1: 검은고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술대로 줄을 튕겨서 연주하는 악기고 아쟁은 7줄이고 활로 켜서 연주를 하는 방식입니다.
0: 검은고가 왕산악인가요?
1: 네.
0: 가야금 우룩?
1: 네.
0: 이거는 외웠어. 그것까지밖에 몰라요.
2: 그럼 아쟁은?
0: 아쟁은 누구신가?
2: 네. 네.
0: 제가 그것도 찾아보도록
2: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같은 줄 악기여도 다 이제 연주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0: 네.
2: 소리도 느낌도 완전히 다른 게 그 매력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소율 친구 요즘에 관심사는 뭔지 궁금해요.
1: 저의 최대 관심사는 엑소입니다.
2: 엑소?
1: 네.
2: 우리가 아는 그 엑소?
1: 네.
0: 아이돌?
1: 네.
2: 네.
1: 제가 춤이랑 노래랑 연기하는 거를 가장 좋아해가지고 특히 엑소 중에서도 세훈 찬열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0: 아 네. 그래요?
1: 네.
2: 우리 소율 친구가 약간 어른스럽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었는데 엑소 네. 얘기를 하는 순간 너무나 행복한 또 어린 이 팬의 그런 표정이 됐어요.
0: 그러네.
2: 그럼 그렇게 좋아하면 엑소 노래 한 소절 정도 불러줄 수 있어요?
1: 네.

0: Take crown. 여기까지 아~ 못하지만
1: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저도 좀 하거든 아~ 으르렁 으르렁 예 저도 엑소를 좋아해가지고 아~ 어, 네. 저 찬열
0: 아 찬열
1: 아 그러면서
2: 오 통하는 게 있네요
1: 아 좀 통하는 것 같아 예예예 예, 예. 아 그 이 방송 엑소 팬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엑소도 꼭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엑소를 가장 좋아하는데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어?
0: 공부
1: 공부요?
0: 네 공부하지 싫습니다.
1: 공부 싫지. 네.
0: 시험 기간 되면 네. 많이 힘든데 또 네. 시험이 끝나면 또 그 시험을 다른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 압박감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2: 시험 끝나면 그 다음 시험 있고,
0: 네.
2: 숙제 끝나면 그 다음 숙제 있고, 네. 그거는 뭐 초3인 저희 아, 딸도
1: 진짜 끝이 없어요.
2: 네, 맨날 숙제하기 싫다고 징징대고
1: 계속 뭐 할 게 네. 있으니까.
2: 맞아요. 네. 전국의 학생들이 다 공감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2: 힘들 때는 우리 소율 친구는 엑소 노래 들으면서 힘내기로 해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래요. 자, 힘든 시간 이겨내서 지금 이 시간 차곡차곡 쌓아서 더 멋진 국악인으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어떤 국악기의 매력이 기다리고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유주입니다. 저는 국악기 중에 생황을 배우고 있는데요. 생황은 관악 국악기 중 유일하게 악기 하나로 화음을 낼 수 있습니다. 화음이 정말 풍성해서 소리가 정말 좋고 국악과 현대음악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매력적인 악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황의 매력에 빠지실 수 있게 이번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좋은 생황 연주 들려드릴게요.

0: 네, 생황만의 이 맑고 신비로운 음색이 정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1: 네.
0: 저는 이 생황 연주를 잘 보지도 못했거니와 이렇게 어린 친구가
1: 맞아요.
0: 연주하는 건 정말 잘 보지 못했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인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1: 맞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정말 호흡이나 표현력이 인상적이었고, 사실 생황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0: 네.
1: 대나무관 여러 개를 꽂아서 연주하는 악기예요.
0: 네.
1: 국악기 중에는 드물게 동시에 여러 음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악기인데, 그래서 더 풍성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을 통해서 국악기마다 가진 고유한 음색과 매력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도 기다려집니다. 함께 보시죠.
2: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없이는 못 사는 김태현입니다. 저는 아징이라는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 악기를 오래 잡을수록 몸이 뻐근해서 자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곤 한답니다. 아쟁은 존재감이 뚜렷한 마치 악바 같은 악기예요. 강한 소리부터 섬세한 표현까지 폭 넓은 소리가 가능한 악기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 있는 아쟁, 제가 이번에 멋지게 들려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0: 와, 정말 아쟁 소리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묘한 네. 매력이 있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거칠고 투박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잘 들어보면 또 따뜻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정다은 씨는 아쟁도 네. 네. 종류가 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1: 제가 또
0: 알아요?
1: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0: 아, 그래요?
1: 이 아쟁도 대아쟁, 소아쟁이 있잖아요.
0: 아네. 예, 아시네.
1: 네, 이렇게 나뉘는데 큰 아쟁은 좀 더 깊고 묵직한 소리가 나고요. 또 작은 아쟁은 조금 더 섬세하고 또 화려한 소리가 특징이잖아요.
0: 역시 이 노래 들어볼래? 안방마님답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신명나는 타악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0: 네, 무대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예, 두 친구의 연주에 제 어깨가 다 이게 들썩들썩할 정도였는데
1: 신나네요.
0: 아, 정말 신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악기하기 정말 잘했다 싶을 때가 언제예요?
2: 저는 그 얼마 전에 졸업사진을 찍었는데요. 네. 국악 의상을 입고 후배들 반 앞을 지나왔는데 아하. 큰 소리로 어떤 애가 형 멋져요 해줘가지고 뿌듯했어요.
0: 오, 오. 그 본인 뭐라고 대답했어요?
2: 고마워.
0: 아, 그래요. 이미 선배구나. 그리고 그 졸업사진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고 네. 무겸 친구는 혹시 어떤 때가?
3: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장구 연주를 보여드렸어요.
1: 오, 네.
3: 두 분이 엄청 좋아하시고 무엇보다 용돈을 주셨어요.
1: 아, 용돈.
3: 역시 용돈은 사랑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0: 아, 그렇죠. 용돈은 사랑.
1: 아, 귀여워요. 예, 예. 용돈은 사랑입니다. 아니 뭐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도 그리고 후배들 눈에도 얼마나 멋져 보였을까요.
0: 아유, 사랑스럽죠.
1: 네, 그 마음 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실력을 갖추기까지 아마 엄청난 노력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나 진짜 이렇게까지 연습했다 하는 거 있을까요?
2: 제가 그 타악을 처음 배웠을 때
0: 네.
2: 그 연습을 많이 하고 싶은데

0: 집에서 연주하면 시끄러워서 구두굽에 청테이프 감아가지고 두드리면서 매일 2시간씩 연습했었어요.
1: 와.
2: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두굽에 청테이프를 감아서 어떻게 그거를 해요?
0: 깽가리 채로 두드리면서
1: 소리 안 나게
0: 연습하면서
2: 그거를?
0: 네.
2: 아 진짜 대단하다.
1: 네. 무겸 친구는요?
3: 저도 틈날 때마다 계속 연습했는데요. 학교 갈 때나 밥 먹을 때는 물론이고 화장실에 있을 때 손바닥으로 계속 허벅지를 치며 장단 연습을 했어요.
2: 이렇게? 한번 네. 해봐요.
1: 아, 양쪽 번갈아 가면서 이쪽 왼쪽 오른쪽
2: 덩기덕 덩기덕 덩덕 이렇게 역시 이렇게 연습벌레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실력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공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되게 식은땀 나게 긴장되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좀 기억나는 무대가 있나요?
3: 제가 예전에 태국 공연을 갔었는데요. 네. 태국은 습도가 높잖아요.
2: 예.
3: 공연을 하기 전 장구 소리를 맞춰보는데 원래 궁따쿵 궁따쿵 소리가 나야 하거든요.
2: 그래요.
1: 궁따쿵 궁따쿵. 예. 근데 어떤 소리가 났어요?
3: 장구 가죽이 습기를 먹어서 퍽따쿵 퍽따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1: 퍽따쿵 퍽따쿵?
3: 어? 네.
2: 아 퍽따쿵?
3: 예.
2: 아 궁따쿵이 아니라 퍽따쿵?
3: 네.
1: 그거 해외에 나가서 태국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2: 태국을 나가서 장구도 기분이 좀 업된 거 아닐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 당황했어요?
3: 네.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아서 머리가 하얘지고 당황했는데 찬석이가 장구를 다시 조여줘서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2: 아유 찬석이 덕분이네.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3: 네.
2: 안 했는데?
3: 했어요.
2: 아 그래요.
1: 사실 이 장구가 날씨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예민한 악기라고 하잖아요.
2: 맞아요. 예.
1: 서로의 악기까지 살펴봐주는 친구 사이 정말 부럽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두 친구가 이제 내년이면 중학생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중학생 되면 꼭 하고 싶은 거 있어요?
0: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2: 아이고 축하합니다.
0: 합격하면은 네. 여자친구하고 놀이동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싶어요.
2: 아 그래요. 여자친구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0: 성격.
2: 성격을 아 그 외모는 안 봤어요.
0: 네.
2: 아 그래요.
1: 여자친구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2: 긍정적인 친구네. 예예 그래요. 여자친구가 있고 무겸이는
3: 저도 있어요.
2: 에이.
1: 아, 지금 급하게 지금.
2: 진짜예요? 그냥
3: 진짜 있어요.
2: 친구 따라 가는 거 아니고?
3: 아니 진짜 있어요.
2: 얼마나 됐는데요?
3: 저 한
2: 예?
3: 20일.
2: 20일? 꽤 됐네. 자 보자. 그러면 어디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3: 예?
2: 아니. 네. 하여튼 재밌는 같이 놀이동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3: 제 꿈은 국악계 1장입니다. 장구는 물론이고 다른 전통 악기들도 다룰 수 있는 넘사벽 1장이요.
2: 기대할게요. 네.
3: 예.
2: 찬석군은?
0: 저는 그 꽹과리 국가 무형 유산이 되고 싶어요. 꽹과리는 그 시끄러운 악기가 아니라 멋진 네. 음악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2: 야 여기 1장.
1: 네.
2: 국가
1: 무형유산. 아니 근데 우리 두 친구 모두 다 오늘 이렇게 대답 들어보고 하니까 꿈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악계 1장 그리고 꽹과리 국가 무형유산이 된 우리 찬석 친구까지 다시 만나게 되기 저희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2: 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마다 저마다 가진 음색과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맞습니다. 같은 우리 음악이라도 어떤 악기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감정과 분위기가 나온다는 거 깨닫게 됐고요. 오늘 무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국악기의 매력이 이 정도로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손끝으로 가락을 만들고 또 숨결로 선율을 이어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에서 국악의 밝은 미래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네, 우리 국악기들의 아름다운 울림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좀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 김무겸, 박찬석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배를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 임금님이 행차하신 곳은 서울시 서초구. 한양에는 어떤 맛을 찾아오셨을꼬?
1: 임금님, 무슨 한숨을? 땅 꺼지겠소.
2: 임금님 안녕하세요.
3: 오, 피디 양반. 왔는가?
2: 아이, 또 왜 이렇게 한숨을 또 쉬고 있어?
3: 아니, 그 날도 좀 쌀쌀해지고 말이야. 마음도 쓸쓸한데. 아니네. 이런 얘기 해서 뭐해. 아, 지난번에 우리 그 왜 속초강림 떠나지 않았나? 그때 그 넓은 바다도 보고 풍경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때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진짜.
2: 미리 말씀해 주시면 뭐 저희도 글로 쫓아갈 수 있는데.
3: 아유, 내 또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말이야, 드라마를 보면 말이야. 뭔가 그 주인공이 답답해. 와, 그러면 그냥 차시동 걸고 그냥 바닷가 해안 도로를 막 달리고 막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쫙 풀리잖아. 주인공이 느끼는 그 자유. 근데 우리 이렇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잖아. 에휴, 얘기해서 뭐.
2: 그 드라마잖아요, 그.
3: 그렇지, 그건 드라마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 그래서 말이야. 드라마 주인공들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까 고민해봤더니 내가 가고 싶은 그곳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야. 그 도시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 아닐까?
2: 결국은 드신다는 거네.
3: 그렇죠. 결국은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인데 내가 지금 모두가 광활하게 펼쳐진 동해바다거든. 동해바다. 거기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만나자 그랬거든. 자, 그럼 가보세요. 그런 집이 있거든. 갑시다.
0: 한번 가보자! 바다 가고 싶은 임금님이 찾은 곳은 어디인지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거 참 가오리처럼 생겼는디. 강원도에서 유명한 가오리 요리를 드시러 오셨구나. 한양에서 가오리라니 참 신기하도다.
3: 어디보자. 강원도 토속음식이다. 오, 야, 메뉴가 조림에 지리에 무슨데. 오늘은 내가 동해바다 느낌 나게 가오리를 먹으러 왔으니까 일단 가오리 조림, 그다음에 대구지. 잠깐만, 여기 사리 추가가 있었네? 오징어, 고리, 떡사리? 사리도 하나 추가해서 시켜서 먹으면 되겠다.
4: 벌써?
3: 자, 사장님 주문 좀 받아주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3: 예, 사장님. 야, 여기가 가오리 조림이 그렇게 맛있다 그랬죠.
5: 감사합니다.
3: 예, 이 동네 소문이 파다합니다.
5: 맞습니다.
3: 제가 오늘 저 동해바다 온 느낌 나게 가오리 조림.
5: 네. 예,
3: 가오리 조림 하나하고 대구지리 국물을 제가 또 빼먹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또 국물을 덕후라서. 네. 예, 대구지리하고 오징어 순대 이렇게 같이 딱. 그리고 잠깐만. 여기 보니까 사리 추가가 있네요.
5: 아, 예.

0: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예, 하면 되는 거예요?
1: 원하시는 거.
0: 아유, 그러면 당연히 권위죠, 권위.
1: 권위죠.
0: 예, 권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주목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살이 취향이 어떻게 되세요?
0: 내가 살을 원래 추가를 잘 안 하는데 권위가 있어서 추가를 했어.
2: 그럼 평소에도 다른 거에도 살이 안 넣으세요?
0: 원래 음식을 시킬 때 추가로 막 위에다 막 더 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피자 같은 거 시켜도 피자 원래 그대로 주는 그대로.
2: 지난번에 라면 사리인데.
0: 라면 사리는 라면이지 사리가 아니잖아요.
2: 사리를 특별히 안 넣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0: 국물이 걸쭉해져서. 시작부터 덮고 끓여가지고 국물이 막 쫄고 걸쭉해지고 이런 거 너무 싫어. 국물 맛이 안 나잖아. 맛이 없잖아, 국물이. 나 누구예요? 국물 덮고 임덕, 임국물. 시작합니다. 사장님.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아, 예, 예. 와, 오, 주방이 넓네요.
1: 예.
0: 야, 아니, 사장님, 제가 뭐, 가오리 찜이나 이런 거는 많이 먹어보긴 했는데,
1: 네.
0: 이 가오리 조림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은 제가 여기가 거의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1: 아직까지는 서울에는 네. 가오리 조림 전문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0: 맞아요. 찜 종류 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양념 얹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먹어봤는데, 야, 잠깐만, 그러면은 가오리는 어떤 가오리를 쓰시나요? 좀
1: 저희. 가오리는
0: 오, 예.
1: 이렇게 지금
0: 오, 손질 해놓으신 거네요.
1: 네. 반건조된 가오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아, 반건조예요?
1: 네, 저희 제가 이렇게 이제 요리 연구를 좀 하면서 아무래도 반건조 가오리가 이 두께감이나 식감이나 이런 간이 배는 부분에 대해서 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반건조 가오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0: 이거 해가지고 저 조림을 하시면은 뭐 양념이나 뭐 이런 좀 비법이 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요거를
1: 일단 가장 큰 비법은 네. 저희 할머니, 네. 외할머니부터 어머니까지 네. 전부 다 강원도 음식으로 식당을 운영을 하셨어요.
0: 어?
1: 그래서 제가 이제 3대째.
0: 그래서 야, 잠깐만 그러면 거의 그 요리기의 맛수저 네? 손맛수저를 타고나신 분이네요?
1: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 어떤 그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그 비법이 있다고요?
1: 예, 비법이 있는데
0: 네.
1: 그중에 이제 요기
0: 예.
1: 요게 이제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비법, 가루.
0: 비법 가루요?
1: 예.
0: 잠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약간 고춧가루 향도 나는 것 같고 잠깐만요, 한번 떠서 보겠습니다. 이렇게인데? 이게 뭘까요?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느껴진다, 느껴진다.
2: 맡으시면 뭔지 아세요?
0: 일단 고춧가루는 들어갔어요.
2: 그건 제가 봐도 알 것 같은데.
0: 그래요? 어이, 눈썰미가 대단하신데? 응. 제가 왜 그랬냐면 고춧가루가 들어갔구나 말구나 나도 모르겠어.
1: 어이씨구!
0: 아무리 향을 맡다 봐도 뭔가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고춧가루는 들어간 것 같아. 와, 이거 신기한데요. 야.
1: 네, 가오리 조림의 간을 네. 네, 조금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저희만의 특별한 가루입니다.
0: 알고 싶다, 알고 싶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혹시 뭐 고춧가루 들어간 거 말고 더 이상 여쭤보면 좀
1: 예, 그거는 예, 이거는 저희만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0: 자, 요걸 가지고 그럼 이제 조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1: 이제 육수가 따로 있는데
0: 그렇죠.
1: 뒤에 보시면은
0: 육수가 얘인가요?
1: 예.
0: 오. 얘도 비법 육수죠?
1: 그렇죠.
0: 이거 뚜껑 열어보면 안 되죠?
1: 아, 이거는 뚜껑 안 돼요?
0: 당황하죠?
1: 네, 놀랬습니다.
0: 야, 근데 이거 뜨거워서 못 잡을 것 같아요. 네,
1: 이 육수가 네. 이제 저희 기본 베이스로 이제 해산물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진한 맛을 잘 우려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0: 해산물?
1: 해산물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야채도 들어가고 네. 네, 조금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0: 요리조리 잘 피해가십니다. 예. 어쨌든 근데 해산물이 들어갔다.
1: 예.
0: 예. 그럼 확실히 감칠맛은 보장되겠네요.
1: 그렇죠. 이 어떻게. 베이스로 음식을 예.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칠맛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0: 잠깐만, 그러면 이 육수는 조금만 맛을 좀 볼 수 있을까요?
1: 아, 예. 그럼요.
0: 예. 다른 거 하나 없이 그냥 비법 육수로
1: 조금 뜨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0: 네네. 이야, 궁금하네요.

0: 이거 뭔가 깊다는 느낌이 드는 건 뭘까요?
1: 향을 조금 더 많이 올라오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0: 무슨 국물을 마시니까 몸이 따뜻해지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맛입니다. 다 마셨어요. 다. 와, 뭔가 은은하게 육수를 우려내신 게 이 육수 맛이 계속 이 당기네. 와, 또 먹을 수도 그거.
2: 안 됩니다.
0: 예. 이 육수 맛 테이스팅 하는 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는데, 이거 궁금하네요. 빛깔도, 이 육수 빛깔이 어쩜 이렇게 맑죠?
1: 조미료나 이런 거를 저희는 하나도 첨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맑은 상태로.
0: 맑게.
1: 예, 항상 그렇게 끓이고 있습니다.
0: 정말 육수 흥중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저는 그럼 가서 이제 음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3: 맛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예.
4: 가오리 조림 불을 올려보는 게 맑은 육수의 가오리다. 꽃들 반건 조안 가오리가 듬뿍 들어가네. 조림의 각종 채소는 빼놓을 수 없지. 할머니부터 내려온 비법 양념 듬뿍 빨갛게 끓어오르니 입맛이 와 오르는구나. 강원도의 맛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가오리 조림 납시오.
0: 우와. 아유, 정말 그냥 가오리 집이 다 보니까 그냥 동해 바다에 와 있는 거 같네.
5: 저 파도. 파도.
0: 우와. 시즌 뭐 죽겠지?
3: 우와. 파도가.
0: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잠깐만. 일단은, 가오리가 어디서. 잠깐만. 이 큰 게 이게 가오리인가? 엄청 큰데? 우와. 가오리를 일단 살부터 먹어봅시다. 우와. 아니, 이거 방금 좋아하셨다 그러더니 확실히, 계산향이 나는데? 이거 무슨 조화야? 맛있는 꽃게찜 먹을 때 그. 먹어보자. 야, 이게 반건조의 매력이구나. 응? 살밥이 생물하고 다르게 엄청 꼬들꼬들거리네. 조림 양념도 잘 배어있고, 고니도 한번 맛을 봐야지. 이야, 이거 사이사이에 국물 양념 뺀 거 봐. 야, 입안에서 얘네들이, 요리조리 움직이는구나. 야, 가오리 먹을 때랑 또 좀 다른 느낌인데? 나는 사장님이 아니 무슨 물을 이렇게 두껍게 썰어주셨나 그랬더니 가오리였어. 이거 보세요. 우와,
6: 맛있겠구나.
0: 응? 이렇게 두꺼워. 가오리 동해바다 서핑을 해야 되겠는데? 동해바다에서 서핑을 하다가 엄청나게 큰 파도를 만난 기분입니다. 와, 가오리 파도에 휩쓸렸네. 응? 야, 요즘 날씨도 쌀쌀한데 여기에 따뜻한 가오리찜 먹으면 진짜 좋겠다. 아까 사장님이 김에다가 가오리 넣고 콩나물이랑 이렇게 좀 얼어 줬지. 한번 먹어봐. 양고추도 잡아줘서.
3: 나는 가오리를 먹는다네.
0: 후후후. 와. 오, 맛있구나. 김이, 가오리와 김의 만남이 아름다운 이중주의인 줄 알았다. 콩나물과 청양고추가 변화 사중주를 올려야 되는구나. 잠시만 감상을 하겠노라.
4: 아니 임금님, 우리는 국악과 함께 하는데 현악 사중주면 나는 뭐하오? 하지만 가오리가 워낙 맛있어 보여. 이번엔 받으리니 다음에는 나도 불러주시오.
2: 아이씨고.
4: 가오리.
0: 어우,

0: 내가 어? 국물맹이 아닌가? 응? 국물 덕후. 야, 이게 여기 생대구 지리가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순 없지. 어? 잠깐만, 이게 뚫려서. 오, 미더덕도 있다. 미더덕이 헤엄을 치고 있네. 자, 자. 아우, 아우, 국물이 혀를 꽉 붙잡고 안 놔주네. 와, 아, 시원하면서도 어 지리의 깊은 맛이 나는구나. 오, 한 번만 더 먹어보자. 야, 아우, 이걸 감칠맛이라 그러는 건가? 응? 아우, 혀를 휘감는 이 감칠맛. 야, 참을 수가 없구나. 어디, 태구야, 어디 숨었느냐. 이리 나오너라. 과인이 왔노라. 모습을 드러내거라. 우와. 우와.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저의 국물 향 어떡하실 거예요? 대구 지리의 깊은 국물 향. 대구의 이 살밥을 보십시오. 예쁘지 않습니까? 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대구살이. 포슬포슬하게 씹으면서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져나가네요. 이야, 국물하고 아주 잘 어울리네. 지리에 들어있는 고니도 한번 먹어야겠다. 고니는 또 그 주름 사이사이에서 국물이 쭉 나오기 때문에 먹을 때 또 지리 국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또 판별해 주죠. 달라.
1: 안 뜨거우세요?
0: 지금 뜨거운 게 문제예요, 지금? 맛있는 거 먹는데? 입천장 다 벗겨서 먹어야 되나? 대부분 국물 덕후들은 입천장 벗겨지는 거 안 무서워합니다. 입천장이 좀 훅딱 벗겨져야, 아, 내가 깨끗하고 칼칼한 걸 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2: 그렇지! 아,
0: 야, 이거 진짜. 아니.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 좋은 땀 있죠? 살살살살살살 맺히는 게 겨울에 추울 때 요거 탁 먹으면 아, 추위 싹! 아,
3: 추운 겨울 한입하면 온몸이 싹 풀리는 생대구 지리. 맑은 국물의 개운한 맛이 대구의 고소함과 함께라니, 아, 시원하다.
0: 아,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 할 일을 해야겠지. 미종의 동의보 감감감감. 예로부터 동의보감에서는 가오리를 이긴이라고 하여 사람에게 이롭다. 소변을 좀 보는 걸 어려워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아, 특히 꼬리에는 큰 독이 있으니 먹을 때는 반드시 잘라서 먹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오리는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체중 조절에 유리하고 또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부 미용에 아주 도움이 된다 하였어. 또한 칼슘 함량이 높아서 명언강에 도움이 되고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알코올 분해에 도움이 되어서 숙취 해소에 좋고 또 위나 간 건강에도 이로운 작용을 한다고 하니 올 겨울 가오리 많이 먹어야 되겠소 안 되겠소? 많이 드시오.
3: 아리아리 이슬이슬이 강원도 오징어. 강원도 하면 오징어가 빠지면 섭하지. 탱글한 오징어 몸통에 소를 꽉꽉 채워넣어 예쁘게 계란옷도 입고 맛있어져라 앞뒤로 노릇하게 잘 익혔네요. 이것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강원도의 별미 오징어 순대 열시다.

0: 어떻게 어떻게 너무 이쁘다. 와.
1: 이야. 자, 이거를 찍었어. 오. 오, 야, 탐스럽구나, 탐스럽구나. 살짝만 찍어서, 아, 이거 찍어서 별미로 먹는 거지. 아우.
2: 네?
1: 드디어. 우와. 야, 이거 딱 먹으니까. 아, 나 오늘 요 며칠 그냥 속초 양양 생각나가지고 마음이 쓸쓸하고 우울하고 그랬는데 그 쓸쓸함과 우울함이 싹 날아가게 나는 동해바다 볼 거야, 동해바다. 치즈 넣어주겠지. 아, 동해바다. 잠깐만, 아까 찍어 먹었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야, 이거 순대 쪽에 잘라 먹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엄청 고급이야.
2: 그 어릴 때 엄마가 입에 밥 넣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나요?
3: 아, 그렇지.
1: 밥상 관리에서 궁중 예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제가 흥분했습니다. 여기 동해바다가 보이시죠? 동해바다. 아, 오늘도 아주 고사롭게 동해 한상 차림을 잘 받아서 즐겼구나. 아, 참으로 맛있구나.
3: 맛있구나.
1: 아, 오늘 그냥 뭐 동해바다 안 갔는데도 동해를 다녀온 기분이 들기도 하고 이 뒤에 동해바다 물결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잘 먹었다.

0: 그래, 드디어 왔다, 왔어. 됐다, 됐어. 카사노바 하면 떠오르는 그 음식.
1: 카사노바 사랑, 카사노바 사랑.
0: 굴.
1: 돼지신명이 정지주 맛인가? 오래 탑굴 잘 먹었다.

0: 윤종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거라면 행복한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도 올라서 토끼들입다 장르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쉐이킨 문화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4: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이다팀이랑 이상팀이 즐거운 무대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2: 3시간마다 모기기피제 뿌리기. 야간 활동 시 밝은색 긴옷 착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더욱 조심.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말라리아 걱정 없어요.

명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명상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몸의 중심에 위치한 골반 건강에 효과적인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내면의 세계를 관찰하는 명상은 짧은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 무기력에 빠지거나 불안함을 느낄 때도 금세 다시 일어설 힘을 안겨주곤 합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자기암시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감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허기진 마음을 달래기에도 효과적인데요. 마음을 건강하게 챙기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명상을 꾸준히 해보세요.

요가를 수련할 때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에 눈을 고정시켜 마음을 수련하는 부르마디아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의 공간인 제3의 눈을 바라보거나 촛불이 있다면 촛불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골반과 가슴을 활짝 여는 자세로 골반을 스트레칭하는데 효과적인 우스트라사나입니다. 굽은 등과 처진 어깨를 펴주고 척추와 골반, 허벅지를 잇는 장요근 이완을 통해 골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줘 몸의 균형을 잡고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발등을 내려놓습니다. 무릎과 간격은 주먹 두 개의 골반 너비 정도면 좋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발등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이때 허리가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과도하게 골반을 밀어낸다든가 상체를 뒤로 젖히게 되면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천천히 가슴을 밀어 올리고 발등을 바닥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만 젖혀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때 복부에 힘을 꽉 주면서 가슴을 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고 손 허리로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아서 호흡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진정시켜봅니다. 이번에는 블록을 사용해서 우스트라를 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블록을 뒤꿈치 쪽에다가 수평하게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가슴을 밀면서 발등을 바닥에 눌러주는데요. 골반을 밀어내면서 오른손을 블록 쪽으로 옮겨갑니다. 손으로 블록을 잘 쥐었다면은 이번에는 왼손으로 뒤로 블록을 쥐고 가슴을 들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발등과 블록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위로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뻗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허리로 옮겨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엉덩이를 내리면서 호흡으로 몸을 진정시켜 봅니다. 가슴을 여는 동작에서 허리를 억지로 꺾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척추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인 만큼 바르지 못한 자세로 불편함을 겪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반과 허리를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발등을 내려놓습니다. 무릎과 간격은 주먹 두 개의 골반 너비 정도면 좋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발등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천천히 가슴을 밀어올리고 발등을 바닥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만 젖혀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블록을 뒤꿈치 쪽에다가 수평하게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가슴을 밀면서 발등을 바닥에 눌러주는데요. 오른손을 블록 쪽으로 옮겨갑니다. 가슴을 들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발등과 블록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위로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뻗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수컷과 비슷한 형태로 하체에 강한 자극을 줘 하체 근육 강화와 탄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변형된 우카타사나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와 복부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이라 허리 통증 예방에도 좋은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 간격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발 간격을 유지합니다. 발을 11자로 만들고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어깨와 수평을 이룹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혹시 여기서 가능하다면은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살짝 내려서 유지해봅니다. 자, 다시 뒤꿈치를 내리고 상체를 일으키고 손은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을 3회 정도 연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손을 올린 상태 마시고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주면서 내쉬고 이때 발을 꽉 눌러주면서 유지하면 좋습니다. 가능한 분들만 뒤꿈치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내려보고 유지하고 들고 뒤꿈치 눌러주고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내려주고 손 앞으로 하나 엉덩이 뒤로 둘 뒤꿈치를 들고 셋 조금 더 내려가면서 넷

여섯, 일곱, 여덟. 발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양손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연결 동작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지하면서 하체를 느껴보는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발 간격을 어깨 넓이보다 똑같이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고 양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팔을 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뺀 상태에서 하체를 느껴봅니다.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씩 접으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는데요. 호흡을 처음에는 한 세 번, 너무 힘들면 두 번 해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내려놓고 다리를 천천히 털어줍니다. 하체 라인을 가꿔주고 근력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에도 강한 힘을 요구하는 만큼 군살 제거와 날씬한 허리를 만들기에도 효과적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동작 지속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 간격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발 간격을 유지합니다. 발을 11자로 만들고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어깨와 수평을 이룹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혹시 여기서 가능하다면은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살짝 내려서 유지해봅니다. 발 간격을 어깨 넓이보다 똑같이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고 양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팔을 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뺀 상태에서 하체를 느껴봅니다.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씩 접으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는데요.

고관절은 사람이 직립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몸의 축이자 체중을 분산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관절의 유연성과 힘을 기르게 도와주는 전사자세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지 본인의 동작을 확인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모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발 간격을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는데 무릎이 한 90도까지 굽혀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좀 불편하든가 허벅지 안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여겨지신다면 무릎을 한 45도까지 펴주면 좋습니다. 팔을 활짝 핀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어깨는 천천히 낮추지만은 가슴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는 느낌, 그리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복부에 힘을 당겨놓고 시선은 오른쪽으로 꿈꿈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부풀리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셋 다섯 번 정도 이어가 봅니다. 넷 다섯. 자, 그 상태에서 왼손을 허벅지에 대고 측면으로 뻗은 나의 오른팔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가슴을 밀고 왼손을 바닥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무릎을 펴면서 활짝 펴주고, 자, 왼쪽 측면으로 무릎을 접고 양팔을 활짝 핀 상태, 그리고 시선 왼손 바라보면서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다섯. 그대로 손을 바닥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쭉 펴올리고 몸을 뒤로 젖혀봅니다.

5.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발을 11자로 내쉬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모아주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허벅지 안쪽부터 사타구니 근육까지 스트레칭해줘 골반의 안정성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하체로 지지하는 자세다 보니 발과 발목,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인데요. 튼튼한 하체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발 간격을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는데 무릎이 한 90도까지 굽혀주면 좋습니다. 어깨는 천천히 낮추지만은 가슴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는 느낌. 왼손을 허벅지에 대고 측면으로 뻗은 나의 오른팔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가슴을 밀고 왼손을 바닥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앞으로 서서 몸을 접는 자세로 다리 근육을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사나입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햄스트링 근육을 골고루 늘려져 허벅지와 무릎 강화에도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리해서 한 번에 완벽한 자세를 취하려고 하기보다 차근차근 동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발 간격은 벌어진 것보다는 안쪽으로 모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고개를 들면서 흉추를 쭉 밀어서 펴주고 요추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리면서 턱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양손을 뒤꿈치를 움켜잡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이때 가능한 복부를 당기면서 상체를 숙이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같이 호흡을

다섯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등을 팽팽하게 펴주고 내쉬고 손을 바닥을 짚고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한 뼘 정도 앞에다가 내려놓고요. 고개를 천천히 밀어 올릴 때 바닥을 미는 손과 나의 겨드랑이, 가슴, 특히 광배근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바닥을 밀어내 봅니다. 가슴을 조금 더 밀어서 펴주고 굽은 경추가 턱을 밀 때 천천히 목 뒤가 수축되면서 목 앞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턱을 밀면서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어느 정도 등과 허리, 다리의 이완이 준비가 되었다면은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양손으로 발 뒤 아킬레스를 지워줍니다. 마시고 등 펴고 내쉬면서 천천히 얼굴을 다리 쪽으로 붙여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다섯 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내쉬는 호흡에 기다리고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처음엔 몸이 잘 접히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신체의 유연성이 늘어 접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 전체에 가해지는 자극이 점차 시원함으로 바뀌는 과정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굳은 다리를 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발 간격은 벌어진 것보다는 안쪽으로 모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무릎을 접고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양손을 뒤꿈치를 움켜잡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밀어올릴 때 바닥을 미는 손과 나의 겨드랑이, 가슴, 특히 광배근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바닥을 밀어내봅니다. 양손으로 발 뒤 아킬레스를 지워줍니다. 마시고 등 펴고 내쉬면서 천천히 얼굴을 다리 쪽으로 붙여봅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거라면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 둘러싸고 토끼들입다 잡는 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두 번째 왔어요. 네.
1: 한 세 번째?
2: 자주 오는 곳이라서 친구랑 같이 왔어요. 애기 친구랑 같이.
3: 외저리도 목이 쉬어라 우는 걸까 오늘따라 더.
4: 아무래도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하고 쾌적해서
2: 경험할 것들도 많고 아이들이 놀 것들도 많아서
5: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놀고 싶어요.
6: 여기서 노니까 어때요? 즐거워요?

0: 미워요.
1: 네,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예결밴드의 보컬 예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예결이라서 예결밴드고요. 저희는 소도미녀를 기반으로 일상에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다양한 장르에 녹여서 연주하고 있는 퓨전 국악 밴드입니다. 저희 멤버 소개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해금을 연주하고 계시는 전수미 씨입니다. 그 다음에 화려한 손놀림 유승민 씨.

오늘 또 어린이 대공원에 온다고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골든을 아까부터 열심히 연습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애교 밴드에서 묵직한 베이스 강동현 씨입니다. 기타리스트 전영민 씨입니다. 연주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저희 애교 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계시는 아주 귀엽죠? 정희수 씨입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넓은 여름마다 소리에 지금 여기 무대가 펼쳐진 이곳이 어디죠,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 실내 놀이 공간이죠. 네, 여기는 어린이분들이 놀이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가족들의 즐거움도 가득한 곳이니만큼 저희가 이렇게 활기찬 공간에서 활기찬 놀이에 관련된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곡은 투전풀이라는 곡이고요. 투전이라는 놀이가 있는데 전통 놀이인데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한 절은 1로 시작하고 2절은 2로 시작하고 3절은 3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곡인데 여러분들도 놀이를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시면서 투전풀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0: 네, 여러분 투점풀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신가요? 네, 저희도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요에서는 식임새라는 게 있는데 혹시 식임새라고 들어보셨어요? 식임새? 제 노래에서도 많이 들으실 수 있는데 길게 뻗어서 떠는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에서 아래로 꺾어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아 뭔가 누가 내 배꼽을 콕 찔러가지고 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 오 역시 너무 잘하세요. 저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대공원에 왔으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식임새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혹시 저 하고 싶어요 하는 우리 어린이 있을까요? 우리 위에 친구들 일로 내려오실까요? 네 내려오신대요. 와 2층에서 지금 1층으로 내려오십니다. 얼른 오세요. 조심히 오세요. 우와 박수 한번 주세요. 우와 2층에서 씩씩한 두 친구가 왔어요. 아 우와 우리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둘이 같이 가족이에요? 친구예요? 우와 그러면 우리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남자친구부터.
1: 김우빈이랑 7살이에요.
0: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민영 친구 반가워요. 7살. 네 우리 여자친구는요?
2: 최유나예요.
0: 유나는 몇 살이에요?
2: 생각이 안 나요.
0: 아 생각이 안 나요. 친구예요? 동갑. 그럼 7살인가 봐요. 아니에요? 7살은 아닌데 친구인 걸로. 자 그러면 이제 누나랑 언니랑 같이 노래를 한번 해볼 건데 자 따라해 볼게요. 어렵지만 시작. 한번 더 우리 여자 친구도 시작.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 우리 노래를 한번 해볼 건데 아리아리 얼쑤 시작.
1: 아리아리 얼쑤.
0: 얼씨구! 자, 그 다음에 아리랑 얼씨구 노다가 새. 좀 어렵지만 시작!
1: 아리랑 얼씨구 노다가 새.
0: 우와! 너무 잘한다.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우와!

네, 다음 곡은요. 뒷산 타령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여러분들이 같이 얼씨구 좋다 잘한다 하고 즐겨주시면 더 좋거든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으이. 아 좋습니다. 흥이나시다 언제든지 우리 어린이 친구분들도 얼큰하게 그냥 으이 한번 외쳐주시면 너무너무 즐거운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뒷산 타령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무대 곳곳이 이렇게 QR코드가 있어요. 네, 어떤 걸 읽어볼까요?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연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읽을 때? 네, 일단 첫 번째 어린이 대공원에 대한 추억,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것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랑 어릴 때 손잡고 왔는데 이제는 제가 아이 손을 잡고 오네요.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어린이 대공원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어렸을 때는 내가 엄마의 손을 잡았는데 이제 내 딸의 손을 잡고 오시는 기분이 굉장히 신기하실 것 같아요. 와,

0: 예결 밴드만의 동요를 만든다면 뭐 어떤 인물이나 동물이 나오는 동요를 만들면 좋을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인물로 한다면 이제 심청이를
1: 심청이.
0: 예, 모티브로 한 이제 심청가를 약간 해서 그리고 동물로 한다면 이제 토끼와 또 거북이의 아찔한 추격신
1: 아찔한 추격신
0: 템포 좀 있는 네. 네, 이제 수군가를 또 저는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네.
2: 예결밴드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주셨는데 예결밴드는 서로 의견 충돌이 있거나 힘들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는 다들 참지 않아요. 정말 기분 나쁜 거 있으면 그렇다고 막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표현력 있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서로 웃으면서 합주하면서 막 자주 푸는 것 같아요.
1: 눈으로 욕하면서 푸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또 돌이켜보면 어릴 때의 추억들이 이렇게 공연을 즐겼었을 때 더 저는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아주 즐기셨던 기억이 소중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요, 저희 예교밴드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라소나를 위한 남문가입니다. 이 노래로 저희가 첫 수상을 했었던 곡이기도 하고 또 저희 예교밴드 노래에서 가장 신나는 곡 중에 두 번째에 들지 않나 싶은 곡입니다. 그러면 그라소나를 위한 남문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라소나를 위한 나 뭔가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어요. 안 돼요. 진짜 안 되는데 저희도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오늘 소감 어땠는지 우리 멤버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0: 할게요. 제가 여기 화양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에 엄청 자주 왔었는데 어렸을 때만 오던 곳에서 공연을 하니까 뭔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너무 함께해서 기쁘고 남은 곡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관객분들의 그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덕분에 너무 즐겁게 더 연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즐겁고 멋진 무대 많이 만들 테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2: 오늘 이렇게 어린이 대공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국악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3: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하루가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4: 저희 이제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 거니까 아시죠? 마지막까지 재미있게 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네, 오늘 이 무대가 여러분들께 가족분들과 또 사랑하는 분들과의 추억, 좋은 기억으로 남겨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곡으로 너영 나영 들려드리겠습니다.

0: 우연히 놀러 왔다가 밴드 공연이 있어서 듣게 되었는데요. 국악인데 밴드로 하는 게 낯설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융합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네, 시도였다.
1: 국악을 되게 퓨전 국악으로 새롭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2: 국악을 이렇게 밴드로 해서 들으니까 더 재밌었고 공연 어땠어?
3: 재밌었어.

0: 저희 집에 제일 크게 걸린 액자가 온고지신인데요.
1: 기산용 수별근 본 소부허유 놀고 척벽
0: 그냥 옛 것을 수용하는 게

0: 아니라 그걸 익혀서 따뜻하게 익혀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게 새로운 걸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걸 그냥 옛날 것을 그대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전통의 것을 지금 시대에 맞는 전통으로 또 새로운 전통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작업에 있습니다.
1: 피르자치라 잔말 말고 일러라.

0: 무대에서 옷을 실제로 갈아입으면서 관객들과 이야기를 하는 공연인데요. 제가 이제 국악을 한 지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25년 동안의 이야기를 이제 오노드라마로 구성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봄신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편한데다가 이게 그 폐품으로 만든 친환경 봄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연이 없을 때는 이렇게 좀 신고 다닙니다.
1: 아, 이리 오너라 호뽀 놀자.
0: 명품도 있고 이런 뭐 고가구들이 저희 집에 가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방을 재현을 해서 컨셉이 집들이 하는 컨셉입니다.
2: 맥도 있어요. 그걸 석빈이 걸 들어줘. 그럼 석빈이 그 신호를 하자.
3: 본인들이 그 밴드를 하면서도 서로 전통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제 군대 동기고요. 여자분들은 제 학교 동기로 이제 구성을 해서 전통음악에 관심이 있고 또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스터디를 하다가 이게 이렇게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0: 요즘 이제 국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팀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다 창작음악을 많이 하세요. 서희철과단은 일단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또 연주하고 활동하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전통음악을 또 다시 연습하고 또 공연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저희는 항상 레퍼토리가 매번 항상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에게 이제 제안을 던져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또 저희도 군말 없이 너무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함께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게 저희 팀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2: 오늘은 제가 직드리고 할 겸 여러분들께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다음 국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한 2살, 3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비취라는 경기미호 명창의 노래가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곡을 딱 듣고 나서는 그 노래가 나오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그 노래가 나오지 않으면 어디 나가자리도 나가지도 않고, 그 노래가 없으면 잠도 안 잤다고 합니다. 3살, 2살 아닌가요? 제가 그 기억을 어렴풋이 살려서 한번 노래를 여러분들께 처음 올려보자.

0: 학교에서 배웠던 판소리랑 나와서 너무 신기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1: 일단 우리 민요 좋아하고 즐거웠어요. 흥겨워서 잘 와요.
2: 뭐 매년 보고 싶을 정도로 감명 깊은 그런 공연이었고 자녀에게도 국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 수 있는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0: 혹시 방금 이 단어가 들리세요? 어떤 게 힘드냐면 가사가 이게 옛날 선생님들이 부르시던 거다 보니까 옛날 가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불리지 않는 심청가 가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제가 찾아내야 되는데
1: 잠시만요.
0: 자, 제가 찾은 것 같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제라도 가면 마노 누나 눈
1: 누나 눈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0: 가면 마노
1: 누나 눈
0: 누나 눈
1: 이거였어요. 다시 한번만 들어볼게요.
0: 누나 눈 보물찾기 같아요. 저는 이 전통이 너무 좋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고 듣고만 있어도 좋습니다. 정통, 즉 바르게 이어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전통은 이을 전자의 통할 통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 통할 통자를 썼다는 거에서 되게 소름을 느꼈어요.

0: 그래서 그 광대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려면 그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포인트, 울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캐치를 해서 그걸 판소리로 풀어내는 해석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옛 판소리를 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변화, 창조를 통해서 그거야말로 이제 온고지신이겠죠. 이게 한복이 제가 생각보다 뭐 방송이나 공연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한복을 입고 똑같은 데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을 직접 빼서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시안을 그립니다. 이제 이런 도안을 자기열 내는 거죠. 복자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찍는다거나.
1: 몇 벌이나 갖고
0: 있는 거예요? 한 80벌 정도 있습니다. 제 소중한 자산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석사 졸업 연주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다섯 명밖에 안 하시는 그 검구 병창으로 또 무대를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전승이 끊겼었던 심청과 방아타령을 이제 제가 올해 복원을 해서 그걸 졸업 연주회에 올리게 되었고요.
2: 좀 심승생숭하네요. 8년 가까이 되게 길게 다녔네요. 다니는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또 많은 거를 알려준 곳이어서 떠날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쳐다보게 되는 그런 매력을 가진 이 전통이 아직은 무궁무진하고 제가 맛볼 수 있는 맛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이 전통을

0: 소리의 길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거기에 지치지 않고 소리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술의 깊이를 더 깊이 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예술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다른지 묘인들어.
2: 저는 그 위에서 잘 닦아놓은 정통을 바탕으로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제 수만 년 뒤에도 하나로 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이 저희 감히 꿈꾸고 싶은 목표입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자 국가 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입니다. 재래와 굿, 난장을 중심으로 국가 시도 지정 무형유산 공연과 단오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8일간 펼쳐집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대학 국악제, 요즘 국악온입니다. 영호남권 대학의 국악 전공자들이 기악, 성악, 연희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요즘 국악을 19일부터 이틀간 선보입니다. 국립무용단 탈바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탈춤을 소재로 탈을 쓰고 벗는 과정에서 전통의 움직임이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 기획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열립니다. 마을 곳곳에서 불리다 잊혀진 경기도의 옛 소리와 가락을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천안시립 흥타령 풍물단 모던 성주입니다. 가옥을 지키는 가신인 성주 신앙을 바탕으로 성주풀이의 전통적 의미를 타악 장단과 소리, 움직임으로 재해석한 창작 풍물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거라면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 둘러싸고 토끼들입다 잡는 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브레이킨
1: 후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은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 정책 공모전. 둘, 명칭 공모전. 셋, 자유의견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QR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K뮤직 21세기 한국음악입니다. 올해 20회를 맞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회는 젊은 음악가라면 누구나 꼭 한번 도전하고 싶어하는 무대입니다. 그동안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서 170곡의 국악창작곡이 시험과 도전의 무대를 선보이면서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이분들과 함께 우리 음악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한음프의 전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07년 제1회 대회에서 아리랑상을 수상했고요. 전통을 바탕으로 만든 창작 국악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불새출의 무대 만나보시죠.

0: 2007 국악창작곡 개발 제1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풍류도시로 아리랑상을 수상한 불새출의 두 분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새출의 배정찬 대표님과 아쟁 연주자 박재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앞서 정말 풍류도시라는 음악을 들려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처음에는 되게 감미롭다. 우리 국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 되게 감미롭다고 느껴졌는데 그 중후반 넘어갔을 때는 정말 우리 어떤 신화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한 선에서 같이 함께 또 만나는 어떤 그 완결성까지 해서 그때 당시의 음악이 왜 1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동시에 함께 들으면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왜 1등을 못했을까요? 작가님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1등하셨던 분들이 난감한애를 부르셨던 프로젝트라기라 팀이었더라고요. 그 노래가 아 그렇구나 정말 난감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어떤 생각을 하셨었어요 혹시? 욕심이 났을 텐데 분명
1: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대기실에서 네. 프로젝트 락 선배님께서 하시는 난감한 애를 듣고 있었는데 네.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죠.
0: 진짜요?
1: 네. 1등은 저 팀에서 할 것 같고 네. 2등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네. 저희는 만족해하며 집으로 갈 수 있었죠. 어,
0: 예. 정말이죠?
1: 아, 정말이죠.
0: 사실 이제 불새출 팀이 2007년도에 그러면 창단이 돼서 올해로 20주년을 맞게 되는 건데 사실 한국음악 프로젝트도 2007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20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과 끝을 지금 어찌 보면 또 현재 진행형처럼 달리고 있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팀원들과 어떤 불화나 어떤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사실?
2: 너무 많았습니다.
0: 많으셨어요?
2: 저희가 20년을 이게 길게 해올 수 있던 이유가 네. 싸움과 화해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2: 애들이 다 착해요. 네. 착한 애들인데. 네. 연습만 시작하면 싸워요. 음악적인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0: 엄청 개인적인 기량과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모여서 사실 이렇게 팀을 꾸리는데 이 서로 조율을 할 수 있을까 음악적으로 타협이 될까라는 생각을 진짜 했거든요.
2: 하루 종일 연습해서 한 마디도 못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많이 싸웠고요. 네. 근데 또 착하다 보니까 네. 금방 풀려요.
0: 서로
2: 또 바로 풀리고 또 그러니까, 싸워도. 쌓아놓는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화해를 잘 하다 보니까 20년 되니까 이제 너무 서로를 잘하는 거예요.
0: 네네.
2: 쟤는 저걸 싫어하지, 얘는 이걸 좋아하지.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싸움이 없어지고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팀의 장수의 비결은 뒤끝이 없이.

0: 없이 싸우더라도 앞에서 싸우고 딱 끝내는 거. 아,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국악 창작 팀이 또 생겨났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팀들이 생겨나면서 사실 이 대회에 나와서 상을 받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한 일이긴 한데 또 이 팀이 잘 유지가 돼서 오랫동안 음악 활동을 같이 함께 이어가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팀들을 또 위해서 후배님들을 위해서 뭔가 이것만은 꼭 지켜라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비결이라든지 이렇게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1: 저희 팀 경험으로 봤을 때 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팀만의 색깔인 것 같아요.
0: 색깔.
1: 저희가 20년 동안 팀 생활하면서 네. 많은 유행이 지나갔거든요.
0: 네.
1: 그때마다 아, 저렇게 해야 되나?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0: 네.
1: 그때마다 이제 저희 색깔 지키면서 꾸준히 가다 보니까 네. 성실하게 봐주시고 네. 알아주시면서 저희를 이렇게 꾸준히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0: 아. 네,
1: 성실하게 자기 색깔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0: 네네. 또 어떠한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게 또 있으실까요? 혹시?
2: 일단 버텨라입니다.
0: 버텨라.
2: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0: 네.
2: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 세 배 더 열심히 해라.
0: 네.
2: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0: 아, 맞아요. 진짜로 버티는 게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을 달려왔는데 혹시 그 뭐 다음 20년을 또 향해서 뭐 어떤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불새출.
2: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2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정말 운이 좋게 후원회가 있습니다.
0: 와,
2: 불새출 후원회 불랍이라는 네. 후원단체가 있는데 20주년을 기념해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네. 기념 음원을 네, 준비하고 있고요.
0: 네.
2: 저희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네. 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탄은 자락이라고 돼서 네. 사라져가는 토속민요를 가지고 만들었었고요.
0: 네.
2: 2탄은 이제 동해안 오국굿을 갖고 밤절하는 공연을 만들었고
0: 네.
2: 내년에 3탄 사라져가는 우리의 추억들을 찾아서 네. 그렇게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정말로 올해도 그러면 꽉 찬 불새출의 어떤 행보와 활동들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데
2: 그렇게 꽉 차 있지는 않습니다.
0: 분명 이 방송에 나가면 더더더 활발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진짜로 저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실 이렇게 보내기는 너무 아쉽고요. 한 곡 더 들어보고 싶은데 그 한 곡 더 청해도 될까요?
2: 네. 릴릴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0: 네. 네네.
2: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시리즈 1탄
0: 네.
2: 자락에서 나왔던 토속민요
0: 네.
2: 릴릴이라는 노래를 갖고 만든 곡인데요.
0: 네.
2: 저 이북 지방에서 불리던 노래래요.
0: 네.
2: 그래서 그 노래의 멜로디를 갖고 그 멜로디를 확장시켜서 좀 풍성한 기악곡으로 만든 신나는 그런 곡입니다.
0: 혹시 그러면 뭐 노래가 같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2: 중간에 살짝 나옵니다.
0: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쉽게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
2: 네. 릴릴릴릴리 니나나 니가 났소 아니 돌고선 무엇하며 아니 춤추진 못하겠구나.
0: 아,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 저도 같이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불새출의 릴릴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음악, 우리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리뉴얼 K뮤직 21세기 한국음악이라는 주제로 역대 수상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특한 발상, 그리고 과감한 무대, 그리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음악으로 우리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보이는 팀입니다. 구이임의 무대, 만나보시죠.

0: 네, 2024년 제18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팀입니다. 구이임의 구민지, 이채연, 임정환 세 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아, 저희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와,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0: 괜찮나요?
1: 네, 네. 너무 멋져요. 네. 아,
2: 감사해요. 손님 마음으로 왔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팀명을 보고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각자의 성을 따서 만든 팀이 구이임이더라고요.
3: 네, 맞아요.
0: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3: 저희가 팀명을 만들 때 어떠한 네. 단어로 지었을 경우에 그 단어의

0: 의미에 저희의 음악이 좀 국한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무의미한 팀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팀원들의 성을 따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저는 그래서 그 성을 앞에 따길래 되게 그냥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볼까? 되게 간단하게 되게 뭔가 간편하면서도 구임이란 특임이 되게 뭔가 뇌리에 남기도 하고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탄생한 이야기가 있네요. 네, 근데 사실 앞서 얘기했었지만 이제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탔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사실 또 대회를 두 번 도전해서 거머쥔 상이라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2022년도에 나비라는 곡으로 은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네. 이제 또 그 다음 해인 2024년에 생으로 출전을 해서 대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1: 네, 와, 근데 한 번 도전하기 힘든 그 대회를 두 번씩이나 도전한다는 거는 어떤 도전 욕구가 없으면 또 그 도전 의식이 없으면 하지 못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두 번째 나가서 대상을 거머쥔 거는 엄청난 대단한 일이 아닌가요?
0: 네, 맞아요. 사실 뭔가 1등을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대회를 나가게 되면 되게 한 곡을 밀도 있게 집중해서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성스러운 곡을 만들고자 다시 한번 출전을 하게 되었고 또 저희가 이제 실험 욕구가 있어가지고 실험하고 싶은 그런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되게 다양한 소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국음악 프로젝트라면은 저희가 되게 예민한 소리들과 무대 연출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 주시고 충분히 구현해 주실 것 같아서 두 번 충분히 도전할 만한 대회다.
1: 그래서 무대 위에 그 변기를 놓았다면서요?
2: 그거는 저희가 이제 2022년에 젊은 국악 단장 평론가 초이스라는 무대에서 집은 집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무대를 올렸는데 거기서 각자의 공간, 각자의 집을 꾸며봤는데 이제 민지 씨가 변기를 했고 저는
1: 민지 씨가 변기를 네, 했다는 말이 너무
2: 민지 씨가 변기를 했고 저는 이제 침구류로 이렇게 여기는 베란다. 각자가 집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 자기만의 공간들.
1: 민지 씨 미안하지만 변기가 가장 편하세요.
0: 아 뭐랄까 이제 그 버들은이라는 시조를 보면은 짜내는 이 나의 시름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름 나의 이제 은밀한 밖에선 잘 표출하지 않는 시름 같은 거를 편안하게 이제 낼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이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화장실이 가장 은밀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스데어 버드른을 변기통에 대고 불렀습니다.
1: 아 근데 진짜 각자가 통통 튀는 약간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정말 풍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저희 딱 아지트에 왔을 때 사실 조금 이제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뭔가를 꾸며놓기 어떤 걸 갖다 놔야 될까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저희 아지트를 보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3: 근데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갖고 완벽한 것 같습니다.
1: 이 친구 성공하겠다. 이 친구 성공하겠어.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아지트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손님들을 모시면서 또 다양한 음악가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가깝게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는 저에게도 매우 귀중한 시간이기도 한데요. 사실 또 구임에 추구하는 음악의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2: 아까 앞서서 민지 씨가 얘기했듯이 저희가 뭐 특별히 음악적 방향성을 가지고 가진 않고요. 그때그때 저희 삶 속에서 영감을 얻어서 하고 싶은 욕구들을 음악적으로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드미컬한 음악도 해봤다가 뭐 화성적이고 아름다운 음악도 해봤다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하고 싶은 음악의 스타일이 분명 존재할 것 같기도 하고 표현하고 싶은 음악의 결이 분명 존재할 것 같은데 이 음악 세계 안에서는 사실 국악이라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통 음악의 이런 점은 꼭 지키고 싶다. 구인만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2: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부분에서 지키는 것도 음악적인 뭔가 구성 요소로 지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다른 분들을 보면. 근데 저희는 음악을 작곡하는 방식 자체에서 국악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의 음악적인 어법을 가져오면 그걸 저희가 뭐 구전심수처럼 저희끼리 직접 저희가 편곡을 하고 이걸 붙여보고 떼보고 어떤지 이렇게 국악 음악을 만들어가는 작곡 방식을 저희의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정말 생각도 멋있네요. 그리고 어쨌든 자체적으로 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구이인만이 갖고 있는 색깔과 매력이 진짜 음악으로서 표현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해보고 싶은 작업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거나 목표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0: 저희 2집 준비하고 있죠.
2: 아, 네. 저희 2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네. 올해 하반기에 내려고 이제 녹음도 다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컨셉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뭐 그중에 뭐 약간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약간 뭐 힌트라든지 어떤 음악이 될 것 같아요.
2: 이 토크 뒤에 네.
0: 두 번째 곡이 바로
1: 아 정말요?
0: 네.
1: 아
2: 신곡을 그럼, 여기서
1: 그럼 빨리 만나봐야겠네. 그 곡이 좀 가장 신나는 곡일까요?
0: 네 맞습니다. 좀 정가하면 되게 단아하고 잔잔한 곡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좀 리드미컬하고 파워풀한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아 그럼 그 무대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신나는 곡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좋은 음악 들려주시길 바라면서 구이임의 불화살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리뉴얼 K뮤직 21세기 한국음악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세 번째 게스트는요, 지난해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오름세를 만나보겠습니다. 전통 연희와 밴드로 구성된 연희 밴드로서 독창적이고 또 흥겨운 무대를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럼 오름세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무대 너무너무 진짜 뜨겁게 열띠게 정말 잘 봤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셨으니까 오름새 팀원분들 각자 한 명씩 인사 한번 드릴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오름새 밴드에서 보컬 맡고 있는 송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곽동균이라고 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건반 치는 서주원입니다.
5: 베이스 치는 이수민입니다.
6: 네, 드럼을 맡고 있는 김동빈입니다.
0: 네, 다섯 분들 감사합니다. 지난해 이제 5월에 열린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5: 맞습니다.
0: 아, 진짜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기도 한데 지난해 대상을 또 수상하고도 좀 속상한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2: 요번에 네.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20회를 맞이했잖아요. 네. 저희는 1등 했을 때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네. 이번에 대통령상으로 승격을 했다고. 네, 그래서
0: 욕심이 과하네. 아니 뭐야, 1등을 어쨌든 하긴 했잖아.
2: 저희가 대통령상이 없어가지고.
0: 근데 하필 또 이제 전년도에 수상을 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또 대통령상이 생겨서.
2: 맞습니다.
0: 아, 좀 그 부분은 좀 아쉬울 것 같긴 하다.
2: 너무 아쉬워요. 올해 네. 한 번 더 나올 수 있었으면.
1: 잘하는 거야.
0: 진짜 욕심이 많네. 아, 근데 어쨌든 이 오름새 리더분이시잖아요. 사실 송창현 씨가
2: 네.
0: 어떻게 이 팀을 또 꾸리게 되셨습니까?
2: 아까 준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또 야망보입니다.
0: 그래서 보이더라고 무대에서 이 야망이.
2: 꿈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또 이게 부족하지만 또 연희와 노래를 결합해 보면 되게 재밌겠다 네. 싶어가지고 이렇게 팀원들을 모아서 예, 오름새 밴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어떻게 좀 팀원 같이 활동하면서 어떻게 리더로서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신가요?
6: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리더 짱!
0: 진짜. 뭔가 군기가 바짝 든 것 같은 느낌인데 혹시 뭐 이렇게 잘못 보이고 막 이런 거 아니죠?
6: 아, 그런 건 아닙니다.
0: 그래도 이제 진짜로 이렇게 멤버들 중에서도 우리 국악을 한 번도 못 들어보셨던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국악을 접하니까 어떤 기분이세요?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5: 제가 아무래도 네. 실용음악과에서 베이스를 전공하다 보니까 네. 아니, 한국 사람이지만 국악 들을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밴드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도 제가 아는 국악은 그 이희문 선생님이
0: 그렇죠.
5: 싱싱 활동을 하셨던 그 타이니 데스크 라이브를 보면서 네. 아, 국악이 정말 멋있는 거구나 라고 네. 딱 그것만 알고 있다가 국악 재밌어 보이는데 했는데 마침 또 기회가 돼가지고 네. 하게 되는데 이제 점점 공부에 나가고 있는데 국악이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0: 그럼 이제 국악을 어쨌든 같이 함께 하면서 이 국악에 대한 음악도 들으시면서
5: 맞습니다.
0: 우리 국악에 대한 깊이에 빠져들고 있는 중인 거죠.
5: 깊이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0: 지금 송창현 씨가 사실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이렇게 멤버를 꾸리긴 했지만 또 국악을 잘 모르지만서도 우리 국악의 길로 같이 함께 인도해주는 아주 큰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아주 칭찬합니다.
2: 과찬이십니다.
5: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이렇게 오름새의 무대가 사실 정말 다채롭기도 하면서 송창현 씨가 같이 함께 꾸미는 무대가 여러 가지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혼자 뭔가 무대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 보일 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2: 지금도 보시다시피 네. 땀을 저만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너무 힘들긴 한데
0: 일당백을 하고 계세요. 예.
2: 멤버들이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0: 알고 있죠 다.
6: 당연히 알고 있죠.
0: 뭔가 정말 그 나쁜 사람이 된 거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 지금 약간 표정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름새에 이제 시작하는 이제 한 지가 거의 1년 정도 되신 거죠.
2: 네, 맞습니다.
0: 그렇다면 앞으로도 정말 포부도 정말 클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저희 오름새가요 작년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년 정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요 정말 대중적인 국악밴드가 되는 게 목표여가지고 이제 다양한 락 페스티벌이나 네. 뭐 이렇게 좀 방송을 조금 많이 타서 네. 더 열심히 정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뵙는 그런 국악밴드가 되고 싶습니다.
0: 아, 멋집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음악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판소리 단가에서 영감을 받은 광대가입니다. 오름새만의 광대란 어떤 것일까를 해석하는 곡인데요. 오름새가 그리는 광대는 어떤 모습이지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하이시고.
0: 네. 소리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불러봤을 이 단가가 바로 광대가입니다. 오름새의 광대가는 또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무대 오름새의 광대가 만나보시죠.
7: 가려 천지 우리 행각 광대 행세죠. 옳지.
8: 네.
7: 그러나 광대 행세 어렵고 또 어렵거나

첫째는 물태생이 반은 먹어 둘째는 말빨 솜을 부르너 셋째는 서리 구성 맵시 장단 한판 놀아보자 여름이라는 게 쉬운 줄 아니 천가지 얼굴 한가지 색깔 웃게 했다 울게 했다 이게 바로 광대다

사리에 사는 건 아무나 못해 전상사리고 맵지 않아도 돼 사람들이 울고 웃고 마음이 떠낸 것이 어려우랴 이 판위에 사는 건 아무나 못해 전상사리고 맵지 않아도 돼

리뉴얼 K뮤직 21세기 한국음악이라는 주제로 함께한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역대 수상팀을 만나봤는데요. 전통을 바탕으로 오늘의 음악을 만드는 불세출과 실험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우리의 음악을 만드는 구이임,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오름세까지 이분들의 음악이 바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세상에 선보이고자 하는 우리의 음악이자 이 시대의 한국음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열리는 20번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는요, 또 어떤 음악들과 스타들이 탄생할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의 창작이 오늘의 전통이 된 것처럼 오늘 만들어진 새로운 음악들이 미래의 고전이 되길 바라면서 김준수의 아지트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질

0: 동료 작가 소개로 예술인 산재 보험에 알게 되었어요. 저처럼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작가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예술인 산재 보험이 생각났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1: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힘들었던 저를 도와줬던 건 예술인 산재보험이었어요. 출퇴근 시 당한 부상도 산재 인정이 되니까 정말 큰 안심이 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쉽게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2: 공연 소품을 옮기다가 무거운 상자가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3: 촬영 중에 조명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 조명기가 뜨거울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다행히 커피 한 잔 덜 마시자는 생각으로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치료기간의 생활비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4: 작업실로 출근하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최근 현장 취재가 많아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5: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공연의 포인트 안무인 만큼 동작에 열중을 했거든요. 왼쪽 팔에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입과 재활까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거는 미리 가입해뒀던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산재 신청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0: 가입과 신청은 간단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6: 안전한 예술 활동에 든든한 사회 보장.
0: 예술인 산재보험.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거라면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이 둘러싸고 토끼들이 다 잡는 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쉐이킹
1: 후리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다팀이랑 이상팀이 즐거운 무대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점점 더 위험해지는 여름.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간 폭염의 수와 열대야의 수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합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신설해 더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0: 몇인데 애들이 진짜 약속을 안 지키네. 약속을 안 지켜. 아, 왜 안 와? 너무 덥다.
1: 너무 덥네요. 아, 요 도시인데.
0: 오, 이래. 저 형 봐. 야!
1: 큰 거 뭐야? 엄마
0: 아, 나 진짜.
1: 엄마 뭐해요 혼자서?
0: 몇 시야?
2: 차 샀어?
0: 어?
2: 차 샀니?
0: 아, 이거는 렌탈. 아니 그나저나 몇 시냐고.
2: 몰라, 나 시계가 없어.
0: 어? 지금 땀이 다 찼다 여기에 내가. 어?
2: 거기로 한 시간이 몇 시인데?
0: 어?
2: 몇 시인데?
0: 8시 반.
2: 지금 몇 시야?
1: 8시 반.
0: 어, 일찍 왔네.
2: 어. 근데 정확히 맞춰왔지. 형이 너무 빨리 왔네.
0: 내가 일찍 왔네. 어. 아니 근데 왜 그 한 명은 왜 없어?
1: 서령 없네?
0: 윤서 형은?
2: 생각했네, 지각했어.
1: 아!
0: 아니 오늘 그 뭐야, 일찍 퇴근이지.
1: 맞아.
0: 늦게 출근이 아니잖아.
1: 그러니까.
0: 어?
2: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0: 뭐야?
2: 늦게 출근할지 일찍 퇴근할지.

0: 아 근데 진짜 일찍 퇴근해요?
1: 네.
0: 진짜예요?
1: 게임은 게임이니까.
0: 몇 시에 퇴근해요 그럼?
1: 제가 지난번에 점심 먹고 퇴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0: 점심 먹고 퇴근이에요?
2: 네. 점심 주지 마요 그러면은 일찍 가는데.
3: 그래서 머리 하고 왔네.
4: 머리 좀 하고 왔어요.
0: 그러면 오프닝하고 퇴근하면 안 돼요? 점심 먹이는 게 너무 싫은데.
1: 점심을 먹을 수 있을지 없지 모르잖아요.
3: 그래도 카메라는 나와요.
2: 왜요? 뭘 또 게임해가지고 점심 밥을 또.
0: 아,
2: 나 그건 아니죠. 우리 하루 종일 저.
0: 아, 뭐 또 캐네. 누가 또 뭐 마이케나 막 이런 거 할 것 같네, 느낌이.
2: 바지라 이런 거?
0: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어딘지는 알죠, 이제 다?
3: 고창.
2: 고창 예뻐.
0: 고창.

0: 왔어.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 대박.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잠시만요.
1: 가지 마세요.
2: 잠깐만요.
0: 내어주세요.
2: 이 앞에 타는 거 아니야. 예, 예.
0: 드라이브 옆에 타고 싶어요.
2: 신분이 다 따로 있어, 우리는 지금.
3: 엄청 크네, 근데. 아, 나는 경기 같은 거는 봤는데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봤어.
2: 출발! 오!
1: 갑니다!
4: 우와, 뭘 잡아야 될 것 같아.
1: 옵션은. 아, 좋다!
2: 근데 뻘에 가도 얘는 안 빠지나 봐.
3: 와, 얘는 안 빠진다. 와, 오!
1: 바다에서 버스 타는 게 처음이야.
2: 나도.
4: 신기해요.
2: 그렇네.
4: 오, 시원해.
2: 야, 시원하다.
4: 네, 이거야, 이거야.
2: 이것만, 그늘만 있어도 이렇게 시원해. 네,
4: 맞아요.
2: 어,
4: 진짜 시원해.
3: 어, 저 사람들 몇 명 있네?
1: 저기 사람이 있네.
4: 아, 저 조그마한 게 사람이구나.
5: 자, 내려주세요.
2: 갯벌 체험.
0: 우와, 맞추는 거 아니에요?
4: 아, 어떡해.
5: 아, 오,
4: 뜨거워.
2: 아니, 이게.
4: 이거 양말로 이거 양... 이렇게 내려도 돼요?
2: 예. 이거 양말만 봐도 이게 나이가 표가 나더라고.
6: 형 근데 너무했어.
2: 아니 애들 양말 봐봐.
6: 이 형 무좀 있나 봐요.
4: 오빠 이게 뭐야?
1: 아, 뭐야? 무섭잖아.
4: 무섭잖아. 우와, 이게
0: 다섯 손가락.
2: 자 이런 양말 찢어도 되죠?
5: 예.
4: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6: 근데 진짜 편할 것 같아.
2: 네. 갑시다 갑시다. 야 약간 좀
4: 아 주, 느낌
2: 통화돼 저거
1: 이상해.
4: 우와 아, 내 양말
1: 아 느낌 이상해.
2: 준승재 안 내려?
4: 어 근데 느낌 좋다잉.
6: 야 근데 여기 되게 부드럽다.
0: 이거 생일 케이크 위에 걷는 느낌.
4: 생크림.
6: 얘 말을 너무 잘해. 생일 케이크 위를 걷는 느낌이래. 와
5: 자 여기서 한번 캐보시게요. 한번 어떻게 캐냐면
2: 예.
5: 이 정도 깊이만 해서
2: 예.
5: 이렇게 앞에로 이렇게 찍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2: 오 예.
5: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4: 와 많이 나온다잉.
6: 오 예? 아무데나 그렇게 하면 돼요?
5: 예 아무데나.
4: 오 화장품 나오네.
6: 아니 근데
5: 이게 백합이에요.
6: 백합.
5: 예.
6: 와와와
5: 이거는 이거는 동주.
6: 오 야 움직여.
4: 오, 뭐가 살아있다.
6: 움직여 또, 뭐가 움직여 조개가 어 누가 봐봐.
5: 이렇게 하면 다시 들어가 되네들.
4: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1: 가지 마.
4: 들어간다 들어간다.
1: 우와, 신기해.
6: 우와 이렇게 들어.
1: 잘 간다.
4: 어 순해. 아니
6: 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2: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네.
5: 와, 다시. 와
4: 멋있다.
5: 이렇게 파서 나누면 우와. 다시 들어.
2: 어찌 없어진다 이제.
4: 와 그
1: 껍질이랑 어떻게 그렇게 봐?
4: 어 얘도 들어간다.
2: 어디가 임마?
1: 나 봤어.
2: 여기 있네.
1: 아깝다.
4: 도망간다는데.
6: 형.
2: 어?
6: 뭐해?
4: 캐시고 하셔야죠, 남편. 그거 선생님 캐신 거잖아요.
2: 아니, 다. 아니, 왜 이렇게 예민하냐, 애들이.
6: 나 여기서 캘래.
5: 여기 찍으면, 이렇게, 앞으로.
4: 오, 나와.
2: 아니, 이거 손으로 해도 되겠네요, 이 정도 깊이는. 와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스럽다.
4: 응. 별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2: 어, 이게 무슨 조개

0: 얘가 캐주얼로 생각했거든?
1: 오, 많아요.
0: 아니, 이거 와서 한 10분이면 가득 채워 가겠는데? 네. 이거 근데 손으로 키는 게 더 느낌이 좋아.
1: 손이요? 어떻게?
2: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진짜 느낌 좋다. 약간 이게 야, 흑장난 하는 것 같다. 우리 어릴 때 흑장난하고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흑장난.
1: 삼촌!
2: 응?
1: 뭔가 지금 캐고 있으니까 자연의 보석 같지 않아요? 다 자연이잖아요, 이거 다.
2: 나?
1: 아니, 삼촌 말고요.
3: 신기 오빠!
2: 나 자연, 어? 나 너무 바쁘다, 얘들아. 왜 이렇게 날 찾니, 오늘?
3: 이거 궁금해요. 몇 미터 들어가겠어요? 안에?
2: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우와, 그냥 막 나와. 막 집어넣으면 막 나와.
0: 선생님, 이 갯벌은 왜 좋은 거예요?
4: 여기는 오염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기가. 유네스코 저기 등재도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고창 갯벌이 이 모든 생명체가 많이 있고 저기에서 알아주는 저기예요, 여기가.
0: 와, 애기들도 왔어, 애기들.
5: 와!
0: 예! 어디 가족끼리 왔어요?
5: 네.
0: 이거 근데 엄청 잡기 쉬워요.
5: 네.
0: 그냥 이거 아, 몇 번 와봤어요?
5: 아, 네, 몇 번 와봤어요.
0: 아, 진짜 이게 아는 사람들은 더 오는구나.
5: 너무 좋아요.
0: 어, 근데 애기들하고 이렇게 오면 엄청 좋겠네요.
5: 너무 좋아요, 맞아요.
0: 자, 엄마 보세요. 이렇게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6: 네.
0: 뭐가 좋아요?
6: 아무것도 안 좋아.
0: 소민이는 뭐가 좋아요?
6: 조개.
0: 조개. 조개 잘 먹어요?
6: 네.
0: 삼촌이 이거 줄까요, 조개?
6: 아, 이거 뭐
0: 잡고 오신 거예요?
7: 아, 엄마세요.
8: 여기 괜찮아. 이리 와봐.
0: 저 한번 봐도 돼요?
8: 오, 여기.
0: 오. 오망체험이 따로 있구나, 또. 우와! 감독님, 이거 봐봐. 오. 아니 고기가 산이야. 아, 난 몇 마리 있을 줄 알았거든. 이게 그러면 그 뭐지? 우리 그 식당 가면 작은 그 생선 나오잖아. 그게 이거죠 거의.
4: 조기 조기.
0: 맞죠 이거죠 거의. 그럼 이거는 뭐예요 사장님?
4: 꼴뚜기.
0: 꼴뚜기. 네,
4: 꼴뚜기 그게요.
0: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초장 찍어 먹으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꼴뚜기.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네.
1: 뭐야? 저거
0: 꼴뚜기야?
1: 꼴뚜기?
0: 꼴뚜기야.
1: 이런 식인데 맛있어.
0: 이거 내가 삶아 먹으려고 달래했어.
2: 누구한테?
0: 어?
1: 대박.
0: 저기 밑에는
2: 꼴뚜기
0: 생선이 잡혀.
1: 아~
0: 저 그물망 있잖아. 그게 이게 그물을 친한 거야. 물이 빠져나갈 때 거기 걸리는 거야.
2: 저분들이 꼴뚜기 잡대?
0: 꼴뚜기랑 생선이랑 그 새우랑. 자 그러면 우리는 체험은 다인 것 같은데?
9: 자, 많이들 캐셨어요?
1: 네.
6: 네.
9: 제한 시간 안에
2: 너무
9: 가장 큰 조개를 찾아오는 거다.
1: 어떻게 큰 거? 아이고.
2: 이 물 있는 데는 없나 봐 원래.

0: 조용 뭐해? 도둑이야! 도둑인 거 아니야 지금? 도둑이야! 얘들아! 얘들아 이래마! 봐봐 도둑 저 도둑 잡아! 봐봐 조용 봐!
1: 아! 야! 오빠! 내 거야!
0: 이건 안 되죠? 왠지 알아? 아까
1: 뭐야? 이거 아니지?
0: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2: 아니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잡자
3: 오 잠시만 어 이거 크다 어 이거 크다 어 이건 아니다
0: 멍충이들
3: 아니 큰 것만 찾으면 되잖아
4: 빨리 담아 담아
0: 내 거 왜 다
4: 아, 몰라 나 그럼 나 그럼 캐러 갈 거야
0: 어디가
4: 나
1: 안 돼요 치료하세요 혹시 큰 거 잡으신 분 있으세요? 큰 거, 아주 큰 거? 혹시 큰 거 잡으신 분이 계신가요? 큰 거? 조금 큰 편?
5: 이거
1: 꼭 드릴게요,
5: 네, 꼭 드릴게요. 네.
1: 큰 거? 어, 저거
6: 안 주면 안 돼요
1: 아, 바로 드릴게요, 진짜 저도 있긴 있는데
7: 어, 잠깐만요 삐삐, 잠깐만요 타임 이거 언니가 찾은 거 아니잖아요
1: 이겼어요
7: 찾았잖아요, 사람들이
1: 아,
7: 아이고 크기만 볼게요 아 크다
6: 이쪽에 있어
1: 아 네네 이거 가져
7: 진짜요?
1: 응 근데 나중에 나한테 줘야 돼 이거 다시 줄 거야
0: 이거 팬티 속에도 넣고 남을 사람인데
4: 아 제가 뒷자가 없다니까?
0: 팬티 속에 넣지
3: 없어 아 진짜 없다니까?
4: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8: 4분 남았습니다 4분
3: 아 근데 진짜 없어 없어 큰 게 없어 아
4: 어 너 왜 그렇게
8: 자 끝났습니다 모여주세요
4: 오른손에서 어, 손 다 갖다 대
0: 저는 근데 오른손에 잡히지도 않아 저거 봐봐
7: 저는 손이 작아서 그랬어요
4: 아니 손 손발 다 갖다 대
7: 손에 안 차지요 저는
4: 손 손 다 갖다 대 하나 둘 셋
7: 와
0: 죽었어.
3: 아, 죽었어.
4: 야,
3: 죽었어.
4: 땡.
7: 땅굴락해.
4: 아니, 그거도. 아, 이거 탈락이야,
0: 안 돼. 안 찍혔어.
4: 아, 이거를.
0: 야, 안 돼.
4: 아니, 모든 편법은 되는데 죽은 건 안 되는 거지.
0: 죽은 거 갖고 와가지고.
3: 자, 제 거 산 거예요.
4: 자, 그러면. 1, 2, 3.
3: 죽은 거.
1: 내가
4: 야! 아니, 그러면은 어차피 선영이 밥 먹고 퇴근인데 그냥 밥 안 먹고 퇴근하면 되겠네.
3: 자, 이제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7: 가야지. 렛츠 고.
0: 밥 먹으러 갑시다.
3: 서령이나 서령이는 안 된다.
7: 오늘 안 쪘어.
1: 아, 그렇지.
0: 아니 근데 그 안 먹는 거 아니래잖아. 약간 그런 약간 우리 밥 차려 줘 이런.
3: 근데 재밌다, 맞지?
7: 와우.
4: 와. 오! 칼국수.
7: 드디어
4: 마지막 요리 전문점.
7: 맛있겠다.
0: 해물, 좋아. 해물 부분 우수.
7: 우와. 우!
4: 아유. 아,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4: 아유, 반갑습니다. 맛집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9: 손님 오셨어요?
4: 예. 네,
9: 맛집 잘 오셨습니다.
4: 여기는 뭐가 맛있습니까, 여기는?
9: 대부분 바지락 정식을 드시거든요. 아. 정식에 다 나오거든요.
4: 아, 그럼 정식 먹어야죠.
9: 예.

0: 아니 나는 지금 역대급인 것 같아. 우리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맞아요. 이거 못 먹는 거는 진짜 좀 스트레스인 것 같아.
1: 그런 것 같아요.
2: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 먹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뭘 캐러 왔다 왔죠?
1: 동죽이요.
2: 네, 이거를 다 까신 후에 드실 수 있어요.
3: 아니 잠시만요. 아 이거
1: 진짜요?
2: 저 도구도 다 준비했어요.
0: 와. 아니 이거 근데 센 게 까져요?
2: 까져요.
0: 설혜가 미안한데 저 좀 나가서 해라. 불편하다. 우리는 어떻게 까는 건데요?
1: 뭘
3: 어머니가
1: 의자를 또 빼놓으셨네 이렇게.
0: 그럼 뭐
1: 먹어도 돼요?
0: 그럼 이제 우리는 먹어도 돼요?
1: 서프라이즈. 와. 짜잔.
0: 아주머니 엄청 많네.
1: 되게 즐거워 보이시네요.
4: 먼저 먹을게.
0: 일단 에피타이저로부터.
2: 아 자료네요.
4: 자료 없으면 그거를 좀 이렇게.
0: 우와.
3: 푸짐해 푸짐해.
0: 우와 좀 맛있다.
2: 집밥이다 집밥.
4: 초무침을.
1: 그렇게 먹어요?
4: 특별해요 사장님.
1: 밥만 먹어도 맛있냐? 같이? 같이 해볼게요.
0: 바지락이 들어있는 거 너무 맛있어. 아 근데 너무 시원해.

0: 진짜 손톱 벌리면 너 저거 잘하잖아 선배야. 사진이 너무 활동하고 안 됩니다 뭐 이렇게.
1: 일단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2: 하세요.
1: 없으시나요?
2: 하세요.
1: 아 예. 봐봐요 지금 사장님도 힘드시다고 그냥 가셨어요 지금. 아니 이거 안 까죠.
0: 우리 너무 많아. 봐봐 나랑 가볼 차이 봐봐. 오.
1: 메인 언니 실장님 저 도와주세요. 두 분 같이 오셨잖아요. 네 실장님도 같이 오. 같이 도와야죠 같이.
3: 죄송해요.
1: 칼을 이렇게 대다 그대로 벌리면 돼요.
4: 어떻게 저거 어렵나 봐.
5: 센 고개를 까는데.
1: 삼촌 이래 언니 맛은 어떠세요? 맛은 어떠세요? 와 진짜 통영인 같이 급하시다. 아니 맛은 어떠세요? 솔직히 이래머니는 그래 조금만 먹으라고 주실 줄 알았는데.
5: 아니 이 중에서 최고 뭐가 먹고 싶긴 한데 지금.
1: 저 초무침.
5: 초무침 이거 얼른 먹으라 너희.
1: 안 먹어.
6: 진짜 안 먹어, 좋은 줄 아세요?
1: 진짜. 아, 진짜 내가 다 까고 만다 진짜.
5: 맞나?
6: 아 마음이 정말 아파. 정말 아파 마음이.
7: 다 까야죠.
6: 아 오케이.
1: 안 되겠다.
6: 서령
1: 주식이에요 언니라도?
8: 이거 제일 먹고 싶다고 했었지. 이거 제일 먹고 싶다고 했었지.
1: 언니.
4: 야 언니밖에 없다.
9: 아 진짜 언니.
4: 야 진짜 언니밖에 없다.
8: 조금 더 빨리. 이거 제일 먹고 싶다고 했었지.
1: 언니.
8: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하라고 이렇게 보여주러 왔어. 보여주러 왔어.
1: 제가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일단 이래 봐.
8: 봐봐. 소리 들어봐.
1: 어 맞아. 소리 너무 좋네요. 네.
6: 오사. 오사.
1: 그치요?
4: 동생 빨리 하라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1: 그쵸? 오빠. 아니. 아니 혼자 먹으면 되냐고요. 맛을 주세요.
4: 네가 못 먹어.
1: 주세요. 퍼주세요.
4: 아니 그냥 그 맨밥이야.
5: 근데 좀 긍정적인 거는 매니저님들이 이제 손에 조금 익었네. 아, 좀 빨라졌어.
1: 아니 감독님이 빈 껍데기만 안 주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5: 아니 근데 이거는
1: 아 진짜
5: 아니 감독님 내가 봤어 진짜 알고 줬어요 모르고 줬어요 빈 껍데기인 거
10: 아, 모르고 줬어요.
1: 아니에요 무게 차이가 있는데. 아 힘들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아 힘들다.
10: 빈 거야 빈 거.
6: 아 머리 나갔네. 날이 나가고
1: 와, 어떡해 우리 딱 두 개 다 잡았는데 어떡해.
5: 아니 좀 죄책감 없어요? 없어요? 와. 아, 재수사 재능이 있네. 우리 얼른 먹고 일어나자. 가야 되죠, 감독님, 이제.
1: 네,
5: 다음
1: 네.
5: 촬영지.
4: 가자.
5: 밖에 가면. 그래. 우리는.
1: 이게 지금.
5: 아, 나 감수.
1: 남는 거?
5: 감수.
1: 맞아, 끝까지, 끝까지.
8: 아니, 남기면 혹시 소리가 먹을까봐.
4: 어? 뭐야?
5: 남기면 선영이 먹을까봐?
4: 야 악마다 악마.
1: 진짜 와, 무섭다.
4: 악마다.
1: 저 이거 진짜 닦아요? 진짜 닦아요?
10: 강아지 얘기 좀 해.
1: 아니 전 최대한 열심히 했어요.
10: 부활할 수 있도록.
1: 너무 속임수에 넘어간 것뿐. 오늘의 경험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아무리 곁에 있는 사람이라도.
10: 두번 의심해봐요.

0: 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인가, 이거?
1: 네.
0: 이거 만들어 진짜. 놓은 거 아니겠지?
2: 아니, 아니야.
0: 이게 원래 옛날부터 있는 그거야? 고인돌이야?
1: 진짜 고인돌인데 이전에 때

0: 어른 삼천한 청소년 이천한 어린이 어린이 세 명입니다.
1: 어린이 세 명입니다.
2: 믿었어?
3: 봐봐. 어린이 꼴을 주셨어.
2: 진짜요?
0: 맞습니다. 저희는 쓰리고 어린이들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디로 가면 돼요?
4: 저기 우측에 열차 보이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3: 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귀엽게 해야 돼, 어디 가든지.
2: 맞아요.
0: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선생님 해설사 분이세요?
2: 네. 아, 진짜요?
3: 아, 진짜?
5: 이렇게 이쁘신 분인데. 아.
0: 저희는 고인돌 박물관을 온 어린이 세 명입니다.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아, 근데 여기가 엄청 커요? 저 차를 타야 된다고 하던데요?
5: 아, 탐방열차를 타고 이제 왕복으로 다녀오시는데 30분 소요가 돼요.
3: 근데 30분요?
0: 차를 타고 네. 30분이면
3: 네. 네, 빨리 가져가
5: 가야
3: 돼. 아, 2시 반 차예요. 우리 2시 반 차.
0: 선생님 안쪽으로 네, 앉으세요.
3: 왜요? 거기 햇빛이
0: 저기가 햇빛 있어요.
5: 감사합니다.
3: 레미 안쪽으로 앉아.
0: 네. 선생님 이쪽으로 반대로 앉을까요?
3: 예, 예.
0: 오, 간다.
5: 여기 고창천이 보이죠?
3: 이게 고창천이에요?
5: 어, 고창천이 보이죠? 천을 가로질러서 이게 마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이 모습 그대로 정말 농사짓기에 아주 좋았던 지역입니다. 네. 가을에 그 황금 들판 연상을 해보세요.
3: 아, 여기 완전 궁금해요. 네,
5: 그렇죠. 얼마나 풍요로워요, 마음이. 한마디로 살기가 아주 좋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3000년 전에 정말 여러 부족, 문화가 다른 여러 부족이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이동해가지고 살았던 거거든요.
3: 한 부족이 아니라 몇 개의 부족이 살았던 거예요?
5: 그렇죠.
3: 근데 저게 다 고인돌이잖아요, 눈에
5: 네,
3: 보이는 게.
5: 네.
3: 저때 당시 기술력으로 아~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저게?
5: 그러니까요. 얼마나 인원을 많이 동원해야 했겠어요.
3: 그러니까요.
5: 그러면 이곳에 정말 몇천 명, 몇만 명의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았다는 것 증거물이잖아요. 그렇죠?
2: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고인돌 클수록 그 사람이 중요한 맞아요. 사람이라는 거라고.
5: 맞아요. 그때 당시에 권위가 있거나 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여유를 갖고 있었으면 이 상석의 크기가 굉장히 컸어요.
6: 1코스 정상에서 50분간이 정상이었습니다.
3: 아유.
5: 고창이 산들 바다강이 다 어우러져 있어요.
2: 여기 제가 지금 세 번째 오는 건데 네, 올 때마다 가을에도 왔었고 겨울에도 왔었고 다 색깔이 다르고 매력이 달라요.
3: 가을에도 왔었어?
2: 가을에도 왔었어요.
3: 여기 막 벼가 막 물을 때 왔겠네.
2: 네.
3: 그럼 여기가 몇 년 전에 살았던 거예요?
5: 여기 3000년 전 사람들 네, 청동기 시대.
3: 와, 이거 다 고인돌이구나.
5: 이쪽으로 한번 오실까요?
3: 우와. 아니 그러면 여기 밑에 돌아가신 분이 네, 있었던
5: 안치,
3: 거예요?
5: 네, 안치되는 경우죠. 여기 탁자식이 고인돌이 있어요.
3: 탁자식.
5: 그죠? 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바둑판식.
3: 아.
5: 그리고 끝에 나무 소나무 옆에 있죠? 예, 예. 개석식 고인돌. 이게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이 이곳에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게 정말 온전히 두 개만 있었을까요? 판판한 아래 받침돌.
0: 아, 선생님, 쟤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나마 제가 좀 똑똑합니다.
5: 네, 예. 답을 한번.
0: 마크가 있었는데 저
3: 말을 잘 못하는데 아, 한국 말을 잘 못해.
5: 예, 훔쳐가서?
0: 뚫힌 거 아닙니까?
5: 근데 저희도 지금 친구는 몇 살이에요?
0: 저는 41살입니다.
5: 41살, 40년 됐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 고인돌이 이렇게 축조가 되어서 지금까지 유지된 거는 3000살이에요.

0: 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한 3천 년 동안 이게 온전했을까요?
1: 그렇겠죠.
0: 있잖아요. 우리도 망가지고 아프잖아요.
1: 예.
0: 얘도 뒤에 있는 마금돌과 앞에 문돌이
2: 그래.
0: 유실이 됐어요.
1: 그래. 아. 네. 지금 시신이 밑에 땅 속에 매장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떴다는
0: 땅
1: 거죠?
0: 위에.
3: 땅 위에. 아.
1: 그냥 돌로 그냥 이렇게 쌓아놓은 거라는 거죠?
0: 네네.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실까요? 갑계돌이 바둑판처럼 도톰해요.
1: 가볼까요? 가볼까요?
0: 가볼까요?
1: 어디가 앞이라고요, 선생님?
0: 저쪽이 조금 돌출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쪽이? 망망대해에서 바다에서 항해하는 그런 모습처럼 배의 모양과 닮았어요.
1: 이것도 엄청 무겁죠? 이거 다 10톤 되나요?
0: 탁자식 있잖아요. 네. 전용된 탁자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22톤이에요.
1: 우와.
0: 여기는 더 무거울 것 같아요.
1: 어, 이걸 어떻게 들고 올라왔대, 이거를. 언덕인데. 하지 마요, 진짜.
3: 아니,
1: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2: 왜요?
4: 네, 왜요?
1: 이 옛날에 그 우리 그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저 고인돌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한번 해보자고. 이거는 1톤은 넘을 것 같은데? 그죠? 아, 이것도 큰 거지.
4: 아니, 진짜 돌을 우리가 어떻게 땡겨요?
1: 이게 아직까지 고창에서 이거를 움직인 사람이 없었대.
3: 자, 저희가 만약에 이 돌을 1cm라도 움직이시면 오늘은 퇴근시켜 드릴게요.
2: 이게 원리가 뭐냐면 돌은 위에 있고 나무가 돌면 거기를 나무의 뒤에 나무를 땡겨오고 땡겨오고 이거거든요. 나무가
1: 못에 박혀 있어.
2: 나무가
5: 이거는 안 움직여. 뭔 소리야.
1: 생 힘으로 땡겨야 돼.
4: 안 되잖아요.
1: 조금이라도.
3: 알겠어요.
1: 조금이라도.
5: 아 이게 말도 안 돼. 몸빵 하는데 뭘 조금이야.
4: 아니 이게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당길 수 있어요 이거?
1: 뭘
4: 안
1: 이게 되는데? 이게 증거 자료가 필요하니까. 내 휴대폰이 넘어가면.
3: 오케이.
1: 내 휴대폰이 넘어가면 됩니다. 진짜
2: 아,
1: 거의
2: 넘어가지.
1: 자 준비
4: 하나.
1: 시작.
4: 뭐?
1: 아니 핸드폰을. 야! 아니 핸드폰을. 야! 아니 핸드폰을 맞춰야 돼.
2: 형.
1: 아, 이제 한번 당겨보자. 자, 하나, 준비. 하나, 둘, 셋.
4: 하! 와.
2: 하나, 둘,
4: 셋. 하!
2: 와. 하나, 둘, 셋.
4: 하!
1: 와.
2: 하나, 둘, 셋.
4: 하!
1: 하나, 둘, 셋.
4: 하!
1: 와, 이거
2: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영차, 영차 이렇게 하자.
4: 그래.
2: 시작.
1: 영차! 영차! 영차!
3: 자, 앞으로 영차 다섯 번 해서 안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1: 아니, 형, 근데 가만 있어봐. 장갑을 주고 하든가!
2: 아니,
1: 그냥 나를 묻어라, 이 고인돌에! 그냥 나를 묻어라! 나는 못하겠다, 이거!
4: 영차! 영차! 영차!
1: 아이고, 야, 이 새끼야! 야, 이 씨! 야! 자, 간다. 시작!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0: 끝났어. 다섯 번 끝났어.
1: 끝났어.
2: 아니 움직일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데.
3: 진짜 그대로.
2: 아 뻥치지 마.
0: 진짜 하고 있어요.
2: 너무 손이 너무 아파. 너무해. 가시죠.
3: 아 수고했어요 오빠들.
2: 솔직히 우리는 몸으로 댕기지. 너 양손 너가 더 힘들었어.
3: 최선을 다했지요 뭐. 여기가 그거 아니요 오빠? 판소리?
1: 아 여기도 판소리가 유명한 것 같네.
2: 그럼요. 여기에 이제 그 신재효 네. 선생님의 고택이 있어요.
1: 실제로 여기 이 집에 살았구나.
3: 그래서 박물관 여기 있군요.
2: 그런 것 같아요.
3: 오 사람인 줄 알았어요.
2: 이론적으로 이걸 정리하고 그러신 분이.
1: 그러니까 약간 여기가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그런 거였네. 따지면 집 겸
2: 연습실.
1: 판소리 연습실. 여기서 배출을 해서 둘이 공연.
2: 아이돌들.
3: 아이돌들. 그 당시에 아이돌들.
2: 그 당시 아이돌들이에요.

0: 고창 판소리 박물관. 아, 시원하다.
1: 시원하고.
0: 아이고, 좋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고창에도 이 판소리가 원래 유명한 건가요?
1: 판소리의 시원이 바로 고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그 판소리가 다섯 마당이 이렇게 등재가 됐거든요. 네. 판소리의 표준말은 우리 고창말로
0: 네,
1: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4: 고창말은 뭐가 달라요?
1: 어서 오그라이 언농하라 이렇게 막 하는 그런 표준말이 우리 이제 고창 지역의 표준말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3: 그러면은 사투리 그거 맞죠?
1: 그러니까 서울에서 볼 때는 사투리죠.
0: 판소리를 봤을 때는 그게 표준인 거고.
1: 그렇죠.

0: 그림 안에 소리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이 있죠.
1: 그러게요.
0: 그렇죠. 옛날에는 판소리가 남성의 전유물이었어요. 시대가 이제 변천하면서 따라서 이제 여성도 이제 판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 신지우 선생님의 최초의 여류 명창, 여성 제자가 탄생한 것도 바로 고창이에요.
2: 진짜.

0: 어느 날 병해루에 경복궁 낙성형 행사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소리꾼을 흥선대원군이 다 오락에서 대회를 열었어요. 네. 그런데 남자들만 다 가는 데서 여자가 가면은
1: 안 되죠.
0: 안 돼.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 남자로?
2: 남장했어요?
0: 남장을 해가지고 김세종 스승님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 가서 잠깐 표현을 하고 다시 오리라 생각을 했는데 들켰어요. 왜? 생리현상이 들리니까. 그런데 노래를 잘하니 여기에서 머물거라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의 성을 입어서 그 좋아하는 스승을 보지 못하고 여기 고창을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1: 벌칙 받았네요.
0: 좋은 현상일까 안 좋은 현상일까요?
2: 그래도 뭐 거기서 계속 소리는 계속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그렇지만은 내 마음대로는 자유가 없었겠죠. 네,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합니다. 네.
2: 와, 이거 뭐예요? 이거?
0: 200dB 넘으면은 오늘부터 판소리 공부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하여튼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2: 가수로서 이거 약간 책임.
3: 아이, 당연히 넘지, 승태는.
0: 한번 해보시면, 넘으면은 제가 판소리 배우라고. 네.
3: 아, 이거. 속초항 뱃머리에.
2: 그거 부를까? 그거 부를까?
3: 그거 해봐.
2: 벌써 1 올라갔어요. 아,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1인데 200을 어떻게 넘겨?
3: 이거 엄청 낮네.

0: 어떡하지? 나 안 될 텐데?
1: 야, 터키 노래 하나 해봐, 터키.
2: 네, 터키 노래.
1: 터키 노래 하나 해봐.
0: 터키 노래? 아, 뭐 할 거예요? 아, 생각이 안 나.
1: 어릴 때 하던 동요라든지 좀 크게 한번 해봐, 터키 노래로.
0: 어? 어릴 때, 어린 노래. 아, 안 될 텐데?
1: 110m 아니었나?
0: 숙대 해볼게요. 숙대 머리 이리 온나라 없고 놀자.
1: 어, 그래도 최고.
2: 와, 156.
1: 156 올라갔어. 156.
0: 어지러워. 근데 이거 200까지 올라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2: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아 질러야지 나오지.
0: 진짜 어려워.
2: 노래로 네. 200까지 아~ 올라가는
0: 거 어려워. 어? 아만 해도
1: 야, 아 했는데 100 되는데?
2: 노래 어? 노래
1: 숙대머리 간다 숙대

0: 내려온다. 송님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흔들며 연기 쭉 찢어지고 몸은 홀쑥 돌쑥 꿀이 난 잔뜩.
1: 얼씨가
2: 저는 고창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정아롱다롱이라고 합니다.
1: 반갑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3: 정아롱다.
4: 본명이세요?
2: 네, 다섯 글자입니다.
3: 정아롱다롱.
2: 네네.
3: 판소리랑 좀 안 어울리는 이름 같아요.
2: 약간 좀. 예.
4: 네.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말이니까 아롱.
2: 어 맞아요.
3: 아니 그러니까 우리만
2: 한글입니다. 순수 아, 한글.
4: 정아롱다롱. 네.
3: 그럼 저희가 오늘 뭐 좀 뭐 배워보는 시간입니까? 아, 이건 뭡니까?
2: 사철가라고 단가인데요. 들어보고 배워보고 하는
4: 시간. 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네.
3: 음치 박치도 돼요?
2: 아,
4: 안 오. 돼요.
3: 음치 박치잖아.
2: 아니요, 소리를 하시면 음치 박치 탈출할 수 있습니다.
4: 고쳐질 수 있죠. 고쳐질
2: 네, 제가 선창을 하면 네? 후창으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 네.
2: 이산 저산.
3: 이산 저산.
2: 어 너무 잘하셨어요.
4: 아니, 뭐 이상한 소리
2: 좀, 아니신 것 같은데요?
4: 들리시지 않았어요?
2: 아니요 아니요 너무 잘하셨어요.
3: 아 왜 프레임을 씌워?
4: 아니 약간 뭐 약간 느낌
3: 아니요
4: 양동이 쓰고 한 느낌이 있는데
2: 분명고 봄이로구나
3: 분명고 봄이로구나
2: 올시고 올시고 혼자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2: 자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네. 먼저 한번 시범으로
3: 이산 저산 꽃이 피고 분명코 봄이로구나
2: 얼씨구 얼씨구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아 정말 잘하셨어요.
4: 선생님
2: 네 자 자 아니 잘하셨어요. 네
3: 아니
2: 자 한번
3: 잘했다면 잘한 거 팬분들이
2: 이번에는 조금 사랑가스럽게 좀 아. 기쁘게 사랑 많이 해보셨죠? 자
3: 네 사랑하는 느낌으로
2: 네,
3: 네. 아롱다롱 선생님 짧은 시간 좋은 추억 쌓았습니다. 아롱님을 위해서 띄웁니다. 이산 저산 꽃이 피고
2: 얼씨구
3: 분명코 봄이로

도령님과 춘향이가 사랑가로 놀아보는 뒤 이리 온

0: 짱 아짱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빵구도 서라 옛속을 보자 내도 내 사랑아
1: 가까이 오니까 경태를 느끼는데 질색팔색 하세요 질색팔색
2: 내가 가세요
3: 자리하세요
1: 내가 가세요. 누구 옆에 와서 이렇게 경기를 켠 사람 처음 보네
3: 감사합니다
1: 고창 판소리 화이팅 고창 길이 온너라 어떤을
3: 찾으세요 무서워요 업보들 무서워 인상 쓰는데 누가 와요
2: 수박 오 정말 크다.
1: 아 뭐야 이거?
2: 오빠 머리보다 이거. 커요.
1: 야, 아 야 내 머리가 당연히 이거보다는 작지.
3: 이 산 저 산.
1: 잘한다. 하. 아니 근데 뭐예요 이거는 갑자기?
2: 네? 뭘 뭘?
3: 고창 또 수박이 유명하니까 또 고창 수박을 우리 먹으러.
1: 아.
4: 마지막으로 화채를 직접 만들어 드세요.
2: 화채 이거 음료수 이름이에요?
3: 화채가 어. 워터멜론
2: I know. Okay.
3: 에브리바디 프루츠 믹스 사이다 밀크 믹스 바디 쿨.
2: 쿨.
3: 어.
1: 오케이. 모기가 있어. 아니 모기가 있어가지고 진짜 승재 있었어 없어 승재야 있었어 너 쪽으로 왔어 너 쪽
5: 나 못 봤어
1: 모기가 있어 아니 나 물리
2: 그래서 여자친구 없는 거야 야
1: 아니 너 모기 물릴까 봐 야 그럼 이거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4: 네
1: 근데 칼이 우와 수박이 진짜 잘 익었어 칼 넣자마자 쫙 갈라지는 거 봐 그냥 조금만 잘라줘봐.
2: 어, 나 먹고 싶어.
1: 아, 맛을 보자. 어, 너무 크다. 응.
2: 나도 주세요. 크게.
1: 와.
2: 작은데.
1: 달다, 달다.
2: 이거 먹을 거야?
1: 달다, 달다.
2: 달아?
5: 응. 달 것 같아.
2: 설탕 맛. 오늘 땀 많이 흘렸는데 이런 거 많이 챙겨 먹어야죠.
5: 맞아요.
2: 좋아요. 어 너무 많아. 아, 이것도 단데 오빠.
3: 수박 내가 알아서 해볼게.
2: 아 이렇게 큐브 큐브로 해서 스푼으로 먹는 거예요?
3: 국물 있으니까. 아 근데 수박을 너무 너희가 크게 썰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이 과일하고 잘 섞여요. 우유랑 이렇게 해서 더 이 과일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
1: 아, 아 색깔 나온다. 저기요.
2: 아 입에 넣고 또 안 넣고 오빠.
1: 어때?
3: 아니.
1: 왜 국물 너무 많아서?
3: 아니 그 아니고
1: 너무 달아?
3: 우유 맛이 좀 덜 나.
1: 아 그 연유를 넣으면 된다고.
3: 아 연유는 안 된다니까.
1: 아니 좀 가만 믿고. 그 우유를 마셔.
3: 아니 이 배합이 있다고.
1: 그리고 아 여.
2: 아니 여기 누가 닦아요? 이따가
1: 뭐야?
2: 잘못해가지고
1: 세이고
2: 랄랄랄랄랄랄랄랄랄
1: 아니 너 왜 이래 화가 많아졌냐 갈수록
3: 오늘 덥잖아요
2: 날이 더울수록 네,
3: 짜증이 조금 올라오네요
2: 조금 올라오네 예, 예.
3: 아 됐다, 됐다
2: 이제 됐어요?
1: 연유 안 넣을 거예요?
3: 연유 안 넣어요
1: 아 연유 넣어야만
2: 이거는 각자 그냥 넣어서 감을 잡는 게 어떨까요?
3: 아니에요. 그래 각자 넣어 각자.
2: 그렇죠.
3: 각자.
2: 그게 나을 것 같아요.
1: 감을 잡는 게 아니고 간을 잡는 거 아닐까?
2: 간을 잡는 거. 예.
3: 제가 개인적으로 그 연유의 단맛을 좀 싫어해서 이런 자연스러운 단맛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1: 아, 자연스러운 단맛이 밀뽀뽀인가요?
3: 아니 근데 연유.
1: 요구르트 이거 통조림인가요?
3: 연유 그 단맛 좀 다릅니다. 예.
2: 아니,
1: 우유 주세요?
2: 괜찮은데 이거 밀뽀뽀 탄산물 그 반짝반짝
1: 탄산
3: 아 우유
2: 탄산이
3: 우유.
2: 좀 세가지고
3: 우유다 우유 우유 넣으니까 맞다 우유
2: 시리얼이냐고요 이거
3: 아, 말하지 마. 우리 그러면
2: 다리 작아.
3: 그거 어때? 내 게임 제안 하나 해도 돼요? 이거 가장 늦게 먹는 사람이 여기 다 치우기다. 응? 여기 다 치우기. 빨간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빨간 게 안 보이는 거다.
4: 아, 잠깐만.
3: 아니, 아니. 이거 다 치우고 합니다.
2: 여기 먹방은 있어요?

0: 나 코로 나와. 나 왜 천천히 먹어야지.
1: 아니 왜 웃어? 밥 먹을 때 웃으면 안 돼? 안 배웠어요 어렸을 때? 안 배웠어요 어렸을 때?
0: 난 됐지. 아니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물이 코로 나와.
1: 웃어서 그래 웃어서.
0: 형이 처음에 소리 내서 그러잖아.
1: 안 떠봐, 원래.
0: 소리 안 내고 집중해서 뭘 하는데. 그래도 치울 건 치우래. 간다. 난 간다.
2: 진짜 못됐다.
3: 나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오빠도 갈게. 갈게 레마. 고생해 고생했다 오늘 고창 너무 좋았다.
0: 못 갈 때 웃 가면 안 돼!
1: 밥 먹을 때 웃으래요!
0: 얘들아!
3: 쓰리, 포, 랄랄라.
1: 안 해!
3: 랄랄라.
0: 같이 가.
2: 쓰리, 고라니. 맛있네.
4: 야, 근데 신기하네 이거.
2: 밟으면
4: 이 돌에 이렇게 자국이 하네. 이거는.
2: 오, 귀엽다. 네, 귀엽다.
5: 이거 진짜 너무.
2: 아니, 있잖아요. 밥 먹을 때도 이걸 먹어야 되죠?
3: 네. 우리 서령이 바람 머슴밥 먹는데 머슴밥.
2: 티라노가 고기 먹어야 되는데 탕수육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4: 들고 있어.
2: 왜요?
4: 들고 있어. 밥 줘해.
2: 우리 뭐 잘못했어요? 또 제일 챌린지야? 아니에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자 국가 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입니다. 재래와 굿, 난장을 중심으로 국가 시도 지정 무형유산 공연과 단오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8일간 펼쳐집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대학 국악제, 요즘 국악온입니다. 영호남권 대학의 국악 전공자들이 기악, 성악, 연희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요즘 국악을 19일부터 이틀간 선보입니다. 국립무용단 탈바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탈춤을 소재로 탈을 쓰고 벗는 과정에서 전통의 움직임이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 기획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열립니다. 마을 곳곳에서 불리다 잊혀진 경기도의 옛 소리와 가락을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천안시립 흥타령 풍물단 모던 성주입니다. 가옥을 지키는 가신인 성주신앙을 바탕으로 성주풀이의 전통적 의미를 타악 장단과 소리, 움직임으로 재해석한 창작 풍물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꼴 한번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 둘러싸고 토끼들 입다 잡는 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체이킨
1: 후리아!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산 시립국악단 제70회 정기 연주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현입니다. 와. 우리 안산 시립국악단 올해로 이 정기 연주회 몇 번째인지 혹시 아실까요? 맞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70회, 70번째. 사람으로 치면 고희이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종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뜻대로 연주해도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연주하는 곳이 바로 우리 안산 시립국악단이잖아요. 맞죠? 네. 그런 만큼 오늘 정말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무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악기가 뭘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께서 이 악기가 없으면 음악이 심심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악기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하는데 저음의 소리가 사람이 우는 소리보다도 더 아련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 악기는 두 글자인데 뭘까요? 와, 역시 대단하세요. 야, 안산이 진짜 국악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도시라고도 유명한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바로 좀 어려울 수도 있었던 퀴즈를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준비한 이 무대도 소개해드릴 텐데요. 특히나 이번 무대는 가사 없는 판소리라는 산조 명인들의 설명처럼 기본 바탕에 특색 있는 선율을 더한 아쟁의 매력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소리 명창이기도 한 김일구 선생에게 전수받은 경이로운 소리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태백 아쟁 명인이 전합니다. 이태백류 아쟁 산조에 의한 협주곡 따뜻한 박수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응원을 해주신 여러분께 가장 경쾌한 민요 중에 한 곡이 바로 경기 민요인데요. 이 경기 민요 중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첫 번째 곡 창부타령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창부타령에 이어서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또 들을 다음 곡은 아주 해학적인 창부타령 그리고 서정적인 매화타령. 자, 그리고 익살스럽고 흥이 넘치는 자진방아 타령과 장기 타령. 좋다. 여러분들의 그 추임새에 이어서 우리 국악인 견두리 씨와 안산 시립국악단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호응이 좋을 줄 모르고 준비를 조금만 했는데 더 열심히 준비를 할걸 그랬나 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안산시립 국악단의 음악회를 통해서 바쁜 일상 속에서 분주함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지금 행복하신 것처럼 즐거우신 것처럼 그 마음 가득 채워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장기타령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 또 신이 나시고 흥겨우시면 추임새와 박수를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 하고 시작해 볼까요?
1: 네.
0: 얼씨구!

0: 감사합니다.
1: 추임새가 절로 나죠? 아이씨구! 아, 이것 봐. 처음 시작보다 훨씬 추임새 소리가 커졌잖아요. 이제 이 다음 무대 시작 전에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더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요즘에 스트레스들도 많이들 받으실 텐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돈도 안 들어요. 뭐 힘도 많이 안 들어요. 콧노래 자주 부르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개선되고요. 심신안정에도 좋아서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에 좋대요. 그래서 오늘 이분과 같이 콧노래도 부르고 좋은 노래 따라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섬 뭘까요? 정답! 이분과 함께 지금부터는 신나게 놀아주세요. 아낌없는 박수로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가수 서른도 씨의 무대입니다.

고맙습니다. 참 우리의 소리는 늘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참 좋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여기 안산시 시립 예, 국악단 여러분들의 70회 정기 연주회죠. 예, 정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모처럼 여러분 이렇게 만났는데 좀 재미난 이야기도 좀 하고 뭐 공연이 별 게 있습니까?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죠. 하여튼 여러분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 예. 이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웃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웃고 스트레스 좀 확 푸시고 집에 가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사람은 이 추억을 먹고 살잖아요. 예, 추억하면 또 아름다운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랏빛 엽서라는 노래를 들으시면서 모처럼 여러분 추억에 한번 쭉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공연 많이 다니신 분들이네. 어떻게 요때 딱 앵콜하면 노래 더 한다는 걸 알고 계시지?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깊은 인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인연을 그렇게 노래만 하고 가면 얼마나 여러분 서운하시겠어요? 우리가 추억을 한번 만들까요? 추억? 그럼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저 2층, 3층 일어나지 마세요. 책임 못 줍니다. 네, 가만 앉아 계시고. 자, 1층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 삼바 예언부터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흔들어 보자고요. 좋아요? 좋아요. 엄마 주세요. 우!

우리 서른도씨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쩜 트로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연주해요. 우리 안산 시립 국악단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유행어 아실까요? 우리 것이? 아실 줄 알았어. 저하고 연배가 다 비슷해 보이셔서. 그 좋은 우리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 전공자들이 함께 이 무대를 채울 텐데요. 여러분들 신나게 춤추면서 우리 서른도 씨랑 즐기실 때 이분들은 무대 뒤에서 준비하느라 지금부터 즐길 거니까 더 큰 박수와 추임새로 맞아주시죠. 자,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 전공자들이 이동주류 소고놀이 한바탕 신명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얼씨구!

0: 제 오랜 친구의 지난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단히 자리 잡고 꽃피울 수 있게 온 힘을 쏟았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이쪽을 좀 더 당겨줘.
0: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나누는 공연예술 전문극장이 되었습니다.
2: 덕분에 저희 공연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0: 빛나는 예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죠. 친구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어린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친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입니다.
3: 전통적인 무대 형식에서 벗어나서
0: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을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예술을 키우는 든든한 후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과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까요.
4: 될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0: 시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예술가의 삶과 기억, 그 속에서 시대를 이어온 가치를 찾아내는 일,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영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친구는 예술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친구는 장르와 배경을 뛰어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3: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5: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6: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7: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0: 제 친구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걸 한번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 둘러싸고 토끼들 입다 잡는 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체킨 훈련!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허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럴 땐 어디에?
2: 유아 학비 지원 어르신 맞춤 돌봄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100번의 고민보다 한 번에 110 110만 기억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0: 알까기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지요. 알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최양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김가영 초단 그 연극 사내 연애 보고서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1: 네, 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사내 연애 보고서니까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겠지요.
1: 네, 한때 첫사랑이었던 남녀가 회사에서 다시 만나서 앙숙으로 지내다가 단둘이 옥상에 갇혀서 탈출하려고 하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또 저의 술 취한 연기도 볼 수 있고요.
0: 술 취한 연기, 네.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고 그러던데 이 자리에서 조금만 보여주실래요?
2: 나는 술 먹고 전 여친한테 전화한 적 있다. Yes or no?
0: 제대로인데요. 원래 술꾼이었나 봐요.
1: 원래 술을 잘 못 먹지만.
0: 아니 술 잘 마시는 사람이 또 취한 연기 잘하겠지.
1: 최상욱님께 배운 거.
2: 나는 술 먹고 전 여친한테 전화한 적 있다. Yes or no?
0: 많은 사랑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오늘의 대국자분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대국씨입니다. 거물급들 두 분이 자리하셨어요.
1: 대단한 분들이 오셨어요.
0: 아마 오늘은 정말 최후의 명국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물놀이의 대명사지요. 사물놀이 최고의 명인 김덕수 구단입니다. 네, 사물놀이 47년. 예인 인생 67년. 와. 1952년 대전 출생입니다. 3남 6녀 중 둘째. 그러니까 9남매.
1: 네, 와.
0: 아버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또 네. 자신 농사 신경 많이 쓰셨네요. 태풍이죠, 태풍.
1: 아, 네. 그렇죠.
0: 네. 5살 때 말이죠. 뭐 한다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1: 그렇죠. 저도.
0: 5살 때 남수당 단원으로 데뷔했고요. 1965년 한국 민속 가무예술단 및 리틀 엔젤스에 입단했습니다. 그리고 78년 사물놀이 첫 공연을 했습니다. 78년.
1: 와, 네. 경력으로는 사단법인 사물놀이 한울림 예술감독, 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익과 교수 역임 및 현재 명예교수십니다. 또 난장컬처스 대표, 한국 전통 연희 단체 총연합회 이사장. 그리고 1990년 평양 범민족 통일 음악회 참가.
0: 와.
1: 1998년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참가.

0: 전문가.
1: 아, 민요 배추들 알아주죠.
0: 네. 네. 2014년 일렉트릭 사물놀이 초연도 하셨습니다.
1: 수상으로는 1959년입니다. 저도 태어나기 네. 전에. 네.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을 받으셨어요.
0: 와.
1: 예. 네. 그다음에 95년 국민훈장 목련장. 네. 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2007년 은관 문화훈장 훈장을 두 번이나 받으셨어요. 와, 이게 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0: 네, 대단하시네요.
1: 네, 가문의 영광이지요. 네. 그다음에 책도 많이 쓰셨는데 저서로는 2007년 이 신명으로 세상을 두드리다 글로벌 광대 김덕수 또 2012년 브랜드 코리아 대한민국 문화의 재발견이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만 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0: 네, 이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개그계의 아이디어맨, 의리의 남자,
1: 그렇죠.
0: 이봉원 구단입니다. 1963년 거창 출생, 오. 1984년 KBS 개그 콘테스트 공채 2기로 데뷔,
1: 네.
0: 유머 1번지, 쇼 비디오 자키, 웃으며 삽시다, 초특급 꾸러기 대행진, 좋은 친구들 등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을 출연, 진행했습니다. 또 개그우먼 박미선 씨와 사이에 이제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1: 요즘에는 생계형 이 독립남 이제 뭐 소상공인이라고 본인이 소개를 하고 다닙니다. 네. 생계형이라는 말이 뭐 짠하기도 합니다만 뭐 사실인 걸 어쩌겠습니까? 이 짠한 거에 비해 과거에는 상도 사실 많이 받았어요.
0: 그렇죠.
1: 네. 87년 KBS 희극인연기대상 신인상, 한국방송대상 남자 코미디상도 힘들어가지요. 네. 99년 대통령 표창, 2010년 제17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희극인상, 뭐 더 많겠죠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2020년 SBS 연예대상 레전드 특별상, 별명도 많이 있습니다. 곰팽이. 네. 참새대감이네. 네. 민망합니다. 바로 하여튼 뭐 음주봉원. 네. 네, 애주가죠. 애주가는 얘기죠.
0: 네. 네. 자,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네.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네.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승자에게는 두 대국자분과 저희 사인이 있는 바둑판을 선물로 드립니다.
1: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인사하시고요.
2: 안녕하십니까.
3: 반갑습니다.
1: 자, 그리고 포석을 해주시죠. 자, 8알씩.
0: 우선 이 두 분을 네.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네. 아, 정말
1: 예, 국악방송 네. TV만의 매력이지요. 네. 그냥 알기 쉽게 분석을 하네요. 네. 신중하게 김덕수 구단도 포석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흑선으로 이봉원 구단부터 선공 시작하겠습니다. 이봉원 구단부터 선공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 아, 열심히 하죠. 와.
0: 뭐야?
1: 네, 시원시원하게. 네, 노기타법입니다.
0: 아, 처음부터 시원하게.
1: 네, 사석작전. 네. 뭐 그렇게 해도 유리하다 이거죠.
0: 네.
1: 뭐 쉽게 쉽게 가네요. 네. 저 김덕수 구단. 네, 과연 오, 네, 애매한 위치. 오, 그 좋은 작전입니다.
0: 네,
1: 네 어떻게 할 거냐. 네, 애매하지.
0: 네.
1: 깔테면 까봐라.
0: 네.
1: 네. 말려들면 안 됩니다. 이봉원 구단도.
0: 두 분 다 색깔이 확실하신 것 같아요.
1: 네. 네. 오, 대단하네요. 네. 와! 야, 이렇게 되면 오늘 알까기
0: 와.
1: 정말 시원시원한 기풍의 소유자들, 네? 알풍이지, 알풍몸의 네. 소유자들. 네. 김덕수 구단은 이 사물은 우리 민족 문화 예술의 뿌리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덕수 구단은 이 사물은 우리 민족 문화 예술의 뿌리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땡이 나왔습니다. 우리 씨예요.
0: 네, 맞아요. 김덕수 구단은 사물은 우리 민족 문화예술의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 네.
0: 또 사물놀이 속에서 신명을 얻었고 신명을 나누고 신명의 꽃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피

0: 키우고 싶은 게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1: 꽃 피우고 열매 맺었지요. 네. 사물놀이는 김덕수. 김덕수는 사물놀이. 네. 이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네. 네? 67년 동안 네? 한우물 파셨어요.
0: 와, 진짜 대단하세요.
1: 우물을 파서 뭐 크게 돈 벌 되는 것도 아닌데, 솔직한 얘기로. 네? 금광에서 금을 캐셨으면 좋았겠지요. 요즘 금값도 네. 참 많이 올랐는데. 하지만 사물놀이 물로 많은 분들이 신명의 목을 지켰지요.
0: 와, 네, 그렇죠.
1: 아우, 멋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멋있으면 멋있다고 네. 좀 칭찬 좀 해주세요.
0: 아, 너무 멋있어요.
1: 뭐 말인데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실 수도 없는 금. 돈보다 귀한 민족의 가치를 만드셨지요.
0: 너무 멋있습니다. 네.
1: 그러나 오늘 알까기는 네. 현재까지 엉망입니다. 네. 그러나 알까기 끝나봐야 합니다.
0: 맞아요. 네. 끝까지 자, 봐야 하는 거죠.
1: 이봉원 구단 인정사정 볼 것 없어요. 승리야! 사이드! 야, 칼을 갈고 나왔네요, 이봉원 구단. 네, 망연자실 김덕수 구단. 아, 이럴 수가. 내가 김덕수인데.
2: 1타 두 개가 떨어지네.
1: 그냥. 와. 와. 두 개가 떨어진다고.
3: 네. 다 쌍피입니다. 와.
1: 1타. 말씀을 하지 마시고. 네. 네. 자, 김덕수 구단. 그러나,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네, 네. 아직도 세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오히려 네. 뭐 약간 수비 위주의 네. 네, 그렇습니다.
0: 네. 이봉원 구단은 데뷔 1년 만에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1: 아, 그랬어요. 네, 총망받은 신인이었어요. 네. 네.
0: 북청 물장수에서 한 유행어. 반갑구만, 반가워. 네. 를 전 국민이 따라하게 됐고요. 또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서는 시대를 표현하기 위해 배우들도 따라했었습니다.
4: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1: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네. 히트치고. 하지만 그 뒤에 터진 시커먼스. 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이거 참, 네, 입이 방정이라고. 그 외치는 바람에 사업마다 쫄딱, 쫄망, 쫄망. 만약에 그때 네. 살았다! 살았다! 그랬으면은 지금 좀 빌딩이 서럽지 있었겠지요. 네. 하지만 참 우리 코미디의 어떤 숙명입니다. 코미디 배우의 또 망가져야 웃기고 또 즐거워하고 네, 망해야 웃깁니다. 일부에서는 사업 망한 것도 웃기려고 한 거다. 뭐 그런 우픈 얘기도 있지만 네. 웃기려고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제정신도 아니고. 네. 네. 자, 야, 지금 뭐 원사이드하게 앞서고 네. 있는 이봉원 구단입니다. 어우, 네, 봐준 게 없어요. 네. 어우,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네? 야, 진짜. 야! 와! 야! 어떻게 보면은, 네?
0: 와!
1: 진짜, 김덕수 구단은 할 말을 잃으셨어요.
0: 아, 근데 네? 너무 잘하시네요.
1: 야, 이게 뭐.
0: 차이가 크게 나고 있어요.
1: 지금 네. 김덕수 구단은 본인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순서도 까먹으신 것 같아요. 자, 김덕수 구단 네. 차례입니다. 네. 예, 뭐 투하 중에 그렇죠?
0: 아.
1: 예.
0: 네. 김덕수 구단은 장구에 특히 재주가 뛰어나서 장구 신동으로 불렸지만 사물놀이는 물론 줄타기, 네. 땅재주 등 남사당의 여섯 가지 기회를 모두 전수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1: 야, 타고난 신명이시네. 네. 그랬던 김덕수 구단 오늘은 정말 초라합니다. 떨렁 두 알.
0: 네. 아, 근데 또 모르죠. 네, 아직 모르죠.
1: 이봉원 구단 보세요. 야. 승부욕이 정말 강합니다.
0: 보통 이 정도 되면 예. 그냥 살살 할 법도 살살 한데.
1: 와! 진짜. 아니 어떻게 열일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0: 네.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1: 예, 저 어르신 네. 앞에서 저렇게 깔깔대고 웃는 건 네. 너무 경방스러운데. 그렇게 즐거워도 내색하는 건 좀 프로답지 않은. 네. 얼마나 김덕수 구단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대놓고 깔깔대고 웃고. 네. 좀 가벼운 개그입니다. 네. 이봉원 구단은. 네. 조금 좋으면 저렇게 깔깔깔깔. 저거 보세요.

0: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아니, 거기서 피해가도 시원치 않은데, 이봉원 구단은 말이죠.
1: 네.
0: 지금 사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1: 네.
0: 단 하나.
1: 네, 좀. 이야.
0: 와. 그리고 김덕숙 단은 반대로 바... 살아있는 게 하나. 살아있는 게 하나, 죽어있는 게 하나.
1: 어떡해. 와. 네.
0: 완전히 대비되는 대구.
1: 네.
0: 자, 이제 떨렁 하나를, 이제 이봉원 구단 스타일은.
1: 네.
0: 승부인데 뭐 아. 끝낼 겁니다. 네, 그거 뭐 봐주는 거 없어요. 아, 봐주는 게 어딨어. 아유. 그런 겁니다. 네. 하긴 조금 뭐 한 점 빠져봤자. 네.
1: 사실 농계 타법으로 해도
0: 네, 그렇습니다. 그냥... 사석 작전이냐 과연 알뜰하게. 와, 알뜰하게. 야.
1: 와.
0: 승리 세계 저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 이봉원 구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 인전 사물놀이 최고의 명인 김덕수 구단과 개그의 생계형 소상공인 이봉원 구단의 알까기 대국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 지금 2차전 시작 전인데.
1: 네.
0: 아, 김덕수 구단은 월불이라는지 우초고리를 벗으셨어요.
1: 네. 오. 지금까지 나오신 분 중에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7점이 살았어.
2: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열이 나네. 벗어야 되겠어.
0: 네, 우초고리를 벗... 오, 야.
3: 열이 나서?
0: 그렇죠.
1: 아...
0: 마음을 다시 다잡고 네. 네? 2차전 임하겠다.
1: 네.
0: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네. 천하의 김덕수인데. 그렇죠?
1: 그럼요.
0: 네.
1: 자, 이봉원 구단의 흑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 자, 잡니다.
0: 과연 1차전 네. 이제 1승을 챙겼으니까 네. 좀 여유롭게 대국을 네. 펼칠지 아니면은 에이 뭐 3차전까지가 여기서 끝내야지
1: 네.
0: 그냥 마무리를 할지
1: 네.
0: 참고를 하고 있네요. 이봉원 구단도 야 이거 각도를 중앙보다 그 한 점을 네 적극적으로 하네요. 공격형이에요. 나의 사전엔 중앙으로 가네요. 건방을 떨었어요. 건방. 네. 알까기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시건방을 그겁니다.
1: 약간 자만하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김덕수 구단 네. 네, 그래도 천하의 김덕수 네. 구단인데.
1: 이제 기회가 네. 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김덕수 구단. 무리할 필요 없어요. 네. 제가 김덕수 구단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1: 네.
0: 오히려 응수타진.
1: 네.
0: 예, 난 수비형이다.
1: 네.
0: 너 공격 잘하니까 한번 까봐라.
1: 네.
0: 그래서 손님 실수 유발.
1: 네.
0: 그 작전이 좀 맞아요. 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이 김덕수 구단께서는 고2 때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인연으로 사물놀이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970년 일본 오사카 엑스포에서 만난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 지금은 이제 고2이 되셨습니다만은 네. 선생님께서 놀이판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생긴 게 78년 소극장 공간사랑입니다. 와, 당시에 사물놀이의 탄생은 국악계에서 지진이 날 정도의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음악인들은 충격을 받았고 네. 대중은 열광의 토관이탕을 끓였지요. 당시에 뉴스에서도 뭐 난리가 났었고요.
1: 이 김덕수 사물놀이는 이후 국내외 수천여 회의 공연은 물론 1982년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세계 타악기 컨벤션에서 세계의 문을 두드렸고 또 공연을 본 외국인들은 커튼콜을 요청하며 무려 15분간 발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0: 15분? 네. 5분도 아니고?
1: 네.
0: 와 대단합니다.
1: 또 평양, 베이징, 네. 모스크바에서는 그 정치인이나 경제인보다 먼저 김덕수 사물놀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0: 아, 역사에 남을 이야기입니다.
1: 네.
0: 그만큼 우리 국악 사물놀이가 세계를 감동시킨 건데 네. 그러나 오늘 1차전은 좀 그랬습니다만은 2차전
1: 네.
0: 뭔가 멋진 수 기대해봅니다.
1: 네.
0: 예, 꼼꼼해요. 예, 사실 이봉원 구단이 시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원래 예, 안경을 착용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 네.
0: 0점이 정확합니다. 네. 와! 어머! 1타 2등이야! 이거 더블 찍끝나면
1: 어머.
0: 참, 빈덕수구단 귀갓길 발걸음이 무거우시겠어요?
1: 와.
0: 야, 이분 그 맹랑하네.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
1: 진짜.
0: 망연자실, 김덕수구단. 할 말이 없습니다.
1: 네.
0: 네, 그 한 점으로, 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원하게 공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 그게 시원한가요? 아, 안타깝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셨어요.
1: 아, 네.
0: 이제 완전 이봉원 구단이 사기 충천이니까, 네. 이양양이니까 네. 약간, 아, 기가 죽으셨어요.
1: 네.
0: 그러나 포기할 때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1: 네,
0: 뭐
1: 아직 괜찮습니다.
0: 초반입니다, 초반.
1: 네, 네. 네.
0: 한 점 차이예요, 한 점 차이.
1: 네. 네.
0: 자, 이봉원 구단은 많은 사업, 뭐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네. 쓴맛을 봤지요. 예전에 방배동에
1: 네.
0: 누가 봐도 안 되는 자리에
1: 네.
0: 다 반대했는데 달라주점을 딱 차려놓고 안 되니까 역시 손님이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없는 게 좀 뭐하니까 아버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1: 아.
0: 손님인 것처럼 노래 부르라고 그러고
1: 아.
0: 옆에 방은 또 그 홀 웨이터 보고 저도 손님인 것처럼 아버지랑 이제 둘이 교대 웨이터가 노래를 부르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1: 아. 이봉원 구단이 뭐 한때 이자만 700만 원씩 냈다면서요.
0: 네.
1: 근데 금융권이 또 융자를 안 해주니까 사채까지 쓰고요.
0: 아, 네. 금융권도 허구한 날 망하는 것만 봤잖아요. 네. 믿음이 안 가니까. 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이거 참, 네, 입이 방정이라고. 야, 이거 정말 짠한 얘기입니다만은. 한테는 그 반포되기 위해서 울고 왔다고 합니다.
1: 아.
0: 우다가 생각해보니까 반포? 반도라면 포반. 아,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다시 도전의 계기를 만든 거지요. 하지만 이 7전 8기
1: 네.
0: 이봉원 구단이 해냈습니다. 네? 그것도 짬뽕으로.
1: 와.
0: 지금 네. 천안과 대전에
1: 네.
0: 오, 세 개의 업장. 아주.
1: 와.
0: 네, 웨이팅 시간이 막 한 시간, 두 시간.
1: 인기가 많다고
0: 인기
1: 들었어요.
0: 인기 폭발적입니다.
1: 네.
0: 얼마나 다행입니까?
1: 그러니까.
0: 대기만선.
1: 오,
0: 네.
1: 맞아요. 또 고생하신 만큼 빛을 보는 거겠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오. 훌륭합니다. 그 알 깔려다가 괜히 낙상해가지고 병원 실려가면 그게 무슨, 네? 저, 어려울 각도에서! 와!
1: 와!
0: 좀처럼 실수가 없는 이봉원 구단!
1: 진짜.
0: 이야! 매력 맞점 이봉원 구단.
1: 와, 대단하시다.
0: 야, 대단합니다.
1: 와.
0: 야, 묘수 속출입니다.
1: 와.
0: 네?
1: 보통은 힘 조절이 안 돼서 막
0: 그렇습니다.
1: 덜 나가기도 하는데 딱 깔끔하게.
0: 그렇습니다.
1: 하시네요.
0: 본인은 꼭 이렇게.
1: 와.
0: 네? 살면서.
1: 와.
0: 야.
1: 야. 지금.
0: 네. 아. 수가 안 보입니다. 아, 그래요. 자리를 한번 이동해 보시고
1: 네.
0: 네. 그 수로 거리가 있는데 가능할까요?
1: 아.
0: 네. 저 거리가 있지만은

0: 나가긴 무지 기분이 나갔어요. 한 30m 나갔습니다. 저 세트 밖으로 나갔어요. 어, 아직도 힘은 장사시고 그만큼 김덕수 그다음 건강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어딥니까?
1: 아, 네? 아, 네. 어, 아,
0: 네. 예전 모습 그대로시고.
1: 네, 맞아요. 네.
0: 저 어, 폼 들어갔습니다. 이봉원 네. 구단. 아. 네.
1: 와.
0: 예. 아, 대충 가는 게 없어요.
1: 네, 진짜.
0: 아, 저런 꼼꼼한 면이 있습니다. 어, 자세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야, 웃었어! 야, 추풍 나면, 야, 떨어지면서 그냥 웃었어, 떨어졌어. 이번 판도 2차전과 비슷합니다. 판세가. 김덕수 구단은 지금 2할밖에 안 남아있는데, 와. 약간 열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침착해야 됩니다. 흐물하시면 안 돼요. 아! 꽥! 꽥수가 나왔습니다.
1: 아, 정말.
0: 야, 한숨이 나옵니다. 너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뭐 이봉원 구단의 승리는 뭐 거의 결정 지어진 것 같습니다.
1: 아까랑 똑같은 그림.
0: 똑같은 상황입니다.
1: 네, 지금.
0: 이봉원 구단은 다시 고민에 들어간 게 여기서 진짜 네. 그래 만약에 여기서 성공하면은 네. 똑같습니다. 네. 네. 사석 하나.
1: 네. 네
0: 실점 일실점으로 두 네. 받아 이런 것도 이제까지도 여기서 없었던 경우입니다.
1: 진짜. 와.
0: 네. 이거 뭐 아, 죄송합니다. 어, 아,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건방을 털게 저런 수가 나옵니다. 무리수, 네? 자충수가 나왔어요.
1: 네.
0: 아 그러나 네.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직... 저럴 때 한번 시원하게 해보지요.
1: 네.
0: 네.
1: 이제 김덕수 구단은 도망가야겠죠?
0: 도망갈 곳도 없어요. 그냥. 어 그래도 네. 공격을 하네요.
1: 오.
0: 에이. 오. 적진. 호랑이 굴로 들어갔습니다. 뭐 1득점이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습니다. 자 다시 아. 이봉원 구단 다시 인사 들어가나요? 네 기지개를 하고 다시 인사 드려요.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어?
0: 어? 뭐예요? 오. 어? 건드리 있습니다.
1: 네.
0: 저 완전 초보. 네, 초보의 실수 아마추어 저 초급자들이 하는 실수를
1: 네.
0: 어, 보냈어요.
1: 아,
0: 그러니까 끝낼 때까지 네. 진지해야 됩니다.
1: 맞아요.
0: 방심은 금물. 네, 어, 그거. 어! 예, 어찌됐든. 네, 1득점 했습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 체면 처리했습니다.
1: 네.
0: 어우, 정말 다행입니다.
1: 아.
0: 자, 그러나, 뭐, 네. 저 벼랑 끝에 있는 참, 보기만 해도 간당간당한 저. 자. 자, 아.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
1: 네.
0: 예. 어, 다섯 달이 살았어요.
1: 네,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0: 오늘 알카기 대국 최종 승자는 이봉원 구단이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네.
0: 네, 지금 사인도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2: 춤을 추네요, 춤을 춰.
0: 오, 너무 멋지신데요. 명 PD셔. 예, 여기, 네. 예. 여기다가. 예, 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봉원 씨에게.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예. 자,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3: 아, 고맙습니다. 제가 알만 까다가, 예. 최근은. 양파를 까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중국집에서.
0: 아, 아 그렇지. 중국집 양파를
1: 계속
0: 하루에.
1: 계속 까시다 보니까
3: 네.
1: 그래도.
3: 계속 까는 인생으로 아. 살고 있습니다.
2: 예. 근데 대단한 까는 선수 중에는 프로 구단이 아니고 90단은 되겠어요.
1: 근데 진짜 너무 잘하셨죠. 어.
2: 꼭 다시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0: 야, 불하신 거예요.
3: 다시 한번 까시지요.
2: 네. 그때는 제대로 까보겠습니다.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불빛,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빛나도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이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씨구!
1: 아이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성금 연류 짧은 산조입니다. 성금 연류 가야금 산조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장단 내에서도 조성이 바뀌는 등 조의 변화가 다채롭고 농현과 장식음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두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북천이 말타커니 편수되어 모라는 입니다. 고가신조는 옛 가사에 새로운 가락을 얹어 부르는 노래로 가사는 임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편수되어 모라는 여창 가곡으로 다양한 꽃을 사람에 비유한 노래인데 여창 가곡에서 가장 빠른 노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부대는 김영랑 친구의 서공철류 가야금산조입니다. 서공철류 가야금산조는 서공철 명인이 전승한 산조로 자유로운 선율 전개와 화려한 기교가 어우러져 높은 기량을 요구하는 작품입니다. 거침과 절제가 교차하는 음악적 긴장 속에서 강렬한 생동감이 드러나는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랑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Thank you.

네 번째 무대는 박하현 선배님의 승무입니다. 승무는 뛰어난 기량이 필요한 춤으로 굽히고 돌리는 연풍대와 호화로운 장삼 노름, 다부지고 매서운 바위 디딤새로 가슴을 울리고 영혼마저 뒤엎어버릴 듯한 멋들어짐 춤사위로 예의 경지를 보여주는 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하현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씨구!

동백어린이 민요합창단 친구들의 장기타령입니다. 장기타령은 전부 5절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절이 장기에 관한 사설로 되었기 때문에 장기타령이라고 합니다. 본 곡은 많은 사설을 이야기하듯이 엮으면서 비슷한 가락을 계속 반복하다 후렴에서 음들을 길게 뽑으면서 굴곡을 만드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백어린이 민요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여섯 번째 무대는 춤빈 무용단 친구들의 건무입니다. 신라시대 660년경에 동자들이 가면을 쓰고 양손에 칼을 쥐어 추던 춤이 기원으로 조선 후기의 기념으로 변형되었으나 임진왜란 당시 이 충무공이 장졸들의 사기를 붙도두려고 승전무와 함께 추계했다고 한 무용입니다. 내향적이고 조직적이며 훈련무를 접목하여 춤사위가 섬세할 뿐 아니라 음악 반주가 토색 짙은 타령조로 연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춤빈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번째 무대는 도담도담 친구들의 최상 설장구 놀이와 연희 한마당입니다. 최상 설장구는 안진반 가락의 화려한 연주를 서서하며 다양한 벗음새와 발동작, 거기에 상모놀이로 화려하고 풍성한 판이 만들어냅니다. 최상 설장구가 끝나면 전통 연희놀이를 펼치는데요. 그중 줄곡놀이는 단체 군무로 옛날 지불놀이를 형상화하여 공에 불모양의 천을 달아 다양한 군무를 펼쳐냅니다. 연이어 화려한 번화놀이로 여기 오신 관객의 1년 애기를 막아내고 복을 빌어드리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담도담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서현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일, 세계인의 마음을 한국으로 모으는 일, 전 세계의 다양한 꿈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일, 모두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기관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 재단은 오늘도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07년 시작된 세종학당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2012년 세계 곳곳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세종학단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외 세종학단에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세계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통합 연수회와 지역별로 순회하는 현지 맞춤형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전 세계 모든 세종학당에서 고품질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메타버스와 모바일에서도 세종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한국 문화 강좌, 세종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적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종학당 학습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문화연수와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열어 장학 및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 세종학당 재단.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거라면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 둘러싸고 토끼들입다 잡는 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경제총조사가
4: 당신의 사업을 업!
3: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교육 확대로
5: 혁신기 업!
4: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5: 자영 업!
3: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4: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연입니다.
0: 자, 첫 무대는 김영우 친구의 가야금 연주로 시작했는데요. 가야금 특유의 맑고 섬세한 울림이 정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같은 음악이라도 어떤 국악기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와 또 매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는 노래 없이 국악기 하나하나의 음색을 들어보는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온전히 악기만의 선율로 국악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섬세한 울림이 있는 가야금부터 장단으로 흥을 더하는 타악까지 국악 영재들이 들려주는 다채로운 무대,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0: 손끝에서 피어나는 우리 소리, 계속해서 다음 무대도 김영우 친구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영호 친구의 아름다운 가야금 연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연주하는 가야금을 사탕 때문에 시작한 거라고 하던데 맞아요?
1: 아, 네, 초등학교 2학년 네. 때 학교에서 반가워 수업에서 네. 가야금을 배웠는데 네. 선생님께서 잘할 때마다 사탕을 주셔서 가야금에 더 호감이 가고 즐겁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아, 사탕 때문에 역시 어린이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사탕만 한 게 없죠.
0: 젤리도 있습니다.
2: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사탕 때문에 가까워진 가야금이지만 이제는 오랜 시간 함께 했잖아요. 가야금이 영호 친구에게 이제 어떤 존재일지 궁금해요.
1: 친하지만 가끔은 꼴도 보기 싫은 친구요.
2: 꼴도 보기 싫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0: 있죠, 그럴 수 있죠.
1: 아, 연습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매일 보고 싶기도 한데요. 가끔은 연습하기보단 놀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꼴도 보기 싫지만 안 볼 수 없는 정말 친한 친구 같아요.
0: 아, 그래요. 뭐 여자친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맞아요? 예전에. 예. 아니 정말 찐친은 그렇잖아요. 찐친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투닥투닥해도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고 평생 갈 수 있는 게 진짜 친구인데 그러면 이런 가야금 친구와 함께 미래에 좀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1: 아직 멀긴 했지만 제 결혼식에서 가야금 연주를 해보고 싶어요.
0: 아,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하고?
1: 아니, 지금 없습니다.
0: 계속 너무 몰고 가는 것 같죠,
2: 안 걸려드네요.
0: 미안해요. 예. 그래서요, 네. 가야금을?
1: 제가 전에 결혼식에서 축조를 한 적이 있는데 신랑 친구께서 너무 좋아해 주셨거든요.
0: 좋아하죠.
1: 그래서 네. 나중에 제 결혼식 때 가야금 연주로 미래 여자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0: 야, 미래 아내 멋있다.
2: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미래 아내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0: 예. 근데 언제 결혼은 예정하고 계세요?
2: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0: 중1이시잖아요.
1: 네. 20년 뒤.
0: 20년 뒤에. 그렇죠. 그때쯤에 딱 결혼할 나이가 되겠네.
2: 저희가 또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을게요. 예. 근데 우리 영호 친구가 가야금 말고도 끼가 굉장히 많대요.
0: 그래요?
2: 그래서 오늘 꼭 보여주고 싶은 장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1: 제가 아이돌 댄스를 좀 추는데요.
2: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아이돌 댄스까지.
0: 아니 근데 얼굴에 네. 좀 아이돌 기운이 서려 있어요.
2: 진짜 얼굴도 주먹만 하고.
0: 그러니까. 네.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1: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마이크 받아드릴게요.

0: 진짜 아이돌 가능성도 있는데.
1: 아니 제가 유심히 봤는데 네. 굉장히 그 표정이 네. 춤추는 내내 눈웃음을 잃지를 않아요. 어. 연습한 거예요?
2: 아, 네, 연습했습니다.
0: 그러니까 왜냐면은 춤이 안 되니까 표정으로 이거를 좀 만회를 그죠? 어, 그 느낌 딱 느껴졌는데 아니 근데 나중에 춤 실력 더 쌓으면 그쵸. 어 진짜로 무섭겠는데요. 아이돌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 가야금 하는 아이돌 어때요?
1: 어? 오. 진짜 세계로 뻗어나가는
0: 완전 K-팝이죠. 네. 느낌 있죠? 네.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1: 근데 되면 우리 아는 척 해야 돼요.
2: 네.
0: 어, 그러니까. 야, 진짜 반전 매력이 있는데 지금 중1이잖아요. 네. 중1 생활에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요즘 패션이 제일 고민이에요.
0: 아, 패션? 왜? 왜? 옷 입는 거.
2: 초등학교 때는 사복 입는 게 당연했는데 예. 중학생이 되고 교복을 입으니까 아. 요즘 사복 패션이 좀 고민되더라고요.
0: 아, 교복만 아. 입으면 되잖아요. 학교 갈 때.
2: 그 주말에 좀 신경 써야 되니까.
0: 아, 주말에 뭐 하는데요 주말에?
2: 주말에
0: 예 데이트?
2: 아니
0: 아니 아 그 주말에 입을 어. 옷이 신경 써요?
1: 주말에 또 친구들도 만나고 어. 그죠? 또 코인 노래방도 가고 그죠? 네, 그죠?
0: 예, 오늘 이 저희의 코디는 어떤 것 같아요?
1: 어떤 것 같아요 보기에?
2: 안선님은 예. 흰 바지와 파란 네이베색 가디건이 데뷔를이어서 네. 얼굴이 확 사시는 것 같아요.
0: 잘 보네.
1: 네이비색 카디건이 데뷔를 이뤄서
0: 보는 눈이 있어. 어. 예, 그리고요.
1: 저는요.
2: 자연스럽게 바지에 예. 상의를 넣어 입으셔서 어. 다리가 훨씬 길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0: 아, 야, 진짜.
1: 아, 기분 좋게 해주는 또 그런 면이 있네요.
0: 완전 있네요, 진짜. 오, 네. 그러니까 근데 옷도 네. 잘 입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0: 어, 그렇죠. 느낌이.
1: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친구가 가야금을 이렇게 연주할 때는 굉장히 차분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네. 목소리도 조용하고요. 근데 춤도 잘 추고.
0: 그러니까.
1: 패션에 대해서 조언도 잘해주는데.
0: 얼굴도 잘생겼어요.
1: 기분도 좋게 해주고. 어. 굉장히 끼가 많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0: 예, 앞으로 진짜 네. 쑥쑥 커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자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에 이어서 다음은 또 어떤 국악기의 매력을 만나게 될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마일리 언덕은 사람들 속에서 중심을 잡고 지켜주는 안정적인 버팀목 홍리안입니다.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이 곡은 장금이의 꿈에 나오는 OST 중 차분함과 고요함의 뜻을 가진 캄인데요. 해금과 사랑에 빠지게 된 잊을 수 없는 곡입니다. 해금은 소리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는 악기예요. 듣는 순간부터 천천히 번져가는 해금의 소리. 제가 멋지게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0: 네, 해금 특유의 애잔하면서도 깊은 네. 울림이 인상적인 그런 무대였습니다. 해금은 사실 두 줄로 연주하는 악기인데도 네. 감정을 표현하는 폭이 정말 넓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악기라는 말이 있을 만큼 섬세한 감정 표현이 가능한 악기잖아요. 그런 만큼 이 소리가 더 따뜻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국악기의 아름다운 선율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검은고의 묵직한 울림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무대였습니다. 소율 친구가 검은고를 배우기 전까지 온갖 악기를 다 섭렵했다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1: 네, 국악기를 하기 위해서 모든 악기를 해봤는데 네. 발이 많이 저려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가야금은 연주할 때 정교하게 해야 돼서 조금 힘들었고요. 네. 해금은 안줄 소리가 안 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고 아쟁도 해봤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0: 다 해봤네.
1: 네, 그래서 검은고는 특히 마지막에 해봤는데 네. 발이 저리지도 않고 신기하게 은근 저랑 잘 맞았어요.
0: 오, 네. 신기하게 발저림이 없어지고 네. 수족냉증 같은 것도. 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2: 진짜 내 몸에 딱 맞는 악기를 찾은 거네요. 예. 근데 국악을 원래 좋아했나 봐요. 그렇게 국악기들을 다 해본 거 보니까.
1: 네, 국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네. 많이 좋아했습니다.
2: 아, 그 와중에서도 정말 검은고를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좋은 연주를 못 들을 뻔했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돌고 돌아서 이렇게 검은고로 왔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1: 지금도 학교에서 검은고를 열심히 하면서 더 좋은 연주자로 발전하기 네. 위해서 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근데 조금 힘든 점도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2: 네, 뭐예요?
1: 공부가 네.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2: 아니, 공부도 힘들지만 네. 손가락이 아프다고.
1: 맞아요. 네. 손가락이 네. 검은고는 이 술대라는 막대기로 연주를 네. 해야 되는데
2: 약간 뜯는 네. 거예요, 그거로?
1: 네, 이걸로 튕기면서 연주를 네. 해야 되는데 네. 여기 보면 손가락이 소시지처럼 이렇게 통통해졌거든요.
0: 아이고, 굳은 살이에요, 굳은 살?
2: 어머,
1: 굳은 살
2: 안쪽에 빨개.
1: 네. 네, 여기가 완전
0: 부었어요?
1: 부었어요. 반지가 맞는 호수가 없어요, 거의.
2: 아하. 저 손가락이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1: 네.
2: 어머, 진짜야, 진짜.
1: 통통해요.
2: 보면 소율 친구 손가락이랑 저랑
0: 정말 노력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런 손입니다.
2: 네.
0: 국악기 잘 모르는 분은 사실 이제 검은고, 가야금, 아쟁, 해금 다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고 저도
2: 맞아요.
0: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가야금은 12줄이고 손으로 튕겨서 연주를 하는 악기고요.
0: 네.
1: 검은고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술대로 줄을 튕겨서 연주하는 악기고 아쟁은 7줄이고 활로 켜서 연주를 하는 방식입니다.
0: 검은고가 왕산악인가요?
1: 네.
0: 가야금 우룩?
1: 네.
0: 이거는 외웠어. 그것까지밖에
2: 몰라요. 그럼 아쟁은?
0: 아쟁은 누구신가?
2: 네. 네.
0: 제가 그것도 찾아보도록
2: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같은 줄 악기여도 다 이제 연주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0: 네.
2: 소리도 느낌도 완전히 다른 게 그 매력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소율 친구 요즘에 관심사는 뭔지 궁금해요.
1: 저의 최대 관심사는 엑소입니다.
2: 엑소?
1: 네.
2: 우리가 아는 그 엑소?
1: 네.
0: 아이돌?
1: 네. 네.
0: 오.
1: 네. 제가 춤이랑 노래랑 연기하는 거를 가장 좋아해가지고 특히 엑소 중에서도 세훈 찬열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0: 그래요.
1: 네. 우리 소율 친구가 약간 어른스럽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었는데 엑소 네. 얘기를 하는 순간 너무나 행복한 또 어린 이 팬의 그런 어. 표정이 됐어요.
0: 그러네.
1: 그럼 그렇게 좋아하면 엑소 노래 한 소절 정도 불러줄 수 있어요?
2: 네.

0: 귀여운의 크라운 여기까지 아~ 못하지만
1: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저도 좀 하거든 으르렁 으르렁 예 저도 엑소를 좋아해가지고 아~ 어, 네. 저 찬열
2: 아, 찬열.
1: 아, 그러면
2: 오, 통하는 게 있네요.
1: 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 그 이 방송 엑소 팬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엑소도 꼭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엑소를 가장 좋아하는데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0: 공부.
1: 공부요?
0: 네, 공부하지 싫습니다.
1: 공부 싫지. 네.
0: 시험 기간 되면 네. 많이 힘든데 또 네. 시험이 끝나면 또 그 시험을 다른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 압박감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2: 시험 끝나면 그 다음 시험 있고,
0: 네.
2: 숙제 끝나면 그 다음 숙제 있고, 네. 그거는 뭐 초3인 저희 와, 딸도
1: 진짜 끝이 없어요.
2: 네, 맨날 숙제하기 싫다고 징징대고
1: 계속 뭐 할 게 네. 있으니까.
2: 맞아요. 네. 전국의 학생들이 다 공감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2: 힘들 때는 우리 소율 친구는 엑소 노래 들으면서 힘내기로 해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래요. 자, 힘든 시간 이겨내서 지금 이 시간 차곡차곡 쌓아서 더 멋진 국악인으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어떤 국악기의 매력이 기다리고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유주입니다. 저는 국악기 중에 생황을 배우고 있는데요. 생황은 관악 국악기 중 유일하게 악기 하나로 화음을 낼 수 있습니다. 화음이 정말 풍성해서 소리가 정말 좋고 국악과 현대음악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매력적인 악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황의 매력에 빠지실 수 있게 이번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좋은 생황 연습

0: 네, 생황만의 이 맑고 신비로운 음색이 정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네. 저는 이 생황 연주를 잘 보지도 못했거니와 이렇게 어린 친구가 맞아요. 연주하는 건 정말 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인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1: 맞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정말 호흡이나 표현력이 인상적이었고 사실 생황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네. 대나무관 여러 개를 꽂아서 연주하는 악기예요. 네. 국악기 중에는 드물게 동시에 여러 음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악기인데 그래서 더 풍성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을 통해서 국악기마다 가진 고유한 음색과 매력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도 기다려집니다. 함께 보시죠.
2: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없이는 못 사는 김태현입니다. 저는 아징이라는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 악기를 오래 잡을수록 몸이 뻐근해서 자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곤 한답니다. 아쟁은 존재감이 뚜렷한 마치 악바 같은 악기예요. 강한 소리부터 섬세한 표현까지 폭 넓은 소리가 가능한 악기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있는 아쟁 제가 이번에 멋지게 들려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0: 와, 정말 아쟁 소리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묘한 네. 매력이 있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거칠고 투박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잘 들어보면 또 따뜻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정다은 씨는 아쟁도 종류가 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1: 제가 또
0: 알아요?
1: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0: 그래요.
1: 이 아쟁도 대아쟁, 소아쟁이 있잖아요.
0: 아네. 예, 아시네.
1: 네, 이렇게 나뉘는데 큰 아쟁은 좀더 깊고 묵직한 소리가 나고요. 또 작은 아쟁은 조금 더 섬세하고 또 화려한 소리가 특징이잖아요.
0: 역시 이 노래 들어볼래? 안방마님답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신명나는 타악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0: 네, 무대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예, 두 친구의 연주에 제 어깨가 다 이게 들썩들썩할 정도였는데
1: 신나네요.
0: 아, 정말 신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악기하기 정말 잘했다 싶을 때가 언제예요?
2: 저는 그 얼마 전에 졸업사진을 찍었는데요. 네. 국악의상을 입고 후배들 반 앞을 지나가는데 아하. 큰 소리로 어떤 애가 형 멋져요 해줘가지고 뿌듯했어요.
0: 오, 오. 그 본인 뭐라고 대답했어요?
2: 고마워.
0: 아, 그래요. 이미 선배구나. 그리고 그 졸업사진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고 네. 무겸 친구는 혹시 어떤 때가?
3: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장구 연주를 보여드렸어요.
1: 오, 네.
3: 두 분이 엄청 좋아하시고 무엇보다 용돈을 주셨어요.
1: 아, 용돈.
3: 역시 용돈은 사랑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0: 아, 그렇죠. 용돈은
1: 아이, 귀여워요.
0: 사랑.
1: 예, 예. 용돈은 사랑입니다. 아니 뭐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도 그리고 후배들 눈에도 얼마나 멋져 보였을까요.
0: 아유, 사랑스럽죠.
1: 네, 그 마음 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실력을 갖추기까지

0: 아마 엄청난 노력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나 진짜 이렇게까지 연습했다 하는 거 있을까요?
1: 제가 그 타악을 처음 배웠을 때 네. 그 연습을 많이 하고 싶은데 집에서 연주하면 시끄러워서 부두굽에 청테이프 감아가지고 두드리면서 매일 2시간씩 연습했었어요.
0: 와.
2: 그 무슨 얘기예요? 부두굽에 청테이프를 감아서 어떻게 그거를 해요?
1: 깽가리 채로 두드리면서
0: 소리 안 나게
1: 연습하면서
2: 그거를?
1: 네.
2: 아 진짜 대단하다.
0: 네. 무겸 친구는요?
3: 저도 틈날 때마다 계속 연습했는데요. 학교 갈 때나 밥 먹을 때는 물론이고 화장실에 있을 때 손바닥으로 계속 허벅지를 치며 장단 연습을 했어요.
2: 이렇게? 한번 네. 해봐요.
0: 아, 양쪽 번갈아 가면서 이쪽 왼쪽 오른쪽
2: 덩기덕 덩기덕 덩덕 이렇게 역시 이렇게 연습벌레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실력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공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되게 식은땀 나게 긴장되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좀 기억나는 무대가 있나요?
3: 제가 예전에 태국 공연을 갔었는데요. 네. 태국은 습도가 높잖아요.
2: 예.
3: 공연을 하기 전 장구 소리를 맞춰보는데 원래 궁따쿵 궁따쿵 소리가 나야 하거든요.
2: 그래요.
0: 궁따쿵 궁따쿵. 예. 근데 어떤 소리가 났어요?
3: 장구 가죽이 습기를 먹어서 퍽따쿵 퍽따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0: 퍽따쿵 퍽따쿵?
3: 어? 네.
2: 아 퍽따쿵?
3: 예.
2: 아 궁따쿵이 아니라 퍽따쿵?
3: 네.
0: 그거 해외에 나가서 태국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2: 태국을 나가서 장구도 기분이 좀 업된 거 아닐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 옷 당황했어요?
3: 네.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아서 머리가 하얘지고 당황했는데 찬석이가 장구를 다시 조여줘서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2: 아유 찬석이 덕분이네.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3: 네.
2: 안 했는데?
3: 했어요.
2: 아 그래요.
0: 사실 이 장구가 날씨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예민한 악기라고 하잖아요.
2: 맞아요. 예.
0: 서로의 악기까지 살펴봐주는 친구 사이 정말 부럽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두 친구가 이제 내년이면 중학생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중학생 되면 꼭 하고 싶은 거 있어요?
1: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2: 아이고 축하합니다.
1: 합격하면은 네. 여자친구하고 놀이동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싶어요.
2: 아 그래요. 여자친구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1: 성격.
2: 성격을 아 그 외모는 안 봤어요.
1: 네.
2: 아 그래요.
0: 여자친구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2: 긍정적인 친구네. 예예 그래요. 여자친구가 있고 무겸이는
3: 저도 있어요.
2: 에이.
0: 아, 지금 급하게 지금.
2: 진짜예요? 그냥
3: 진짜 있어요.
2: 친구 따라 가는 거 아니고?
3: 아니 진짜 있어요.
2: 얼마나 됐는데요?
3: 저 한
2: 예?
3: 20일.
2: 20일? 꽤 됐네. 자 보자. 그러면 어디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3: 예?
2: 아니. 네. 하여튼 재밌는 그 같이 놀이동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3: 제 꿈은 국악계 1장입니다. 장구는 물론이고 다른 전통 악기들도 다룰 수 있는 넘사벽 1장이요.
2: 기대할게요. 네.
3: 예.
2: 찬석구는?
1: 저는 그 꽹가리 국가 무형 유산이 되고 싶어요. 꽹가리는 그 시끄러운 악기가 아니라 멋진 네. 음악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2: 야 여기 1장.
0: 네.
2: 국가
0: 무형유산. 아니 근데 우리 두 친구 모두 다 오늘 이렇게 대답 들어보고 하니까 꿈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악계 1장 그리고 꽹가리 국가 무형유산이 된 우리 찬석 친구까지 다시 만나게 되기 저희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2: 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마다 저마다 가진 음색과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맞습니다. 같은 우리 음악이라도 어떤 악기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감정과 분위기가 나온다는 거 깨닫게 됐고요. 오늘 무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국악기의 매력이 이 정도로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말이에요. 손끝으로 가락을 만들고 또 숨결로 선율을 이어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에서 국악의 밝은 미래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네, 우리 국악기들의 아름다운 울림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좀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0: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 김무겸, 박찬석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박성호 씨의 무대였습니다.
1: 아유, 떨렸다.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스타 나오는 거 아니야? 올스타 나오는 거 아니야?
1: 박성우 씨는 15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이게 어쩐 일입니까?
2: 자, 다리가 좀 흘거리시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벤치에 좀 앉으세요. 예, 예. 거기 좀 앉으세요. 예, 예, 예.
3: 발병 났어, 발병 났어.
1: 어, 박성우 씨?
4: 네.
1: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해드릴 테니까 좀 누우세요. 예. 아,
2: 저희 누우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다가 전화 한번 하세요. 예, 15개 받았다고.
4: 아, 카드가 없어, 예, 예.
2: 카드가 없어. 야,
1: 박성우 씨!
5: 처음부터 올스타 나오니까.
6: 그러니까. 와, 부럽다, 진짜.
7: 좋겠다, 성우야.
1: 어, 너무나 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패자 부활판 첫 번째 무대에서 별 15개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어, 뭐 다른 올스타 받을 도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박성우 씨보다 더 많은 별을 받을 도전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4: 일단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요. 그냥 후회 없는 무대 하자고 사실 기대 많이 안 하고 3라운드보다 어떻게 해도 잘할 것 같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만 갖고 했는데 이렇게 올스타를 받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8: 정말 오랜만에 소울을 제대로 듣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무대가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정말 그냥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힘과 목소리와 소리를 내주신 게 저는 소름 돌았거든요.
4: 감사합니다.
8: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4: 네, 감사합니다.
9: 우리 박성우 씨가 첫 번째 단어 불빛만이 해서 아, 끝났다.
10: 불빛만이 가득한 이 밤
9: 남성들도 가슴속으로 막 울고 싶은 아니라죠. 소리를 갖고 있잖아.
2: 그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빛만이 할 때 이제 이 노래가 사실 그 임재범 창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임재범 씨만 낼 수 있는 그런 창법인데 그걸 딱 긁을 때 그때 이미 아 왔다. 왔다. 별 10개 들어왔다 일단. 구성을 너무 잘 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랑에서 그 오버랩 되는 그 부분도 너무 괜찮았고 이제 중간중간에 강이 있어가지고 와 진짜 제대로 그 칼을 가셨구나.
11: 진짜 저도 처음에는 계속 듣고 있다가 사실 어쩔 수 없이 경연이다 보니까 곡의 길이가 짧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텔링을 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진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목이 계속 안 좋다고 하셨는데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 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올스타 받아서.
1: 자, 올스타를 획득한 박성우 씨 의자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일단 실수는 안 하고 일단 삑살이 좀 안 나고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예, 제 심장을 좀 꽁꽁 묶어놓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첫 번째 무대에서 올스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여섯 팀의 도전자들 더욱더 긴장을 한 상태로 무대에 설 것 같은데요. 과연 네 번째 판 티켓을 거머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다음 도전자 보시겠습니다. 홍주입니다. 아이고. 조선 탄스타를 엎어치러 온 가수 홍주 씨는 매번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2: 20년 차 가수 홍주입니다.
1: 천하장사 씨름 선수 출신인 백승일 씨의 아내분이십니다. 결혼과 육아로 약 1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가진 후에 최근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국악 가요 가수로 다시 활동 중입니다. 홍주 씨는 13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된 분은 김산옥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홍주 씨. 네. 이번 패자부활 판 소식 듣고 가장 기뻐하셨다고 들었어요.
2: 예, 뭐 진짜 할렐루야 뭐 별걸 다 외치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1: 오늘 할렐루야 대신 놀렐루야를 오늘 저희를 놀래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3: 네, 오늘 일곱 명 중에 두 명만 남게 되는 아주 잔인한 서바이벌이 또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출연자 중에 가장 나의 강력한 라이벌이다 생각되는 출연자가 있나요?
2: 일단은 박성훈이 앞에서 올스타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이제 너무 꼭대기라서
4: 한번 기선제압 한번 화이팅!
3: 네, 기선제압 네. 한번 하고 가시죠.
2: 일단은 내가 봐도 몸무게도 제가 더 좀 나갈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나이도 내가 좀 더 많고
5: 누나가 한번 누나는 기회가 별로 없어 예. 하고 갈게.
0: 지금 홍주 씨의 그 소박한 바람은 박성호 씨 옆자리에 앉아서 둘이서 계속 저 자리에 함께 오래오래 앉아있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네.
6: 그 2등이어도 저기 앉을 수 있잖아. 지금 두 번째니까.
7: 세 번째 못하면 못 앉으실 수
6: 있는 거죠. 그렇지,
0: 그렇지. 조선판 스타 어퍼칠 준비 제대로 하셨습니까?
2: 예, 일단 최선을 다해서 예, 후회 없는 무대하고 그다음에 다음 무대에서 또 뵐 수 있음 희망사항 좋겠습니다. 네. 네.
6: 지금 됐다는
8: 앞에가 50회니까

0: 감정이 뭐.
1: 일을 진짜 밟고 나오니까 나. 와.
2: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3: 아, 자기 장르가 딱 있어요.
4: 솔직히 무대를 하고 나면 방송이 될 때까지 제가 어떻게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긴장을 해서.
2: 별을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3: 전 참가자분들 중에서 가장 호소력이 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4: 감사합니다.
3: 짙으시고 그리고 무대 운영도 너무 좋으시고. 다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오늘이 또 패자 부활전이다 보니까 소리를 하실 때 녹음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은 거의 노래에 네, 맞게 네, 녹음이 맞아요. 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저는 참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4: 진짜 큰 바닷속에 와서 구경하는 느낌이에요. 그 우물 안에 갇혀있다가 진짜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보고 가는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진짜 저는 이 무대를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이 배우고
5: 갑니다.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다에 계속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4: 아, 저 여기 저는. 스텝으로 네. 올게요. 아니, 일 좀 시켜주세요.
5: 이 무대가 절대로 끝이라고 생각을 네. 안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바다에서 같이 헤엄을 치셨으면 좋겠고 이 무대에 대한 후회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 네. 지금 제가 흘리는 눈물은 정이 들어서 여기를 떠나기 싫어서
6: 지금 눈물은 너무 빨라요.
4: 그럴까요?
6: 홍주 씨 아직 모르는 거예요.
2: 아이고 아이고
6: 오늘 의상도
2: 아이고.
6: 약간 오목가사리 같이 이렇게 막
4: 감사합니다.
2: 네. 자, 홍주 씨 수고하셨어요. 네. 의자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이제 안 따가니 참 다행입니다.
1: 감독도 되게 좋아. 아유 참
2: 어려워. 어려워. 아. 너무 좋았어요.
3: 지금 잘 찍다 우성은 걱정이.
2: 고생하셨습니다.
3: 네. 화이팅.
2: 네, 감사합니다.
4: 힘들게 다시 얻은 패자 부활판. 다음 도전자는 서건우입니다. 12살 국악신동 서건우 군은 현재 조선판 스타의 최연소 도전자인데요. 하지만 어른 못지않은 당찬 모습으로 매번 경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작진한테 들어보니까 지난번 제 무대 때 이렇게 별을 안 누른 판정단 분이 계셔서 그분을 좀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서요?
5: 누구예요, 누구?
6: 아, 저번에 2라운드, 3라운드 때? 아, 저번에 2라운드, 3라운드 때? 다 이용기 님이 하나씩 별을
5: 아 기억이 나는군요. 이용기 씨가 별을 안 눌렀어요?
6: 네. 2라운드, 3라운드. 제가 저번에 진짜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 서건우 세 글자가 심사위원들한테 잘 안 새겨진 것 같아서.
3: 어머나. 아하.
6: 양을 딱
5: 죠.
6: 그래서 이번에는 이용기님까지 별을 누를 수 있게 그렇게 무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7: 기대하겠습니다.
6: 감사합니다.

0: 저는 집에 이거 할아버지 한 사람 있어요?
1: 발소리 하는 사람이요? 할아버지.
0: 할아버지가 하세요?
1: 할아버지가 이제 40대부터 이제 70대까지 하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태어나서 할아버지 무릎에서 3살 뵈기 때부터 점점 이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말하기는 말을 판소리로 배웠대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2: 건우 오늘 네. 준비를 좀 어떻게 많이 했어요?
1: 이번에는 제가 자작랩을 준비를 했거든요.
2: 자작랩?
1: 했거든요.
2: 자작랩?
1: 자작랩?
2: 네. 어, 랩을 해요 이번에?
1: 랩을 한다고요? 네.
3: 아, 자작랩.
1: 오늘 부른 노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쌍 선생님의 광대. 관전 포인트는 제가 노래를 하면서 했던 마음가짐을 전달시키는 게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전달시키는 과정에서 진짜로 아 얘가 간절한 얘가 간절하구나.
4: 이성이 꿈을 싣고 내가 웃고 있나요?
5: 건우 화이팅 화이팅.
6: 화이팅.
1: 이 패자부활판이라는 게 이게 주먹만 안 나가지 되게 셀 것 같아요. 비트기는 썼냐니까.

0: 부끄러워하다 그냥.
1: 잘했다 진짜 잘했다.
2: 야, 나 지금 나 소름 끼쳤어. 야, 소름 소름. 제대로 맞았어 지금. 와,
3: 카리스마도 있고 뭐. 와,
2: 나 갈게.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좀 기가 죽더라고요.
4: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서건우군의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2: 저는 1등은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냥 2등 자리.

0: 올스타지. 무조건 올스타.
1: 자, 서건우 군은 11개의
2: 아이고 아깝다.
1: 11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2: 아, 아깝다.
3: 자, 서건우 군.
4: 이용기 또 안 눌렀어?
5: 전 눌렀어요. 아, 저는 눌렀어요.
1: 아. 자, 서건우 군.
6: 후회는 없어요. 단지 좀 운이나 저의 판단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쉽죠.
7: 건우 친구가 무대할 때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시선이 저랑 눈이 좀 몇 번 마주쳤거든요.

0: 봐.
1: 전체적으로 그 2라운드 3라운드 때 제가 왜 못 누르고 지금 눌렀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진정성과 와닿는 느낌을 더 중요시 했었었는데 오늘 한 무대에서는 무대도 너무 좋았고 편곡도 너무 좋았고 그 자작랩을 하는 가사들 자체가 너무 진정성에 와닿았었거든요. 오늘은 너무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2: 네.
3: 사실 지난 라운드에서 목을 좀 아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건우

0: 친구가 처음에 광대가 딱 부르는데 어? 소리가 많이 늘었다 건우가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지금 목이 그 전 라운드보다 훨씬 편안하게 쓰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서건우 이름 세 글자 딱 새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충분히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아쉽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2: 자, 서건우 군은 사생결판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수고했어.
4: 잘했어.
3: 그래, 잘했어.
1: 네, 감사합니다.
5: 진짜 잘했는데.
6: 네. 나 이제 물러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앉아야겠네.
5: 아유.
1: 아니, 저 울 것 같아요. 제가 지원할 때가 치가 150이 안 됐어요. 지금 150이 훌쩍 넘고 있는데 조선판 스타하고 같이 크는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7: 아직 어리지 마, 아직 모르지 마. 음악을 사랑해, 소리를 사랑해. 내 가슴이, 내 심장이
1: 외쳐. 그립겠다. 그립겠다.
2: 다음 도전자는 K판입니다. 국악계 BTS를 꿈꾸는 K-POP은 가족으로 구성된 그룹인데요. 영어면 영어, 악기면 악기, 다양한 끼를 보여주고 있는 그룹이죠.

0: 듣겠습니다.
1: 해거기 미소가 예쁜 여자 바로 저
0: 아이들한테 우리 소리를 좀 알리는 데 있어서 저분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2: 총 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3: 별 3개 나오는 순간 진짜 저는 제발 꾸마 깨라 깨 이렇게 자꾸 이랬거든요. 근데 현실이더라고요.
2: 자,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개입한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4: 네, 저희가 이번에 물론 패자 부활판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못 보여드렸던 그런 저희들의 끼와 노래 실력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정말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 파이팅!
3: 네, 저희는 BTS 분들의 다이너마이트와 브루노 마스의 옥타브 펑크를 크로스오버했습니다.

0: 저희 프로그램 뜻이 K소리로 싹 가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팝송도 저희 K소리인 국악과 크로스오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승복하게 되었고
1: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2: 케이팝!

0: 아야, 저 윗동네에서 뭔 일 났다냐?
1: 뭔

0: 진짜 잘하네요, 진짜.
1: 진짜.
2: K판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3: 저는 최대한 제 스스로한테 최면을 걸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1: 네.
2: 케이팝은 총 7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총 7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이 앞부분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1: 사실 제가 암이거든요. 아~
6: 암이면 킹정이죠.
5: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네. 아. 왜 여쭤봤냐면은 차라리 업타운 펑크랑 그 화초장 타령이랑 더 좀 잘 섞어 오셨으면 조금 더 흥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해요. 이 업타운 펑크라는 노래의 후렴이 워낙 강해서 Don't believe that's why, ow!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원곡을 생각하셔서 흥이 좀 덜 나신 게 아닐까.
7: 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세계 시장에 우리 팀 중에 한 분을 보내야 된다면은 K-판이 가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 가교 역할을 할 장치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멈추지 마시고 계속 전진하셔서 나중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8: 잘했어요.
1: 네, 물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자, K-판 그동안 좋은 무대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8: 수고하세요.
1: 감사합니다.
2: 박성우 씨와 홍주 씨가 지금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뭐 끝까지 자리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5: 그거는 뭐 근데 혹시 또 모르죠?
1: 맞아.
5: 진짜 모르겠어요.
9: 이게 처음엔 내려놨다가 지금 슬슬 약간 욕심이 생기죠. 이 사람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아,
5: 제가 좀 엉덩이가 무거워요. 쟤는 좀 일어나기 좀 싫어하기는 스타일이라.
2: 정말 만만치 않은 분들이 지금부터 무대를 펼치게 됩니다. K 소

0: 머리로 싹 가는 조선판 스타 뺏고 뺏기는 이 현장. 다음 도전자는 빼앗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집으로 가게 될지. 다음 도전자 보채소리입니다.
1: 나오세요.
0: 보채소리는 매 판마다 성악과 국악의 콜라보가 싹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 판에서 기사회생으로 살아남은 팀이죠.
2: 아내분께서는 어떠셨어요?
3: 정말 너무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이게 진짜 이거 극복될까? 지나갈까? 조금 이제 괜찮아지고 나서는 아 근데 진짜 하늘이 또다시 주시는구나,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가장 원론적으로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후회 없이 내려오자라고 다짐하고 좀 갈아보았습니다.
4: 1라운드 때 숙된 머리를 했고 숙된 머리
5: 정마고 방에 잔자리에
4: 2라운드 때 저희가 UV의 이태원 프리덤을 했고
6: 사랑해요 모두 앞에서 노래해요 이태원 프리덤.
4: 3라운드 때는 김주환 씨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를 했잖아요.

0: 정작 저의 모습을 별로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1: 1라운드
0: 머리 네 빼고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이제 장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1: 네.
0: 저희는 서유석 씨의 홀로 아리랑을 준비를 했어요.
2: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0: 가장 잘할 수 있는 곡을 하고 싶었고요. 제가 예전부터 되게 아끼고 아꼈던 저희 히든카드 같은 곡이라
1: 딱히 트릭을 쓰거나 무언가 연출하려고 하는 것보다 간장에 썩은 눈물로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오늘 내장을 뺄 거고 다 그냥 갈아 마실 거니까요.
1: 고어물인가요?
0: 네.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네.
1: 화이팅!
3: 고체 소리의 무대 반 스타트!
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0: 진짜 같이 가고 있어.
1: 벌써 끝났어?
2: 잘했다. 아유, 멋있네.
3: 꽃의 소리에 무대였습니다.
4: 아, 이건 위험한데.
5: 초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또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0: 야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1: 아, 욕심나대요.
0: 고체 소리는 총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자, 어떠세요?
2: 저희가 1라운드부터 지금까지 올스타를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떨어지더라도 올스타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0: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떨어져도 좋으니 올스타를 받고 싶다. 네. 올스타를 받으면 거의 떨어질 일이 없긴 한데.
3: 예. 룰을 또 꼬치를 예. 잡으세요.
0: 아니. 그만큼 올스타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박미선 씨.
3: 노래하실 때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만 울어야 되는데 진짜 주책이네요. 왜 계속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4: 남편한테?
3: 네, 아 계속 아,
4: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요.
5: 아, 감사합니다.
4: 계속. 제가 막 무방비 상태로 계속 당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6: 그 꽃가루가 날리면서 아리랑 노래가 나오는데 정말 그 동일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빨리 동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4: 분명히 잘 보지 못했던 무대를 보여주시고 그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소리꾼들이시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한희 씨가 너무 생각이 심하게 많고 너무 스스로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는가. 그 중압감이 사실은 관객에게 들통나는 순간 아무래도 우리에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또 한 분이 뭐 눈물을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홍주 씨, 예, 지금까지 계속 앉아 있었는데 한 개 차이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7: 일단은 자리를 뜨기 전에 너무 축하드리고 예 그다음에 되게 일찍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많이 있다가 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0: 예, 보채 소리는 총 13개의 별을 획득해 네 번째 사생결판 진출에 유력해졌습니다. 자, 보채 소리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솔직히 10년 동안 거의 무대를 떠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저 산이 내가 길을 막혔어. 왠지 조선판 스타를 통해서 제가 하나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8: 저는 진짜 올스타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9: 아, 근데 자음이 너무 빡센 사람들 둘이라.
0: 다음 도전자 유태평양입니다.
10: 아우, 잘 났어요. 엄청 좋았구나.
0: 유태평양 씨는 국악 신동을 거쳐 이제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11: 아이돌.
0: 하지만 지난 세 번째 판에 경로 이탈과 대결을 펼쳐 안타깝게 탈락한 도전자입니다.
12: 심리적인 압박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자존심이 좀 걸려있는 듯한 느낌?
3: 그래서 지난 무대 이후에 며칠 동안 잠도 잘 못 잤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12: 후폭풍이 크더라고요. 후폭풍이 크더라고요. 네.
3: 아무리 그래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12: 네. 촬영장에서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같이 셀카도 찍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고 집을 딱 가서 혼자 딱 침대에 누워있는데 막 이불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가사 실수한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날은 자기에게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감정이 정말 극대노한 감정까지 치솟았던 것 같아요.
5: 침대 들어놓아서 생각했을 때 자신이 너무 부끄럽죠.
12: 형 입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5: 어디다 못 내놓겠지 얼굴을. 네. 그거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 소리 한 사람 쪽 솔직히.
11: 맞아요.
13: 그렇죠.
5: 소리 한 사람 쪽 솔직히 다 경험했던 사람. 부끄러워서 입을 쓰여서 안 나오고 혼자 부끄러운 거야.
12: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려보자. 오. 다른 건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노래 부르는 거에만 집중했습니다.

0: 유태평양 씨는 총 12개 별을 받았습니다.
1: 사실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얼마든지 제가 그냥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제가 또 가사를 또 한번 틀렸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미련이 좀 남더라고요. 네. 조금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끝내더라도 끝내야겠다. 거의 제 마음속엔 거의 결승이에요, 지금 느낌이. 평소에 굉장히 즐겨 듣고 좀 뭔가 힐링하고 싶을 때 항상 듣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 노래가 저한테 필요했던 것 같고 오늘 저의 마음이 이 노래와 너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존의 여러분 노래를 어떻게 제가 좀 유태평양 스타일로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경영아 화이팅!

0: 여러분을 골랐다는 건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지?
1: 그죠.
0: 더 이상 갈 데 없다 인간이야.
1: 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뭔가 느낌이.
2: 유태평양의 무대 판 스타트.
3: 그래도 붙어야죠. 저는 그만큼 간절한 것 같습니다.

0: 아휴, 잘했다.
1: 잘한다.
2: 이웃대표
1: 나도.
3: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마음의 결정 끝내셨죠? 별을 눌러주세요.

0: 별을 눌러주세요.
1: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이제 뺏고 살려고 합니다.
0: 별을 눌러주세요. 유태평양 씨는 총 15개 별을 받았습니다. 자, 올스타를 획득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2: 그냥 저는 오늘 무대에서 논 것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너무 좋게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먹먹합니다 지금.
3: 멍하지.
4: 지난 경연에서 만약 이 노래를 했으면 경로이탈이 위험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흡입력으로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도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또 한 번의 어떤 새로운 버전을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또 한 번의 기대치겠죠. 어떤 새로운 버전을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3: 맞아.
4: 오늘만큼은 진짜 이 구학계의 좀비다. 결국에 살아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5: 이름 되게 좀 특이하잖아요. 이름값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본인 노래 실컷 즐겁게 불렀던 그런 모습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와, 뻥 뚫린 느낌이에요.
6: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가려운 데를 다 긁어주는 기분? 첫 소절에서부터

0: 유태평양 씨의 그 특징적인 그런 성음들이 나와서 정말 좋았어요. 제가 저 무대에서 같이 또 불러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막 이렇게 가슴 뛰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정말 즐거운 무대였던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2: 유태평양 씨는 올스타를 획득해서 네 번째 사생결판에 진출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앞서 좋은 무대를 우리에게 보여준 보채소리가 이제 자리를 떠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 해주시죠.
3: 이번 조선판스타 무대가 아니었으면 실은 이렇게 아이컨택하면서 정말로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불러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 저게 참 잔인한 거구나.
5: 너무 멋있었어. 그래. 진짜 너무 멋있었어.
6: 아니었어. 파이팅.
7: 떨어졌어요.
3: 팔세초의 모습을 더 이상 보여드릴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이 조금 아쉬워서 그렇죠. 네. 네, 저희의 음악 활동으로 또 열심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제 마지막 도전자만 남았습니다. 아,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두 분 다 올스타를 획득했기 때문에 마지막 도전자 역시 올스타가 아니면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어차피 올라가는 건 두 명이니까.
0: 어떤 마음으로 무대를 꾸밀까요? 다음 도전자 정초롱입니다. 정초롱 씨는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에서 올스타의 신화를 쏜 실력파 도전자죠.

0: 정초롱 씨는 총 8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가 듣기로는 이 패자부활판에 참여하는 거 이 자체를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2: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3: 왜요?
2: 저번 라운드를 끝으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스스로에게 힘든 시간이기도 했고 무대가 무섭다라는 거를. 저는 사실 웃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눈물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날 끝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막 울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다가오시면서 저한테 음료수를 하나 건네주시더라고요. 무대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도전해보자.
4: 마지막 순서잖아요.
2: 네.
4: 어떠세요?
2: 처음엔 사실 7번 뽑아서 굉장히 좀 기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올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저는 그냥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5: 네,
2: 네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즐기는 사람 또 못 이기는데. 아
0: 정초롱 씨가 올스타를 받게 되면 다음 판에 진출할 팀은 두 팀이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두 분을 가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초롱 씨 마지막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2: 제가 이번 곡에서는 저 안에 있는 다른 정초롱을 한번 꺼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곡도 해봤으니까요. 오늘 한번 미쳐보겠습니다. 와.
6: 어떻게 하려고 또?
1: 뭐 달라고?
7: 편지 해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7개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정초롱입니다.

첫 라운드부터 저는 국악적인 창법으로 가요를 부르거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의 음악을 가져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소리의 대목이나 아니면 남도 민요나 이런 정말 좋은 대목들, 좋은 민요들이 정말 많아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한번 이렇게 크로스를 해보자라는 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

정말 어려웠어요. 이 어떻게 이두 개를 딱한 음악처럼 들리게 할 것이냐. 이게 제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저 오늘 무대에서 미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오늘 끝납니다.

0: 엔딩 아니야, 엔딩 이거 완전 엔딩인데?
1: 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2: 정철홍 씨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3: 최고였어, 최고.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4: 무대 위에서 즐기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를 제가 3라운드 끝나고 정말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걸 막 이번에 굉장히 많이 표출시켰던 것 같아요. 무대를 즐기자, 즐기자.
2: 별을! 눌러주세요!
5: 올스타잖아. 100% 올스타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우리 세 명 올스타야.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6: 올스타.

0: 울지 마.
1: 잘했어요.
2: 감사합니다.
3: 지금 왜 그렇게 울컥하셨어요?
2: 사실 저는 웃음이 굉장히 많고 울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울지 않아요. 잘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저번 3라운드 끝으로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더라고요. 아, 너무 아쉽다. 저 이 무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재밌고요. 그런데 또 언제 서볼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과 여러 가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3: 원래 그 이성희 선배님 노래 빰빰 빠라밤 이게 뭐 아시겠지만 사실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등장부터 깔았다라는 거는 오늘 니네 다 죽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2: 좀 힘을 얻고 싶었어요.
4: 아니 사실 그 제 자리가 사실 약간 소외된 자리예요. 사실 저 약간 졸린 상태였는데 첫 소절에 빰 이러는데 저 반짝 놀랬거든요. 근데 조선 판스타라는 그 본집을 대자부활전을 듣고 약간 돌아온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5: 아니 뒤에서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예, 저런 분이 왜 안 나오려고 그랬다는 거야? 이러면서 혼자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6: 이야, 어우, 화가 다 됐어. 아, 어머, 왜 안 나오려고 한 거야?
4: 왜 안 나오려고 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7: 일단 태자부활판 자체가 오늘 출전하신 분들 중에 어느 한 분 빼뜨릴 분이 사실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세 분이나 올스타 나와서
8: 아까 무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소절을 부를 때쯤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음악이 끝난다, 뭔가 무대가 끝난다라는 그런 거를 느끼니까 되게 서운해하는 게 보이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노래 마지막에 부를 때 진짜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던 것 같아요.
9: 여보세요? 지금
3: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9: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시간에 나는 고민스러워. 어쩔 거냐 어쩔 거냐
6: 얼쑤
9: 너무 노두설 어쩔 거냐 미치겠네 내가.
3: 정철홍 씨는 올스타를 획득해 네 번째 사생결판에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0: 진짜 고생했어요. 얼마나 떨렸을까 진짜 고생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6: 대박이었어요. 근데 즐기는 게 뭐예요?
3: 소리로 싹 가능 MBN 조선 판스타 패자 부활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팀만이 네 번째 판 사생결판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올스타를 획득한 분이 세 분이 돼서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제 손 안에 그 결과가 있는데요. 유튜평양 씨, 누가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11: 왜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세 명 다 같이 올라가면 좋겠다 싶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진짜.
3: 예. 박성우 씨
12: 계속 이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사실 의자가 편하다고 했는데 좌불안석이었거든요 내내. 진짜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세 명이 올스타 받았으니까 누구 이렇게 가는 거 없이 다음 무대에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3: 그래도 지금 두 명을 예상해 본다면
13: 어떻게 예상해?
12: 죄송합니다.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3: 네, 정철홍 씨도 대답하기 힘든가요?
2: 아니요, 저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세 명 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정말
9: 안 돼.
2: 안 되죠. 안 되는데요. 결과는 나왔죠. 제 말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0: 예예.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11: 그럼 저한테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0: 예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11: 아 예 죄송합니다.
0: 돌아도 예.
11: 죄송합니다.
0: 아니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결과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패자 부활판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하게 된 도전자는.

0: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진출자 정초롱 씨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너무 뛰어났어.
0: 두 번째 진출하게 된 도전자는

0: 유태평양 씨 축하드립니다.
1: 끝인가요?
0: 자 그리고 여러분
2: 네, 저는 무조건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정말 너무 아쉬워가지고.
0: 박성우 씨에게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성우 씨에게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성우 씨에게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내가 어쩔 거나 할 때부터 알아봤지.
4: 이게 너무 다 잘해버려가지고. 아니, 다른...
5: 근데 여기는 만점자들이라.
6: 올스타가 아닌 모르겠는데 쟤 또 올스타니까. 올스타 바꿔.
3: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
4: 진짜 마지막이라고 원 없이 쏟아내니까.
7: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세 분 다 올스타를 받으셨고 진짜 어느 한 분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무조건 다 올라가야 된다라는 저희 모두의 의견이었고요.
8: 맞습니다.
7: 어느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상회생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다음 무대에서는 더 멋진 무대를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거 꼭 약속해 주세요.
9: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하셔서 세 분이 진출하게 됐습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9: 지금 이번 무대부터는 정말 무대를 즐기게 된 것 같아요. 다음 무대도 정말 더 신나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우리가 갑니다.

0: 쉐이킨
1: 후리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다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확보엔 예외가 없습니다. 약정 체결 제한으로 시작되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국민이 즐겨 먹는 수입수산물의 사전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국 제조업소만이 수출 자격을 얻으며 수출 시마다 안전을 증명하는 정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했거든요.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 것도 가야금이고 또 지금까지 제가 누렸던 그런 기회들도 다 가야금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가야금을 시작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연주하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국악하는 장애예술인 분이 많이 없기도 하고, 우선 가야금도, 네, 저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국악, 이렇게 전공자가 가야금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보경 씨가 생각하는 가야금이란 악기의 매력이 뭘까요?

처음에는 그냥 맑고 되게 좀 높잖아요. 그 음색이 그냥 단순히 너무 이뻐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야금 농현도 너무 좋고, 그 줄과 그 손으로 직접 뜯다 보니까 줄과 그 손이 스칠 때 나는 그런 소리? 좀 자연적인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악기 종류가 많다 보니까 또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가야금의 매력이 아닐까, 네, 싶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양쪽 눈이 다 안 보이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제 전맹이었는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태어나서 7개월 무렵에 기증을 받게 돼가지고 각막 이식을 통해서 오른쪽 눈은 지금 조금 보이는 상태고 왼쪽 눈도 이식을 하긴 했는데 이제 실패해가지고 네, 왼쪽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0: 친한 친구가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이제 친하다 보니까 레슨을 좀 자주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레슨 선생님이랑 주변에서 전공을 해라. 그래서 전공으로 바이올린을 바꿔서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 나는 이거를 전공으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우선 제가 한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복 입고 할수 있는 이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국악을 이제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지금은 아쟁 뭐 이런 거 해금 너무 좋지만, 그 당시에는 바이올린을 좀 싫어했었던 게 커서 그런지, 활 쓰는 악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찾다가 이제 가야금 소리를 듣고 되게 처음 들어보는 음색? 그런 주법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중간쯤부터 이제 네, 가야금으로 전공을 바꿔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1: 손가락을 얹었을 때 그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0: 내 앞에 만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당시에는 엄청 막 떨리고 행복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손이 좀 이렇게 사실 처음 하면 아플 텐데 그때는 아픈지도 모르겠던 것 같아요.

저는 가야금 자체를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피아노를 제가 안 배워봤어가지고, 화성 악기가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작은 거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지금까지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이거 그냥 악보 보면 때 놓고 바로 보면서 하면 금방 할 텐데, 이걸 굳이 또 외워야 되고, 또 그만큼 시간을 더 들여야 되니까, 뭔가 그 외우는 시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 보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또 피아노 같은 악기는 이제 눌러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약간 훑어서 자꾸 누를 수 있는데, 가야금은 그냥 훑으면 소리가 나버려가지고, 되게 좀그 위치를 바로 잡아서 바로 뜯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미라, 뭐 도파 이렇게 칠하는데 저는 도만 칠해놓고 했어요. 뭐 줄을 하나만 칠해놓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감각에 의존을 하게 되니까 좀 연습이 더 잘 될 거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한 줄만 칠해서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산조나 정악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시력을 요구하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집에서 근데 그냥 불 꺼놓고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제가 특수학교만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다녔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왕따 같은 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처음 가야금 시작할 때부터 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때는 진짜 꼭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그런 걱정은 조금 들어가고 나서 하자.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또 입학해서 들어가서부터는 좀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바꿔놓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장애가 있으니까 전 이거 빼주세요. 뭐 이런 거는 진짜 아예 생각도 안 했고 뭔가 바라는 거를 조금 줄이고. 내가 할수 있는 거를 더 찾아서 하려고 했던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걸 목표로 했어서 그런지 학교 생활 적응을 조금 더 빨리 했던 것 같고, 상도 다 타고 졸업을 했고요. 친구들이랑은 근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친구들이 너무 착하고 또 같은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동반자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지 되게 잘 챙겨줬고 친구들이랑은 오히려 너무 재밌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1: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국악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0: 제가 그렇게 오래 산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산것 중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기쁜 일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지금 또 드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들어가 보셨다가 합격한 걸 보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셔서 네, 저도 그때 방에서 연습하다가 듣고서 확인을 했는데 그걸 확인하고 레슨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근데 막 엉엉 울면서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저희가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연습하려고 다 같이 모였어요.
1: 혼자 연습할 때랑 같이 연습 어떤 차이가 좀 있지?
0: 그냥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고 혼자 할 때는 이제 혼자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느낌인데 다 같이 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또 이제 다 같이 했을 때또 음악의 완성도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전다 같이 하는 걸 사실 조금 더 선호.

0: 조금만 더 할 수 있나요? 네. 저 왜 마디가 모자르죠?
1: 왜요? 아니, 저 형 다른 거 아니었어?
2: 선생님 제외하고 저희가 다 같이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0: 네. 106이요? 네. 그럼 저한테는 103인데.
2: 맞아, 맞아요, 그러면.
0: 여기.
2: 이거 마디 수가 똑같아요. 지금.
0: 지금은 또 똑같다고요?
2: 네.
0: 아, 6마디요?
1: 103,
0: 103, 106마디. 아, 제가. 으, 띠, 다, 나, 둘, 셋. 곡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외운다고 외우고 있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놓칠 때 바로 들어가려고 옆에 이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마디 놓치면 중간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까 헷갈려서 한 몇 마디를 놓쳤어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서양 악기 또 이제 이런 신디랑 뭐 이렇게 또 마림바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저도 이번 서클이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좀 되게 재밌기도 하고 뭔가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색이 진짜 다 다른 악기잖아요. 마림바도 그렇고 피아노 뭐 신디 다 뭔가 음색이 다 다른 악기지만 이제 하나로 모였을 땐 되게 좀큰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해요.

뭔가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게 어렵다고 해야 되나? 사실 좀잘안 돼서, 대체로 음악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선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잊지 말고 해야지. 약간 이런 음악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뭐, 관객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시려나 약간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빛 조명만 가지고 하게 됐는데 보시는 관객분들은 되게 좀 더 곡에 집중하시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곡에서 의미하는 바나 뭔가 곡의 분위기에 좀 더 빠지기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음악은 듣는 거지만 또 시각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은 좀 더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보실 때는 이런 조명과 함께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대를 정말 좋아하고 박수 받는 것도 좋아하고 또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긴장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되게 즐거웠던 생각을 막 끄집어내면서 잊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최대한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무대 올라가기는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랑 몸이 조금 따로 노는 느낌? 그래서 우선 욕심을 최대한 버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여유를 조금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지금 내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책에서 어디까지 솔직하게 날 것을 꺼내야 될까? 근데 이제 그거는 예술하는 모두한테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술로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나를 어느 정도 드러내야 될까라는 거는 저한테 되게 큰 고민이었는데.
1: 내 슬픔이나 좀 그런 힘들었던 거를 일부러 자꾸 외면하려고 했거든요. 일부러 좀 피하고.
0: 알아요.
1: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좀 직면하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또될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못 담은 이야기도 이거 북콘서트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은 연주 이제 중간중간에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작년에 자서전을 쓸 기회가 생겨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책을 쓰면서 뭔가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객분들께 좀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직접 말로 못하지만 내 연주로를 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대신해서 좀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은별님께 좀 도움을 부탁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네 죄송하지만 이제 또 도움을 받게 되었죠.
0: 연주자로서의 역할을 프로페셔널하게 수행하는 음악가예요. 근데 그녀가 이제는 자기의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반갑거든요. 그래서 고경 씨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청년으로서의 모든 것들,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서 깊어지는 과정들을 내년에 아마도 있을 공연에 좀잘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위한 그런 곡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객분들이 오롯이 나를 보러 와주신다라는 생각도 되게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독주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산조를 너무 좋아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제 요새는 또 창작 많이 하는 예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전통을 지켜나가는 예술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둘 중에 고른다면 전통 쪽에 서고 싶은데 뭐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다양한 음악을 가야금으로 좀 연주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어서 네, 그것도 조금씩 노력을 해보려고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리뉴얼 K뮤직 21세기 한국음악입니다. 올해 20회를 맞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회는 젊은 음악가라면 누구나 꼭 한번 도전하고 싶어하는 무대입니다. 그동안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서 170곡의 국악 창작곡이 세상에 나왔는데요. 역대 수상자 중에 세 팀을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오늘의 음악을 만들고 실험과 도전의 무대를 선보이면서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이분들과 함께 우리 음악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한음프의 전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07년 제1회 대회에서 아리랑상을 수상했고요. 전통을 바탕으로 만든 창작 국악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불세출의 무대 만나보시죠.

0: 2007 국악창작곡 개발 제1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풍류도시로 아리랑상을 수상한 불새출의 두 분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새출의 배정찬 대표님과 아쟁 연주자 박재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앞서 정말 풍류도시라는 음악을 들려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처음에는 되게 감미롭다. 우리 국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 되게 감미롭다고 느껴졌는데 그 중후반 넘어갔을 때는 정말 우리 어떤 신화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한 선에서 같이 함께 또 만나는 어떤 그 완결성까지 해서 그때 당시의 음악이 왜 1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동시에 함께 들으면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왜 1등을 못했을까요? 작가님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1등하셨던 분들이 난감한해를 부르셨던 프로젝트 락이라 팀이었더라고요. 그 노래가 아 그렇구나 정말 난감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어떤 생각을 하셨었어요 혹시? 욕심이 났을 텐데 분명
1: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대기실에서 네. 프로젝트 락 선배님께서 하시는 난감한해를 듣고 있었는데 네.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죠.
0: 진짜요?
1: 네. 1등은 저 팀에서 할 것 같고 네. 2등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네. 저희는 만족해하며 집으로 갈 수 있었죠. 아,
0: 네. 정말이죠?
1: 아, 정말이죠.
0: 사실 이제 불새출 팀이 2007년도에 그러면 창단이 돼서 올해로 20주년을 맞게 되는 건데 사실 한국음악 프로젝트도 2007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20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과 끝을 지금 어찌 보면 또 현재 진행형처럼 달리고 있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팀원들과 어떤 불화나 어떤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사실?
2: 너무 많았습니다.
0: 많으셨어요?
2: 저희가 20년을 길게 해올 수 있던 이유가 네. 싸움과 화해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애들이 다 착해요. 네. 착한 애들인데 네. 연습만 시작하면 싸워요. 음악적인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0: 엄청 개인적인 기량과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모여서 사실 이렇게 팀을 꾸리는데 이 서로 조율을 할 수 있을까 음악적으로 타협이 될까라는 생각을 진짜 했거든요.
2: 하루 종일 연습해서 한마디도 못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많이 싸웠고요. 네. 근데 또 착하다 보니까 네. 금방 풀려요.
0: 서로
2: 또 바로 풀리고 또 그러니까, 싸워도 쌓아놓는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화해를 잘 하다 보니까 20년 되니까 이제 너무 서로를 잘하는 거예요. 네네. 쟤는 저걸 싫어하지, 얘는 이걸 좋아하지.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싸움이 없어지고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팀의 장수의 비결은 티끝이 없이

0: 있지? 싸우더라도 앞에서 싸우고 딱 끝내는 거. 아,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국악 창작 팀이 또 생겨났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팀들이 생겨나면서 사실 이 대회에 나와서 상을 받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한 일이긴 한데 또 이 팀이 잘 유지가 돼서 오랫동안 음악 활동을 같이 함께 이어가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팀들을 또 위해서 후배님들을 위해서 뭔가 이것만은 꼭 지켜라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비결이라든지 이렇게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1: 저희 팀 경험으로 봤을 때 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팀만의 색깔인 것 같아요.
0: 색깔.
1: 저희가 20년 동안 팀 생활하면서 네. 많은 유행이 지나갔거든요.
0: 네.
1: 그때마다 아, 저렇게 해야 되나?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0: 네.
1: 그때마다 이제 저희 색깔 지키면서 꾸준히 가다 보니까 네. 성실하게 봐주시고 네. 알아주시면서 저희를 이렇게 꾸준히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0: 아. 네,
1: 성실하게 자기 색깔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0: 네네. 또 어떠한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게 또 있으실까요, 혹시?
2: 일단 버텨라입니다.
0: 버텨라.
2: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0: 네.
2: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 세 배 더 열심히 해라.
0: 네.
2: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0: 아, 맞아요. 진짜로 버티는 게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을 달려왔는데 혹시 그 뭐 다음 20년을 또 향해서 뭐 어떤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불새출.
2: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2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정말 운이 좋게 후원회가 있습니다.
0: 와.
2: 불새출 후원의 불납이라는 네. 후원단체가 있는데 20주년을 기념해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네. 기념 음원을 네, 준비하고 있고요.
0: 네.
2: 저희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라는 네. 주제로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탄은 자락이라고 해서 네. 사라져가는 토속민요를 가지고 만들었었고요.
0: 네.
2: 2탄은 이제 동해안 오국굿을 갖고 밤절하는 공연을 만들었고
0: 네.
2: 이제 내년에 3탄 사라져가는 우리의 추억들을 찾아서 네. 그렇게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정말로 올해도 그러면 꽉 찬 불새출의 어떤 행보와 활동들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데
2: 그렇게 꽉 차 있지는 않습니다.
0: 분명 이 방송에 나가면 더더더 활발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진짜로 저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실 이렇게 보내기는 너무 아쉽고요. 한 곡 더 들어보고 싶은데 그 한 곡 더 청해도 될까요?
2: 네. 릴릴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0: 네. 네네.
2: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시리즈 1탄
0: 네.
2: 자락에서 나왔던 토속민요
0: 네.
2: 릴릴이라는 노래를 갖고 만든 곡인데요.
0: 네.
2: 저 이북 지방에서 불리던 노래래요.
0: 네.
2: 그래서 그 노래의 멜로디를 갖고 그 멜로디를 확장시켜서 좀 풍성한 기악곡으로 만든 신나는 그런 곡입니다.
0: 혹시 그러면 뭐 노래가 같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2: 중간에 살짝 나옵니다.
0: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쉽게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
2: 네. 릴릴릴릴리 니나나 니가 났소 아니 돌고선 무엇하며 아니 춤추진 못하겠구나.
0: 아,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 저도 같이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불새출의 릴릴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니지.

우리 음악 우리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리뉴얼 K뮤직 21세기 한국음악이라는 주제로 역대 수상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특한 발상 그리고 과감한 무대 그리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음악으로 우리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보이는 팀입니다. 구이임의 무대 만나보시죠.

0: 네, 2024년 제18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팀입니다. 구이임의 구민지, 이채연, 임정환 세 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아, 저희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와, 초대해 감사합니다.
0: 괜찮나요?
2: 네.
1: 너무 멋있어요. 네.
0: 아, 감사해요.
2: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팀명을 보고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각자의 성을 따서 만든 팀이 구이임이더라고요.
2: 네, 맞아요.
0: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2: 저희가 팀명을 만들 때 어떠한 단어로 지었을 경우에 그 단어의

0: 의미에 저희의 음악이 좀 국한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무의미한 팀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팀원들의 성을 따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아, 저는 그래서 그 성을 앞에 따길래 되게 그냥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볼까? 되게 간단하게 되게 뭔가 간편하면서도 구임이란 특임이 되게 뭔가 뇌리에 남기도 하고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탄생한 이야기가 있네요. 네, 근데 사실 앞서 얘기했었지만 이제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탔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사실 또 대회를 두 번 도전해서 거머쥔 상이라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2022년도에 나비라는 곡으로 은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네. 이제 또 그 다음 해인 2024년에 생으로 출전을 해서 대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1: 네, 와, 근데 한 번 도전하기 힘든 그 대회를 두 번씩이나 도전한다는 거는 어떤 도전 욕구가 없으면 또 그 도전 의식이 없으면 하지 못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두 번째 나가서 대상을 거머쥔 거는 엄청난 대단한 일이 아닌가요?
0: 네, 맞아요. 사실 뭔가 1등을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대회를 나가게 되면 되게 한 곡을 밀도 있게 집중해서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정성스러운 곡을 만들고자 다시 한번 출전을 하게 되었고 또 저희가 이제 실험 욕구가 있어가지고 네. 실험하고 싶은 그런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되게 다양한 소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국음악 프로젝트라면은 저희가 되게 예민한 소리들과 네. 무대 연출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 주시고 충분히 구현해 주실 것 같아서 두 번 충분히 도전할 만한 대회다.
1: 그래서 무대 위에 그 변기를 놓았다면서요?
2: 그거는 저희가 이제 2022년에 네. 젊은 국악 단장 평론가 초이스라는 무대에서 집은 집이 아니다라는 네. 제목으로 무대를 올렸는데 거기서 각자의 공간, 각자의 집을 꾸며봤는데 이제 민지 씨가 변기를 했고 저는
1: 민지 씨가 변기를 네, 했다는 말이 너무
2: 민지 씨가 변기를 했고 네. 저는 이제 침구류로 이렇게 여기는 베란다 각자가 집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 자기만의 공간들을
1: 민지 씨 미안하지만 변기가 가장 편하세요.
0: 아 뭐랄까 이제 그 버들은이라는 시조를 보면은 네. 짜내느니 나의 시름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름 나의 이제 은밀한 밖에선 잘 표출하지 않는 시름 같은 거를 편안하게 이제 낼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옛날에 이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화장실이 가장 은밀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이스데어 버드른을 변기통에 대고 불렀습니다.
1: 아 근데 진짜 각자가 통통 튀는 약간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정말 풍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저희 딱 아지트에 왔을 때 사실 조금 이제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뭔가를 꾸며놓기 어떤 걸 갖다 놔야 될까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저희 아지트를 보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3: 근데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1: 이 친구 성공하겠다. 이 친구 성공하겠어.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아지트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손님들을 모시면서 또 다양한 음악가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가깝게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는 저에게도 매우 귀중한 시간이기도 한데요. 사실 또 구임에 추구하는 음악의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2: 아까 앞서서 민지 씨가 얘기했듯이 저희가 뭐 특별히 음악적 방향성을 가지고 가진 않고요. 그때그때 저희 삶 속에서 영감을 얻어서 하고 싶은 욕구들을 음악적으로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드미컬한 음악도 해봤다가 뭐 화성적이고 아름다운 음악도 해봤다가 네.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하고 싶은 음악의 스타일이 분명 존재할 것 같기도 하고 표현하고 싶은 음악의 결이 분명 존재할 것 같은데 이 음악 세계 안에서는 사실 국악이라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통 음악의 이런 점은 꼭 지키고 싶다. 구인만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2: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부분에서 지키는 것도 음악적인 뭔가 구성 요소로 지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다른 분들을 보면 네. 근데 저희는 음악을 작곡하는 방식 자체에서 국악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의 음악적인 어법을 가져오면 그걸 저희가 뭐 구전심수처럼 네. 저희끼리 직접 저희가 편곡을 하고 이걸 네. 붙여보고 떼보고 어떤지 이렇게 국악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작곡 방식을 저희의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와, 정말 생각도 멋있네요. 야, 그리고 어쨌든 자체적으로 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구이인만이 갖고 있는 색깔과 매력이 진짜 음악으로서 표현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해보고 싶은 작업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거나 목표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0: 저희 2집 준비하고 있죠.
2: 아, 네. 저희 2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네. 올해 하반기에 내려고 이제 녹음도 다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컨셉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뭐 그중에 뭐 약간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약간 뭐 힌트라든지 어떤 음악이 될 것 같습니다.
2: 이 토크 뒤에 네.
0: 두 번째 곡이 바로
1: 아 정말요?
0: 네.
1: 아
2: 신곡을 그럼, 여기서
1: 그럼 빨리 만나봐야겠네. 그 곡이 좀 가장 뭐 신나는 곡일까요?
0: 네 맞습니다. 좀 정가하면 되게 단아하고 잔잔한 곡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좀 리드미컬하고 파워풀한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아 그럼 그 무대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신나는 곡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좋은 음악 들려주시길 바라면서 구이임의 불화살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리뉴얼 K뮤직 21세기 한국음악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세 번째 게스트는요, 지난해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오름세를 만나보겠습니다. 전통 연희와 밴드로 구성된 연희 밴드로서 독창적이고 또 흥겨운 무대를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럼 오름세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무대 너무너무 진짜 뜨겁게 열띠게 정말 잘 봤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셨으니까 오름세 팀원분들 각자 한 명씩 인사 한번 드릴까요?
2: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름세 밴드에서 보컬 맡고 있는 송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곽동균이라고 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건반 치는 서주원입니다.
5: 베이스 치는 이수민입니다.
6: 네, 드럼을 맡고 있는 김동빈입니다.
0: 네, 아, 다섯 분들 감사합니다. 지난해 이제 5월에 열린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5: 맞습니다.
0: 아, 진짜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기도 한데 지난해 대상을 또 수상하고도 좀 속상한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2: 요번에 네.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20회를 맞이했잖아요. 네. 저희는 1등 했을 때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네. 이번에 아~ 대통령상으로 승격을 했다고. 아~ 네, 그래서
0: 욕심이 과하네. 아니 뭐야, 1등을 어쨌든 하긴 했잖아.
2: 저희가 대통령상이 없어가지고.
0: 근데 하필 또 이제 작년도에 수상을 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또 대통령상이 생겨서.
2: 맞습니다.
0: 아, 좀 그 부분은 좀 아쉬울 것 같긴 하다.
2: 너무 아쉬워. 올해 네. 한 번 더 나올 수 있었으면.
1: 잘하는 거야.
0: 진짜 욕심이 많대. 아니 근데 어쨌든 이 오름세 리더분이시잖아요. 사실 송창현 씨가.
2: 네.
0: 어떻게 이 팀을 또 꾸리게 되셨습니까?
2: 아까 준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또 야망보입니다.
0: 아, 그래서 보이더라고 무대에서 이 야망이.
2: 꿈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또 이게 부족하지만 또 연희와 노래를 결합해보면 되게 재밌겠다 네. 싶어가지고 이렇게 팀원들을 모아서 예, 오름세 밴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어떻게 좀 팀원 같이 활동하면서 어떻게 리더로서 역할을 잘해주고 계신가요?
6: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0: 리더 짱! 진짜. 뭔가 군기가 바짝 든 것 같은 느낌인데 혹시 뭐 이렇게 잘못 보이고 막 이런 거 아니죠?
6: 아, 그런 건 아닙니다.
0: 아, 예. 그래도 이제 진짜로 이렇게 멤버들 중에서도 우리 국악을 한 번도 못 들어보셨던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국악을 접하니까 어떤 기분이세요?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5: 제가 아무래도 네. 실용음악과에서 베이스를 전공하다 보니까 네. 아니, 한국 사람이지만 국악 들을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밴드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도 제가 아는 국악은 그 이희문 선생님이
0: 그렇죠.
5: 싱싱 활동을 하셨던 아. 그 타이니 데스크 라이브를 보면서 네. 아, 국악이 정말 멋있는 거구나라고 네. 딱 그것만 알고 있다가 국악 재밌어 보이는데 했는데 마침 또 기회가 돼가지고 네. 하게 되는데 이제 점점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네. 국악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0: 그럼 이제 국악을 어쨌든 같이 함께 하면서 이 국악에 대한 음악도 들으시면서
5: 맞습니다.
0: 우리 국악에 대한 깊이에 빠져들고 있는 중인 거죠.
5: 깊이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0: 지금 송창현 씨가 사실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이렇게 멤버를 꾸리긴 했지만 또 국악을 잘 모르지만서도 우리 국악의 길로 같이 함께 인도해주는 아주 큰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5: 맞습니다.
0: 아주 칭찬합니다.
2: 과찬이십니다.
0: 그래서 이렇게 오름세의 무대가 사실 정말 다채롭기도 하면서 송창현 씨가 같이 함께 꾸미는 무대가 여러 가지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혼자 뭔가 무대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 보일 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2: 지금도 보시다시피 네. 땀을 저만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너무 힘들긴 한데
0: 일당백을 하고 계세요. 예.
2: 멤버들이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0: 알고 있죠 다.
6: 당연히 알고 있죠.
0: 뭔가 저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 지금 약간 표정이. 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름세에 이제 시작하는 이제 한 지가 거의 1년 정도 되신 거죠.
2: 네, 맞습니다.
0: 그렇다면 앞으로도 정말 포부도 정말 클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저희 오름세가요 작년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년 정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요 정말 대중적인 국악 밴드가 되는 게 목표여가지고 이제 다양한 락 페스티벌이나 네. 뭐 이렇게 좀 방송을 조금 많이 타서 네. 더 열심히 정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뵙는 그런 국악 밴드가 되고 싶습니다.
0: 아, 멋집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음악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판소리 단가에서 영감을 받은 광대가입니다. 오름세만의 광대란 어떤 것일까를 해석하는 곡인데요. 오름세가 그리는 광대는 어떤 모습이지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하이시고.
0: 네. 소리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불러봤을 이 단가가 바로 광대가입니다. 오름세의 광대가는 또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무대 오름세의 광대가 만나보시죠.
7: 가려 천지 우리 행가

0: 광대 행세죠 옳지.
1: 네.
0: 그러나 광대 행세 어렵고 또 어렵거나

인물 태생이 반은 먹어 둘째는 말빨 숨을 불어넣어 셋째는 소리 구석 맵시 장단 한판 놀아보자 얼음이라는 게 쉬운 줄 아니 천가지 얼굴 한가지 색깔 웃게 했다 울게 했다 이게 바로 광대다.

리뉴얼 K뮤직 21세기 한국 음악이라는 주제로 함께한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역대 수상팀을 만나봤는데요. 전통을 바탕으로 오늘의 음악을 만드는 불세출과 실험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우리의 음악을 만드는 구이임,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오름세까지 이분들의 음악이 바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세상에 선보이고자 하는 우리의 음악이자 이 시대의 한국음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열리는 20번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는요, 또 어떤 음악들과 스타들이 탄생할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의 창작이 오늘의 전통이 된 것처럼 오늘 만들어진 새로운 음악들이 미래의 고전이 되길 바라면서 김준수의 아지트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 질더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꼴 한번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이 둘러싸고 토끼들 입다 잡는 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체이킨
1: 후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토요일에는 전승교육사 이수자 선수자들이 모여서 같이 마당 연습, 춤 연습, 대사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파 지역의 학교 또는 복지관 이런 데 이제 평일에도 공연을 다니고 봉사의 개념으로 그다음에 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 송파산대는 우리 전승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산대라고 한양 근처에 있었고요. 저 구파발이라고 지금 구파발 쪽에 구파발 산대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량진 산대놀이 등등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0: 다 복원이 안 되고 없어지고 송파산대놀이만 1960년 초에 발굴 시작하고 조사를 해서 73년 11월에 공식적으로 무형문화재로 이제 정부의 지정을 받게 된 거죠. 산대라 하면은 이제 메산자하고 무대대자. 그래서 그 과거에는 그 동네마다 이제 큰 마차를 만들어가지고 큰 마차 바퀴 달아서 거기 위에다가 산처럼 무대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그 틈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춤추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춤추면서 이제 그걸 끌고 다니면서 동네에 이제 안내를 한 거죠. 오늘 밤에 송파장에서 산대춤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산대놀이라고 합니다.
1: 이게 몇 과장이에요?
0: 저희가 이제 송파산대놀이는 12마당으로 나눠지는데 그 줄거리는 주로 이제 승려들의 파괴 장면을 풍자하고 성직자들 그다음 이제 양반들의 비행을 풍자하고 맨 얼굴로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의 형태를 보십시오. 눈꼬리가 처진 사람은 부드럽게 좀 온화하게 보이잖아요. 옴중처럼 이렇게 세 보이고 그다음에 코도 뾰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납작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입도 화난 사람도 있고 또 남을 비난하는 형태의 모습 내려간 것도 있고 이 종류마다 그 배역 특성의 모습을 탈에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땐 전혀 몰랐어요. 73년도 재수하는 중에 우연히 고등학교 선배님이 저를 그때 이제 지금 떡볶이 골목으로 유명한 신당동 거기에 송파산대놀이 연습실이 거기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스승님 인간문화재는 여섯 분이 계셨는데요. 그때 이제 허호용 선생님, 그 다음에 이충선 선생님, 그 다음에 김윤택 선생님, 그 다음에 이범만 선생님, 그 다음에 한유성 선생님, 그 다음에 문육지 선생님 이렇게 여섯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야 너는 어떻게 이런 걸 배우러 왔냐 어떻게 알고 왔냐 그러시길래 대학교 준비하냐고 놀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공부도 못하는 게 무슨 춤을 배우러 왔냐고 막 야단을 쳤었어요. 야단 맞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가서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다시 이제 학교 잘 들어갈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연도 74년 이제 2월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이제 허호용 선생님은 옴중. 그러더니 이제 선생님이 이제 춤 한 6개월 정도 배운 후에 키가 되니까 내가 했던 옴중의 역할을 맡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자 74년 이제 가을부터 지금까지 옴중의 역할만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스승님한테도 배우긴 배웠지만 아 이것도 집안 내 얘기해도 괜찮나요? 저기 외 고모 할아버지가 1910년생 정도 되는데 제가 초창기에 배울 때 가끔 찾아뵈면은 야 네가 산대놀이 배우냐? 내가 산대놀이의 정수를 보여줄게. 하면서 이제 춤도 가끔 보여주셨는데 이 손목과 이게 제치는 이 춤의 모습이요. 와 저렇게도 딱딱 끊어지면서 그 박자마다 끊어지는 이 춤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었어요.
1: 지금 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요?
0: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 어떤 형식에보다는 형식을 이렇게 깨는 그런 춤사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저는 이제 형식으로 선생님한테 뭐 화장, 뭐 자진화장, 곱사의 여다지 이런 걸 뭐 거울 보기를 배웠지만 거기는 그냥 흥에 나와서 몸에 표현되는 그런 걸 봤을 때 이야 이게 진짜 원형적 특성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가장 기본 춤사의 타령 장단은 네 박자이기 때문에 쉬운데 12박자를 같은 간격으로 쫙 이렇게 이 장구가 이게 연주되기는 진짜 힘들어요.

0: 저는 매일 연습합니다. 매일 연습해도 어렵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1: 그 장단 이름이 뭐예요?
0: 그건 연불장단이라고 합니다. 12박자인데요. 셋, 둘, 셋.

여기까지가 12박자의 한 장단입니다. 타령령단처럼 빠른 게 아니라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여기에 춤 맞춰 추는 거는 지금도 어렵고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매일. 80년 12월쯤에 청와대를 방문했어요. 전수관을 좀 지어달라 그런 부탁으로 왔다 그랬더니 일단 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연도 군대를 갔고 이제 제대하고 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희 선생님한테 야 청와대 누구라는데 너 찾는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그 송파 거기 아니냐. 우리 부모 송파에서 이렇게 운영되니까 거기 특징적인 거 좀 송파 산들을 크게 좀 해라. 그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다시 이제 서울시 찾아가서 위에서 이런 비용이 와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좀 비용 좀 대라. 그래서 돈 받아가지고 그때 한 4억을 제가 확보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걸 짓기 시작했고요. 공사를 하고 났는데 84년 12월에 중간에 저희가 865 아시아도 저희가 유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위에서 3개월 동안 공연을 잘한 성과가 보고 되니까 조금 더 확장해라. 그래서 그때 이제 스탠드를 뭐 7단을 이제 10단으로 올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만 공연하는 게 아니라 매주 저희가 이제 4월부터 10월 말까지 하는데 하루에 두 단체 해서 전국에 있는 무용문화재 탈춤 그룹들이 여기서 다양하게 공연될 수 있도록 예술 공연장으로 지금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0: 한 25년 전에 저희 산업안전공단 이사장님이 제가 이제 취미로 요걸 한다고 그러니까 야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 안전보건공단이 건강 증진시키고 사고 예방하는 거 아니야. 거기 융합을 시켜라. 그리고 한 달 이내에 비디오 만들어 와라. 교육 비디오. 그래서 만들어 드렸더니 그걸 이제 공장에 도입을 해서 이 춤사위를
1: 탈춤은 춤사위로 바꾼 거죠? 네. 어떤 식으로?
0: 아니 춤사위를 그대로로 공연을 10분 보여주고 5분 설명하고 그 다음에 10분 공연하고 3분 설명하고 그거를 한국의 전통 교육의 콘서트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업장에 이렇게 도입을 했더니 산재보험료 줄였고 건강 증진돼서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거에 대한 발표 방법도 좋았고 내용도 좋았다고 어마어마한 제가 편지를 칭찬의 편지를 받아서 기뻤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인간문화재 그 신청을 한번 해라고 그래서 아니 뭐 해주시면 고맙지만 제가 무슨 뭐 그렇게까지 어린 나이에 되냐고 그래서 어떻게 내라고 그래서 또 고민하다가 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바로 또 돼가지고 뭐 최연소 이래 문화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전수자 남이 불러줬을 때 내가 인간문화재구나 또는 보유자구나라고 하지 한 번도 보유자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스승님이 어려서부터 그러셨어요. 야 탈춤 추는 사람은 마당 속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 높낮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허하게 인간을 배우고 인간답게 이렇게 하라고 항상 여섯 분이 그러셨어요. 저. 문화예술 부분을 지금부터 학생들한테 어떤 과목으로 좀 하나 이렇게 넣어줬으면 해요. 그러면은 저희 전승자들도 직업 창출이 되고 그거를 공부했던 학생들이 20 또는 30세 됐을 때 문화예술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해결 안 됩니다. 지금 해도 30년 후에 됩니다. 그걸 좀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방송이 된다면.

안 필요없어 어쨌든 방자 지방야 월덕적구요 아무리가 급여건 나 평평성

0: 15살, 16살? 그때 이게 심층이 물에 빠진 대목인 것 같고, 노래 배울 때부터 지금 다 들어있는 거야, 이 속에.
1: 어려서 몸이 아파서 이제 어디 가고 있는데, 노스님이 날 달라가니까 절에 데리고 간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애기가 명이 짧아서 머리를 깎아야 될 팔자라고. 그 엄마가 놀랬죠. 그래서 이제 아 그건 안 된다고. 그러면 남을 즐겁게 해주는 직업을 갖게 해주라고 그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명이 짧다고 하니까 명을 잊으려고 노래를 가르친 거야. 전주에 홍정택 선생님이라는 분이, 판소리 하시는 분이 그 외가에 좀 친척이 돼요. 그래가지고 홍정택 선생님한테 이제 가니까 거기 학교가 아닌 학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 기억으로 때마침 당가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홍정택 선생님이 아, 그 때마침 당가는 전정미가 잘 부르지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 이왕에 할 바에는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서울에 이제 유학을 시킨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직접 배웠죠.
2: 어떤 선생님?
1: 박초로 선생님한테. 첫인상은 굉장히 다정다감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노래를 하나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때마침 그거 배운 거를 했는 것 같아요. 하니까 수리성이라고. 수리성이라 소리할, 판소리할 목이다. 너무 좋다. 그래갖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 다녔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 그때 당시에는 무슨 뭐 환갑잔치 가서 노래 부른 사람들도 있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한 2년, 3년 노래 안 한다고. 그리고 이제 안 하고 있는 중간에 그동안에 테레비에 이제 옛날에 나갔었잖아요. 내가 테레비에 나가고 방송에 나갔던 게 기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부르는 걸 보는 순간에 이 가슴에 우둥증이 나는 거야. 그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아 내가 이걸 안 하고는 못 살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죠. 지금까지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국립창극단에 들어갔잖아요, 난중에. 근데 거기서 이제 오정숙 선생한테 동초제 춘향가를 조금 배웠었고, 그거 이제 극장 있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선생님 난리 난 거야. 왜 내 노래 아닌 다른 노래를 할 수가 있냐. 진두알이랑 하나도 다른 사람 거는 안 된다. 그러고 막 엄청 났죠. 그런 내가 그때 이제 뭐라 했냐면, 아, 그거 잠깐 배웠어도 선생님 제자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두알이랑 하나도 남의 거는 안 된다. 그러셨어. 그래서 이제 좀 배우다 말았죠. 좀 배우다 말.

0: 그리고 한국단에서 그때 박우성 씨가 단장이었는데, 김영자, 안숙선, 전정미 같은 단체에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단장님이 지시를 한 거예요. 전정미는 전주에서 컸으니까 전주로 나가고, 안숙선이는 남원이 고향이니까 남원으로 나가고, 김영자는 경상도가 고향인데, 경상도는 대통령상이 없으니까 강주로 나가라. 단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신 거예요. 근데 김영자 씨가 전주로 나 나갈 때 같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1등을 하고
1: 선생님은 홍보 가신 거예요?
0: 예, 홍보 가고 수군 가고.
1: 끝나고 나서
0: 네.
1: 선생님 생각 많이 나셨겠어요?
0: 눈물 나왔죠. 그때는 그 대통령상 나왔다고 군대에서 나온 집차 있잖아요. 집차를 타고 그 시내를 돌았어. 그 도는데 너무 눈물이 나오더라고. 선생님 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막 이런 그 사진에 그게 나와 있어. 눈물이 흘리는 게. 그 집차 타고 혼자서 이러고 그 앞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 혼자서는 울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문화부의 산하에서 공연을 하니까 공연을 가자고 그래서 이제 진흥원에서 보내는 공연을 파리를 갔죠. 그 파리가 문화 도시잖아요. 그래서 각국에 있는 문화들을 다 한테다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그 문화부 산하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를 했냐면 흥보가가 2시간이잖아요. 수군가가 그 2시간 반에서 3시간이거든. 두바탕을 한 거야. 시간으로 보면 5시간 넘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1: 외국인들이 힘들고 지루하지 않아요?
0: 안 지루해. 추임새도 하고 웃은 대목에는 웃기도 하고 우는 대목에는 좀뭐 그런 슬픈 감정도 보이고 남의 나라 사람이 음악을 하는데 그렇게 와서 구경을 하는지 나는 너무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판소리 한 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남이 나를 봐줬을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판소리로서는 그래도 1인자다. 아유, 전재민 면장 진짜 노래 좋아. 노래 좋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그 뿌듯함은 거는 안 해본 사람 모른다니까. 많은 제자들을 가르쳐서 앞에다 제자들 세우고 내가 뒤에서 분위기만 잡아주는 걸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많아졌고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제자들 앞장 세우고 뒤에 서서 내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라고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어요.
2: 구원하며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꼴 한번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 둘러싸고 토끼들 입다 잡는 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쉐이킨
1: 후리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행과 함께 불법 점용 시설 신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계곡 불법 시설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위험해요. 자신의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시설은 불법이에요. 만약 해당 시설을 발견했다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한 후 철거를 진행해요. 물의 흐름을 막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명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명상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몸의 중심에 위치한 골반 건강에 효과적인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내면의 세계를 관찰하는 명상은 짧은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 무기력에 빠지거나 불안함을 느낄 때도 금세 다시 일어설 힘을 안겨주곤 합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자기암시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감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허기진 마음을 달래기에도 효과적인데요. 마음을 건강하게 챙기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명상을 꾸준히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드리프트입니다. 눈썹 사이에 눈을 고정시켜 마음을 수련하는 부르마디아 드리프트입니다. 눈썹 사이의 공간인 제3의 눈을 바라보거나 촛불이 있다면 촛불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골반과 가슴을 활짝 여는 자세로 골반을 스트레칭하는 데 효과적인 우스트라사나입니다. 굽은 등과 처진 어깨를 펴주고 척추와 골반, 허벅지를 잇는 장요근 이완을 통해 골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줘 몸의 균형을 잡고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발등을 내려놓습니다. 무릎과 간격은 주먹 두 개의 골반 너비 정도면 좋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발등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이때 허리가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과도하게 골반을 밀어낸다든가 상체를 뒤로 젖히게 되면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천천히 가슴을 밀어 올리고 발등을 바닥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만 젖혀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때 복부에 힘을 꽉 주면서 가슴을 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고 손 허리로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아서 호흡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진정시켜봅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해서 우스트라를 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블럭을 뒤꿈치 쪽에다가 수평하게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가슴을 밀면서 발등을 바닥에 눌러주는데요. 골반을 밀어내면서 오른손을 블럭 쪽으로 옮겨갑니다. 손으로 블럭을 잘 쥐었다면은 이번에는 왼손으로 뒤로 블럭을 쥐고 가슴을 들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발등과 블럭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위로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뻗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로 옮겨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엉덩이를 내리면서 호흡으로 몸을 진정시켜 봅니다. 가슴을 여는 동작에서 허리를 억지로 꺾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척추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인 만큼 바르지 못한 자세로 불편함을 겪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반과 허리를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발등을 내려놓습니다. 무릎과 간격은 주먹 두 개의 골반 너비 정도면 좋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발등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천천히 가슴을 밀어 올리고 발등을 바닥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만 젖혀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블럭을 뒤꿈치 쪽에다가 수평하게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가슴을 밀면서 발등을 바닥에 눌러주는데요. 오른손을 블럭 쪽으로 옮겨갑니다. 가슴을 들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발등과 블럭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위로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뻗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스쿼트와 비슷한 형태로 하체에 강한 자극을 줘 하체 근육 강화와 탄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변형된 우카타사나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와 복부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이라 허리 통증 예방에도 좋은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 간격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발 간격을 유지합니다. 발을 11자로 만들고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어깨와 수평을 이룹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혹시 여기서 가능하다면은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살짝 내려서 유지해봅니다. 자, 다시 뒤꿈치를 내리고 상체를 일으키고 손은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을 3회 정도 연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손을 올린 상태 마시고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주면서 내쉬고 이때 발을 꽉 눌러주면서 유지하면 좋습니다. 가능한 분들만 뒤꿈치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내려보고 유지하고 들고 뒤꿈치 눌러주고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내려주고 손 앞으로 하나 엉덩이 뒤로 둘 뒤꿈치를 들고 셋 조금 더 내려가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양손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연결 동작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지하면서 하체를 느껴보는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발 간격을 어깨 넓이보다 똑같이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고 양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팔을 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뺀 상태에서 하체를 느껴봅니다. 가능하다면은 무릎을 조금씩 접으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는데요. 호흡을 처음에는 한 세 번, 너무 힘들면 두 번 해도 좋습니다. 하나,

가서 자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내려놓고 다리를 천천히 털어줍니다. 하체 라인을 가꿔주고 근력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에도 강화

힘을 요구하는 만큼 군살 제거와 날씬한 허리를 만들기에도 효과적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동작 지속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 간격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발 간격을 유지합니다. 발을 11자로 만들고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어깨와 수평을 이룹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혹시 여기서 가능하다면은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살짝 내려서 유지해봅니다. 발 간격을 어깨 넓이보다 똑같이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고 양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팔을 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뺀 상태에서 하체를 느껴봅니다.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씩 접으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는데요.

고관절은 사람이 직립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몸의 축이자 체중을 분산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관절의 유연성과 힘을 기르게 도와주는 전사자세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지 본인의 동작을 확인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모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발 간격을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는데 무릎이 한 90도까지 굽혀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좀 불편하든가 허벅지 안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여겨지신다면 무릎을 한 45도까지 펴주면 좋습니다. 팔을 활짝 핀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어깨는 천천히 낮추지만은 가슴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는 느낌, 그리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복부에 힘을 당겨놓고 시선은 오른쪽으로 꿈꿋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부풀리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셋, 다섯 번 정도 이어가 봅니다. 넷, 다섯. 자, 그 상태에서 왼손을 허벅지에 대고 측면으로 뻗은 나의 오른팔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가슴을 밀고 왼손을 바닥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무릎을 펴면서 활짝 펴주고, 자, 왼쪽 측면으로 무릎을 접고 양팔을 활짝 핀 상태, 그리고 시선 왼손 바라보면서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봐서 그대로 손을 바닥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쭉 펴올리고 몸을 뒤로 젖혀봅니다.

내쉬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모아주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허벅지 안쪽부터 사타구니 근육까지 스트레칭해줘 골반의 안정성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하체로 지지하는 자세다 보니 발과 발목,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인데요. 튼튼한 하체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발 간격을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는데 무릎이 한 90도까지 굽혀주면 좋습니다. 어깨는 천천히 낮추지만은 가슴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는 느낌. 왼손을 허벅지에 대고 측면으로 뻗은 나의 오른팔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가슴을 밀고 왼손을 바닥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앞으로 서서 몸을 접는 자세로 다리 근육을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사나입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햄스트링 근육을 골고루 늘려져 허벅지와 무릎 강화에도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리해서 한 번에 완벽한 자세를 취하려고 하기보다 차근차근 동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발 간격은 벌어진 것보다는 안쪽으로 모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고개를 들면서 흉추를 쭉 밀어서 펴주고 요추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리면서 턱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양손을 뒤꿈치를 움켜잡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이때 가능한 복부를 당기면서 상체를 숙이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같이 호흡을 다섯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등을 팽팽하게 펴주고 내쉬고 손을 바닥을 짚고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한 뼘 정도 앞에다가 내려놓고요. 고개를 천천히 밀어 올릴 때 바닥을 미는 손과 나의 겨드랑이, 가슴, 특히 광배근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바닥을 밀어내봅니다. 가슴을 조금 더 밀어서 펴주고 굽은 경추가 턱을 밀 때 천천히 목 뒤가 수축되면서 목 앞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턱을 밀면서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어느 정도 등과 허리, 다리의 이완이 준비가 되었다면은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양손으로 발 뒤 아킬레스를 지워줍니다. 마시고 등 펴고 내쉬면서 천천히 얼굴을 다리 쪽으로 붙여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다섯 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내쉬는 호흡에 기다리고,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처음엔 몸이 잘 접히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신체의 유연성이 늘어 접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 전체에 가해지는 자극이 점차 시원함으로 바뀌는 과정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굳은 다리를 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발 간격은 벌어진 것보다는 안쪽으로 모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무릎을 접고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양손을 뒤꿈치를 움켜잡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밀어올릴 때 바닥을 미는 손과 나의 겨드랑이, 가슴, 특히 광배근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바닥을 밀어내봅니다. 양손으로 발 뒤 아킬레스를 지워줍니다. 마시고 등 피고 내쉬면서 천천히 얼굴을 다리 쪽으로 붙여봅니다.

0: 체이킨
1: 후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은 국립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이 연주한 경쾌하고 멋스러운 풍류음악으로 국악콘서트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연주로 들으니까 또 다른 맛이 느껴지면서 아주 새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무대 역시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이 나고 흥이 나는 그런 기분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탈춤을 추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탈을 바꾸는 탈바꿈 놀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고성 오광대에 등장하는 탈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서 누구로 어떻게 바뀌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구본진 씨의 공연을 함께 만나보시죠.

0: 손을 대지 않고도 탈이 바뀌는 신기한 무대였습니다. 이 탈바꿈 놀이를 보여준 구본진 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유 정말 재밌고 신기한 공연이었어요. 손을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이렇게 탈이 바뀌는 게. 이 놀이 자체가 구본진 씨가 만든 거라면서요?
1: 네, 방금 보신 공연은 네. 제가 2017년에 조연한 말뚝이 병검이라는 작품이고요. 제가 원래 중국 병검 전수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네. 이 중국의 특별한 문화를 우리나라에 알린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또 책임감이 있는 반면에 네. 한편으로는 내가 한국인인데 좀 더 우리나라의 문화를 아끼고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공연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작품을 네. 만들고 난 이후에 병검의 이름에 우리식 표현의 필요성을 느끼고 탈바꿈 놀이라고 만들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0: 아까 막 바뀌는 거 보니까 정말 정신없던데 몇 개 정도 바뀐 건가요?
1: 이게 고성 5강대 1과장부터 5과장까지 나오는 주요 배역들을 한 공연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보신 공연에는 9가지의 탈이 나왔고 바뀌는 변화로는 총 11번. 네, 말뚝이부터 시작해서 홍백양반, 문둥이, 선녀, 파계승, 비비, 작은어미, 영감, 큰어미, 그 다음에 제 맨얼굴. 그다음 다시 한번 말뚝이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제 얼굴 이렇게 진행되는 공연입니다.
0: 아니, 순서를 외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다.
1: 네.
0: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고성 5강대를 또 직접 배우셨다고.
1: 네, 제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 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흉내 내지 말자 이것인데요.
0: 와, 네. 어려운 말이네요.
1: 제가 이 탈을 가지고 관객들에게 온전히 이 의미를 전달하고 또 원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흉내내선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고성 5강대 탈놀이를 전수받기 시작했고 지금도 배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0: 그래서 그걸 전수받으면서 원래 배우신 변검과 어떻게 보면 콜라보를 한 거군요.
1: 네, 그렇죠.
0: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1: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즐기고 또 흥미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아, 대단하십니다. 거기다 또 얘기를 듣자 하니까 원래는 마술사셨다고.
1: 네. 네, 제가 이제 곧 데뷔를 네. 이제 20년 앞둔 이제 마술사인데 근데 제가 이제 마술사로 활동을 하면서 네. 우연히 중국 병검 공연을 보고 이제 그 매력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의 사부님을 알게 되었고 저희 사부님을 통해서 이제 제가 병검을 좀 배우고 싶다 네.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0: 아니 그 전통 문화인데 다 외국인한테 가르쳐 주기 좀 그랬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한 3년 동안 네. 제가 이 공연을 배우고 싶다라는 이런 의지와 네. 포부를 보여드렸더니 네. 마침내 2007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가는 시기에 이제 중국에 직접 가서 병검을 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0: 아 잠깐만요. 3년 동안 졸라서 겨우 허락받았을 때가 고3이면 네. 처음 조르기 시작했을 때는
1: 중학교 3학년 때. 네, 맞습니다.
0: 당연히 장난인 줄 알았겠네요. 당연히 장난인 줄 알았겠어요.
1: 아마 어린아이의 그냥 호기심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0: 네. 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사부님한테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네. 이제 기술을 전수를 받은 건데 근데 진짜로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취미생활 수준의 가벼운 기술이야 가르쳐줄 수 있었겠지만 이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국가 무형 문화재잖아요.
1: 그렇죠.
0: 이 쉽게 외국인한테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1: 이 병검 전수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남자에게 전수하되 여자에게 전수하지 않고 내부인에게 전수하되 외부인에게 전수하지 않고 장자에게 전수하되 서자에게 전수하지 않는다. 이런 규율이 있었는데
0: 엄청난 규율이네요.
1: 네, 제가 배우던 시기에 이렇게 엄격한 규율이 깨지게 되었고 제가 그 혜택을 받은 외국인 전수자입니다.
0: 깨져서 받은 거예요? 구본진 씨 때문에 깨진 거예요?
1: 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0: 지금 그 생각이 들어서 네네.
1: 저희 중국 사부님을 보면은 정말 생각이 좀 깨어 있으신 분이다라고 느낀 게 한국인인 저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 주시려고 도움을 주셨고 또 제가 이 중국 병검을 가지고 한국적인 병검으로 재창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병검은 중국의 것만이 아닌 우리의 모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0: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또 뭐랑 합치실 건가요?
1: 일단은 탈바꿈 놀이의 역사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떤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욕심보다도 이 문화가 먼 훗날 우리의 역사가 되고 전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0: 그렇게 만들기만 하면 구본

0: 김원진이라는 이름이 그냥 역사책 속에 길이길이 남겠네요. 네.
1: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이 네. 좀 필요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마술을 이용한 공연을 준비하셨다고요?
1: 네, 제가 얼른이라고 네. 남사당 놀이패에서 전해 내려온 연희 중 하나입니다. 네. 현대 이제 마술가도 같은 그런 연희인데 요술을 부려서 이제 관객들의 혼을 빼놓는 그런 신기하고 재미있는 재미있는 연희인데요. 네. 이 연희자 중에서 그 우두머리를 얼른 쇠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른 쇠돌이라고 이름을 지어봤고 사실 우리나라 전통 마술의 역사적 기록이나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현재는 윗세대 선생님들의 구전이나 극히 드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발굴과 복원 그리고 재창작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국내 많은 마술사들이 현재 이 작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0: 전통 마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남사당 놀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재밌는 연희 얼른쇠놀이 함께 만나보시죠.
2: 이 산 좋고 물 좋은 국악 콘서트 판에 조선 최고의 재주꾼 얼른쇠가 찾아왔는디. 아, 내가 뭐하러 여기 왔는고 허니?
3: 허니.
2: 본원이들의 혼을 쏙 빼놓는 신통방통한 요술을 한번 부리려고 왔는데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치도 눈을 뗄 수 없는 기묘한 묘기. 아이,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헛소리 이렇다. 지금부터 두 눈을 크게 쫙 뜨고 한번 놀아보자꾸나. 뭐다냐, 장이 흐를 것다 쳐라.

아,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하고 지금부터 진짜 맛을 볼 차례가 왔는디. 이 분위기도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으니 장단 또한 한번 몰아가 보자꾸나. 아, 이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헛소리였다. 지금부터 맛 좋은 주전부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 뭐다냐? 장이 어리겄다. 쳐라! 아이고야!

판소리 명창 중에는 국창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국자를 쓰는 국창, 정말 나라를 대표할 만한 또 시대를 대표할 만한 그런 명창에게만 부여하는 그런 이름일 텐데요. 벼슬을 했던 이동백 명창이나 아니면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임방울 명창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국창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시대에, 요즘 시대에 누군가에게 국창이라는 이름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아마도 이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계산 지금 톨톨 개 살고 작은 이 도령 선원대 먹으라느냐 청하거라 뒤태로를 보자 이리 오더라 앞태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로를 보자 뻥그두서라기 소를 보자 엄마 내 사랑아
1: 그때의 춘향과 이도령이 만난 지 엊그제인 듯하나 하루 이틀 오륙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차차 깊이 들어 도련님이 춘향을 다리고 사랑가로 눈이 난 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라고 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아마 너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동굴동굴 수박 우뽕기 때리고 강릉 백청을 타르르르르르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불공조 호빵떡 반간진수로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오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느냐 당동지지루지하니 외가지단 참에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엄마 돈의 사랑아 앵도르를 주랴 포도르를 주랴 귤병 사탕에와 떡을 주랴 아마도 내 사랑 지금 돌돌 개 살고 작은 이도령 서는데 먹으라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그두 소라게 술 보자 엄마도 내 사랑아 예 춘향아 나도 너를 여태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나를 좀 업어다오 아이고 도련님 무거워서 어찌 업어요 내가 무겁게 업어 달래느냐 내 양팔을 네 양 어깨에다가 얹고 징검 걸어다니면은 그 가운데 재미나는 일이 꼭 있지야. 그렇죠. 춘향이도 이제는 파급이 되어 도련님을 마구 낭군자로 업고 논한디 둥둥둥 내 낭군 오호 둥둥 내 낭군 둥둥둥둥둥 내 낭군 훈련님을 업고 노니 졸 호자가 절로 나 부용자격의 모란화 탐화 봉접이 줄 시구어 소사

준혜양아 말 들어라.

성자 노래를 들어라. 담담장강수 유원객정 하교불성 송언이 거수 원남정 송군남포 불성정 무인불결송화정 아림대수의 희우정 상태육경백관조정 주황인정 포업서방정 실정을 논정하면 네 마음 일편단정 내 마음 은형이정 양인신정이 탁증타가 만일 파정이게 되거든면 포

0: 네, 역시 영원한 춘향이십니다. 이 사량가를 안숙선 명창의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춘향이하고 네, 이몽룡이 눈앞에서 사랑을 할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안숙선 명창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선생님을 수식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뭐 영원한 춘향이도 있고요. 뭐이 시대 대표하는 명창이란 말도 있고요. 춘향이라는 역은 몇살때 처음 맡으셨나요?
1: 제가 어릴 적에는 춘향을 역할을 맡긴 했는데 그냥 그네 뒤로 나온 그 장면만 맡았던
0: 그건 몇살 되셨어요?
1: 그거는 한 12살이나 잘 먹었을까요?
0: 네.
1: 그렇게 하고
0: 말하자면 그네 뛰는 장면만 대역을 하셨네요?
1: 네.
0: 네. 마지막 춘향이는 언제 하셨어요?
1: 마지막 춘향이요?
0: 네.
1: 앞으로 또 할지도 모르는데.
0: 그러네요.
1: 네.
0: 네. 아니, 그러면 진짜 수많은 이몽룡들과 공연을 하셨을 거잖아요.
1: 네.
0: 그 제일 나이 차이 나는 이몽룡이랑은 몇살 차이 나셨어요?
1: 네. 남자 연기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요즘 이봉곤 씨라고 요즘 뭐 영화의 판에 노는 그 친구가 있거든요.
0: 오, 네네네.
1: 예. 그 봉건이도 제가 토리님? 하고 했던 적이 있는 것
0: 네.
1: 같은데요.
0: 몇살 차이죠?
1: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때
0: 네.
1: 많이 가르쳤거든요. 예.
0: 그 고향이 남원이시잖아요. 되게 어린 시절부터 아기 명창으로 유명하셨다고 들었어요.
1: 어릴 때한 10살, 12살 이때는 아기 명창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0: 처음부터 창을 하신 거예요?
1: 처음에는 가야금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가야금을 먼저 시작해야 소리의 음정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가야금을 시작하고
0: 네.
1: 남은 국악원에 이제 모든 것들을 배우러 남은 국악원을 나가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종합적으로 소리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그랬죠.
0: 시작은 가야금이셨군요.
1: 네.
0: 네. 그렇게 해서 명창으로, 아기 명창으로 이름을 날리시다가 김소희 선생님한테 배우셨어요. 그거는 어떻게 계기가 됐나요?
1: 네, 어느 날 제가 다니는 국악원에
0: 네.
1: 안숙선이라는 애가 지금 있느냐, 있으면 좀 바꿔달라. 그래서 제가 있다고 그랬더니 서울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0: 네.
1: 왜 그러시느냐고 여쭤봤더니 좀 서울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자초지종을 알려줄 테니. 그래서 서울로 이제 올라갔어요.
0: 오.
1: 그 완행 열차를 타고 오래도 가더라고요.
0: 네. 올해 누가 몇 시간 갔는데요?
1: 모르겠어요. 그냥 한 20시간 타고
0: 거의 하루
1: 갔는지
0: 종일 가셨군요.
1: 하루 종일 갔지요.
0: 네.
1: 그래서 선생님과 만나자고 한 약속한 장소에 나갔는데 선생님이 이 머리를 딱 단정하게 저처럼 이렇게 하시고
0: 네.
1: 또 두루마기 입으시고 네가 숙선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기품이 있고

0: 어머니가 뜨셔서
1: 네.
0: 너무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과 이제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1: 나한테 배워라 이러신 거예요?
0: 이제 올라가면 배워라 안 해도 배워야지.
1: 네. 아니 그리고 우선 선생님께서 마지막 가실 때 편지로 남기신 말씀이 있다면서요.
0: 선생님께서 편지에 네가 그렇게 천 사람이나 만 사람이 네 소리를 좋아하고 네가 소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저건 아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상당히 소중하게 알아들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편지를 남기시고 선생님은 돌아가셨죠.
1: 그 만 명 중에 한 명, 두 명이 남기는 쓴소리도 귀담아 들어라 이런 말인가요?
0: 그런 말씀이시죠.
1: 아, 평생 안 잊혀지시는 말씀.
0: 잊지 못할,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침서죠. 그래서 제가 조금 건방진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선생님의 그 편지를 꺼내놓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했죠.
1: 네. 또 한 분의 스승이 이제 박귀 선생님이신데 그분과는 그러면 어떻게 만난 건가요?
0: 이 서울에 올라오니까 박귀 선생님은 대스타시더라고요. 그 시절에요.
1: 네.
0: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말 잘생기셨고 집도 으리으리한 데서 사시고요. 그야말로 저희들이 부러워할 그런 선생님이시더라고요.
1: 네.
0: 선생님을 찾아뵙고 가야금 병창을 수학을 하느라고 선생님을 네. 만나게 됐죠.
1: 아,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사실 김소희하고 박규희 선생님 두 분이 국악계에서는 굉장히 단짝으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0: 네.
1: 네. 그럼 이 두 분한테 다 배우신 건데 이 두 분 스승님을 잊지 않기 위한 창극을 만드셨다고요.
0: 그 선생님 두 분이 저를 컨트롤 해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국악을 안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 국악을 알아듣고 국악을 펼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1: 네.
0: 그 두 분 선생님께서 네. 너는 어떻든 국악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만둘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뭐 옷도 이렇게 입지 말아라 신발도 이렇게 입냐 어디 가서 스타가 월남 치마를 입느냐
1: 평상시에도?
0: 예
1: 오.
0: 그렇게 하시고 제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공부하는 시간 노는 시간 그렇게 엄격하게 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지 오. 그렇지 않으면 제 멋대로 그만 집어치우실 수도 있다. 그래서 선생님의 두 사랑이라고 제목이 그렇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한 것 같아.
1: 왜요? 왜요?
0: 아니요. 그 열심히 선생님께서는 뒷바라지를 하시는데 저는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1: 아유, 생각이야 다 할 수 있죠. 행동으로 안 옮겼는데. 그 선생님을 이 시대의 명창이라고 부르고 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판소리를 시대의 음악으로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좀 대중화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뭐 재즈 밴드와도 뭐 수군가의 한 대목을 마치 랩하듯이 불렀던 그런 그 토끼 이야기. 이거는 정말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전 여기서 되게 궁금한 건 어떻게 그런 걸 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거든요.
0: 네. 이 외국에서 기타가 두 분이 오시고 크라리넷인가 그 하여튼 악기를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1: 네.
0: 판소리하고 함께 김덕수 씨랑 하나 작품을 만들어 본다라고 네. 그래서 만났어요.
1: 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그 어쨌든 그 재즈하고의 협업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지만 그걸 랩처럼 하셨잖아요.
0: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제 오해가 있으시다라고
1: 그런 건가요?
0: 랩처럼 만들어진 게 우리 그 판소리 그 그거예요. 좌우나 조금 모두 조용히 시원해달라. 그러면 따다다단 따단따단 따단따단 이렇게 기타니 독수 같은 건가 당당당당당.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는
1: 네네.

0: 사람들이 입을 원리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1: 다들 놀래가지고.
0: 놀래가지고. 국선이가 무슨 이제 큰 일이라도 국악 안 할라나 보다.
2: 아, 네.
0: 국악계 어른들은 난리났다고 자가 왜 저러냐.
2: 아.
0: 어디 그 외국 악기에다가 맞춰서 네. 저러냐. 근데 우리 국악 하는 극장에는 손님들이 별로 없어요.
2: 네.
0: 그때만 해도.
2: 네.
0: 그래서 저렇게라도 만나서 팬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근데 지금은 굉장히 명반으로 꼽히고 있죠.
2: 그러니까요. 그 남원의 선생님의 소리 인생을 조망하는 전시관이 개관을 했다면서요?
0: 네.
2: 진짜 좋으시겠어요.
0: 정확하게는 안숙선 명창의 여정.
2: 안숙선 명창의 여정. 와.
0: 그쪽에는 이제 판소리에 대한 역사, 판소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또 어느 시대에는 어떤 명창이 판소리를 했고 또 뭘 했나, 그런 것들을 거기 오시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2: 한 번에 싹 볼 수 있네요.
0: 한 번에 싹 볼 수 있죠.
2: 네, 남원을 갈 기회가 있다면 안숙선 명창 여정 전시관 꼭 가봐야겠네요.
0: 그럼요.
2: 네.
0: 우리 판소리를 사랑하시고 또 판소리도 배워도 보시고 명창의 여정이 오셔서
2: 네.
0: 예, 배우실 수도 있어요.
2: 배울 수도 있어요.
0: 예.
2: 네. 저는 노래를 못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배울 수 있나요?
0: 그럼 시험을 여기서 해볼까요?
2: 아, 시험을요?
0: 네.
2: 선생님한테요?
0: 예, 지금.
2: 그럼 저 딴 데 가서 저 안숙선 명창 제자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까?
0: 들어보고.
2: 들어보고. 절대 쉽게 허락은 안 해주시는. 네. 저 한마디 해볼까요, 그러면?
0: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2: 선생님, 아까는 이 정도 성량으로 인터뷰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훨씬 편했을 것 같은데, 아까는 왜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크게 말씀을 하세요.
0: 그랬나요?
2: 네.
0: 이리 오너라. 이리 네. 오너라.
2: 이리 오너라.
0: 아이고, 잘하네.
2: 잘하는 거예요?
0: 업고 놀자.
2: 업고 놀자.
0: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요.
2: 아, 진짜요?
0: 예. 선생님, 배우가 되셨으면
2: 선생님 판소리보다 더 잘하시는 게 칭찬이시네요.
0: 일찌감치 배우셨으면 춘향이도 하고 이도령도 하고 너무 좋을 거나.
2: 아, 그 제 선생님하고 춘향전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
0: 네.
2: 네. 아, 오늘 이렇게 정말 장시간 인터뷰를 또 나눠봤는데요.
0: 네.
2: 저희가 저 한 곡 더 청해 듣고 싶어서요. 이번엔 무슨 곡을 해주실 건가요?
0: 춘향이가 도련님을 따라서 한양으로 갈 수는 갈 수가 없잖아요.
2: 네.
0: 춘향이가 도련님을 생각하면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열흘 가고 한 달 가고 그래봤자 도련님이 돌아오실 수가 없잖아요. 신분 때문에.
2: 네.
0: 그 슬픈 노래죠.
2: 아, 임을 떠나보내고 혼자 있으면서 슬픔을 노래하는 거군요.
0: 임을 떠나보내고 슬픔을 슬플 수밖에 없는 춘향이의 신세.
2: 네.
0: 네.
2: 자, 그럼 안숙선 명창의 곡을 한 곡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이렇게 실적에 난 밤도 잘 누워 허니더니 돌

0: 바다. 나를 희끗 돌아보고
1: 달수아
0: 뭐라?

계셨다. 귀에 대곤 돌래키와 근중토 간절한 게 이백이무기 전어 출연 한장 쓰시기를 시연유죽사장하고 불개청대허기를 붙여두고 보라키여 신상이 알았더니 이제와 생각을 하면 비별을 탕으라고 실참으로 쓰셨던가 인부생.

앉아 생각 누워 생각 생각

0: 않구나.
1: 자, 저희 국악 콘서트판이 소개해드리는 새로운 국악인의 순서, 판티스트 순서는 오늘은 피리 연주자 오노울 씨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노울 씨는 경기제 음악을 배우고요. 연구해서 이 시대의 음악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나쁜 기운인 살을 푼다고 해서 푸살이라고 이름 붙인 음악을 연주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오노울 씨의 연주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리 태평소 연주가이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피리 교사로 재직 중인 오노을입니다. 얼마 전 경기제 재현 프로젝트를 통해 주목받지 못하던 경기제 음악들을 재조명하는 무대를 가졌습니다. 명인 선생님들의 전통 음악을 올곧게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시대의 감성을 담은 동시대의 음악을 또 같이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되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노을의 경기제 재현 프로젝트와 더불어 경기 음악을 바탕으로 한 전통과 창작 음악의 지속적인 행보,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이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거라면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도 올라서고 토끼들 입다 잡는고도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4: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전라남도 남서부 넓은 평야에 비옥한 황토를 가득 품고 있는 이곳은 무안.
1: 제가 진도아리랑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0: 봄꽃을 깨우는 구수한 노랫소리.
1: 아라리가 났네 구야.
0: 노래의 주인공은 올해 31살인 선지 씨. 이 마을 공식 인기 가수인데요. 선지 씨 덕에 어르신들 귀호강 제대로 하십니다.
2: 우리 동네 민영전 1등이다
1: 1등.
3: 찐짱.
4: 아, 찐짱이요?
5: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1: 농사꾼이 나왔어라. 표고버섯 농사짓는 농사꾼 오선지요. 안녕하세요. 표고버섯 농사짓는 소리꾼 오선지입니다. 농사가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재미있을 때도 있고 진짜 못해먹겠다 할 때도 있습니다.
0: 모원이면 도인 선지 씨.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데요. 하지만 귀농 3개월 차 농부에겐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1: 이거 부서졌어. 미안.
6: 그래, 꼭 들어가야 그래 안 나오.
1: 아니, 부서졌어. 부서졌다니까.
0: 농사에서의 첫 소절을 익히는 중.
1: 이거를 맞고 가야 돼. 어디가?
7: 여기서 맞을까?
0: 소리꾼이었던 선지 씨가 귀농을 하게 된 진짜 이유는 2년 전 건강이 안 좋아지신 엄마를 위함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국악신동이라 불리며 재능을 인정받았던 선지 씨. 선지 씨가 소리꾼이 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건 엄마였습니다. 이젠

선지 씨가 엄마를 위할 차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를 위한 선지 씨의 사랑가 들어보실까요? 비옥한 황토 가득 품은 전남 무안. 이른 아침부터 구수한 노랫가락이 들리는 곳.

0: 이곳은 선지 씨 부모님이 13년 전부터 가꾸고 있는 버섯 농장입니다. 표고버섯 중에서도 으뜸이라 불리는 백화고 버섯은 세계 10대 항암식품으로도 유명하다는데요. 그만큼 영양소도 풍부하답니다. 백화고의 매력에 끌려 10여 년 전 먼 중국까지 가서 재배 기술을 배워온 부모님이었는데요.
1: 아, 무조건 따면 안 되고 그러면 엄마가 또 독을 줄게. 봐봐요. 좋은 거는
2: 얼마만 하고 딸 거야? 어차피 이거 펴서 따야 되지.
1: 거의 다 따야 돼. 응, 거의 다 따야 돼. 아, 현재야, 이게 가장 좋은 사이즈.
2: 그 좀 작은 거 같은데?
1: 아니, 종이컵 사이즈. 딱 이 컵 사이즈를 제일 선호해.
0: 귀농 후 소리 수업 대신 매일 듣는 엄마의 버섯 수업.
1: 아까워. 빠져.
2: 아빠 도망갔어?
1: 아빠 도망가. 하도 도망을 잘했으니까.
0: 아빠도 열심히 일하고 계셨네요.
2: 여기 다 했어? 안 했네.
3: 이거 했지.
2: 안 한 거 같은데? 이거 같이 넣으면 안 돼, 곰팡이.
3: 발달해.
1: 보여? 은지야?
2: 뭘?
1: 버섯 보여?
2: 버섯 전에도 보였지.
1: 이제 뭘 따야 되지, 뭘 안 따야 되지 알겠어?
2: 아, 어. 근데 다시 막 재밌진 않네.
1: 다른 건 재밌지. 이렇게 편려고 하는 거는.
2: 아, 그 속는 게 재미가 없어.
1: 속는 게 재미가 없어.
0: 매일 수십 킬로그램의 버섯을 수확하는 가족. 곧 선별 작업에 들어가는데. 작은 상처에도 예민한 버섯이다 보니 모든 작업은 수작업. 크기를 눈으로 확인하며 일일이 선별해야만 한다는데요. 어허, 그런데 선지 씨 영 감이 오지 않나 봅니다.
2: 이거 돼? 응? 이거 돼? 중? 이것도. 빼. 이건 너무 조금 안 돼?
1: 이거
2: 네가. 그래?
1: 그 중에서 크기만 달라서 나 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걸리지.
2: 빨리 못해.
1: 날 세지.
3: 그렇게 늦게 하면 언제 다 했어.
0: 선지 씨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2: 됐다. 지금은 우리가 그 각자의 속도를 탓하고 있지만 나중에 돈이 아주 많이 벌리는 날이 오면 그때는 이때를 그리워하게 될 거야. 돈 봐라 돈 봐라 다 돈이에요.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이놈의 돈아 아 시고 절 시고 돈 봐라. 돈 보세요.
3: 좋다.
2: 자, 다 돈입니다.
1: 맞습니다.
2: 아저씨 다 돈이니까 잘하세요.
3: 열심히 하고 있어요.
2: 욕하는 줄 알았는데.
0: 한바탕 오전 작업이 끝난 후 선지 씨의 주 업무는 인터넷 상품 홍보인데요. 젊은 감성 선지 씨 덕분에 백화고 홍보에 날개를 달았는데요. 그런데 사무실 한 구석에

0: 하게 눈에 띄는 이건?
1: 뭐가 있네요? 치우기선.
2: 아, 저거. 저게 그 제가 작년에 전국 노래자랑 목포 시편에 나갔었거든요. 엄마가 소원이라고 하셔가지고 무기를 쓰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 끝까지 안 한다고 해서 이제 가족들 몰래 신청을 일단은 했어요.

0: 그러게.
1: 엄마.
2: 멋진 솜씨 뽐내며 최우수상 수상.
3: 아, 예. 시상에는 목포 시장님이 지금 메달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 아프지, 그 멀리서 이렇게 보시네요.
5: 이때 아빠는 뒤에서 현수막 들고 계셨거든요. 현수막은 가운데 못 앉아 계셔가지고 뒤에 앉아 계셨어요. 뒤에 서 계셨어요.
6: 입조를 한 사람이었죠.
5: 그때 현수막이랑 판넬이랑 아빠가 다 만드셔가지고 한동안 차 뒤에 실려 있었어요. 어딜 가나 이거 빼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거의 도망 다녔어요. 창피해서. 그래서 엄마가 그러시죠. 되게 막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봐봐 결국에 내가 하라고 하면 다 잘 된다니까 막 이러면서 엄마가 되게 자신만만해 하시더라고요.
2: 6살 때부터 시작해 무려 25년간이나 판소리의 길을 걸어왔던 선지 씨. 전국 유명 대회에 메달을 휩쓸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렇게 소리꾼으로서의 길을 차곡차곡 다지며 유명 소리꾼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던 선지 씨. 그랬던 그녀가 갑자기 귀농을 결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건강이 안 좋아지신 엄마를 위해서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엄마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던 선지 씨. 농부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엄마를 위한 일이었기에 후회는 없답니다. 그날 오후 선지 씨가 길을 나섭니다.
3: 다녀오겠습니다.
2: 버섯 배송을 가는 길. 가까운 이웃에게는 이렇게 직접 배송을 하곤 하는데요.
5: 어디로?
7: 반드시 주소 안 내려.
5: 여기? 너무 혹상물인데.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길이야. 쭉 가라고?
7: 아니, 좌회전. 좌회전에서 쭉 가는 거. 이렇게 안 가는데? 잘못 왔다.
5: 엄마, 엄마 알려줬잖아.
7: 아니, 저 밖에 가겠는데?
5: 큰일이야, 여기. 다 왜 길이야. 돌아갈 수도 없다고.
7: 돌아갈 수 있어.
5: 남의 집에 들어갔다 와야 되나?
7: 여기다 키웠어.
5: 여기요?
7: 아내가 차 있잖아.
3: 아, 차는 아내가 있어.
2: 험난한 시골길을 달려 도착한 곳. 백화부 버섯은 이웃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라네요.
5: 삼촌 멍멍이 물어요?
2: 한동안 귀농한 선지 씨가 마을의 화제였는데요. 덕분에 백화구도 더 유명해졌답니다. 선지 씨를 반겨주는 귀여운 동물 친구.
5: 안녕.
7: 새끼 났어.
8: 이쁘다.
5: 요즘 무슨 꽃? 오, 따뜻하다.
8: 이것이 알스토메리아라고.
7: 알스토메리아. 네.
8: 꽃밭은 꽃 피면 안 돼.
5: 몰랐어.
7: 꽃 피면 안 돼. 맞아. 들어. 아까워.
8: 이제 뭐냐. 우리가 출하할 때는 이렇게 예정도 되겠죠. 됐죠. 이렇게 꺾고. 꽃집 오면 꽃 한 마리 해야 될까?
5: 바장님의 노래도 한 자리 할게요. 선생님 일 하셔도 돼요. 제가 귀찮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너무 멀리 일하러 가시네.
8: 나도 꽃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5: 꽃바구니 옆에 끼고 꽃 발러 나왔어. 노란 꽃, 보란 꽃, 빨간 꽃, 노란 꽃. 꽃사시오 꽃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삼촌 이렇게.

0: 아이스토메리 하세요. 한번 하세요.
1: 아이스토메리 하세요. 꽃 중에서 제일 좋은 꽃이에요.
0: 아이스토메리
2: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더 있다가는 지금 그 나무 한 그루를 가져가게 되면
3: 한 분씩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1: 네, 한 분씩 놀러 오세요.
0: 이모.
2: 버섯들 왔어요.
4: 와, 맨 맛있는 고구마 드시네.
2: 맨날 고구마 주셔가지고.
4: 아니야.
2: 근데
4: 덕분에 나도 버섯을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니.
2: 이게 굴이네.
4: 어. 와. 고구마 호불창고.
2: 호불창고가 뭐예요?
4: 아니, 타볼래?
2: 봐봐, 대농의 삶이라.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5: 이번엔 무원의 대표 특산물 중에 하나인 고구마 농장을 찾았습니다. 싱싱한 고구마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4: 잠자고 있는 고구마들의 호흡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호흡은 어떤가.
6: 그래갖고 고구마들을 선지한테 좀 깨우라게 노래를. 자고 있으면 또.
4: 이 녀석들 잠투정할지도 모르는데.
2: 쇼츠로 해야 되니까 세로로 해줘.
6: 이렇게?
2: 고구마로다, 고구마로다, 해야 농장에 얼싸 해수 고구마 얼싸 좋네, 아 좋네 군고구마, 해라 해야 고구마구나. 여러분 해야 고구마 하세요. 고추, 단된장에 보리밥, 찰밥 많이 먹고
5: 허럴. 노래가 큰 무기인 선지 씨.
2: 사랑.
5: 마을 곳곳 이웃들의 농산물 홍보 대사를 자처했는데요.
2: 바람이 분다.
5: 선지 씨의 노래 응원 덕분에 SNS를 통해 농산물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마을 어르신들입니다.
2: 벌써 좋네, 아 좋네 해야 농장. 농장이보다.
5: 매일 바쁘게 흘러가는 농부의 하루.
2: 근데 엄마 눈이 왜 이렇게 빨개?
6: 또 터졌어. 이쪽이 또 이쪽이 눈이 터지네.
5: 몸에 이상을 느낀 엄마를 위해 선지 씨 뭔가를 급히 꺼내듭니다.
7: 미슬토라는 주사인데 이제 그런 암 환우들이 맞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 2년 전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던 엄마. 암 수술을 받고 치유 중인데요.
7: 약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약물이 들어가서 엄마가 더 이상 암세포와 싸우지 않고 재발되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났다. 됐습니다. 환자분.
8: 감사합니다. 난 아프네. 오늘도.
5: 거의 매일 붙어있다시피 한 모녀. 때론 친구 같고 때론 언니 같았던 엄마. 그렇게 소중했던 엄마에게 찾아온 병은 선지 씨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앞으로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도와 백화고 농부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엄마의 건강이 먼저였던 효녀딸 선지 씨.
9: 주위에 언니들이나 이렇게 밖에 활동하는 언니들 보면 왜냐면 극단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그때 활동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니까 나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더 못하고 내려왔나 하는 마음에 늘 미안하긴 하죠. 짠하고.
5: 전에는 알지 못했던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시간. 선지 씨가 귀농하면서 적막하던 집 분위기도 싹 달라졌는데요. 분위기 메이커는 물론 엄마 대신 집안 살림도 거의 도맡아서 하는 똑 부러지는 딸이랍니다.
7: 보통 저희 식사에서 표고버섯이 빠지는 날이 거의 없는데요. 오늘은 건표고를 또 저희가 같이 넣어가지고 밥을 좀 해볼게요. 가루는 넣어놓고 나면 좀 뭉치거든요. 그래서 좀 풀어줘야 돼요. 표고버섯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항암 성분이 있거든요. 렌티난이라고. 엄마를 위한, 또 아빠를 빼면 서운해하니까 저 부모님을 위한 영양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영양밥에 갈비까지. 어우, 요리 실력도 수준급이네요. 맛있는 냄새를 맡고 달려온 엄마. 막내딸 선지 씨 덕분에 호강합니다. 딸의 정성 가득한 영양밥. 어, 정말 맛있겠는데요.
7: 맛있겠습니다.
8: 반찬이면 있어요.
7: 먹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나도 밥을 조금만 가져와 볼까?
5: 엄마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은 심정.
7: 엄마 눈이 또 떠졌어. 눈이 왜 자꾸 그래?
8: 피곤하면 눈이 떠.
7: 며칠 전에도 며칠 그러셨거든요.
8: 얼음 쪽에 터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7: 근데 삐줄이 터지는 건 진짜 피곤한 건데.
10: 그래도 바로 힘들고요.
8: 피곤하면 바로 턱 소리가 나. 터지는 소리가.
7: 안 피곤하다는 게 사실상 거짓말이네. 그치?
8: 나는 그렇게 피곤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가끔 몸이 그러네.
7: 대신 아파줄 수 있다?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대신 아파주기를 또 부모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오히려 그 아픔을 조금 이렇게 신경 쓰되 그냥 할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하면서 있는 거죠.
10: 일반적인 수술이 아니고 이제 절개하는 수술이니까 일정 부위를 잘라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하고 수술하러 갈 때에 특별하게 뭐 따로 위로 될 만한 얘기를 하거나 그런지 못하고 눈치만 이제 좀 살피게 됐죠.
5: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돼주었던 가족. 한 차례 힘든 고비를 겪어내며 가족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성큼 봄이 다가왔습니다. 계절과 상관없는 버섯 농사를 하지만 귀농 3개월 차인 초보 농부에겐 유난히 바쁜 봄입니다.
10: 가운데 거 이쪽만 대볼까? 네? 한 주기가 끝나면 다시 이제 그 버섯을 키우려면 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쉬게 해주는.
5: 버섯 키우기의 가장 첫 단계인 배지에 물 주기부터 배워보는 선지 씨. 처음 해보는 작업에 선지 씨 잔뜩 긴장했는데요.
10: 선지야. 있던 데라 들어갈게. 끝까지 서서히 밀어넣어서 흔들면 약간 흔들어주고. 그렇지. 또 밀어넣어.
7: 이거 부서졌어. 미안.
10: 물이 꼭 들어가야 물이 안 나오.
7: 아니 부서졌어.
10: 깨졌다고 깨졌다고 그래.
7: 부서졌다니까. 부서졌다니까.
10: 그래서 빼버려.
7: 원래 부서질 거였나 봐. 아니야?
10: 그럼 빼도 돼.
7: 내가 부신 건가?
5: 마음만 앞서는 초보 농부 선지 씨. 처음 해보는 배지 작업에 실수 연발. 버섯이 잘 자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습도. 배지에 물을 잘 주는 작업이 버섯 농사의 첫 단추인데요.
10: 됐어, 그만 천천히 들어. 들어가야지.
7: 아니, 나와, 나와. 나온다, 이거.
10: 야, 봐, 여기 봐. 이건 이제 자기가 느낌으로 아주 어려운 시간인데. 아까 가벼웠던 것들을 다시 들어보면 뭐가 묵직하잖아. 네? 어, 그럼 이건 이제 다 된 거야.
7: 별로 안 묵어진 것 같은데. 봐. 이거 엄청 오래 해야 돼. 아니 이거 너무 빨리 빼했어. 이거
11: 0.1g밖에 안 늘어났어.
12: 안에서 이 서서히 막 이제 하루가 튀어나.

0: 그러면 좀 기다리자.
1: 다시 몸도 속도 바람을 맞게 맞춰주면 얘들이 이제 버섯이 올라옵니다.
2: 그 금방 이렇게 잘하시네요.
0: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1: 조금의
0: 힘을 요할 뿐.
3: 이번엔 버섯을 추라할 때 꼭 필요한 지게차를 배워보는 시간. 이럴 땐 영남없는 소녀. 어?
1: 이거 항상 사람이 타야 되고 사이드 차하고 똑같이 사이드부터 채우고 이게 이제 중지 호진밖에 안 돼. 밥 앞에 끝으로 와. 어. 이렇게 하면 다
0: 날씨가 추워.
1: 이제 안 맞았어?
0: 의자 뭘로 맞춰? 근데 이 정도여도 돼.
1: 어? 돼?
0: 어.
1: 자, 천천히. 그렇게 밟아. 그렇게 밟아. 더 밟아. 그렇지. 작업을 하게.
3: 오, 난생 처음 배우는 지게차가 꽤나 적성에 맞는 모양인데요?
4: 어떠세요? 해보니까
0: 재밌습니다.
4: 어?
0: 저 재밌어요. 운전도 좋아해가지고 재밌습니다. 재미있지만 너무 재밌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3: 그날 오후 오늘은 선지 씨 모녀에게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5: 한 마셔도 돼? 안
0: 어?
5: 운전.
0: 어.
3: 바로 엄마의 정기 검진 날. 6개월 만에 병원에 가는 날인데요. 혹여 엄마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지진 않았을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0: 엄마 좀 피곤하면 쉬어도 돼. 혼나겠지?
5: 응? 왜?
0: 혼나겠지?
5: 왜? 왜 혼나?
0: 선생님은 다 혼내시지 않을까?
5: 혼안 내. 잘하고 있는데.
0: 5년 동안에 그런 재발이 안 되고 발견이 안 돼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암 환자들은 완치 판정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는 2년밖에 안 되셔가지고 아직은 완치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암 환자라고 한대요. 판정이 있고 나면은 조금 더 엄마의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3: 시내 병원에 도착한 모녀. 괜히 병원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한데요.
6: 아이고, 반가워요. 여전하네.
0: 감사합니다.
6: 말배는 여기까지. 지금도 잘 계세요?
5: 네. 네.
6: 지금 수술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5: 2년.
6: 2년? 네. 검사 내가 뜬 거 보니까.
3: 검사 결과를 꼼꼼히 살피다 뭔가 말을 망설이는 듯한 의사 선생님. 과연 엄마의 건강은 괜찮은 걸까요?

0: 올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운 병원. 검사 결과는 과연 괜찮을까요?
1: 백혈구, 빈혈, 암 재발 검사 것도 필요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오줌검사 다 이상이 없게 나왔고요. 상피내암이었기 때문에 뭐 재발하거나 이런 거 전혀 걱정하실 게 없고 얼굴도 더 예뻐지시고 그러셨네요.
2: 솔직히 내가 와서 하다 보니까.
1: 아, 네, 따님이 산동장 하신다 그러셨죠?
3: 예. 네 일은 그대로 안 줄이고 하고 계세요. 일을 줄이라고 하셨는데 안 줄이고 하고 계세요.
1: 네,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예방암이라는 것이 삶에서 병이라는 것이 액시던트. 예? 갑자기 나한테 안 이루어질 상황이 갑자기 온 거잖아요. 근데 또 극복하고 잘 사는 거. 보세요. 인생은 life is too short. 예? 인생은 짧고 have no regret. 후회하지 말아라. 네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이 실수에서 배워라. 그리고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라. 인생은 계속됐다.

0: 멋지잖아요.
1: 아, 제가 한번 놀러 갈게요.
2: 네. 한번 네. 오십시오.
3: 예, 예. 전화로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4: 그런데 그때
2: 김 원장님. 아, 네. 네. 네.
4: 무슨 일일까요?
5: 이거 선물을 못 드렸다고 이거 꼬리라고 그랬는데
6: 네, 선물까지
2: 선물까지 감사합니다.
6: 보잉?
2: 보잉?
6: 뭐 약인가 봐.
7: 아, 티네, 차네. 차야, 차.
6: 이제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만 오라는 건가 봐.
2: 그만 먹어볼까?
6: 피디님, 뭐 마실 거 고르세요. 엄마가 쏘신대요, 좋은 기분으로.
2: 차 한잔.
6: 기분 좋은 김에 쏘신다.
2: 항상 여기 오면 차 한잔 빼가지고 차 타.
4: 이제야 한시름 놓습니다. 선지 씨의 소원은 딱 하나. 이대로 쭉 엄마의 병이 완치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6: 사실 유방 암 수술을 한번 했다는 거는 그 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자리에 재발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도 언제든 또 암이 생길 수 있다. 천국에 가시는 그날까지 진짜 평안하게 계시다가 어디 한 곳 아픈 곳 없이 그냥 진짜 평안하게 잠들어 있다가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외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저희 엄마도 암이 다 낫고 나시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4: 평생 뒷바라지해주며 자신을 소리꾼으로 키워준 엄마. 엄마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언니 같은 존재였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와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은 선지 씨입니다. 다음 날 농장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8: 어서 오세요.
9: 어서 와요.
4: 엄마의 반가운 검진 결과에 달려온 큰딸과 아들. 오늘은 가족이 완전체가 됐습니다.
10: 잘 지냈어? 나 앞머리 잘라는데 어때? 좀 어려워요?
4: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오자마자 척척 농장 일을 거두는 자녀들. 선지 씨보다 먼저 귀농을 한 오빠는 물론 큰딸 역시 어깨 너머로 배운 농사 실력이 수준급이랍니다.
11: 무슨 세계를?
12: 근데 언니는 잘해.
13: 나 원래 좀 잘해.
12: 그래, 이런 일을 잘해.
13: 그러면은 귀농 한번 해볼래?
12: 그 가끔씩 와서 하는 게 좋다. 가끔씩 와서 하는 게 좋은데 매일 하면 너도
14: 안쓰럽구나 이런
12: 이만큼?
14: 거
12: 같으세요. 좀 짠할 때는 엄마랑 둘이서 막 밤 11시, 12시까지 포장하고 하는 게 진짜 너무 짠하고 그래서 또 엄마 아플 땐 또 혼자서 해야 될 때 그때도 좀 짠하고
14: 그럼 언니가 하시면 되세요?
12: 저는 다른 꿈이 있어서
13: 갑자기 거기
12: 죄송해요
4: 삼남매 덕분에 선별 작업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아들이 뭔가를 준비 중인데요
12: 별걸 다 보여요 별걸 다 보이네 내가
15: 중국에 있을 때 사가지고 온 거여가지고 네.
4: 큰아들은 중국에서 한의학을 공부했는데요 덕분에 엄마의 전용 주치의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12: 엄마 꺼내 좋네 아들이 한 번씩 오면 좋네
4: 한편 그 시간 큰딸과 아빠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0: 화끈한 큰딸이 시원시원하게 고기를 구워냅니다.
1: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 먹겠습니다.
0: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탁.
2: 응? 아빠 쌈 누울 거야?
3: 응?
2: 그 쌈 누울 거야? 역시 엄마 거 같더라.
1: 엄마 거.
0: 꿀맛이겠어요.
2: 선지야, 그 고기 누울 거야?
1: 고마워.
4: 두 번 찍어야 되니까 한 번 찍어서 줘야 돼.
0: 가족의 모든 관심사는 모두 엄마의 건강인데요. 엄마가 무너지면 가족 모두가 무너진다는 말을 실감했던 가족. 지금 이렇게 함께 웃고 있는 시간도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2: 엄마는 좀 천천히 먹어야 돼. 빨리 먹는 게 안 좋은 거야.
3: 좋은 게 하나도 없네, 그럼.
1: 맨날 야단만 맞고.
2: 자식들이 말할 때 엄마 잘못되라 그러겠어? 다 잘되라 그러지? 다 엄마 아빠도 그랬잖아, 우리 어렸을 때.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이런 거. 다 걱정해서 했지. 똑같은 거. 너무 힘들기까지 하지 마.
3: 누가 해주는 거야?
2: 누가 해주지 않지만 내일에 엄마가 하겠지. 오늘에 엄마가 좀 쉬면 내일에 엄마가 하겠지.
3: 내일 엄마 가기 싫어도 오늘 하나
2: 봐. 아니 그럼 또 내일에 엄마는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늘어.
4: 내일 엄마는 또 모레 엄마 있다고.
0: 결국 엄마는 눈물이 쏟아지고 맙니다.
3: 갑자기 왜 우시는 거야? 갑자기 왜 우세요? 대표형 인간 갑자기 왜 우시는 거야? 지금 도대체 울 구멍이 어디였는지 좀 알려줄 사람.
1: 좋아서 그런 거 같지? 갑자기 그러네. 갑자기 마음이?
3: 이런 게 가장 정말 굉장히 감성적이어가지고.
1: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 하면은 바로 와주는. 아, 자녀들이 요즘 어딨어? 없지, 없는 줄 알지. 감사하지.
3: 그렇지, 막상 여기 또 오니까 두 눈물 버튼.
2: 엄마 앞으로 말 잘 들을게.
1: 그래. 아니, 잘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3: 아니. 힘내보자. 뭐가 돼도 되겠지?
2: 뭐가 되기도 되겠지? 잘 될 것 같아. 화이팅!
3: 행복한 아버지다.
0: 며칠 후. 오늘은 웬일인지 농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선지 씨. 아, 사무실에 있었네요. 그런데 열심히 단장 중이네요.
5: 머리 뭐가 생겼네요.
3: 이제 공연 가야 돼가지고 잠깐 노를 좀 말고 있겠습니다.
1: 아, 연습을 모델 어떠시죠 오늘?
3: 아, 이따 가는 차 안에서 하면 됩니다.
0: 오늘은 시내에 있는 요양원에 무료 봉사를 하러 가는 날이래요. 그간 꾸준히 노래 봉사를 해왔던 선지 씨. 사실 봉사를 하는 건 노래를 잊지 않고 꾸준히 불렀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도 큰데요.
5: 어머니 매니저신데.
1: 원래 그 소리를 어려서부터 해놔서 그때부터 같이 다녀놔서 이게 일상이에요. 이제 6살 때부터 소리를 해놔서 뭐 공연 가고 대회 나가고 전국을 따라다녔죠. 기사였죠.
3: 따로 살다가 이제 집에 오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엄마가 없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챙기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 집에 오고 나니까 다 어디 있는지 엄마한테 물어보게 되고 잘 못 찾고 그러더라고요.
0: 한번 엄마는 영원히 엄마인가 봅니다.
3: 여기겠지?
6: 안녕하세요.
0: 프로다운 모습으로 공연을 준비하는 선지 씨.
3: 감사합니다.
0: 농부에서 소리꾼으로 변신 완료.
6: 변신인가요?
3: 네, 머리에 핀만 꽂으면 됩니다.
0: 늘 하던 공연인데 오늘따라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6: 기분이 어때요? 떨리는 어때요?
3: 오늘도 아무 탈 없이 준비한 대로 잘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오늘은 이곳 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해 선지 씨가 특별히 초대 손님으로 노래를 부를 예정. 선지 씨 차례가 다가올수록 선지 씨 곁을 지키는 엄마도 긴장돼.

0: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수많은 무대를 올랐지만 매번 이 순간만큼은 떨립니다.
1: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3: 같이 박수도 쳐주시고 또 아시면 신나게 불러주시고 추임새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드디어 시작!

0: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1: 그럼 한 곡만 더 해볼까요?
2: 네.

0: 어르신들 흥 제대로 띄워주는 선지씨.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한 번에 안 해요. 한 번에 안 해요. 먹고 가수밖에 안 나갔나요? 네.
0: 감사합니다.
2: 아, 먹고 가수 어디서 불러주면 100만 원도 넘게 받으세요. 어디서 꼼짝을 안 하는데요. 한 번에 안 해요. 너무 잘하시오.
0: 제일 비싼 하트네요. 이제야 환한 웃음을 보이는 선지 씨와 엄마.
3: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 어,
5: 저도 오늘도 뿌듯하고 감사하고.
4: 긴장은 안 했을 거고.
5: 될 때마다 체력이 엄청나십니다.
4: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말 맞지.
5: 살이 찌실 새가 없으시게.
4: 체력이 저 선생님들 체력이 되게 안 돼.
2: 이 선생님들도 나름 농부다에 주전합니까? 우리도 다른 다 농부예요.
5: 감사합니다.
0: 오늘의 무대로 에너지 가득 충전해가는 선지 씨입니다. 유난히 분주했던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모처럼의 외출로 무리를 해서인지 다른 날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 엄마. 선지 씨가 살뜰히 살핍니다. 본인도 피곤할 법한데 다시 책상 앞에 앉습니다. 요즘 치유농장 공부에 푹 빠졌는데요.
6: 대상을 누구로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 대상이 이 농장에 와서 꼭 결론적으로 어떤 치유적인 효과가 있어야 돼요.
0: 선지 씨가 귀농을 한 후 가장 집중하는 분야도 바로 치유농업.
6: 부모님이 언제고 저랑 계속 같이 일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도와야겠다라는 개념으로 있다 보면은 조금 그걸 인정받지 못할 때에 그거에 좀 서운해지고 기분이 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책임감을 조금 더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3개월 차 농부의 당찬 꿈이 오늘도 점점 차오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농장.

0: 오늘은 체험 수업이 있는 날. 엄마의 담당은 버섯 탕수육. 선지 씨 담당은 체험 수업 교육 자료 준비인데요.
1: 안녕하세요.
0: 드디어 손님 등장.
2: 안녕하세요. 엄마 TV 나왔어. 나 연예인이야.
3: TV 나왔다.
4: 예명 씨, 네. 예명 씨 여기 두 명 더.
5: 여기 친구들이 앉아준 줄부터 뒤로 앉아주시면 돼요.
6: 오늘 친구들하고 같이 체험을 함께 하게 될 선생님 이름은 오선지입니다. 반가워요. 선생님 이름 뭐라고요?
7: 오선지.
6: 김명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자, 버섯은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그럼 버섯은 뭘까요? 영양분을 흡수하는 미생물이에요.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요.
0: 열심히 버섯에 대해 공부해 보는데 이제 공부한 버섯을 직접 수확해 볼 시간. 신기하기만 한데요.
8: 이렇게 따면 절대 안 따지네.
9: 좋은 버섯이 어떤 건가? 이거예요. 따보세요. 자, 이렇게 밀어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따지 말고 밀어서 따는다. 옆으로 옳지. 그렇지? 됐지? 오, 잘했어.
10: 잘 좀 보여주세요.
6: 네, 표고버섯 강정으로 피크닉 도시락 만들기를 이제 같이 해볼 거예요. 선생님은 부어보고 아, 좀 부족하다 해서 조금 더 넣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소스를 한번 일단 매운가 안 매운가 한번 확인해보고 싶죠.
0: 난생 처음 만들어본 백화고 버섯 탕수육.
11: 맛있지?
12: 왜 이렇게 맛있지?
6: 가로로 한번 돌려서 리본으로 묶어줘. 아래서 위로.
13: 근데 이거 아래?
6: 리본을 아래에 먼저 두고
13: 반대인가?
6: 친구들이 수확했던 표고버섯까지 전부 같이 넣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 소감 말해볼까요?
14: 어우, 이 원장이랑 뭐든지 잘해.
15: 버섯이 처음에 좀 무섭게 생겨갖고 무서웠거든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따보고 한번 요리도 해보니까 재밌었습니다.
16: 버섯 따러 갈 때 추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잘 대해줬어요.
17: 한번 먹어본다는 게 좋게 생각한 것 같아요.
6: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솔고 농장의 오선지 선생님이었습니다.
0: 재미도 맛도 최고였던 체험. 선지 씨가 귀농한 후 농장은 체험 프로그램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6: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좀 힘을 받고 좀 즐거워하고 이렇게 가는 거에 좀 저도 제 나름의 보람차고 좀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0: 막막했던 농부 생활. 이렇게 점점 선지 씨의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차로 30분 거리인 목포 시내에 나온 선지 씨.
6: 아닙니다. 오랜만에.
18: 진짜
6: 오랜만에 봅니다.
0: 선지 씨처럼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후계농 청년들을 만나러 온 것인데요.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다 보니 통하는 것도 많다네요.
19: 후계농들이 많이 오면은 가장 큰

0: 바쁘게 너무 아들이 만약에 아들이 오면 농사도 해야 돼, 뭣도 해야 돼,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고 싶은 거를 골라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해야 된다고.
1: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삼각대라든지 아 이런 거 삼각 말려면 아빠가 넌 뭐하는데 어려 나이가 나이도 많은데 뭐 애기 짓거리 하고 다니냐 그렇게 다 말해버리니까 어 또 이게 아닌가
2: 생각보다 그냥 타깃을 내가 생각해도 그 타깃이 안 될 때가 있대.
0: 알고리즘 뜨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트렌드 따라가야 돼 무조건. 그래서 만약에 요새 밤양기 유명하잖아. 그럼 밤양기 노래를 불러야 끝나고.
1: 바로 나왔어.
0: 아니 왜 그냐면
1: 바로 나왔어.
3: 오늘 다 함께 라이브 커머스의 도전.
2: 왜 국가 찍으러 하는 거는
0: 왜 좋잖아. 어서 하고 이런 거 아니야?

0: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저희는 무한군에서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2: 무대 경험자답게 능숙하게 방송을 진행하는 선지 씨.
1: 황토가 좀 유명하다 보니까 이 황토 보리를 또 제작을 해봤어요.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또 씨앗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직접 화분을 키워보실 수 있는 제품이.
2: 오늘은 각 농가에서 만든 가공품이나 체험 키트 등을 소개하는 자리인데요.
0: 지금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 링크 타고 구매해 주시고
3: 여기서 영상 보고 연락 주시면은 할인해서
0: 좋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몇 프로까지 해 주시는 거죠?
3: 아, 10% 넘어요.
0: 10%. 아, 좋습니다. 10% 가능하시나요?
1: 받고 10% 더.
0: 20%. 이리 오너라 무한으로 자 무한으로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0: 이리 오너라.
3: 고생들 하셨습니다.
0: 아,
1: 고생하셨습니다.
3: 네.
1: 아,
3: 좋네.
1: 부끄럽다.
0: 네. 근데 그래, 한번 해보니까 괜찮지?
3: 혼자는 절대 못할
0: 그래. 것 같은데
3: 이렇게 옆에서 질문도 해주고
0: 맞아.
3: 확실히 이걸 끌고 가주니까는
1: 괜찮네.
3: 쉬운데?
1: 왜 이렇게 부끄러워? 아니, 억지로 여기 표정이 이상해 지금.
2: 첫 라이브 커머스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목포에 온 김에 들른 또 다른 곳.
0: 뭔가 되게 오랜만에 만나네요.
2: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즐비한 이곳은 꽃집인 것 같은데 여긴 또 무슨 일인가요?
0: 생초고는 아무래도 네. 생초고는 아무래도 이제 철이 있다 보니까 생표고가 꽂았을 때 예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가져와 봤거든요.
2: 꽃 포장을 배우러 온 선지 씨.
1: 방향도 틀어서 한번 꽂아보시고 처음에 다 잘할 순 없어서 한번 꽂아볼게요.
0: 뭔가
1: 꽃 얼굴이 이쪽으로 갔으면 이번엔 약간 이쪽으로 갈 거예요. 방향이
0: 이렇게?
1: 네네.
0: 이 정도?
1: 네.
2: 선물용 버섯을 좀 더 빛내줄 방법을 연구하다가 꽃을 곁들이는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1: 잘하시는데? 근데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도 약간 버벅거리시거든요?
0: 좀 세워서 넣는 게 좋나요?
1: 버섯이 제일 예뻐 보이는 방향으로.
2: 이제 뚜껑만 덮어주면 완성!
1: 연약하신가?
0: 됐습니다. 연약한 척 한번 해봤습니다.
2: 드디어 완성!
1: 보시면
0: 너무 예쁘다. 피디님 어떻게 구매하시겠어요? 대체 씨 너무 고마워요.
1: 아니요. 맛있는 거 사주시나요?
0: 지금 밥이라도 자고 어떻게 골라가세요. 이렇게 딱 네 종류 있거든요. 우와. 이 중에서 골라가시면 저도 드리겠습니다.
1: 우와, 감사합니다.
0: 당연히 제가 밥을 당연히 살 겁니다. 이걸로 뚱친 거 아니에요.
4: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가보겠습니다.
2: 부모님께 빨리 새로운 포장 상품을 보여주고 싶은 선지 씨.
0: 아빠, 엄마는?
3: 먹어.
0: 그 예진이랑 오늘 만나가지고 만들었어.
4: 예쁜데?
0: 이거 약간 어버이날 겨냥해가지고 얘는 꽃을 좀 많이 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막 단가책 정도 해봤어. 이게 한 5만 원 정도. 이게 한 8만 원 정도. 왜냐면은 일단 초기에는 그렇게 팔아야 좀 사실 수 있으니까.
2: 농부의 마음 가득 담은 편지까지.
5: 기특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좋아요.
2: 앞으로 선지 씨만의 명품 백화고를 위해 더 노력하고 싶은 선지 씨. 그렇게 건강한 엄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고만 싶습니다.
0: 해로울 때면

0: 세. 오늘같이 좋은 경치 중에 술이 없어 쓰겄느냐?
1: 탄력품이 좋았어요. 눈부시 만드시도록.
2: 처음에 신청할 때 상영을 오시지 왜 찍거리는데 그런 얘기 그만.
3: 심심하시다고 놀러 오셔요.
0: 난감하네, 난감하네.

0: 윤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거라면 행복가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천에 둘러싸고 토끼들입다 잡는 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허리케인 후리야!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꼴 한번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 둘러싸고 토끼들 입다 잡는 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위켄 훈련.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보겠습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인간은 건너가는 존재예요. 건너간다는 것은 모험하고 탐험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은 멈추게 하는 일이고 질문은 건너가는 일이에요. 건너가는 인간을 진짜 인간이라고 볼 때 무엇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해야 되고 그 아는 것을 집행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동시에 갖게 해주는 것으로는 책 읽기가 최고예요. 책 읽기는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아니라 수련하는 일이에요. 제가 철학자로서 가장 그 중점을 주고 있는 부분은 독립입니다. 독립적 사유, 독립적 주체. 그것에서만 자유가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또 풍요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인생낭독인 김현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앉아서 나는 금방 죽는다라고 서너 번 읊조린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덜 째째해지고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철학자의 일상. 하루하루 시작부터가 범상치 않지요. 철학하면 관념적이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모신 주인공과 함께라면 오래된 생각의 틀을 깨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행동하는 철학자. 서강대학교 철학과 최진석 명예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아, 교수님, 제가 화면으로나 지면으로 너무너무 많이 뵙고 그런 분을 여기 직접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입니다.
1: 저도 우리 김현철 MC님을 그 텔레비전에서 자주 뵀습니다.
0: 주로 예능 프로에서 뵈셨겠죠.
1: 우리 집에서 아주 인기 있으십니다.
0: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명예 교수라고 하면은 좀 나이가 지긋하고 좀 이렇게 이러신 분일 줄 알았는데 오늘 만나보니까 왕성한 현역의 에너지가 저한테 느껴지는데요. 몇 년도까지 강의를 하셨습니까?
1: 저는 1998년에 교수가 돼가지고 2016년까지 강의했습니다.
0: 아, 그간 하시면서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명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아니, 저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굶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삶

0: 것만으로도 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그 대학 강단을 접으실 때 주변에서 말리시는 분들은 없었나요?
0: 주변에서 네. 저기는 다들 말렸죠. 야, 학교에서도 사표로 1년 동안 수리를 안 해주고 예, 많이 말렸죠.
1: 사모님도.
0: 우리 집사람은 네. 이 사건이 한참 터지고 난 한참 후에 이게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 그렇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처음에는 그냥 어리둥절해 있었고요. 예, 예.
1: 아 근데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면 그런 질문이 생길 것 같기도 한데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의 고민, 예. 나의 생활, 나의 처지를 상의해오거나 예. 그러신 묻는 분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0: 예, 예 묻는 분도 많고 또 학교 다닐 때 학생들도 많이 묻곤 하죠.
1: 네. 네. 그 뭐라고?
0: 그냥 그 같이 대화를 하죠. 그 묻는 분한테 해결책이 없으면 사실 저한테도 해결책이 없거든요.
1: 오. 네.
0: 그러니까 그 같이 대화를 나눠주는 거 이것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1: 아.
0: 어차피 답들은 다 자기 안에 있더라고요.
1: 그러면 이름으로써 저에 관한 고민거리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 질문을 막으셨어요.
0: 그래서
1: 그 이제 교수님 강연이나 책을 보면은 결국엔 나는 누구인가?
0: 예.
1: 나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로 예. 귀결이 되거든요.
0: 예.
1: 그러면 철학의 기본은 일단은 나를 만나는 것인가요?
0: 예. 예. 그 철학의 기본은 나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네네. 잘 모르겠지만 철학은 그 인간이 하는 그 사유 가운데 가장 높은 사유를 철학이라고 합니다.
1: 사유?
0: 예예. 예. 생각. 그런데 이게 가장 높은 단계에서 생각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유를 하려면은 이 자기가 자기한테 분명해야 그것을 더 잘하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죠.
1: 근데 제가 저를 생각해도 아직까지 알았다가 또 오늘 보면 또 모르는 것 같고
0: 예.
1: 또 내일 보면 또 아,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아는 것 같고 이게 예. 참 불분명한데요.
0: 예, 근데 그건 자기한테 자기가 속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1: 와,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다.
0: 예, 예, 거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예.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예. 이것이 자기한테 분명한 것이 가장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1: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0: 그게 가장 네. 쉬운 일인데 살다 보면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 있거든요.
1: 그럼요.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 예. 보면 이제 무슨 일을 하고 뭐 가정을 돌보고 하다 보면 나이가 뭐 서른, 마흔, 쉰 되게 예. 마련이거든요.
0: 예.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하고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 이 사이에서 예, 방황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숨기고
0: 그렇죠.
1: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0: 예, 예.
1: 그런 욕망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습성.
0: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자기한테 분명하면 모든 일이 단순해지고 명쾌하고 예. 또 효과도 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가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하는 것에 좀 더
1: 관심도 있고
0: 예, 관심을 좀
1: 또 그래야지 좋은 사람이라는 평도 예. 들을 테니까요.
0: 근데 자기한테 자기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 맞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나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0: 그 구체적인 방안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는데 항상 그 자기한테 그 이 묻는 습관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는 아,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자기한테 이렇게 묻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즉, 그 아까 사회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 금방 죽는다. 네, 인생이 맞습니다. 짧다. 네. 이것을 그 아주 철

0: 다가올 인생 되게 길다.
1: 근데 우리가 인생 이렇게 개념화하면은 네. 마치 그것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사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개념일 뿐이에요. 짧은 것은 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이 짧은 거예요.
0: 맞습니다. 목숨. 네. 목숨은 실질적으로 있는 거죠.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삶의 시간이 짧은 거지 인생이 짧은 거 아니거든요. 야. 그러니까 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금방 죽는다고 몇 번 읊조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규격을 갖춰서 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누워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가끔 생각나면 하고 이제 그렇죠. 근데 그 인생은 짧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금방 죽는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인생은 짧다는 말은 가짜 말이고
0: 그렇습니다.
1: 나는 네. 금방 죽는다는 말은 진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0: 인생이라는 것도 모호하고 네. 짧다라는 것도 뭐에 비해서 짧으냐라는 네. 것도 그렇죠. 모호하죠. 예, 예. 그렇지만 내가 목숨을 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금방 죽는다. 그거는 그렇죠. 되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1: 그건 내 거죠. 그러니까 왜 나에 집중하느냐. 이 세계 존재하는 것은 다 나밖에 없어요. 나 이외의 것들은 전부 내가 해석한 것들이에요.
0: 그럴 수 있습니다. 아,
1: 그렇죠.
0: 그럴 수 있습니다. 예.
1: 지금 그 같이 사시는
0: 저희 아내, 예.
1: 부인을 사랑하세요?
0: 사랑합니다.
1: 근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부인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우리 김현철 MC님께서 네네. 사랑하는 그분은 김현철 MC님이 해석한 그 내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실제하는 것, 존재하는 것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이외에 나머지는 다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다.
0: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모든 게 이제 명쾌해지는 것 네. 같습니다.
1: 그런데 우리가 그 경계, 우리는 보통 어떤 자기가 어떤 경험이나 어떤 배움에 의해서 갖게 되는 어떤 하나의 확신.
0: 확신.
1: 네. 네, 그 확신이 어떤 그 펼쳐지는 현상 가운데 한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이 뭐 어떤 보편적인 영원성을 갖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굉장히 좁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확신이나 이념, 이념 이것을 항상 넘어서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확신에 피부에서 살아야지.
0: 피부에서 살아야지.
1: 그 확신에 안에서 살면 안 돼요. 그 피부에 확신에서 살, 그 안에서 살면은 그 확신밖에 없는 거고. 그 확신의 피부에서 살면 확신 밖의 것, 확신과 다른 것 이것과도 접촉할 수 있어서 자기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0: 네. 그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그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던가요?
1: 예. 제가 이야기하면 다 받아들이신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 경계라는 그 말이요.
1: 예, 예.
0: 매우 그 경계선에서 이제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1: 예, 예.
0: 그런 것 같은데 경계선다. 경계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1: 어떤 경계는 사실 사이죠.
0: 사이.
1: 사이.
0: 이것과 저것의
1: 사이, 사이. 사이. 사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흔들리는 것 자체, 불안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경계일 수 있어요.
0: 여기서 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1: 근데 이 사람들은 불안을 피하려고만 해요. 불안은 피할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은 품어야 될 거예요. 예, 불안을 이렇게 단절시켜서 끊어내버리려고 하면은 그 시도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0: 네.
1: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죽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사는 것 과정이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네. 죽는 것 자체가 삶의 어떤 단계죠. 근데 내가 사는 것만 좋아하고 죽는 것을 의식하지 않달지

0: 죽는 것만 하고 이 죽는 것을 삶의 과정으로 여기지 않는다시 하면은 그 이 영혼의 굵기나 인식의 범위가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죠.
1: 그래서 이제 그 최 교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보자. 예.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인문학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2015년에 문을 연 건명원 초대원정으로 계셨는데 일종의 교육혁명이었죠.
0: 그런데 우리가 그 교육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모든 교육은 모든 시대에 혁명적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미래는 시간이 열어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데 기대하죠. 근데 절대 그렇진 않아요. 미래를 여는 인재가 있어야 미래가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꿈꾸는 과정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걸 우리가 미래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너무 미래를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 같다. 인재, 미래 인재 양성에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건명원을 세웠죠. 건명원을 세운 거는 제가 세운 게 아니고 네네. 어떤 그 이런 데 뜻이 있으신 어떤 기업인이 세우시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그냥 원장을 맡은 거죠.
1: 그렇지만 건명원이라는 곳의 정신, 초기의 정신 같은 것은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많이 관여를 하셨는데 건명원이 추구했던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0: 그 건명원이 추구하는 방향은 그 미래를 여는 인재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여는 인재는 대답하는 인재가 아니라 질문하는 인재거든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새로운 것들, 모든 이대한 것들 가운데 대답의 결과로 나온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질문의 결과거든요.
1: 우리는 그 대답이라는 것에 뭐가 존재하냐면 지식이라는 게 존재해서 대답을 잘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지식인인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0: 그런데 이 지식도 지식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지식이라는 것을 놓고도 어떤 사람들 혹은 문명의 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문명은 지식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 어떤 문명에서는 지식을 생산된 지식을 수입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는 단계를 창의적이라고 그러고 수입하는 단계를 종속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종속적 레벨의 삶을 너무나 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창의적 단계, 생산의 단계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1: 그래서 권명원을 만드시는군요. 이제 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남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 같거든요. 어린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0: 아주 지극히 평범했죠. 지극히 평범했죠. 근데 좀 이렇게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 보니까 좀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난 이 사실을 그냥 안 게 아니라 아주 뼛속 깊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1: 무슨 계기가?
0: 뭐 특별한 계기는 없는데 한 고등학교 1 정도에서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그런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다음에 죽는다는 사실 이것이 저한테 준 충격들이 좀 생각을 좀 더 깊게 하는 계기를 주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그 사색적인 모습을 갖고 이렇게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진 않고 그냥 혼자만 그런 거죠. 뭐.
1: 아니 근데 언제 이 철학이라는 학문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0: 저는 고등학교 때 모호하게 했던 것 같고요. 대학에 와서 이제

0: 좀 네,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예.
1: 그 마음을 먹고 철학자라는 길을 가면서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0: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예. 저는 그 갈수록 내가 철학을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정말 잘했고 네. 내가 철학을 하지 않았으면 이 정도 범위에 인식을 하고 내가 살았을까 하는 생각하죠.
1: 그래서 철학을 안 했더라면 나는 요만큼의 이거 예, 갖고 예. 만족하거나 그랬을 텐데
0: 예, 예.
1: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경계에
0: 예, 있어서 예. 그래서 항상 그 제가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내 인식 범위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좀 높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교수님께서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 매일 아침에 아니라고 예, 물론 예. 그러셨지만 나는 금방 죽는다.
0: 예.
1: 이거를 언제 때부터 이렇게 읊조리게 되신 거예요? 그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0: 그 큰 누님이 예. 내 아주 내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큰 누님은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1: 중학교 1학년.
0: 예. 예.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백혈병으로 이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그 시신 예, 윗목에 이렇게 병풍 저는 거기다 이제 시신을 모는데 그 내가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시신을 이렇게 펼쳐본 거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좀 이렇게 아주 오래 기억에 남고 그 기억이 나를 좀 뭔가 다르게 만들어가고 있다 예,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자극시키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1: 그런데 큰 누님의 죽음이 예. 일반화돼서 예, 예. 자신이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0: 예. 그리고 저는 그 뒤로도 내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네네. 이때쯤인데 네. 그 우리 어머님이 그 유산 하시는 것을 또 가까이서 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나중에 내가 왜 이런 죽음이랄지 삶이랄지 그다음에 자아랄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워낙 그 강렬하고 크고 무겁기 때문에 나는 애써 좀 이렇게 내 의식에 등장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1: 그렇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0: 그렇죠.
1: 예, 예, 그 예. 기억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된 것도 예. 오래지 않아요. 그 전에는 내가 왜 죽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예. 알지 못했죠. 알지 못했는데 알려고 하지 않고 불어 그다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1: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몇 가지 사건들이 예. 오늘날에 예. 그러면 그 진로를 또 뭐 학교도 그런 데를 가고 이렇게 철학 쪽으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계기라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0: 그
1: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그랬었던
0: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의식이 항상 그랬기 때문에 예. 철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잠깐 그 문학을 국문학을 해볼까 골라볼까 전공을
1: 아니 철학자 중에도 글 쓰시는 분이 되게 예, 많고 예. 글 쓰시는 분 중에 철학하시는 분도
0: 그렇죠 많죠.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고 네. 저는 네, 그런 깜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겉멋은 들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 내가 한 문장으로 써본 적은 있어요.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때 그
1: 혹시 기억나시면
0: 그게 나는 쓴 줄 모르겠는데 네. 한참 후에 네. 예, 내가 그걸 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발견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죽기 전에 내가 왜 살았는지 왜 이 비열에 왔다 갔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거를 내 목표로 삼았더라고요.
1: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0: 저는 지금 단계에서 설명할 수는 있어요.

0: 그런데 그 설명은 너무 잘난 체하는 것이 될까 봐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조금 설명할 자신이 생겼어요.
1: 그 원래 그 최진석 교수님의 조남이
0: 최진절.
1: 아, 그거였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왜 개명을 하신 거예요?
0: 그 제가 그 이 이제 고향은 한평인데.
1: 네, 전남 한평. 예,
0: 출생은 장병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1: 장병도.
0: 예, 그 하이도라는
1: 하이도 옆에
0: 하이도라는 섬 옆에 긴 지렁이 같이 굵은 지렁이 같이 붙어 있는 그 아주 긴 그런 섬이 있어요. 근데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이도 부속 섬이죠. 거기서 났어요. 근데 거기서 났는데 그 장병도를 그 동네 분들은 예, 장병이란 말 긴 자루거든요.
1: 긴 자루.
0: 이게 전라도 사투리를 하면은 진 자루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절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났어요.
1: 네네.
0: 거기서 났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 호적에 제 이름을 최진절로 올렸어요. 그 섬 이름을 따서.
1: 따서.
0: 예. 근데 그 이름을 따서 올리는 연유는 내가 들었으나 그거는 너무 이렇게 심화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제 합리적인 언어가 불신을 받을 것 같아서 그건 이야기 안 드리고 그래서 이제 호적에 최진절로 올리고 한 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 5살 때까지 그러다 이제 육지로 나오니까 다들 진절머리 난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거기다 한 획을 그냥 그으셨죠. 그래가지고 최진석이 됐어요. 절자에다가 한 획만 그으면은 석이 돼요. 제방변에 시작하면은 절인데 이거를 나무목으로 쓰면은 이게 석이 되거든요.
1: 또 그런 또.
0: 근데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괜찮을 거예요. 오래 걸려 세월이 지나서.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공문서를 위조하신 거죠.
1: 공문서를 위조하셨지만 지금 15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0: 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에 사과 말씀드립니다.
1: 아, 진짜 그러네요. 한자에.
0: 네, 한자에. 그때는 그 호적에 한글은 안 썼거든요.
1: 아, 그렇습니다.
0: 네. 네.
1: 저 때도 호적에 한자만 썼던
0: 한자만 썼죠.
1: 네. 아, 재밌는 얘기. 그러다가 이제 누구나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제 맞게 되는데, 예, 뭐 불안하고 삶의 의지도 없고, 그걸 또 있다 그래서 찾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절 누구에게나 이렇게 마련인데 교수님도 그런 시절이
0: 고1 말이나 고2 초 정도부터 한 30살 때까지는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아요.
1: 아, 저는 아직까지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예.
0: 아, 그래 보이시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렇게 일단 그 게을렀고 그다음에 어떤 이 시선에 초점도 안 맞았고, 예, 그다음 생활도 무질서했고, 막 이랬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 그 알 수 없는 어떤 불안, 알 수 없는 불안, 아 이것을 내가 견디지 못했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또 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그때 불안과 씨름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서정수 선생님은 당신을 키운 파랄이 바람이라고 그러셨는데
1: 예, 바람이라고. 예.
0: 저는 나를 키운 파랄은 그때 이 방황? 불안,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끼쳐드린 걱정들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1: 그렇지만 불안과 방황을 겪지 않고 찾은 안정은 그 안정 자체가 불안일지도 방황일 수도 있잖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1: 예. 예. 그러니까 비교가 되니까 아 드디어 내가 안정을 찾았구나.
0: 예. 예. 지금도 사실 뭐 그렇게 그 안정된 사람은 아닌데, 근데 안정된 사람은 아닌데 불안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 됐죠.
1: 아.
0: 불안이 어떤 삶의 한 요소다. 그다음에 나를 키우는 중요한 연료다. 라고 볼 수 있게 된 거죠.
1: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방황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제발. 이렇게 보기 쉽상인데 어차피 그건 없어질 거 아니냐면 예, 예. 삶의 일부가 예, 예. 그리고 또 연료가 되는
0: 예, 예. 예. 그러니까 불안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불안을 그 관찰하려는 노력 인식하려는 노력 이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요.
1: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무섭고 두렵고 예. 하니까 그것을 계속 보자느려고 외면만 하고 직시하지 않는 거죠.
0: 그렇죠. 예. 아, 근데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요. 이 무섭고 두려운 거는 뭐냐면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1: 그렇죠. 예. 뭔가 모를 지하실 같은.
0: 예, 예. 예.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예.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알려고 정면으로 응시하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1: 근데 교수님 책 그 탁월한 사유의 시선. 예. 인간은 시를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으로 일단 나뉘고 예. 시를 읽는 사람도 외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
0: 그렇죠. 예. 시를 외우면은 나를 그 시의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그것이 연료로 작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를 읽기만 하면은 사실 시를 소비만 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시를 그냥 날려버린 공중에 날려버리는
0: 예, 예, 예, 예. 게 그리고 그렇죠. 어떤 감동도 찰나적이고 그냥 이렇게 머무르지 않으면은 감동은 어떤 휘발돼 버리고
1: 휘발 예. 휘발성 감동이 너무 요즘 예, 예, 많아서 예, 예, 예.
0: 근데 그것이 정말 자기한테 가치 있는 감동이라면 그 감동을 자기한테 오래 머물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오래 머물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저는 외우기라고 생각해요.
1: 그렇습니다.
0: 예. 아. 그래서 베토벤도 내가 감동을 계속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주 들으면은 그 베토벤이 네. 내 안에 들어와 살거든요. 예, 그걸 또 외우는 정도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1: 그러면 특별히 오늘 시 한 편을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예. 어떤 시?
0: 예, 뭘 부탁하실지 저는 알겠어요. 근데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제가 아까 표현을 좀 거칠었지만 이 엉망진창으로 네네. 방황했던 이 시기 네. 그 방황이 시작되는 고1 때 이 시를 외웠어요.
1: 아. 고일 때.
0: 네, 그래서 네. 이 시를 계속 자주 외웠죠. 근데 이 시처럼 살지 못하면서 시를 외울 때 그 사이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1: 불안하고 괴롭고 뭐.
0: 네. 네. 그렇지만 저는 그때 저를 그 지탱해 준 저의 가장 큰 지지자였던 것 같아요. 이 한 편의 시가. 내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나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에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며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으리라.
1: 저는요 이 시로서 최 교수님이 지금 나를 찾고자 하는 데 예. 훨씬 더 집중하셨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시 때문에.
0: 예, 저는 이 시가 저를 지켜줬어요.
1: 아, 그러신 것 같아요.
0: 예.
1: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벗기고 홀로 서면 예.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0: 대면하게 될지도.
1: 예. 참 의미가 깊은 시
0: 예,
1: 같아요.
0: 예, 예.
1: 여기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예.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자.
0: 예.
1: 방황하던 청년 최진석 청년의 네. 아라비아의 사막은 어디였을까?
0: 그 나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예, 난 자신이 없고 이런 그 방황과

0: 그다음에 어떤 해결과 하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 나였던 것 같아요. 예. 그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는 이유는 이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해서 자기만의 동굴을 찾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더 어떤 그 어떤 참된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을 살고 싶어 한다면은 반드시 이 고독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부산스러우면 안 되고 번잡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고독을 자초하는 이 시인의 이 어떤 용기 이것이 이 시를 낳게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단절, 고독, 분리 이런 것을 심리적으로 자기한테 네. 그 요청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자기만의 고독한 시간을 경험하지 않고는 자기가 자기로 되는 일이 매우 더뎌져요.
1: 자기가 되는 일이 고독이 없으면 매우 더뎌지죠. 아, 오늘의 명언입니다.
0: 예, 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겠냐. 자기 이야기가 아닌 소리를 자기 이야기처럼 하게 돼요.
1: 외식하는 거죠.
0: 예. 그 다음에 자기 신념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신념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살거든요. 이건 자기를 굉장히 낭비하는 일이죠. 그런데 자기를 대면해서 고독한 시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데 매우 서툴러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 말을 자기 말처럼 하는데 오히려 익숙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게 그냥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집단의 한 명으로 존재하고 싶어 하죠.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한 명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예.
1: 최근에 50년 만에 집을 한 채 주셨어요.
0: 예, 예, 예. 예.
1: 그 새로운 학당 예. 호전봉가 예. 얘기인데요. 대학교 강단을 나오셔서 예. 선택한 곳이 전남 함평.
0: 예, 예.
1: 거기가 고향.
0: 예, 저기가 예. 고향입니다.
1: 왜 고향이다 이런 학당을 지으셨나요?
0: 고향은 이렇게 내 어떤 그 사유의 뿌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내 감각.
1: 이게 감각도 살아있고.
0: 그렇죠. 거기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고향을 왔는데 또 이제 함평에 지은 이유는 거기가 중심이 아니고 주변이기 때문에.
1: 왜 주변에다 지으셨나요?
0: 모든 새로움은 중심에서는 잘 안 나와요. 모든 새로움은 주변에서 나와요. 예. 우리나라가 새로워지려면은 주변부가 빨리 활성화돼야 돼요.
1: 네.
0: 지역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고도 주류적 사고가 아니라 주변적 사고가 빨리 활성화돼야 거기에 새로움이 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평에다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멀잖아요, 거기는.
1: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가까워졌다고는 예, 하지만
0: 예. 저는 이제 멀리 예.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해보니까 이 공부하는 그 시간 앞뒤로 너무 바쁘면은 교육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서울에서 온다면은 오는 시간이 적어도 우리 집까지 오는 데가 3시간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돌아가는 시간 3시간 걸리잖아요. 최소한 자기만의 고독한 6시간을 확보해요. 저는
1: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0: 교육적 효과는 내 강의보다도 앞뒤로 배치되는 이 강제된 6시간의 고독한 시간. 이것이 저는 오히려 더 교육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든 교육은 목표가 변화거든요. 교육 받기 전과 교육 받고 나서가 네. 변하지 않으면 그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에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전달한 지식이 될 수는 없어요. 나와

0: 함께 교류한 어떤 지적인 율동감으로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것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1: 그래서 선생님을 행동하는 철학자라고 예.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호전문가는 선생님이 지으신 이름이죠.
0: 예, 예. 예.
1: 왜 그 이름으로 지으셨고 그 이름에 담긴 철학은 또 어떤 겁니까?
0: 저는 그 지역 감정이 좀 강한 사람입니다.
1: 예.
0: 그래서 제 고향을 사랑해요. 저는 한평을 사랑합니다.
1: 예, 예, 한평을 사랑.
0: 그 한평이 나비 축제잖아요.
1: 맞아요. 한평하면 제일 유명한 축제가 예, 나비 축제죠.
0: 그다음에 그 호전문가가 예. 그 집이 그 도가 철학을 기본 컨셉으로 해서 지어졌어요. 이게 도가 사상을 네네. 구현한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제 도가 사상 중에 대표자인 장자가 네. 자기 철학을 전개하는데 나비의 꿈꾸는 모습 그걸 가지고 자기 철학을 전개하거든요.
1: 네.
0: 그걸 나비 꿈을 호전몽이라고 그러죠.
1: 네.
0: 그래서 저 그 집은 순 한글로는 나비의 꿈 이렇게 부르고요. 근데 좀 한자식으로 부를 때는 호전몽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도가 사상하고 그다음에 내가 꾸는 꿈하고 그다음에 우리 고향에 축제하고 이름하고 좀 이렇게
1: 이게 딱딱딱 맞아요. 딱딱 맞네요. 예, 딱딱 예. 맞아요.
0: 예.
1: 그 공부와 오셨던 장자 사상과 그다음에 고향의
0: 축제 이름
1: 축제 이름과 예. 그게 만나는 호전문가라는 데니까 예. 특별히 이제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예. 철학을 집어넣으신 예.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
0: 저는 그 이 건축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처칠 수상이 한 말인데 우리가 그 집을 짓지만
1: 네.
0: 집이 또 우리를 결정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철학은 개념으로 지은 집이고 집은 즉 건축은 벽돌로 쌓은 철학이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건축에 들락거리느냐가 어떤 사람으로 형성하느냐 하는 것에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1: 네. 네, 네.
0: 저는 거기서 그 새마을 새몸짓 기본학교를 운영하려고 그래요.
1: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0: 제가 그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1: 네.
0: 그 사단법인 이름은 새마을 새몸짓. 네,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를 한번 우리가 함께 꿈꿔보자.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새로운 문법과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거를 새마을 새몸짓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새마을 새몸짓으로 그런 새로워질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배워보자. 이 세상에 살다 가면서 내가 조금 더 완성적인 형태를 갖는다면 거기에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돼요.
1: 그럼요. 예.
0: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도가 사상 중에 대표자인 장자라는 그 큰 책의 주요 모티브가 나비의 꿈이에요. 호전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나비가 꿈꾸는 집.
2: 작가, 철학가의 겸손도 보이지만 끝도 없이 해야 되는 지식인데 그걸 경계하자는 거예요. 석양이 질 때도 나비 모양이 입에 비쳐, 그림자가.
0: 이거는 그 이 원형질의 이런 것들이 태어나는 필로소피 철학을 여기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유무상생, 공존을.
2: 남자이와 우리를 보는 건지
0: 네.
2: 우리가 담쟁이를 보는 건지 경계가 희미해졌다.
0: 자, 인간은 왜 지적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각과 본능을 이겨내는 거예요. 철학은 지적인 활동 중에서도 매우 높은 차원의 활동이에요.

0: 어디서 어디로 건너간다는?
1: 어디서 어디로는 네. 각자가 할 일이고요. 우리가 건너가는 것 자체만 모든 인간한테 있는 가장 수준 높은 능력이에요.
0: 건너가는 것 자체.
1: 그래서 인간은 건너가는 존재예요. 대답은 멈추게 하는 일이고 질문은 건너가는 일이에요.
0: 아까도 얘기했듯이 질문을 중요하셔야죠.
1: 그렇죠. 그런데 그 인간은 멈추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던 나를 알 수 없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건너가기, 불교에서는 이걸 바람일다라고 그러거든요.
0: 바람일다.
1: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책을 읽고 자기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곳으로 자기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동의 이름을 책 읽고 건너가기로 지었어요.
0: 좋습니다. 저도 많이 건너댕기겠습니다. 이제
1: 건너가기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책이 돈키호테입니다.
0: 돈키호테. 철학은 동사다. 늘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호주문가에서 계속된 이제 새말 새몸짓 기본학교의 강의가 이제 기대가 큰데 그것에 관한 꿈 요즘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호주문가에 관해서.
1: 호주문가에서 저는 꿈은 거기를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가 어떤 꿈을 꾸는 존재인지.
0: 어떤 꿈을 꾸는 존재인지,
1: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자기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 질문을 강력하게 스스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0: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간다.
1: 예, 저희가 그 학교 이름을 기본학교로 지은 이유는 인간은 이 기본만 확실하면 탁월해질 수 있어요.
0: 근데 우리는 기본을 다 기본에 하여튼 기자 정도 배우면 본자는 배우지도 않고 그냥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그렇죠.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이게
1: 우리는 영어를 배우잖아요. 네네.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기본은 뭘까요? 더 기본은 할 말을 갖는 거예요. 표현할 말이 있으려면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으려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분명해야 돼. 자기가 자기한테 분명하기만 하면 인간은 타결해질 수 있어요.
0: 이게 이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소망이죠. 근데 현실은요, 뭐 불안한 청춘, 불안한 사춘기, 우울한 갱년기를 겪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끝으로 이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1: 그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많은 저는 이렇게 세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런 어떤 불안, 그 다음에 어떤 멈춤, 이런 어떤 그 비효율적인 이런 태도들의 근원을 살펴보니까 일단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려면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첫째 조건이 저는 좀 더 자기를 사랑하자.
0: 자기를 믿고.
1: 그리고 좀 더 자기를 믿자. 자기 이외의 것을 너무 사랑하지 말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으면서 여기서 생긴 힘으로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네. 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0: 그게 이제 교수님께서 몇 마디 안에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몇 번 곱씹고 곱씹어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0: 아마
1: 예.
0: 다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낭독인 오늘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행동하는 철학자이자 나와 세상을 바꾸는 만남, 새말 새몸짓을 이끌고 계시는 최진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아, 진짜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저도 정말 정말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0: 네, 네. 예, 예. 안녕히 가십시오.
1: 예.
0: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높이가 삶의 높이가 되고 세상의 표정이 된다는 의미겠죠. 요즘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인생 낭독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안정아입니다. 저는 평소에 노랫말을 쓰고 또 음악을 만들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오늘 최진석 교수님의 인생 철학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해왔던 음악들, 그리고 또 음악가로 걸어온 시간들, 또 나아가서 제가 저로서 살아갔던 삶 전반에 대해서 또 되짚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최진석 교수님께 들려드릴 음악은요, 제 몽타주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그림자라는 곡입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해야지만 또 그림자가 생겨나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삶과 죽음, 그리고 또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때이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서 스스로 또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이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국 신화를 통해서 분석 심리학의 기초적인 지식 또 한국 신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 신화하고 분석 심리학 어떻게 보면 다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경할 수도 있겠는데요. 왜 분석 심리학자가 신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냐, 신화학자도 아닌데 이것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인간의 정신에는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 또 집단 무의식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걸 이제 칼 융이라든지 프로이드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무의식은 자기가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의 창고에 저장돼 있는 거라면, 집단 무의식은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뭐 조상, 뭐 인류의 조상까지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신화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 이전 선사시대부터 쭉 쌓였던 그런 기억과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는 개인의 어떤 정보와 달리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특별한 체험들은 다 빠지고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부분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콤플렉스를 읽기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신화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콤플렉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 신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중들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신화 그러면 뭐 그리스 신화, 뭐 켈트 신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양 신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뭐 게임이나 이런 데서도 서양 신화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한국 신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홀히 했느냐? 우선 신화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역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다, 꾸며낸 얘기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그래서 허황되다. 왜냐하면 신화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굉장히 어떤 때는 끔찍하고 어떤 때는 잔인한, 또 어떤 때는 좀 실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허황된 얘기다. 또 신화는 고등 종교에 비해서 미신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뭐 단오제니 무슨 뭐 동제니 하면서 전통을 이제 되살리려고 하는 조그만 불씨가 생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그 신화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요. 오히려 저는 분석 심리학의 입장에서 그 신화 속에 담겨 있는 분석 심리학적 지식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그 신화의 두 여성성과 남성성은 각각 여자, 남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무의식에 반대되는 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당금의 기는 최근 몇 년 동안 사실 상당히 많은 조명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림책도 나오고 뭐 오페라도 나오고 뭐 국악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민화나 이런 데는 전통적으로 아이 셋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그 삼신 할머니의 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금의 기 하면 이제 당금이란 말이 조금 낯설죠. 당금 하면 아마 담금질 뭐 하면서 고생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당금하고 단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어떤 정말 시조설화인가? 왜냐하면 단군 신화는 남성 중심의 시조설화고 이 당금 얘기는 여성 중심의 신화이기 때문에 이게 단군에 상대적으로 가려졌던 여성의 신화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노인들은 잘 아는 단어인데 단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골 하면은 내가 자주 가는 뭐 가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단골의 어원은 사실은 단골 무당에서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주 가는 무당을 단골 무당, 단골 무당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금에게는 사실은 단골 무당과 연결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무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가는 본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본이라는 게 뭡니까? 뿌리를 얘기하는 거고 풀이는 그걸 얘기로 이제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무가가 얼뜻 보면 뭐 미신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시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굉장히 방대한 양이 들어있는 아주 귀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당금에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여성성 하면 일단 뱃속에 아기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 그래서 여성성은 일단 아이를 낳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여성성 하면 일단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고 뭐 자잘한 일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성성은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수용적인 측면이 있죠. 수용적인 거라는 거는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능력, 또 뭔가를 나한테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마다않고 한번 해보는 능력, 또 새로운 걸 봤을 때 또 그걸 이렇게 쫙 받아들이는 능력, 이런 게 이제 수용성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여성성이 수용적이냐 하면은 일단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음식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수용적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분석 심리학자들 합니다. 수용하려면 포용적인 태도를 갖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돌봄을 뭐 노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돌봄의 가치를 노동과 자꾸 연결을 시키는데 원래 인류의 태초부터 있었던 어떤 그 정서적인 면에서는 돌봄은 사실은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심으로 돌볼 수가 없죠. 근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주 원시 시대부터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내가 아이를 낳지 않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를 함께 키우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돌봄이 또 여성성의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시 시대부터 물론 여성들 중에는 뭐 아마존, 뭐 부족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아주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소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단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돌보기 때문에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자체가 테스토스테론, 남자 호르몬에 비해서 굉장히 평화로운 거를 지향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갱년기가 돼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여성들이 훨씬 더 호전적으로 되는 수도 있죠. 그만큼 이제 여성 호르몬이 그 관계와 평화를 굉장히 지향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금애기에서는 그 여성성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진화하느냐,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신화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당금애기 탄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금애기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홉

아들을 낳은 다음에 치성을 들여서 곱게 얻은 딸입니다. 아주 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그 전투 어린애 아이부터 이제 전투를 해서 탈레반으로 키우는 테러리스트를 키우는 이제 조직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아홉 명의 아들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전쟁을 훨씬 더 호전적으로 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포용이나 수용이나 평화를 그 지향하는 여성성이 없는 경우에는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당금에게 그렇게 귀하게 태어났는데 당금애기를 두고 아버지는 천하의 일을 하러 가고 엄마는 지하의 일을 하러 가고 오빠들은 글공부를 하러 가고 그래서 당금애기 혼자 집에 남게 됩니다. 이제 이 상황을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여자 혼자 남겨 있을 때 특히 이제 어린 아이가 남겨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그리고 엄마 아버지의 돌봄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여성이 진짜 여성으로 다시 재탄생하기 위해선 일단 원가족에서 떨어져서 혼자 남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금애기가 혼자 집에 있는데 이 세존, 뭐 시존, 뭐 서인하는 그 하늘에서 석가가 내려옵니다. 이제 이 여기서 신화에서 말하는 석가는 진짜 석가모니 불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석가모니가 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세존이 내려와가지고 혼자 있는 당금애기 집을 막 두드리면서 뭐 주문도 외웁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뭐 사바하 하면서 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금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아주 그 신이니까 당당하게 쌀을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주를 하라는 얘기라서. 처음에 당금이가 아버지 쌀을 갖다 주니까 안 된다. 엄마 쌀을 갖다 주니까 안 된다. 오빠들도 안 된다. 네 쌀을 꼭 가져와라 해서 그 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쌀을 받는데 제대로 된 바라에다 받는 게 아니라 구멍이 난 바라에다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쌀이 다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흘렀으면 자기가 주워야 되는데 또 당금애기한테 그걸 하나하나 주수라고 그래요. 쓸어다 보면 모래니 돌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당금애기가 젓가락으로 그걸 하나씩 이렇게 주워 담습니다. 아마 그런 그 어려운 과제는 뭐 콩쥐팥쥐에도 나오고 뭐 신데렐라 얘기에도 나오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일단 굉장히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쓸데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일을 아주 굉장히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학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줍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어요. 날이 어두워지니까 나는 꼭 자야 되겠다. 그러고 또 시준이 아주 그냥 아주 뭐 예의도 없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 방을 주니까 뭐 담배 냄새가 안 된다. 뭐 엄마 방을 주니까 누린내가 나서 안 된다. 오빠들은 총각 냄새가 나서 안 된다. 그러면서 굳이 당금애기랑 합방을 합니다. 그래서 당금애기는 이제 처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물을 떠놓고 여기를 넘으면 안 된다 하고 잤는데 자다 보니까 합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방이 돼가지고 그날 밤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왼쪽 어깨에는 해가 있고 오른쪽 어깨에는 달이 이렇게 얹혀 있고 자기한테 커다란 구슬 세 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오춤에다 넣었다가 바지에다 넣었다가 하는데 안 되고 어쩔 수 없어서 이불을 삼켰습니다. 그게 태몽이죠. 구슬 세 개를 삼켜서 그때부터 이제 배가 불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주는 그렇게 한 다음에 아주 그냥 떠나버려요. 아주 무책임하게 거의 뭐 미혼모를 만들어 놓고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그런 나쁜 남자입니다. 그래서 떠나버리게 되니까 이 가족들이 어떻겠어요? 창피하죠. 그래서 이 당금액기를 뭐 어떤 신화에서는 종이가게에다가 넣어서 버렸다 이렇게 하고 어떤 신화에서는 뒷동산의 산에 돌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임신부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 산에 돌구덩이에 던져지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거를 자연이 조응합니다.

그래서 돌비, 흙비가 막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하는 와중에 아이 셋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혼모가 아주 씩씩하게 쌍둥이 셋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낳아서 그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 실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성장하면서 알게 모르게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엄마 아버지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라 하더라도, 또는 어렸을 때부터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또는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갖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아이를 뭐 돌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성장하면서 엄마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홀로 서야 된다는 거를 이제 절감하게 되죠. 근데 가장 그거를 절감하게 되는 어쩌면 피크가 바로 이제 아이를 가지는 그런 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들 중에는 딸이 아이를 가졌을 때 정말 뭐 더 금이야 오기야 훨씬 더 키워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친정 부모님들 점점 줄어들고 정말 육아 뭐 이런 그 임신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어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여성성이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기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화소는 실은 이 당금의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예전 주몽 아마 신화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고려 시대 이제 그 벽화에 나오는 건데, 유아가 아이를 가지니까 입을 딱 늘어뜨려 갖고 추녀를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유아도 역시 신이죠.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잔데 해를 해인지 달인지를 이고 있고, 또 날개가 있고 뭐 다리에는 또 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인 반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당금애기의 꿈에서도 해와 달이 어깨에 얹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해와 달을 얻는 것이 이제 신화적으로 여성성이 성장하는 그런 거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날개를 펴고 어딘가 가고 싶지만 사실은 다리가 뭐예요? 뱀의 다리거든요. 뱀은 땅바닥을 기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은 날고 싶은데 여전히 다리는 땅바닥을 기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죠. 마음은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은데 다리는 땅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아주 반복적이고 힘든 일을 그 당금애기 그 신이 젓가락으로 하나하나 짚는 그런 아주 인내를 갖고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금애기가 아비 없는 자식을 키우죠. 그런데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주변에서 막 놀려요. 후레 자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욕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당금에게는 너무 속상하고 아이들도 또 역시 속상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겠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당금애기가 니네들이 아버지를 찾아갈래? 그러면 이 박씨를 한번 심어봐. 해서 박씨를 심으니까 그 박씨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옥황상제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그 이제 주인공들이 결국에는 다시 신으로 변모하는 이런 신화소는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고 뭐 우리나라 주몽에도 나오고 나무도령, 목도령 이런 설화에도 계속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찾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아버지가 니들이 내 아들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이제 몇 가지 그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신화의 아형에서는 뒷동산에 묻은 뼈를 다시 되살려서 그 소를 다시 되살려서 거꾸로 타고 내려와라. 이 과제를 수행하면 그때 신이 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인정을 하겠다 하는 이제 유형이 있고 또한 유형은 세 가지 이제 과제를 줍니다. 종이 옷을 입고 강에서 헤엄쳐라. 또 모래성을 쌓은 다음에 거기를 지나가라. 그 다음에 지푸로 만든 북을 쳐서 소리를 내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세 개가 사실은 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불가능한 과제를 이 제석신이죠.

삼신할미의 세 아들들이 이제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님과 스님이기도 하고 뭐 세존이기도 하고 아버지와 피를 한번 이렇게 해서 서로 피가 맞는다 하는 거를 이제 완전히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런 과제를 주는 거는 다른 신화에도 나오죠. 뭐 주몽, 뭐 유리왕, 뭐 이런 것도 서양 신화에서도 아들인 줄 아는 거를 이 과제를 수행해내는 것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모래성을 쌓아서 거기를 지나가는 거, 또 이 바닷가에서 헤엄치는 거, 북을 뭐 지푸로 만든 북을 하는 것, 또 부러진 칼을 다시 또는 부러진 뼈를 다시 이어받는 거 다 하기 힘든 거죠. 근데 이 일을 아까 여성성이 성장하기 위해서 젓가락으로 하나씩 하는 게 굉장히 고단하고 지루한 일이라고 했던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또 해내는 게 남성성이 또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독립된 인격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컴플렉스도 극복을 해야 되지만 역시 또 아버지 컴플렉스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삼신할미, 당금에게 이 신화에 나오는 세 아들은 꼭 남자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과제를 해내는 게 아니라 여자 안에 있는 무의식 속의 남성성이 또 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어쩌면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독립을 해서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서 또 아이를 또 양육하면서 굉장히 고독함도 많이 느낄 수 있고 좌절감도 많이 느낄 수 있고 절망과 분노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시점에 이 당금액이 신화를 이렇게 한번 다시 되살려 보면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내가 아버지 컴플렉스, 어머니 컴플렉스, 또 모성 컴플렉스, 뭐 남편과의 어떤 갈등 이런 거에서 고생하는 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문제구나. 그런데 이거를 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불가능한 거를 해내는 어떤 인내심,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심의 태도, 이런 게 여성성과 남성성이 성장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당금 얘기가 먼 신화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대의 여성들에게도 꼭 필요한 어떤 성장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고생하는 거 너무 강조하니까 조금 답답하고 힘드셨죠. 나 이렇게 고생하기 싫은데 왜 하라는 말이야?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후반부는 앞에 고생담이라면 뒤에 부분은 꾀담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꾀를 좀 부리고 어떻게 보면 좀 요즘 말로 하자면 잔머리죠. 잔머리를 굴려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경을 헤쳐나가는지를 한번 이제 석탈의 신화를 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석탈의 신화로 고생한다기보다 꾀를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탈의가 신화야? 난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요 그림들은 영감 본풀입니다. 그러니까 영감 본풀이가 꼭 석탈의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매칭이 되냐면 이 영감본풀의 주인공도 거짓말도 하고 꾀도 부리고 또 날아다니면서 뭐 만주로 갔다가 제주도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영감본풀의 이 주인공들의 재밌는 거는 다른 신들은 스님의 모습도 하고 뭐 근사하게 한복도 차려입고 뭐 장군복도 하고 그러는데 영감본풀이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꾀지지합니다. 찢어진 옷에다가 이 찢어진 등에다가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누더기를 입고 다니면서 일종의 거린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요. 도저히 현실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잔인한 일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선한 일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이 같이 있는 그런 신입니다. 영감 본풀에 나오는 신이. 근데 석탈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핵심적인 석탈의 그 모티브는 석탈의가 대장장이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쇠를 가지고 있는 그 신입니다. 이 대장장이라는 게 또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연말을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뭐 쇠를 해서

뜨거운 불에 용광로에 넣었다가 그걸 두드려서 뭐 칼을 만들든 호미를 만들든 뭘 만들려면 열심히 두드려 맞아야 되고 불에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는 그런 아픈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또 우리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그 자기 연마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설화나 신화를 자꾸 어떤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설화에서 나왔던 내용이 역사에서 검증되는 부분도 많고요.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지만 트로이 그의 국가라는 것도 슐리만이 그거를 가서 발굴을 하기 전까지는 다 신화, 뭐 설화로 생각했지 트로이 문명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신화들이 앞으로 많은 고증을 통해서 역사 속에 다시 재탄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림들을 좀 보여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석탈의 이제 내용이 뭐 옛날 얘기에 자주 등장하는 건데 일단은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석탈에도 용성국에서 버려진 아이입니다. 근데 버렸는데 참아 버리지 못해서 괴짜에다 넣습니다.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베이비박스죠. 그러니까 앞에 그 당금액이에 나오는 그 금이야오기야 키웠던 여자아이하고는 또 다른 의미의 버려진 아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용성국에서 낳은 아이를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괴짜에 넣고 그 대신 이제 귀한 아이이기 때문에 노비와 또 보물들을 넣고 바다에다 이제 띄웁니다.

어쨌건 이제 할머니가 그 아이를 돌보게 되는데 어떻게 발견을 하냐면 이렇게 괴짝이 있는데 까치들이 떼를 지어서 그 괴짝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버려지는 아이 이 내용은 실은 이 석탄의 신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주몽설화에도 나오죠. 아이가 버려졌는데 그 알을 말들이 와서 보호를 하고 아무리 깨려고 해도 깨지지 않고 이게 자연이 보호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어떤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자연과 유리돼서 뭐 인간만 최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현대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이 잘 보호를 해줘야 되고 또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번성할수록 오히려 이제 자연을 또 보호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자연과의 연관이 이 신화에 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성공학이 아까 유화도 알을 낳아서 상서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비가 이제 알을 낳은 것도 상서롭지 못하다 해서 이렇게 띄웠겠죠. 그런데 이 탈의왕에 대한 이제 얘기가 삼국사기랑 삼국유사랑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기의 눈으로 봐서 어떤 정사의 눈으로 봐서는 이 탈의를 인정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유사는 이제 정사가 아니라 야사 쪽이기 때문에 또 조금 더 자유롭게 수용을 했을 것이고 뭐 저희야 지금 분석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를 따질 수는 없고 다만 이 아이가 버려진다는 이제 모티브가 도대체 뭐냐 아이가 또 보호된다는 모티브가 뭐냐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필이면 왜 바다나 강에 아이가 있을까? 그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이 집단 무의식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난다는 거는 의식의 탄생, 개인의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아이를 발견하는 게 바로 집단 무의식에서 독립을 해서 개성 또는 인격 이런 게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왜 하필이면 알일까? 이 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분석 심리학에서는 철학자의 알, 뭐 철학자의 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이 우주의 한 상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알 속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뭐 지구도 달도 다 알의 모양이고 됁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헬만 헤세의 데미안에서도 알에서 깨어나서 나온다 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이라는 게 뭐 정자 난자가 만들어서 되는 태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알에서 태어나서 인격이 탄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괴를 보면 괴짝 안에 아이랑 보물과 노비가 있었고 그를 7일 동안 또 보살펴 줍니다. 근데 이 산의 아이는 자기가 왜 태어났다는 걸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마치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하 독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설화처럼

그다음에 이 아이는 굉장히 씩씩하죠. 그러니까 버려졌고 혼자서 바다를 이렇게 항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노비를 또 이끌고 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리더십, 적극성 뭐 이런 거를 갖고 있다. 또 용기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7일이라는 게 도대체 왜 있느냐 하는 것도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성국 왕의 왕자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또 사회에 나오면 열심히 이렇게 두드려 맞습니다. 이게 구세 한판 중에 하나인데 보통 생각하기에 이제 아내들은 남편들이 밖에 나가면 양복 딱 차려입고 나가니까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직장에서 남자들이 얼마나 또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진짜 남자가 아니라 남성성이기 때문에 여자 안에 남성성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들도 다 그 안에 있는 남성성들이 이 조직에 들어가서 계속 두드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단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련이 되는 그 과정을 이 이제 석탈에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7일이라는 뜻은 제가 이 오른쪽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천지창조를 보여드린 겁니다. 천지창조를 할 때도 7일 동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무언가를 새롭게 생성해서 완성시키는 거를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석탈의 신화에서도 처음에 작은 그 요람에서 나중에 이제 돌무덤으로 가기까지 그게 7일일 수도 있고 70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성장과 성숙의 한 완성의 한 사이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이 7일 동안만 머문 게 아니라 또 돌무덤에 가서 이제 머물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왜 하필이면 또 돌무덤에 가서 머물러야 되느냐? 그리고 또 왜 지팡이를 또 짚고 나타납니다. 왜 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야 되느냐? 이 지팡이는 옛날 신선들 보면 꼭 이렇게 하나씩 짚고 나오죠. 지팡이는 마치 이제 노인들이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세도 지팡이로 그 뭐 뱀도 만들고 뭐 메뚜기도 만들고 했죠. 그 이 지팡이는 노인들이 갖고 다니는 그런 장구가 아니라 사실은 마술의 어떤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란 거가 뭐냐면 최초의 도구죠.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뭔가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최초의 도구란 뜻도 되고 내 몸을 하나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이 확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중간에 그 석탈해가 그렇게 이제 요람에서 태어나서 무덤으로 가기까지 그런 인간의 어떤 삶을 보여주면서 중간에 만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이제 호공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의 그 지방 호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원래 거기 귀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석탈해가 성장하고 나서 한 게 뭐냐면 그 호공의 집을 빼앗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빼앗느냐? 미리 가서 호공의 집 옆에다가 자기의 그 숫돌과 숫을 이렇게 묻어둡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한테 가서 이게 원래 내 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고대니까 그게 어떻게 네 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어디 어디에 가서 파보면 내가 묻어놓은 숫돌이 있고 숫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내 집인데 호공이 뺏은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 정말 거기에 가보니까 수치랑 숫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집이구나 그러고 호공의 집을 빼앗았어요.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사기 쳐서 성장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호공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호공은 뭐냐면 과거의 낡은 관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탈에는 새로운 뭔가 혁신적인 어떤 생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성성이 성장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직접 가서 칼로 무찌르고 싸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꾀를 내서 낡은 것을 속여서 낡은 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속임과 뭐 꾀와 뭐 사기와 이런 게 용이돼야 하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호공을 속이기도 하지만 본인 자신이 이제 나중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이제 또 기다려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샤먼들이, 그러니까 무당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입문식을 할 때 들어가는 이제 굴입니다. 우리도 왜 토암산에 보면 이렇게 석굴이 굴 속에 들어가 있죠. 또 뭐 무당들이 뭐 또는 뭐 자연인이 뭐 굴에 들어가서 뭐 돌을 닦는다, 수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원효대사가 그 들어가 있는 곳이 나중에 보니까 무덤이더라. 그래서 거기서 해골을 보고 놀래가지고 뭐 돌을 깨쳤다. 뭐 이런 거 아마 많이 알려진 그런 신화적인 사실들인데 그냥 단순히 꾀를 쓰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되 혼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무서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참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당금의 기에서 여성성이 그 혼자 있음을 쭉 참아낸 것처럼 석탈에도 사실은 혼자 있음을 굴 속에서 이제 참아낸 것이죠. 그래서 그 굴 속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뭔가 새롭게 남성성이 시작이 된 건데 이 모티브는 꼭 석탈에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비근한 예로 뭐 모세나 또는 카인과 아벨에서 나오는 뭐 카인이라든지 또 나중에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또는 또 부처님도 역시 고행을 했죠. 오랫동안 이렇게 또 예수님도 광야에서 혼자 계셨죠. 그런 기간들이 다 남성성이 성숙하기 위해서 혼자 버려지고 혼자 기다려야 되고 혼자 고생해야 되는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이가 용성국이라는 굉장히 아주 귀한 데서 태어난 왕자이지만 버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구출이 되고 구출이 돼서 또 꾀를 써가지고 이제 다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이런 이 과정을 이렇게 보자면 실은 우리 삶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꾀를 쓰는 거는 이제 융심리학에서는 트릭스터 컴플렉스, 트릭스터 원형이라고 얘기했는데 꾀쟁이, 꾀돌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담에도 호랑이하고 토끼랑 서로 이제 그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꼭 토끼가 이기죠. 힘이 없지만 꾀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릭스터 원형은 이 힘을 가진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남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해서 트릭스터 원형이 있고 이 트릭스터 원형은 밝은 측면, 어두운 측면, 또 영웅이지만 동시에 바보 같고 또 깡패 같은데 똑똑하고 이런 그 역설이 같이 있습니다. 트릭스터 원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트릭스터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비슷한 건 헤르메스 신입니다. 그래서 헤르메스 신이 그 이 샌들을 신고 있는데 뒤에 날개가 있어서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죠. 근데 그 헤르메스 신이 어떤 신이냐면 또 거짓말쟁이 신입니다. 그래서 도적의 신이기도 하고 여행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 아폴론을 속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아폴론을 속이는 그 모티브하고 석탈에가 호공을 속이는 모티브가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내가 무조건 이제 꾀와 사기를 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과거, 좀 경직된, 너무나 합리적인 태도, 너무나 논리적인 태도를 조금은 비합리적이고, 조금은 좀 감성적이고, 또는 조금은 좀 새롭고 낯선, 그리고 경계를 넘는 태도로

한번 뛰어넘자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트릭스터는 낯선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일종의 헤르메스가 되고 석탈회가 되고 트릭스터가 되는 거죠. 석탈회가 용성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와서 가락국에 와서 나중에 결국에 왕이 되는 일종의 이제 성장담, 그 영웅담이죠. 근데 그냥 우리는 아 영웅이 됐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내가 석탈회라고 그러면 고아로 실제로는 왕자인데 고아로 거기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꾀를 쓰고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상처도 받고 고생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아마 아메리칸 드림이든 코리안 드림이든 그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민자들이 뭐 외국에 가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겪는 그런 성장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릭스터가 되면 사실은 창조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 잘 아시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창조적이고 많은 그 뭔가를 기여를 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그 성이 무너진 다음에는 전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릭스터 원형을 아주 몸으로 역사를 실천한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더 힘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한민족도 특히 이제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만주로 뭐 러시아로 뭐 중앙아시아로 전 세계로 흩어져 있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교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교포들이 또 각 나라에서 굉장히 성장한 분들이 많죠. 요번에도 뭐 세 명의 뭐 미국의 의원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석탈회가 지금도 우리 현대 역사에서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꼭 외국에만 가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전공이 뭐 문학이었는데 갑자기 공학 쪽으로 뛰어드는 것도 헤르메스 트릭스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 전공이 미술이었는데 갑자기 마케팅 분야로 뛰어드는 것도 또 헤르메스 트릭스터 석탈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자유롭게 자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호공에 사로잡히면 아 나는 뭐 흙수저야, 내 전공은 뭐 돈도 안 되는 뭐 인문학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생에는 망했어, 이러면 호공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꾀를 써서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이제 열고 새로운 경계를 넘어서다 보면 자기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또 의미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돌보는 남성, 책임지는 남성도 중요하지만 변모하는 남성이 또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모하는 남성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라든지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헐크 변하죠? 뭐 이거 말고도 뭐 엄청나게 많죠. 뭐 터미네이터니 뭐 이런 것, 그 게임의 여러 트릭스터라는 아이의 게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변모의 그런 그 메시지, 중요한 모티브가 남성성이 성장하는데 또 중요한 모티브다. 이 석탈회도 역시 숫돌과 숫으로 성장했고 성공했죠. 그러면 숫돌이나 숫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숫은 나무가 굉장히 뜨거운 불에 들어갔을 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면 사실은 굉장히 그 불이 오래 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데에 처해 있으면 숯같이 꺼멓게 변했다, 내 마음이 숯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어른들이 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숯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연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숫돌은 뭡니까? 칼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힘이 없고 고아이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칼을 계속 갈아서 칼을 날카롭게 하면 이 석탈회처럼 영웅으로 다시 변모할 수도 있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신화나 이런 데서도 칼을 찾는 거, 뭐 부러진 칼을 다시 맞추는 거, 또 칼을 통해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이런 모티브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은 여성 속의 남성성 또는 남자들의 의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를 해내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상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그 숯도 역시 그 숯으로 불을 피우기도 하지만 숯으로 뭘 합니까? 물을 걸러내죠. 물을 깨끗하게 하죠.
이 수치 갖고 있는 정화의 그런 또 상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겁니다. 뭐 저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남들한테는 또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뭐 질곡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좀 더 성숙하고 강해지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그러니까 연금술사들이 열심히 풀무지를 하고 열심히 뭐 용광로를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다. 사실 현실에서 뭐 수능도 하나의 연금술의 과정이고요. 뭐 결혼 또 입사, 뭐 아이 출산 이런 게 다 연금술의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꾀와 뭐 거짓말 이런 거의 중요성 얘기를 했지만 또 그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그래서 탈의왕 설화에서도 보면 백이라고 이제 자기 그 부하한테 물을 떠오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또 자기가 왕이 됐다고 거짓말을 한 백이를 또 마술을 써가지고 그 물에 딱 붙게 만듭니다. 물그릇에.

그 베개가 거짓말한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한 사람을 잘 알아보기도 하죠. 근데 이 신화에서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시기를 넘어서 초자, 양심, 사회적 자아를 다시 만들어라 하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제 굉장히 안에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면, 좀 짐승 같은 면,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 측면을 잘 발달을 시켜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다시 정말 멋있는 영웅으로 태어나는 이런 과정이 이 석탈에나 당금액이 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라고 미국의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그 선수고 최초의 뭐 TV 앵커였고 이런 사람인데 이 제키 로빈슨의 어머니가 아까 당금애기처럼 미혼모로 혼자서 다섯 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키웠다 하는 걸 이제 제가 강조를 한번 해보고 석탈애가 죽은 다음에 무덤으로 가서 이제 뼈가 돼가지고 이 뼈가 굉장히 중요한 또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효도 해골에서 깨달았죠. 부처님의 사리도 뼈에서 나왔죠. 또 예수님도 라자로의 무덤과 예수님의 무덤이 그 부활의 어떤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재생하고 부활하는 이런 상징들이 우리 민담, 우리 설화에도 이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 떠나고 싶을 때, 모든 사람과 이별하고 싶을 때가 바로 그냥 나한테는 뼈만 남은 그런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형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 그 무당들이 입문을 할 때 모든 몸의 뼈들이 다 갈갈이 부서지는 그런 상상 또는 뭐 어떤 환상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생한다는 뜻이죠. 석탈의 신화는 굉장히 짧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실은 굉장히 심리학적으로는 많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실제로 경주에 가면 또는 뭐 가야구에 가면 뭐 이렇게 많은 무덤들이 있죠. 그래서 그 무덤을 볼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고생, 뭐 고통, 이게 재생, 부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현대인들도 좀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생과 부활은 계속된다. 그래서 힘들면 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죽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웅이 됐는지, 또 박물관 간 시간이 없으면 한번 책을 한번 보시고 나만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역사 속에 또는 선사시대까지 포함해서 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꾀로, 지혜로, 인내로 넘어갔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는 뭐 범 내려온다 이거 보면서 야 역시 우리나라 젊은이들 최고다 이런 생각했는데 한국 신화를 다시 이제 재해석을 해서 서양 사람들은 갖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그 신화적인 내용들이 재탄생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문화의 메카로 재생되고 부활을 되는 그런 시기를 한번 꿈꿔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일어나고 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문화도 그렇게 재생되고 부활하지만 각 개인도 혼자서 나는 흙수저야, 나는 버려졌어, 뭐 나는 버려진 이제 다 망한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고통과 담금질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한번 힘을 내보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었어요. 어쩌면 내용 자체가 뭐 고통과 성장, 성숙이라서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담금질은 아마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래. 미안하지만 실은 견딜 만큼 왜 고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담금질은 계속되지만 그 담금질을 견디는 힘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매일 소소한 게 힘들어요. 차라리 큰 거는 멍해져요. 아침에 남편하고 싸운 거 못 견뎌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거에서 뭔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갖고 있는 한계, 뭐 내가 갖고 있는 포텐셜, 잠재적인 능력 이런 거를 오히려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이 시기에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성장하고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정신이 더 성숙해진다는 거죠. 내가 알 수 없는 성장의 그런 흔적들이 쭉 남겨집니다. 내 후배, 내 제자, 뭐 내 자녀, 뭐 이렇게 내 후손들한테 이제 물려주는 거예요.

0: 저번 달에 춘행전이라는 궁중 무용을 배웠다. 예전에 무용학원 언니가 춘 춘행전을 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게 되어서 좋았다. 그런데 나는 힘든 부분이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서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 왜냐하면 저녁에 운동 겸 한 번씩 배운 작품을 연습하는데 계속 안 되는 부분과 조금 더 고쳐야 되는 부분을 계속 연습하다 보니 지루했던 춤이 더 재미있고 힘들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1: 궁중 안에서 피어나는 화려한 꽃, 예악의 집결체, 궁중무용입니다. 정제는 궁중에서 화동이나 기녀들이 공연하던 종합예술인데요. 우리가 궁중무용으로 많이 알고 있는 춤입니다. 12살 희은이는 이곳에서 궁중무용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쉽지 않은 궁중의 예와 악을 찬찬히 익혀가는 중인데요. 최고의 무용가가 되기 위해서 희은이는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2: 희은이는 사실은 그 갖고 있는 그 선천적인 병이 있어요. 소아 그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그렇다고 또 연습에 소홀하지는 않아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1: 다른 친구들보다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에 희은이는 더욱더 간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무용을 합니다. 이제 연습 전에 몸 상태를 체크하는 건 엄마의 도움 없이도 척척 해내는데요.
3: 지금 뭐 하는 거야?
4: 혈당 체크하는 거. 센서 달아서 핸드폰이랑 연결돼가지고 핸드폰으로 혈당 이렇게 떠요. 그래프.
1: 희은이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훨씬 더 꼼꼼히 그리고 철저히 나를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찍 배웠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짧은 시간들이 희은이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인데요. 체력이 되는 한 희은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연습하는 데 씁니다.
5: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이제 무용 수업 끝나고 집에 와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부치마 하나 두르고 연습복을 입고 또 무용을 하더라고요.
1: 오늘은 아픔을 참으며 연습했던 결과물을 무대에 올리는 날. 공연을 앞두고 희은이의 얼굴에 긴장한 빛이 역력합니다.
6: 뭐
3: 봤던
6: 거죠?
3: 가운데
6: 잡았어?
3: 오늘은 어떤 공연을 하는 거예요?
0: 가인전단이요. 매번 계속 연습했는데 매번 공연마다 떨려요.
1: 희은이와 화동들은 크고 작은 공연으로 궁중무용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궁중의 예악을 전승하고 있는데요. 연지 인형 같은 화동들의 등장과 함께 곧 좀처럼 볼 수 없는 궁중무용의 진수가 펼쳐지는데요.

잊혀져가는 우리나라 전통 궁중예술의 맥을 이어가는 아이들. 희은이와 아이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전통예술은 어른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0: 또래 친구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길. 하지만 희윤이에게는 누구보다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1: 남천초등학교 5학년 장희윤. 나는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 전통춤을 배우고 계속 연습하고 노력해서 우리나라 전통무용을 세계에 알릴 것이다.
0: 희윤이의 꿈이 세계 속에서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0: 어때요?
1: 토끼란 놈이 용왕한테 어떻게 그냥 씨부러놨던지 용왕이 딱 파냈어. 그래가지고 용왕이 혈주부를 불러서 들고 있어. 보시오. 예. 혈주부야. 그래. 근데 너 언제 이렇게 키가 많이 자랐냐? 나보다 작았는디. 그래. 네가 얼른 세상에 나가서 최선생 간을 모시고 오너라. 허여노니 혈주부가 퇴끼 앞바닥을 물그러미 쳐다보더니, 야 이놈아, 너 양심은 있을 것이다. 양심은 있어. 내 등에 엎쳐라 가자.

벽강을 당도 소야천 봉중유로다 동산내가 달떠와

오던 강태웅은 윗수로 돌아들고 흘리도 천운이라 이렇게 창변을 당도하야 강태웅아 내리며 모르는 채로 갔는구나. 새끼가 저 멀리 깡짱 뛰어가버렸단 말이오. 그래서 별주부가 아이고 여보 퇴생원 나도 같이 갑시다. 나 저기까지 가려면 한 3시간은 걸리겠어. 그러니까 퇴끼가 얼른 한께를 생각하고 별주부를 쳐다보더니 깡짱 뛰어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나보고 지금 간달라고 하면 뒤지라고 하는 소리냐? 너 이 시러베아들놈 같은 이라고. 아니 뒤자가 아니라 우리 자라 자라보고 큰 소리입니다. 오해 마셔. 하고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그래 내가 너한테 그 쇼미더머니나 그 비와인가 로꾼가 하는 놈처럼 그냥 쌍욕을 씹으러 대고 싶지만 저기 카메라도 있고 여기 어리신 분들도 많은께 내가 그렇게 욕은 할 수가 없고 점잖은 욕만 골라서 하는지 꼭 이렇게 하던 것이었다.

날 갖고 내밀은 기름의 용왕 갖거든면 영광 없이 죽었을걸 내밀궁기서의 아이들하면 내 목숨이 살아갈 거나 나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태군 창산으로 나 돌아 간다. 갈라고 했는디 요놈이 저 커튼 쪽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게 아니 산중에서 잘 살고 있는 나를 꿰어가지고 용궁에 데려가가지고 내 간 잘라가지고 내 간 빼서 용왕께 처먹여갖고 용왕 병났을 생각을 하면 그냥 치가 떨려. 그래가지고 이놈이 얼른 한 끼를 생각해서 별주부 연맥일 생각으로 내 이놈 별주부야 갔네. 벌써 갔어. 엿먹긴 걸렀다. 다시 내 이놈 별주부야 뭐냐 별주부가 수천 마리 왔구나. 야 이놈아 너가 나를 수로 멀리를 왔다 갔다 행승께 야 내가 아까 저 서울역에서 말이오 여기까지 오는데 3,870원 택시비 맞더라니. 근데 너는 서로 멀리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내가 돈은 못 줄망정 그냥 살려보내는 것이오. 아니었으면 네 모가지를 그냥 풍선껌 불듯이 쫙 늘려가지고 걸레 짜듯이 오죽오죽 잘라가지고 너를 죽였을 것인데. 야 이놈아 내가 수궁에 간게 너가 제일 충신이더라. 그리고 내가 용왕한테 너무 큰 말을 했어. 안 그래도 산의 대장군디 빈말 넣을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약 이름 알려줄 테니까 잘 듣고 그렇지. 나중에 뭐 여유 있으면 좀 사가거라. 자, 약 이름 나간다. 잘 들어라. 우황 정심원 십전대부 당상화탕 타이레놀 개버린트 미가탕 인사들 알보치 들었냐? 여기 데일밴드랑 가스 활명수까지. 자 여기 오른쪽으로 나가서 두 번째 상가 1층에 보면 약국이 있으니까 거기서 잘 사가라잉. 난 간다 안녕 하고 토끼가 갔는디 별주부는 할 일 없이 수궁으로 돌아가고 아이고 이 불쌍한 별주부야 아이고 너 그냥 수궁으로 가라잉 하고 수궁으로 돌아가고 토끼는 지가 살았다고 깡짱 깡짱 깨서 여기 북악산 자락에 앉아버렸단 말이오. 자 그래서 요놈 이제 목이 마라. 그래서 물을 먹는데 꼭 이렇게 먹던 것이었다. 옳지 이제 나랑 몇 번 함께 잘 맞네요 그지요. 자 또 먹는데 이럴 것이었다. 옳다 옳다 잘 보셨지요. 물 먹는데도 가락이 있고 장단이 있는 법이오. 야야 하, 내가 뭔 말을 할라 했지. 아 배가 고파. 이제 토끼가 배가 고파가지고 기엄기엄 살펴다니다가 아 요놈이 그냥 여기 잘못 이상한데 그냥 발을 흐트려 버렸단 말이오. 그래서 요놈이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서 여기 MC호터까지 왔네 그리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토끼가 왜 위험에 빠졌냐면 저기 개 크고 잘생기고 지휘자라는 유용성 지휘자가 저 단원들하고 오늘 청춘과학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뒤풀이를 흘러고 자기가 쏜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죠. 쏜다고 했는데 아니 지갑을 딱 열어본 게 돈이 별로 없단 말이오. 그래서 맥주랑 치킨은 사야 겠는데 맥주는 큰 근도생 어떻게 샀어. 근데 치킨을 못 사잖아. 그래서 곰곰이 꾀를 생각하다가 옳다 서울시에 제일 많은 새가 비둘기지에 이 비둘기를 치킨처럼 튀겨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비둘기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토끼 그냥 딱 걸려버렸네 그려. 그래서 토끼가 아이고 박수 소리가 작아서 더 울어야겠어. 아이고
아이고 내가 그냥 용궁에서 대졌으면 동진차사 단오추석 제삿날까지 다섯 번은 밥을 얻어먹었을 터이니 아이고 이제 여기 이 무지한 김기진 놈 손에 뜯어먹히고 삶아먹히고 구워먹히고 생연병을 당하겠구나. 허거 이년디 그때 마침 저기 전라도 진도에서 한 시파리 4천 마리가 왜 안 따라해요? 한 번 더 그렇지 이래야 시파리가 4천 마리가 되지. 요것들이 우리 아까 단장님 보셨지요? 단장님 이쁘단 말 듣고 그냥 단장님 얼굴 보려고 서울에 왔어. 근데 토끼가 있은 게 단장이고 뭐고 저리 가고 토끼한테 딱 달라붙었지. 그러니까 토끼가 얼른 한 꾀를 생각하고 아이고 신앙 정 형님 오셨습니까? 아니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다 그냥 꼿꼿이 서 있어요. 인사를 해야지. 아이고 신앙 정 형님 오셨습니까? 예예 예, 왔습니다. 흔께 저 신앙청 형님 여기 눈구녕 콧구녕 입구녕 귓구녕 내 구녕만 빼고 쉬 좀 담뿍 적셔주시오. 흔께 쉬파리가 웃더니만은 야 이놈아 너가 지금 인간을 속이려고 그렇게 생윤병을 하는 것 같은데 인간은 못 속여. 내가 인간의 내력을 일러줄 테니 한번 들어봐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의 손이라 하는

6월 6월이요 구명지 가락이 등가락만 무릎이는 체를 벌을 부리 서리가 그 중에 짧기는 10월 9월이 설달인디 자오묘 유가 여가 있고 헌곤 거기는 8회가 여가 있고 불도로 어두워 길러도 강년 강상년 여가 있고요 동일문의 대장경 천이가 모두 일장중이니 니야 우리 꾀를 낸 사람 전하나 못다

0: 윤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거라면 행복가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천에 둘러싸고 토끼들입다 장르고도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 저 부두새가 온다. 어? 저 부두새가 온다.
4: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3: 민동난 음인육일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철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5: 그렇죠. 그렇죠.
3: 엄마의 아두나.

0: 체이킨
1: 후리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피를 불어넣어 소리내는 악기. 피리는 바람입니다. 바람은 구름도 세월도 밀어내어 세상에 그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피리에 새겨진 바람은 어딘가에 작은 흔적을 남겨둡니다. 바람이 남긴 고대 악기 도피피리의 흔적.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고 대륙과 반도, 열도를 오가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 잊혀진 전설의 악기를 찾는 여정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0: 세상에 음악 없이 살아온 민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절반은 악기라 할 수 있는데요. 인류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악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만날 악기는 피리입니다. 피리는 과연 언제부터 이 땅에 존재했을까요?
1: 피리에 관한 가장 오래된 사진은 1930년경에 가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조선아악기 사진첩 건이라는 사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첩은 악기뿐 아니라 연주의 모습 또는 무구, 복식 등 다양한 사진이 수록되어 있고 악기도 다각도로 촬영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어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피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군요. 그런데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손으로 기록한 피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2: 조선 왕실의 기록 문화를 잘 보여주는 문헌 중에 의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궤는 의식에 관한 궤범이라고 하는 뜻인데 요즘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종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고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궤와 연장선상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음악 문헌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이름은 악학궤범입니다. 음악에 관한 모범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책은 15세기까지 축적되었던 음악의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기록한 아주 기념비적인 음악 기록물입니다.
0: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 이론서인 악학궤범. 당시 이 땅의 음악 문화를 담고 있는데요. 500년 전의 피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지금과 똑같진 않았겠죠.
2: 향부악기에 있는 것을 당피리, 향부악기에 있는 것을 향피리라고 부르는데 악기의 형태와 명칭이 비슷하지만 구조적으로나 재료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종실록 5에 보면 당피리의 경우에는 9개의 구멍이라고 하고 앞에 7개, 뒤에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것은 일본에 전하고 있는 히치리키의 지공 수와 앞뒤의 위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리 형태로 전해오는 악기 중에서 가장 고형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 고형의 형태의 구조가 조선조에 들어서 악학궤범이 기록이 될 때 그 즈음에서 변화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뒤에 있었던 당피리 지공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뒤에 하나, 앞에 일곱 이런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0: 조선 전기의 기록이라 조금은 낯설지만 그 흔적이 이웃나라 악기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피리는 어땠을까요?
2: 피리도 역시 고려사 악지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당 악기와 또 전래의 악기를 당부와 속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피리가 있습니다.
0: 당악 필율은 90, 소각 필율은 70이라는 악기의 지공수와 더불어 우리들은 이 책에서 피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리가 중국에서 공식 수입됐다는 최초의 기록도 있고요. 이보다 40여 년 전에 피리 악사가 활약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1114년 중국에서 들어온 피리가 당피리라면 1076년 피리 악사가 불던 악기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죠.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중국의 문헌인 통전, 책부 원귀, 북사를 인용해서 고구려악과 백제악을 기록에 남겼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독특한 이름의 피리 하나가 눈에 띕니다. 고구려악과 백제악에 쓰였다는 악기, 도피필율. 도피필율은 과연 어떤 악기일까요?
3: 도피필이라고 하는 그 악기가 전승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필율과는 조금 다른 악기가 아닌가 아니면 유사한 악기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자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면은 도피 피리 이렇게 두 다단락으로 나누을 수 있는데요. 도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 피리라고 하는 것은 껍질을 의미하죠. 피리라고 하는 것은 피리필자, 유리라고 하는 것은 대이름 율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복숭아 나무 껍질로 만든 피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0: 한반도 피리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바로 수서인데요. 수서의 동이전에 고구려와 백제의 악기가 기록돼 있지만 여기선 도피필률이란 이름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국의 음악을 기록한 음악지에서 도피필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2: 중국 역사서에서 고구려악 또는 신라악, 백제악 이런 명칭을 발견하는 건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음악이 중국 역사서에 기록이 되었고 기록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그 중국이 황제국으로서 제후들의 의뢰를 받는 조회 같은 형태가 있는데 그때 각국의 음악으로서 예를 갖추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인접 국가의 외교 관계에서 딱히 그 우리의 삼국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음악까지를 모두 배열하고 커다란 그 조회에서 그들의 음악을 연주하는 전통이 있었던 거죠.
4: 중국 수나라 때 에서 그 당나라 때에 걸쳐서 그 중국을 둘러싼 여러 나라의 그 음악이 그 궁중에서 연주가 되었고 그걸 합쳐서 십부기라고 그중 고려기가 있었어요. 근데 고려기에서는 토피피리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그 지역의 음악, 지역에서 온 음악에서는 토피피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수서를 비롯해서 중국 문헌을 보면은 토피피리가 동이악이다. 동 쪽에서 사용되는 악기다.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한반도에서 그 토피피리에 해당하는 악기가 많이 사용되었고 그 고려기로 그 선택이 되었고 중국에서도 그걸 그 연주하게 되었다.
0: 도피피리가 중국에서 한반도의 악기로 여겨졌다고 하니 중국의 문헌을 더 찾아보면 실마리가 풀릴 것도 같은데요. 악학괴범이 피리를 설명하며 인용했던 중국의 고문헌, 악서를 살펴봅니다.
5: 송나라 회종 때 진양이라는 분이 약 40년 동안에 걸쳐 집필한 그 음악에 관한 이 아시아의 모든 음악, 그 중국 음식 중심의 음악이겠죠.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주변의 약까지 전부 다 정리한 집대성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악서에 기록된 많은 내용이 우리나라 악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0: 악서엔 여러 종류의 피리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려져 있는데요. 필률의 모습은 조금 의아하지만 칠필률, 쌍필률, 은자필률 같은 다양한 피리의 이름이 반갑습니다. 그래도 가장 반가운 건 역시 도피필률인데요. 도피필률은 관대의 소재가 다른 피리와 확연하게 달라 보입니다. 복숭아 나무 껍질을 사용해서 그런 거겠지요. 이 그림에서 또 하나 특별한 건 관대 앞쪽의 지공이 6개라는 점인데요. 관대 뒤쪽에 있을 하나의 지공을 더하면 도피필률의 지공은 7개로 추정할 수 있겠네요. 이는 고려사 악지에 나오는 칠공의 소각필률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알면 알수록 도피필률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0: 가 유입되거나 또는 유입된 악기가 오랜 시간 거치면서 고려화한 그러한 악기가 아닌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우리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피리가 언제부터 연주됐을까? 실질적으로 그 3국의 악기 목록 중에 피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분벽화라든지 또 불교 미술품 등에도 피리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서 피리를 사용해 온 역사는 문헌 기록보다 훨씬 더 오래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 그렇다면 고대 한반도와 교류가 잦았고 옛 당필률과 구조가 같은 히치리키의 나라 일본에 도피피리의 흔적이 남아있진 않을까요? 고대 음악 교류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일본의 가장 오랜 역사서인 일본 서기의 기록을 들여다봅니다. 한반도 음악 관련 기사 중엔 백제 이야기가 가장 많은데요. 백제에서 파견됐다는 재기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3: 재주와 재능을 뜻하는 재와 광대나 배우를 뜻하는 기가 결합된 용어로 재주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백제가 파견한 재기 중에는 음악을 담당한 악인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2: 554년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 음악인들이 100년의 시간을 일본과 교류했던 겁니다. 그들의 음악이 일본의 아악인 가가쿠에도 영향을 줍니다.
4: 一番古いのはおそらく朝鮮半島から伝わってきたもので、記録ではっきり分かるのは百済からですね、確認が、6世紀のことなんですけど、6世紀に実際に人がやってきて、交代で宮廷の雅楽の一角を担っていたという記録が残っていますので、それが、記録がはっきり分かる一番古いものだと思います。
3: 당시의 외국 음악의 수입이 단순히 개인의 교양과 취미를 위한 용도가 아니라 국가적인 요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수입됐던 것을 의미합니다. 554년에 교대를 위해서 일본에 왔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백제 악인이 일본에 상주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재기와 그 연관성을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교체된 백제 악인들은 관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러한 점은 이들이 실제 연주를 담당했던 악공이었다기보다는 일본 궁중에서 백제악을 관장하며 교습을 담당했던 악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백제 음악의 흔적을 찾다 보니 눈에 띄는 이름이 있네요. 미마지. 한반도에서 온 음악인 최초로 일본 서기에 이름이 기록된 그는 과연 누구며 그가 가르쳤다는 기악무도 궁금해졌습니다.
5: 기악은요, 일단 춤과 음악은 들어가지만 말은 없는 그런 무언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구성에 관한 기록을 보면은요, 주로 이제 사자, 그다음에는 뭐 가루라라고 해서 반은 새고 반은 사람인 그런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되던 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미마지가 일본의 소년들을 모아서 그 기악을 가르치고 그 소년들이 일본의 그 당시에 있던 그큰 절들에서 그 공양에서 기악을 연주하게 됩니다.
2: 미마지의 기악은 일본 땅 어디서 처음 연행됐을까요? 제작진은 그 지역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기악 전래의 땅으로 알려진 곳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사찰로 용도를 변경한 이곳은 고대에는 스익고 천황이 기거하던 궁전이었다고 합니다. 612년에 이곳에서 미마지의 기악이 처음 연행됐다네요. 한때 백제의 수도였던 충남 공주에도 미마지를 기념하는 장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눈매나 코를 강조한 일본 정창원의 탈들과는 달리 공주의 미마지 탈에서는 백제의 온화함이 느껴집니다. 이제 제작진은 다시 일본에 남아있는 백제 악사들의 이야기와 만나봅니다. 1300년 전에 건립된 카스가 타이샤는 일본을 대표하는 신사이기도 합니다. 이 신사의 수장고에는 악소보임이라는 고대 악사들의 기록이 보관돼 있습니다.

0: ましたですね。その中の一人が金剛重光。よく言われますが、その四天王寺とずっと1400年間そういった関係がなぜつながったかというところは、やはり大阪のど真ん中なんで、今までに大きく7回建物が燃えたり、自然災害とか、やはり戦争とかで燃えてます。それのたびにまた大規模な工事があったので、常にその宮大工さんの技術をつなげることができたと言われております。
1: 콘고구미의 초대 사장인 백제 건축장인 류중광이 건축에 참여한 사천왕사. 그래서인지 이곳과 흡사한 느낌을 주는 장소가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2: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절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일본에서 유명한이 교토 나라에 있는 사찰들 돌아보면은 아무래도 백제인과의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찰과 여기가 너무 닮아서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 고대 일본 문화에 영향을 준 백제 건축의 정수가 정림사터에 남아 있었군요. 정림사는 중문을 지나면 탑이 있고, 그 뒤엔 금당과 강당이 일렬로 배치된백제식가람배치의전형적인형태라고합니다.
3: 백제에서 불교가 일본에 전해지면서 불상 만드는 기술자뿐만 아니라 집을 짓는 기술자,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기술자들이 함께 건너가서 일본에 절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절 짓는 기술이 일본에 전파되고, 그 기술이 그 이후에 지어지는 일본 사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사찰을통해백제의건축기술이일본에전파됐다니고개가끄덕여집니다. 사찰이음악전파에도 역할을 했을까요? 마침 제작진은 사천왕사의 부각굴을 견학하러 온 학생들과 마주칩니다.
4: 도쿄에서 그 가가쿠가 전승되어 있는 거는 다 아는데, 그거하고 양식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가가쿠가 그신토음악으로아니면그궁중음악으로알려져있는건데, 시텐노지이사천왕사에서는 그불교행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음악이 전승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가쿠 연주되어 있다는 거, 그 현장을 그 잘 알 수가 있는 그 모습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거 면에서 그 우리가 그걸 그 참가하는 건 그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가가쿠는 황실과 신사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천왕사에서는 불교와 밀접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군요.
4: 일반인들이 가가쿠 그렇다면 신도음악이다, 아니면 궁중음악이다, 황실음악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불교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사천왕사는 그런 그 불교와 그 가가쿠의 그 밀접한 관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제그절중에서는그드문예라고할수가있습니다.
1: 사천왕사주변에악사들이거주했다는레이진초라는터가있다고해서들러보려합니다.
5: 레이진초란 문자 그대로 레이진들이 모여 살던 마을입니다. 일본에서 레이진이란 일본의 악에 종사하는 연주자들을 지칭합니다. 당시 레이진초에 살던 연주자들은 근처의 시텐노지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는데요. 이들 가문의 조상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하타노 카와카츠라는 점인데요. 그는 당대 최고의 실권자인 쇼토쿠 태자의 고문으로서 일본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 사천왕사와 레이진초는 직선 거리로 불과 100m. 당시 악인들은 절과 가깝게 거주하며 특별 대우를 받았나 봅니다. 이 백제사터는 오사카에 2곳밖에 없는 일본 정부의 특별 사적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는군요.

0: 백제 왕씨는 백제의 마지막 국왕으로 알려진 의자왕의 왕자라고 알려진 성광을 선조로 하는 도래개 씨족입니다. 성광과 그 일족은 이제 백제가 멸망하기 이전, 그러니까 660년 이전부터 외국에 체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통천하, 그러니까 690년부터 697년 때에 백제 왕이라는 성씨와 그 다음에 관직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부흥운동까지 실패한 이후 성광과 그 일족은 664년에 나니와에 정착을 하였고, 이후에 카와치구 카타노군, 그러니까 현재 오사카 히라카타로 본거지를 이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주의 근거는 오사카 히라카타시의 이제 백제 왕씨의 시사인 백제사와 백제왕 신사가 남아있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 백제 전성기, 일본과의 활발했던 문화 교류는 그 땅에 막대한 자취를 남겼고, 이런 교류는 백제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 이어졌군요. 지금까지 고대 한반도와 일본 열도 교류의 흔적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옛날 도피피리의 행방을 찾아 다시 악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10세기 일본의 관청인 태정관부 문서입니다. 당악에 필률이 있네요. 고려악과 백제악엔 망목이 있는데, 실라악 등 다른 음악엔 없습니다. 이건 도피피리가 고려기와 백제기에만 있던 중국 문헌의 편성과 같은데요. 10세기 초 헤이안 시대의 사전입니다. 망목이 관향류 악기에 속해 있는 걸로 봐서 망목은 관악기인 것 같죠?
2: もし管楽器であったとすれば、まあ、もちろん今の朝鮮半島系の音楽は管楽器は2つ駒笛と篳篥を使っていますので、まあ、その篳駒笛の方は、まあ、笛の系統ですから、まあおそらく篳篥系が、まあ、雲になった可能性は、まあ、1つは考えられるとは思いますけれども。
1: 망목과 히치리키가 친척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고 보니 망목을 한자로 쓸때 눈목자가 아닌 소울음소리 모자를 썼던 것 기억하시지요? 아마도 일본인들은 망목의 음색에서 나직한 소울음소리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사라진 고대 악기를 복원한 오히치리키와 향피리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 히치리키 연주가가 있습니다.
3: 오히치리키가 960년대 日本の平安時代の中期に、廃れてしまっていますので、復元された大篳篥が当時本当にどの大きさだった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実は不明です。韓国のこの、ヒャンピリと大篳篥が同一の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は言えないんですが、ただ手穴の位置が一緒であることとか長さが一緒であるということから、まああながち全くなんていうのかな。
1: 오히치리키가 10세기까지 사용됐다니 문득 망목과의 연관성도 궁금해지는데요. 일본의 오히치리키가 고구려 백제악기 망목의 또 다른 이름은 아닐지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고대 중국에서는 도피필류를 달리 부르는 이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숭아나무 껍질을 감아서 만드는 악기 관목. 왠지 망목과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죠.
4: 도피필룰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서 우리 고려악과 백제악에서 사용되는 망목 또는 망모, 그래서 일본말로 읽으면 이제 마구모라고 불리는 그 악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관목이라고 부르는 것이 도피필룰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피필룰을 놓고 일본 문헌과 중국 문헌을 비교해서 망목이 도피필률이라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도피필률을 관목이라고 부른다면 사실은 망목과 관목은 발음상 유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이라고 하는 글자 한자 그리고 발음을 제외하고는 앞에 관과 막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크게 우리가 음성학적으로도 유사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1: 한편 망목과 관목을 문자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5: 목이 어떻게 도피필률이 될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6: 구당서에 나오는 관목이 일본 문헌

0: 나오는 막목이 되는 과정을 보면 여러 문헌을 참고해 보면 중간에 통용자로 변하고 그다음에 이체자로도 쓰이고 속자로도 쓰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관자가 막자로 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자는 그 나무 목자가 눈 목자로 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전사 과정에 같은 발음이 오류로 잘못 쓰여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문자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관목이 막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중국 문헌에서는 도피 필류를 관목이라 했는데, 관목이 일본의 막목이라면, 막목은 도피 필이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는 재밌는 결론에 이르게
0: 같은
1: 됩니다.
0: 글자로 얘기를 해서 통용되는 글자다.
1: 제작진은 일본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악기 제작의 최고 권위자이자 보건 전문가로 알려진 다나카 선생을 만나 악기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 今現在横笛の龍笛駒笛神楽笛、その間3つの間は桜の皮が巻いてあるんですけども、今度かなり細くして細いカバーを作らないと、ちょっとこういう曲線があるんですね。で、曲線のところで幅が広いと曲げられないんです。ちょうどこういうふうにクロスするような形のところがあるもんですから、その部分を細く、刃物で引いてあげて、そして巻かれている。
1: 현재 일본의 관악기는 대부분 벚나무 껍질을 가늘게 해서 악기에 감지만 때론 다른 재료를 쓰기도 했다는 얘기. 저만 반가운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제작진은 취재 도중 귀한 자료 하나를 발견합니다. 일본 국회 도서관이 소장한 14세기 판본의 악서. 이는 우리나라 규장각의 19세기 판본보다 약 500년 앞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두 악서의 도피필이 그림이 조금 다릅니다. 14세기 악서가 나선으로 나무 껍질을 감는 것 같아요.
2: まず巻いた幕前に接着剤、にかわとか漆を使って、缶にまず密着させるわけですね。ここでくっつけてやって、でその後、きれいに整えていって、でまた表もきれいに仕上げたら、その後漆を塗ります。漆を塗って全体を、固めてあげる。そうすると、 例えばこれが桜の皮なんですけども、桃の皮と桜の皮って非常に似てます。ですから、実際に楽器に巻いた後、漆を塗ってしまうと、元が隠れてしまう。で、桜の皮なのか桃の皮なのかっていうのが判別しにくくなってしまいます。
1: 복숭아 나무 껍질과 벚나무 껍질이 비슷하다니 뜻밖이면서도 반갑기도 하네요. 실물이 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자료를 찾던 제작진은 시가현의 히코네성 박물관이 소장한 카구라부에란 중세 일본 관악기를 발견했습니다. 14세기 무렵의 악기로 추정되는 카구라부에는 나선형으로 감는 방식이 14세기 판본 악서의 도피피리와 비슷해 보입니다.
2: どうもね、幅広で巻かれているというのは、僕らの考えではちょっとランクが下がる作り方で、確かに何点か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うですね、幅広で巻かれた方が簡単に巻ける。
1: 다나카 선생은 폭이 넓은 나무 껍질을 감는 걸 급이 낮다고 표현했는데요. 이는 옛날 방식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0: 최근의 학계 보고에 의하면 일본의 중세 관악기 중에는 현재의 시치리키의 카바마키와는 다른 소재와 접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악기가 발견되고 있어서 이에 관한 연구를 거듭한다면 동아시아 관악기 교류에 관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일본의 중세 악기를 만나고 나니 문헌 속 도피피리가 선명해지는 느낌인데요. 제작진은 우리를 상상의 세계로 이끄는 그 천년 전의 악기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2: 네.
3: 어디를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2: 네, 아닙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 예,
2: 오늘.
3: 예, 어서 오세요. 네, 저는 애기도 있어요.
1: 아버지의 대를 이어 평생을 피리 제작에 몰두해온 우리 시대의 피리 명장 이광재 선생.
4: 사슴이 이슬 먹고 살듯이 주자들이 좋다는 걸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깎는 거예요.
1: 묵묵히 한 길만을 걸어온 이광재 명인의 손에서 이제 도피피리가 천년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4: 누군가는 할 일이고 이거를 후대에 알리는 용도로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5: 취재진이 확보한 가장 오래된 악서라는 기록입니다.
4: 도피피리는 앞에 구멍이 6개네요.
5: 네.
4: 이 앞에 구멍만 있고 뒷구멍이 안 보여갖고 뒷구멍이 어디 있는지 몰라갖고 옛날에 당나라에서 온 당피리인지 우리나라 향피리인지 그거는 그림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네.
1: 수십 년 피리를 만들어온 장인에게도 도피피리는 낯선 모양인데요. 이제부터 그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대의 재질인데요. 일찍이 도피피리의 실체에 주목했던 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6: 그래서 도목을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이 복숭아 나무를 잘 관찰하신다면 알겠지만 대나무나 혹은 그런 다른 나무처럼 아주 매끈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양 악서에 나오는 것처럼 매끈하지도 않고 그리고 필요 없는 또 의도치 않은 구멍도 막 생기게 돼요. 그 나무 옆에서 새로 나오는 그 순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도피가 도대체 아니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 선생은 처음엔 도피피리 관대가 복숭아나무 가지라고 생각했지만 시행착오 끝에 대나무 관대를 선택했습니다. 대신 복숭아나무 껍질에 주목했는데요.
6: 그 솥에다 넣고 한 6, 7 번을 삶았어요. 한 번에 한 20분 정도씩. 삶게 되고서 여기에 이렇게 줄을 홈을 내서 다시 이제 또 삶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복숭아나무 진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진이 다 빠지게 되니까 이 껍질이 싹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이 도피피리예요.
1: 조금은 투박하지만 이종구 선생의 오랜 고민이 담긴 도피피리입니다. 그 외에도 일본 문헌 속 망목이 관양류에 속하고 이것이 팔음 중 죽부에 속한다는 점에 근거해 제작진이 만들 도피피리 관대는 대나무로 결정됐습니다. 다음은 지공에 대한 고민입니다. 악서의 도피피리는 앞에 6개의 지공이 있었지요. 그렇다면 7개의 지공이 있는 현재의 피리에서 하나의 구멍을 없애야 할 텐데요. 악서에는 도피피리가 송나라에서 고취부에 쓰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취타 계열 음악에서 하나 올려잡고 부는 주법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아래의 지공을 없애고 6개의 구멍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4: 소리가 안 맞는데요.
1: 새로 만든 관대에 피리의 설을 끼워 불어봤지만 아직 뭔가 어색합니다. 여기에 도피를 감으면 조금 달라질까요?
4: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0: 여기다가 이제 그냥 그 오보에 리드처럼 그냥 뚱뚱하게 가면은 음정이 좀 답답하게 시원하게 안 내고 시원하게 안 나고 그냥 꽉 조여지는 역할을 해서 답답하게 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거는 이제 얇게 가능하면은 이제 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악뮤나 오치를 해더라도 너무 두껍지 않게 최소한의 이제 최소한의 양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1: 명인의 당부를 새긴 대나무 관대들. 도피피리로 거듭나기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궁시는 활과 화살을 뜻합니다. 그중 화살은 해풍을 맞고 자란 신우대를 한 달 동안 말려서 숯불에 구워 곧게 편 다음 매끄럽게 다듬어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거 피리 관대 만드는 방법과 비슷한데요. 피리 관대도 신우대를 쓰거든요. 그런데 화살을 만들 때도 도피가 쓰인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반갑습니다.
3: 이게 이제 이 버피, 벚나무의 껍질인 거고요. 이제 이렇게 우선 두텁죠. 예, 그래서 억셉니다. 뻣뻣해서 짜고 나서는 다 써놓고 나서는 외부 충격에는 굉장히 좀 도피보다 좋긴 할 텐데 작업하기엔 너무 어렵고 힘들죠. 예. 그 다음에 이게 화피, 자작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나무 껍질이 부드럽죠. 예, 뭐 고무나무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얘는 굉장히 뭐 작업성도 좋고요. 예, 뭐 이 구하기 이 크게 넓게 나와서 종이처럼 나와서 예, 쓰기도 좋고 한데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만졌을 때에 계속해서 했을 때에 이게 약간 껍질이 일어난다라는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용을 하지 않고요. 원래 저희는 이제 자 이게 이게 도피라는 겁니다. 이게 복숭아나무의 껍질이고 얘는 지금 물에 살짝 들어가서 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완전히 말랐을 때 이제 딱딱 부러지겠죠. 요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장 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감싸놨을 때에 이 공기저항이 가장 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피는 마모성이 굉장히 좋아갖고 암만 많이 이렇게 만지고 그런다 그래도 얘가 닳거나 뭐 일어나거나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도피만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부드러워서 가는 대롱에 감기 좋고 쉽게 닳지 않아서 도피를 쓴다는 얘긴데요. 게다가 도피는 화살을 오랫동안 보존해주기도 한다니 악기에게도 참 좋을 것 같죠? 이제 그 도피가 화살 장인의 손에서 새 옷을 입게 됩니다.
3: 나무에 나무 껍질에 그냥 문양 뭐 이런 것 자체를 이렇게 옆으로 쭉쭉쭉 그어놓은 거가 보이는데 이게 화피라면 뭐 아주 간단하게 뭐 이렇게 싸면 이제 이런 문양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화피라면 이렇게 싸면 되고 이거는 굉장히 쉽죠? 이렇게 싸는 건 굉장히 쉬운데 도피라고 돼 있으니까 도피는 사실은 이 긁어내고 나면은 특별한 문양이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싸기에는 도피 자체가 이제 이 모자라게 되니까 천상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감아서 하나 이쪽에 또 감아서 하나 또 감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서 이제 붙여 나가야 될 것 같고요.
1: 먼저 대나무의 겉을 칼로 벗겨내는데요. 그래야 대나무가 매끄러워져서 접착제가 잘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리곤 자연에서 채취한 천연 접착제 어교를 도피에 바르는데요. 어교는 농도를 점차 진하게 해서 세 번 정도 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접착제가 얼추 마르면 대나무에 도피를 정성 들여 감아주는데 대나무 관대 전체를 도피로 감아야 하기에 화살을 만들 때보다

0: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곤 화로에 충분히 말린 후 다듬어 주니 드디어 도피 PD가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이게 옛날에 이건 수밀도 복숭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옛날 분 말씀하실 때는 개량종의 복숭아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드럽지는 않고 좀 굉장히 뻣뻣했을 거고, 그럼 얘보다 얘에서 이렇게 변한 것만큼 여기서도 더 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 그런 문양이 이거보다도 조금 더 이 크게 과감하게 나왔을 것 같지 않나. 얘하고 얘가 같은 복숭아 나무 껍질인데도 벗겨놓고 보니까 완전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0: 복숭아 나무는 오랜 세월 개량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을 테니 그 당시와 똑같은 재료를 구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전통의 방식대로 도피를 다루는 유세연 명인의 손길을 통해 도피를 입은 피리는 문헌 속 모습에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을 위해 제작진은 도피를 입은 관대를 들고 다시 이광재 명인을 찾았습니다.
2: 오,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깔끔하게 처리가 잘 된 것 같은데요.
0: 도피를 입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피리 관대. 여기에 설을 꽂으면 과연 어떤 소리가 흘러나올까요?

0: 오,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좋은데요?
1: 고대의 동아시아 세계에서 백제가 했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은 한중일의 동아시아 세계를 형성했다. 중국의 선진 문물 받아들여서 백제 문화로 새롭게 만들고 또그 새로운 문화, 선진적인 문화를 일본으로 전수해서 그래서 공통된 어떤 문화 기반 위에서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웃나라로서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누가 했느냐, 고대 사회에서 백제가 그 역할을 했고요.
2: 1300년 이상 전에 이 일본에 묻어졌던 과학과 그 발상 である 중국, 아니면 고대 조선 반도의 方々の 힘으로 일본에 묻어졌습니다. 그리고 古くは 1270년 전에 奈良の地 東大寺の 大仏様の前でご披露になられました。それらのことを我々は歴史も学び、そしてその技術も継承して後世100年後1000年後と受け継いでいく任務があるかと思います。
3: 지금명칭만있고형태를알수없는옛날고학계에대한관심은정말흥미롭고궁금한점입니다.그래서여러학자들이도대체이 악기가 무엇일까?만약에비슷하다면무엇과비슷할까?이런거를논문으로혹은주장으로해왔는데요.그사이에여러가지추론이있었고,그다음에이제이번에이프로그램에서시도하는그새로운추정을저는상당히흥미롭게보고있습니다.
4: 복숭아나무가벽사의의미가있어요.그러니까잡귀들을없앤다.그런것이있어서이제그무속같은데서도개복숭아나무이파리가지고뭐굿도하고그러는데아마그런그전통적으로그런사상하고뭐관계가있어서복숭아나무를그렇게유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0: 관대에 두피를 감는 걸 기다리는 동안 천년 전의 악기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그 시절의 악기 음색이나 이 피리로 연주됐던 곡들이 궁금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전 사람들이 악기를 만드는 것을 상상해 봤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 많은 조사나 연구를 통해 도피피리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천년 전에 고문헌 하나에서 출발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인간의 여정.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마주한 또 하나의 신비, 도피피리. 그 천년의 잠을 깨우며 우리들은 또 다른 천년을 생각했습니다. 피리가 이어준 천년의 향기, 그리고 그 향기가 만들어갈 또 다른 미래. 우리들의 새로운 천년은 피리처럼 힘차고 피리처럼 더없이 향기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창극단 신작 효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공중의 춤과 음악으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효명세자의 삶을 창극단만의 소리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진정성 2, 성음, 깊이와 마주하다입니다. 정기 연주회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오랜 수련을 통해 완성된 명인들의 소리와 국악 관연하게 조화를 선보입니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한국 음악을 이끌 신진 국악인과 국악 창작곡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훈민정음이 무대에 오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국악과 오케스트라, 합창, 연기가 어우러진 대규모 창작합창 서사시로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꼬마장생 가출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출한 꼬마장생의 유쾌한 모험기를 북, 장구, 꽹가리 등 전통악기의 리듬과 재담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꼴 한번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 둘러싸고 토끼들 입다 잡는 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저 부두새가 온다. 어? 저 부두새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누난느민유길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철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야 누나야.

0: Shake it!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악보를 내려받아가지고 그걸 점자 전문단막에 옮겨서 처음 딱 볼 때 그때가 되게 한번 즐거워요.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0: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헌입니다. 예, 현재는 서울대학교 및 본대학원 석사를 나왔으며 지금은 단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김상헌 엄마 이혜영입니다.

100일 때 100인 사진을 찍어 갔는데 사진사가 얘가 초점을 못 맞춘다고 좀 이따가 좀더 크면 와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안과 의사예요. 걔가 레지던트 한 3학년쯤 된것 같은데 누나 얘 망막에 이상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0: 굉장히 넓어. 굉장히 큰 마루. 되게 이쁘다. 진짜 이쁘네. 우리 성원이가 이쁘네. 성원이는 네. 눈을 못 보는 거 외에는 뭐든지 다 엄마보다 잘하지. 이렇게 하면서 울림을 보는 거지. 상원이는 이러면서 이게 울림이 어떤가?
1: 마루바닥에 고요한 소리가 뭘까 궁금해서.

0: 처음 접한 거는 저는 기억 안 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만 3살 나비야 나비야를 형이 레슨하고 나간 빈자리에서 제가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가 한 다섯 여섯쯤 됐던 것 같아요.
1: 제가 그때 태교로 모차르트 뭐 태교 음악 이거 피아노 곡을 계속 틀어줬었어요. 원래 뱃속에서 그 태어나니까 만 한 달 이렇게 되니까 애가 그때부터 그거를 들어요. 기저귀 바꿔달라고도 안 하고 우유 젖달라고도 안 하고 그 테이프 30분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칭얼거려요. 그래서 아 얘가 음악에 뭔가가 있나? 시각장애랑 그런가? 음악에 어떤 굉장히 재능이 있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피아노가 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생각이 많이 좀 들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일수록 아무래도 단음으로 된 바이엘 곡 같은 거 치다 보니까 음들의 범위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보다 바깥에 있는 건반들이 저건 뭘까? 저거 왜 있는 걸까? 좀 신경이 좀 쓰였던 게 기억이 나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 뭔가 끝없는 질주를 하게 될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어렸을 때좀 했던 것 같아요.

때도 오후에 와서 하고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네, 진짜 365. 제가 따라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따라오고

0: 전혀 모르잖아, 그지? 음악을.
1: 근데 미스를 그렇게 줄잘 지듯이 맨날 세면은 나중에 내 잘못도 막.
0: 미스터 춘잘 잡아내서 스트레스예요.
2: 스트레스예요, 삼은 씨?
1: 뭐 차마 아니라고 못하겠네요.

바흐라는 작곡가가 피아니스트들마다 제각기 다른 느낌을 받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흐곡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물론 이제 푸가라고 해서 멜로디가 막 오른손에 나왔다가 왼손에 나왔다가 또 높은 음에 나왔다가 낮은 음에 나왔다가 이런 하나의 장르가 있는데 그 푸가가 악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특히 점자 악보 같은 경우는 한 줄에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세 줄로 나눠 들어가고 그 각 줄 끝에 끝에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하나를 되게 자주 봐요.

일단 간단히 말하면 박음하고 머리가 앞섭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가 동등하도 간주되는 건데 성악하는 목소리를 건반으로 치환해서 건반으로 옮겨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는 멜로디여서 크게 부각시켜야 되고 어떤 거는 반주에서 좀 줄여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멜로디와 같은 그런 가치를 지녔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크 음악에서는. 그래서 예, 일단 저는 그 사람들이 잘 치지 않는 곡을 치는 게 제 자신한테 뿌듯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저희는 사실 콩쿨에서 처음 만났고요. 상원 씨가 1등 할 때 제가 2등 했던 사이인데 근데 이제 우연히 장학재단에서 장학생 동기로 다시 만나면서 좀 친해졌고요. 상원 씨의 장점은 이제 상원 씨의 고유함이죠. 아까 이제 이야기에서도 나타났었던 솔직함, 때로는 천진난만함,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실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피아니스트 김상원만의 저는 묵직함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진솔한 묵직함이 그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요?

제가 곡을 한번 쓰려면 되게 시간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거쳐야 될 게 많아요. 전작, 점작부, 신청부터 해서 악보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쳤던 거를 내가 내 식으로 재해석을 한다. 이것도 그 뭐 좋은 아이디어겠지만 이게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피아노는 참 대단한 악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피아노가 조금 유일하게 멜로디랑 반주를 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상훈이의 리사이틀에서 이 첫 번째 곡이 악보 본 지 얼마 안 된 새 곡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 독주를 할 때 처음 무대에 나가서 처음 치는 그 곡이 사실 가장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첫 곡을 지금 주로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0: 어땠어? 치면서?
1: 연주를 안 해봐서 그러니 긴장이 좀.
0: 긴장이 됐어?
1: 예.
0: 여기서 긴장하고 가서 긴장 안 하면 되겠다, 그지?
1: 예.
0: 미리 긴장하고. 첫 곡이 제일 어렵고, 첫곡 중에서도 시작이 제일 어렵잖아, 이
1: 예.
0: 프렐류드가. 그리고 그 프렐류드 중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오른손, 왼손 같이 가는 그 스케일 패세지 있지. 고기만 조금 편안하게, 빨라지지 않게, 안정되게, 이렇게 스테디하게, 이렇게, 응? 그렇게 일관되게, 그치?
1: 네.
0: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시작해보자.

0: 뭐 연주를 여러 차례 해봤지만 또뭐 조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손가락을 잘못 짚을까봐 좀 겁이 나긴 하죠. 하나 틀리면 막 틀리거든요.
1: 천천히 해. 무조건 빨리 안 한다. 천천히 하면 더 멋있어, 상원이 연주를. 알았지?
2: 응.
1: 천천히 할수록 감정이 많이 들어가. 응?
2: 응.

0: 수고했어.
1: 뭐 글쎄요, 뭐 정규 기간보다 뭐 한 달 땡겨서 한 거는 속일 수 없었는지 뭔가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하네요. 좀 더 뽐낼 수 있었는데 좀 안 됐다? 뭐 이런 거.

피아노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멜로디랑 반주를 동시에 겸할 수가 있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색이나 감정 표현 같은 걸 굉장히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은 감정 또는 뭐그 누구를 사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슬플 때 일상에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을 피아노에다가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고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피아노는 그런 저한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는 얘기,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0: 근데 사문아 너 막 너무 바빴어 이번에. 그치? 계속 또 뭐 있었지 우리가? 아, 너 저기 음반 녹음에다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치? 더 많을 때는 완전히 더 많은데.
1: I'm wearing it. Sorry, I see you are gone.
0: 아, 이쁘다. 아, 여기 되게 이뻐. 그냥 완전히. 우와, 우와, 여기도 이쁘다. 제가 항상 이쁘다. 반보 정도 앞서요.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특별히 여기가 뭐 계단이 있어 이런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얘가 제 흐름을 보고 여기가 길이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피아니스트 김상원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상원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상원이한테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힘을 줄수 있는 음악가? 피아노 옆에 있는 상원이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얘도 이렇게 시각장애인데 이렇게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도 열심히, 다른, 뭐, 피아노 아니라도 나도 열심히 하면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희망을 줄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0: 지내고 있습니다.
1: 왜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다 제각기 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주자들마다도 자신들이 전해줄 수 있는 감정의 어떤 포인트가 각각 좀 다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감정과 감정을 넘나드는 피아니스트. 그래서 뭐 되게 시원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되게 따뜻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울던 사람에게도 뭔가 행운을 빌어주는 연주자. 감정과 감정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모습의 위로를 전하고 싶은 예술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드시나요? 저는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명상과 요가의 시간을 떠올리며 잠이 들곤 하는데요. 내일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에 들때 이튿날 이런 날 일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인간은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상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드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도 잠이 들기 전꼭 행복한 생각과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보세요. 여러분의 내일 아침은 무조건 더 행복한 하루가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하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 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사나와 우르두바 빠드마사나입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 열어서 귀 가까이 닿도록 해주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이 이완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동작을 체크하겠습니다. 손, 허리,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놓고 바닥을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 허리에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유연하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살짝 벌려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등까지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으로 깍지를 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엄지발과 뒤꿈치를 서로 모아주면 좋고요.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에 받치고 두 다리를 접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봅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두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손, 허리를 받쳐놓고 손을 바닥을

잡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바닥 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두 다리를 X자로 만듭니다.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다시 모으고 손을 바닥을 짚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두 발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상체를 기울이고 바닥을 짚고 일으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 두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드바 파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다리를 쭉 펴는 동작으로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단다아사나와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단다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워주시면서 손가락은 모아주시고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어깨를 앞에서 뒤로 천천히 끌어올리고 천천히 끌어내리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시고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셋, 이 동작을 연습할 때에는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다리를 쭉 펴주면서 아랫배를 당겨주시고요. 고개를 숙여서 허리와 등을 반듯하게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완시켜주는 파치마타나사나를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 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비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코로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가슴을 밀어냅니다. 혹시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쥐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해봅니다. 등을 피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쉴 때마다 뒤꿈치를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앞으로 숙여봅니다. 고개도 떨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틀고 가슴 밀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다리를 털어줍니다. 다리에 힘을 길러 무릎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신체 전체를 쭉 펴주는 만큼 신체 교정에도 효과적이니까요. 바른 자세의 감각도 함께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 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발목 관절 강화에 도움을 주는 푸르바타나사나와 트리앙 무카 엘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발목을 비롯해 손목, 어깨 관절을 강화하고 가슴을 확장시키는 자세를 통해 심장과 척추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푸르바타나사나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호흡합니다. 마시고 복부 힘주고 내쉽니다. 하나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혹시 더 가능한 분들이라면 발을 한 발 정도 더 든 상태에서 천천히 밀고 조금 더 강한 상태면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천천히 펴도록 합니다. 내려놓고 다리를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이 동작은 골반 주변에 자극이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신 동작을 따라하면서 다리와 어깨, 목이 경직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발과 발목의 이완을 도와주는 트리앙 무카 엘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자세를 준비합니다.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왼팔을 뻗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숙여보도록 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고 풀어주는데요. 혹시 무릎과 발목이 좀 불편한 분들이라면 무릎을 많이 열고 발목도 옆으로 비스듬하게 내온 상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그리고 천천히 숙여봅니다. 많이 숙이지 않더라도 자세의 효과가 좋으니까요. 무리하게 다리를 핀다든가 상체를 많이 숙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반대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접고 앞으로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고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등을 한번 펴주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발목과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간격을 많이 연 상태에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접은 무릎을 앞으로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발과 발목의 건강을 지키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발과 발목은 바닥과 맞닿아 외부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인 만큼 피로감을 느낄 때마다 배운 동작을 활용하여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곳곳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0: 빈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꼴 한번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 둘러싸고 토끼들 입다 잡는 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나 잡는 거너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 전부두새가 온다. 어? 전부두새가 온다.
4: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3: 민동난음인육일른가
2: 판소리가 네. 의창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5: 그렇죠. 그렇죠.
3: 엄마야 누나야.

전통 예찬 그만 더질

0: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그 말만으로도 가슴 설레이는 곳, 동해. 드디어 제가 여기 속초로 왔습니다. 와, 끝없는 바다, 그리고 자유로운 바람. 파도 소리가 합창이 돼서 소리가 되는 곳, 이곳은 속초 해수욕장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동경의 고장인 속초, 오늘의 여행지인데요. 과연 무엇을 만나고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설렘과 기대 안고 속초 여행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넓어질 수 없는 바다, 수많은 청춘들을 설레게 했던 동해. 아무 생각 없이 언제든지 떠나와도 좋은 바로 그곳 속초입니다.